0: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프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마음의 준비 하셨죠? 오늘도 매우 매우 더울 거라고 합니다. 어제 굉장했습니다. 부산이 38.8도, 양산은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35도 이상, 40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이 적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일단은 양산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네, 요즘은 뭐 남녀 가리지 않고 양산 많이 쓰시죠? 자외선 차단해주고 기온도 때에 따라 2, 3도 낮게 느껴지게 한대요. 우산도 비슷한 효과를 준다니까. 아이, 그래도 남잔데 어떻게 이런 말씀 거두시고, 우산이든 양산이든 이 찌는 듯한 태양을 막으면 그만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오늘부로 양산도 남자의 물건입니다. 날도 이러니까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하죠. 질병청에서 보고하기를 남성들의 음주율이 전체적으로 줄었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1: 네, 남자의 경우 한 자리에서 주종을 가리지 않고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을 마실 때 포금이라고 한답니다. 이 포금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이면 고위험 음주로 구분하는데, 이 고위험 음주군이 지난 10년 사이에 20, 30대는 3, 40%가 줄었고 그 외의 연령대도 1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하긴 뭐 요즘 청년들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소리 종종 들었어요.
0: 네, 전 연령대에서 남성들의 포금이 줄었다는 통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후배나 동료가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주식 계좌가 엉망이 됐더라도 술로 푸는 건 요즘 방식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유, 날도 더운데 거기다 술까지 마시면 아니돼 옵니다. 아, 여성들이요?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포금이 늘었대요.
1: 어호.
0: 우리 남자들이 잘 못해줘서 그런가? 물음표가 살짝 생기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 건강부터 챙기자고요.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Yep, he wants.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써연료,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성원에드피아,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엔 테크놀로지, 빅토스,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2: 으라차차!
1: 코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시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온몸 기지개 켜세요. 반대로 숨을 뱉을 때는 묵힌 피로가 싹 털어지게끔 끝까지 숨을 다 내뱉어주세요.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사람이요, 바쁘고 불안하면 숨부터 짧아진대요. 그러면 어깨, 목 등 주변도 근육이 긴장해서 몸이 무거워지니까 수시로 심호흡해 주시고요. 숨을 크고 깊게, 그리고 천천히 4초 마시고 6초 내뱉기. 수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더 들고요.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수박주스 휴대폰 쿠폰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1: 네, 오늘 술 얘기 잠깐 했잖아요. 시작하면서
0: 네.
1: 음주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네. 하정현 님이 저도 한때 밖에서 술을 많이 즐겼는데 요즘은 홈술을 즐기니 먹는 양도 줄고 돈도 아껴서 다른 거 할 수 있어서 좋아요.
0: 오,
1: 그러셨구나. 밖에서 네. 마실 술을 집 안에서 마시는데 훨씬 즐겁게 마실 수 있고 돈도 덜 든다 이런 얘기죠.
0: 네네.
1: 하기사 코로나19 그 기점으로 홈술이 좀 늘었다는 얘기 있었어요.
0: 맞아요. 그때 이렇게 뭐 4인 이상 네. 뭐 몇 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였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다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장점이 있네요.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그 통계 이제 자료를 보고 6519님은 글쎄 왜 우리 남편은 전혀 안 줄어요 음주량이 이렇게. 네, 9024님도 그러시네. 우리 남편은 매일 술 마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 통계가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지.
1: 그렇죠.
0: 아직까지 저렇게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 예. 9417님 양산에 사는 저는 양산을 필수 지참하고 출근했습니다. 잠깐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양산을 안 쓰면 피부가 녹아내릴 것 같거든요. 양산이 이상하게 금년에
0: 네네.
1: 온도가 높아요.
0: 오.
1: 엄청 높아요.
0: 아, 네. 저,
1: 양산의 그 더위가 양산 지역의 더위가
0: 네.
1: 보통이 아니에요.
0: 저는 이제 쓰는 양산이 올해 굉장히 뭐 불티나게 팔린다는 줄 알았더니
1: 아니요. 아, 양산 지역이.
0: 네네. 그러니까요.
1: 38도 막
0: 어제는 40도까지라고 하네요.
1: 그러더라고요.
0: 아, 양산에서는 양산이 필수네요.
1: 그러네. 예. 어디든 올해는 다 뜨거워요.
0: 맞아요.
1: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에 좀 좋다 생각되는 건 다 챙기고 삽시다.
0: 네.
1: 선블럭도 꼼꼼히 다 바르시고요.
0: 맞아요. 직사광선보다는 진짜 양산이나 뭐 우산을 통해서 한번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아, 훨씬 낫죠.
1: 근데 한번 가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0: 네.
1: 온도 차이가 꽤 나요.
0: 그러니까.
1: 네네. 꽤 네. 나요. 몇 도 낮아요. 네.
0: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353님, 저는 오늘부터 휴가예요.
1: 우! 축하해요.
0: 늘 사무실에서 몰래 듣다가 오늘은 믹스커피에 얼음 동동 띄워서 집에서 당당하게 듣고 있답니다.

0: 마음이 편하니까 두 분 목소리도 아주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들으면서 많이 참여할게요.
1: 아유, 휴가 첫날 축하하고요. 즐기세요. 네. 많이 즐기세요.
0: 그러게, 제대로 당당히 분이시네.
1: 네.
0: 집에서 당당하게.
1: 집에서 당당하게.
0: 듣고 계신다니까요. 네.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시원한 수박주스 바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충청북도의 당당이님이신데요. 오랫동안 운영하던 회사를 올해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집에서 제가 제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애들이 자고 있고 퇴근해서 와보면 애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린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봅니다. 학교에서 가족 얼굴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제 얼굴만 눈, 코, 입이 없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는 왜 눈, 코, 입이 없어?
1: 맨날 늦게 와서 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나.
0: 아, 그때는 웃고 넘겼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딸은 결혼했고 저는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화분에 물 주고 아내랑 텔레비전 보는 게 일과입니다. 얼마 전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
0: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아빠를 찾네 싶어서요. 어휴, 그럼 시간 있지. 왜?
1: 그럼 지율이 좀 봐줘.
0: 그날 종일 손주를 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놀이터도 다녀왔습니다. 다시 딸네 집에 데려다주는데 딸이 봉투를 내밀더군요.
1: 아빠, 고생하셨어.
0: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딸한테 용돈을 쥐어줬는데 이제는 딸이 나한테 용돈을 주는구나. 공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1: 아빠, 나도 이제 돈 벌어.
0: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1: 어머, 당신 돈 벌어 왔네. 우리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
0: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용돈은 받아봤지만 손주를 봐주고 받은 이 돈은 뭔가 선뜻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있던 돈을 손주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순간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더군요. 젊을 때는 부모님께 드리고 중년에는 자식에게 쓰고 나이 드니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 그 돈을 또 손주에게 쓰게 되네요. 며칠 뒤 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 아빠, 이번 주도 시간이 있으시지?
0: 저는 또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밥 먹자는 건가? 그런데 역시나
1: 아빠, 지율이 좀 부탁해요.
0: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 알았다. 데려와.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군요.
1: 당신은 딸 전화만 오면 표정이 달라지네.
0: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전화가 많이 와야 바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딸한테 전화 오는 날이 제일 바쁜 날이고 손주가 집에 오는 날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손주가 다녀가고 나면 집안은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고 허리도 뻐근하고 소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질러진 집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커서 집이 조용해지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조용해지고 보니 사람 사는 집은 조금 시끄러운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딸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1: 아빠, 이번 주도 시간 있으셔?
0: 요즘 저는 딸의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딸이 저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아이 그럼 아빠 시간 있지?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야, 정작 딸 아이가 자랄 때는 곁을 못 지켜주셨죠. 그렇군. 먹고 사느라.
0: 그러니까요.
1: 뭐 가장으로서 또 일해야 하니까. 이제 딸 아이가 크고 손주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0: 이제 은퇴 후에 네, 손주를 이렇게 봐주시네요.
1: 그러게요. 참 돈에 대한 것도 이 재미있게 쓰셨어요.

0: 그렇죠.
1: 네. 이 참 돈이라는 게 젊은 날에는 부모님께 드리고 중년에는 자식들한테 쓰고 나이 드니까 또 자식한테 용돈 받아 그 돈을 또 손주에게 쓰게 된다. 아이 참 그러시구나.
0: 그러게. 아이 참 저 소개하는 내내 흐뭇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아빠 이번 주 시간 있어? 라는 그 따님의 전화가 반갑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따님 아빠 시간 있어? 우리 밥 먹자. 우리 손주랑 뭐 지율이랑 같이 식사도 해요. 요렇게 한번 전화 주시면 아유.
1: 그건 뭐 더 좋죠.
0: 우리 아버님 아저씨 그냥 너무 기분 좋아 쓰러지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어머니 아버지 다 함께 모시고.
0: 그러니까.
1: 네.
0: 그런 전화도 꼭 한번 드려주세요.
1: 3467님 문자 읽었던가요?
0: 아니요.
1: 아빠가 봉투를 받으셔야 손주를 또 맡기죠.
0: 그래, 그 말씀도 맞습니다.
1: 봉투도 괜찮네.
0: 그러니까요.
1: 일당 10만원씩.
0: 네.
1: 네, 그죠?
0: 아니, 아이 봐달라고, 손주 봐달라고 해놓고 입 싹 닫는 것보다야.
1: 아, 그거보다 몇 번 낫죠.
0: 꼭 챙겨드려야죠.
1: 네.
0: 이게 보통 일입니까?
1: 그럼, 보통 일 아니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보통 일이고 자식구 간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0: 그러니까, 맞아요.
1: 예? 네? 외할아버지. 네. 좋지.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딸이 불러내주면 이참 기분 좋은 거. 그 기분. 네. 은퇴하고 나서. 그죠?
0: 맞아요. 손주랑도 더 각별해지시겠는데요.
1: 근데 희한하다. 엄마 이번에 오늘 시간 있어? 지율이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아빠? 아빠를 찾는 게 또 희한하시네.
0: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시고 네. 집에 계시다는 걸 아니까 또.
1: 그리고 엄마는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또 아이 맡기기가 민망하니까.
0: 그래서 그렇죠.
1: 아빠도 한번 육아를 경험해 보시죠.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0: 나 어렸을 때는 못하셨으니.
1: 그렇지 그렇지.
0: 손주라도 봐주시는.
1: 그렇지 그렇지.
0: 예. 0735님이요. 저희 남편도 딸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한다고 섭섭해해요. 초등학생 딸이 전화해서 하는 말도 아빠 나 데이터 좀 보내줘 이것뿐이라네요. 아 데이터. 근데 와이파이 안 되는 데서는 또 데이터가 필요하지. 인터넷
1: 필요할
0: 하면.
1: 때만 전화하는. 그렇군요.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양원식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한밤에 시장기가 느껴져 라면을 끓여 먹을까 하다가 저녁 식사 후에 기껏 환기해 놓았는데 다시 온 집안에 라면 냄새를 풍기느니 다른 요기를 하자 싶어 냉장고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깎아놓은 복숭아가 있고 삶은 양배추가 든 밀폐용기 안쪽에 바깥을 내다보는 듯 빠끔거리는 물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두유팩이었습니다. 냉장고 제일 안쪽에 있던 두유를 꺼내 식탁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두유는 요양원에 계시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엄마는 하루에 하나 나오는 두유나 과일을 드시지 않고 쟁여두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자 주려고 드시지 않기도 했고 당신이 손수 드시지도 못했지요. 눈과 귀가 젊은이보다 더 밝고 정신이 총명했던 사람이 이번 한 달 만에 다리 근육이 홀라당 다 빠져나가고 두 달째가 되니 침상에서 혼자 눕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저질하기가 어렵게 되더니 곧바로 팔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가 없어서 저작 운동은 어려웠지만 미음을 떠먹이면 오물오물 씹어 삼키면서도 당신이 안 드시고 쟁여둔 두유나 과일 같은 건 갖고 가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가지 않겠다 하고 내가 고를 내면 되레 눈을 흘기며 가져가라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덜어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7남매 중 부산에 5남매가 살아서 고향이 아닌 부산의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은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끼니를 챙겨드리며 얼굴을 보자는 의도였어요. 5일 또는 7일 만에 돌아오는 나의 당번 날에 가보면 모아둔 두유가 많을 때는 4개, 적을 때는 2개가 있었으니 미루어 짐작컨대 엄마는 제게 했던 것처럼 형과 누나들에게도 서너 개씩 모아둔 두유를 갖고 가라 했을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누나들이 해온 가라

0: 싸서 볶은 소고기나 죽, 카스테라 같은 것도 챙겨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니 화가 났지만 알겠다 하면 엄마가 흡족해 하시기에 이것도 효도려니 하고 일단 받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자리 잡은 엄마는 냉장고가 있음에도 창문 선반 위에 음식물을 두셨습니다. 자식들이 병문 안 오지 않는 옆 침상에 할머니가 샘이 났는지 공간이 충분한 냉장고를 두고도 꽉 찼다며 잔소리하는 통에 일부러 안 넣기도 했고 자식들이 번갈아 병문 안 오면서 들고 온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 자식들에게 다시 챙겨줄 수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침에 받은 두유는 온종일 햇볕 아래 놓였고 당일에 바로 가져가는 형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2, 3일은 그곳에서 있었을 테지요. 그렇게 받아온 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2월 12일. 먹는 것보다 받아오는 것들이 많아서 제법 쌓였더라도 벌써 동이 났을 텐데 냉장고 제일 안쪽에 처박혀 있어서 아직 두 개가 남았던 모양입니다. 꺼내놓은 두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7월 14일까지네요. 그러니까 뭐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보관하다가 놓친 게 아니라 햇볕에 2, 3일 놓여 있었다는 게 깨름직했지만 이 세상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음식이기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유 하나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었습니다. 달콤하고도 포근했습니다. 유아기에 먹었던 엄마의 젖이 이렇게 포근함을 줬을까요? 이제 한 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하나는 엄마가 미치도록 그리울 때 그때 먹어야겠습니다. 아 정말 슬픈 두유네.
1: 그러네요.
0: 아유 참.
1: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그거를 또 아끼시고 남겨두시고.
0: 자식들한테 주실라고.
1: 그러니까. 참
0: 그래도 줄 수 있는 엄마의 그 입장. 그게 좋으신 거지.
1: 그러니까 자식들 생각은 아, 그 두유도 그렇고 다른 음식도 그렇고 본인이 드시고 당신이 좀 드시고 기력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우리들 주겠다고 이렇게 남겨놓으시는지.
0: 그러게.
1: 근데 이젠 그마저도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0: 그게 이 사연 네. 보니까 우리 그 엄마 돌아가실 때 엄마의 마지막 김장 그 김장김치통을 헐지를 못하고 김치 냉장고에 계속 놔뒀던 어떤 분의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1: 네.
0: 그게 엄마하고 자기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 같아서 그거를 열지 못하겠다. 개봉을 못하겠다.
1: 그럴 수 있구나.
0: 그런 얘기였어요. 진짜.
1: 그게 다 사라지면 그 연결이 사라지면 사라질까 봐. 응.
0: 엄마의 뭔가가 사라질 것 같아서.
1: 우리 엄마의 흔적이 사라질
0: 맞아. 엄마의 그 양념, 엄마의 비법. 차마 전술을 채 다 못 받았던 그 나는 엄마 맛을 과연 낼 수 있을까. 네. 울엄마 김치 뭐 이런 거.
1: 그렇군요. 아, 우리 양원식님도 이 한 개 남은 두유를 차마 참 쉽게.
0: 그렇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은 날도
1: 드실 것 같아요.
0: 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앞선 사연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자식들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0: 그치. 김경민님, 어르신들 본인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살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셨어.
1: 어우, 너무 맞는 말씀.
0: 차라리 맞아. 이기적으로, 아이, 뭐 애들이야, 뭐, 많고도 많은 날 중에, 쇠털 같은 날 중에, 뭐, 지네들 먹고 싶은 거 양껏 먹었지.
1: 우리가 잘 챙겨 먹으면 되지.
0: 그렇죠.
1: 여기 남성시대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4: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3: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우리 남성들은 힘이 셉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어려서 빵긋빵긋 웃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 그보다 더 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도 인기 많으셨죠. 친구들을 의리로 대하고 여자 동급생들에게는 시크한 멋으로 어필하고 아재 개그를 빌려온다면 우리는 그때 얼굴에 김을 마구 묻히고 어깨에는 짐을 잔뜩 지고 다녔지 뭡니까? 그때 우리 얼굴에 묻은 김은 잘생김, 그때 우리가 어깨에 올린 짐은 멋짐. 이렇게 남성시대 가족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가족과 동료와 선후배, 이웃을 잘 챙기고 일도 잘하고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1등 공신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의리 있고 능력 있는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 그 잘생김과 멋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힘센 우리가, 사랑이 깊고 넓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자꾸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식시장 너무 글로벌하기도 하고 급추락하는 날개를 천하장사인 우리 아우님들도 끌어올릴 길이 없습니다. 이 극한의 폭염, 8월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더해 남쪽 지방에는 가뭄도 심하다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저쪽 형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상대가 아무리 세도 맞짱을 뜨는데 여름 태양은 아니다. 맞서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일단 엎드려. 멀리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는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미국 위스콘신주에는 시속 200km나 되는 토네이도가 덮쳤고, 일본에는 지진이 났는데 부산 당당인님들도 진동을 느끼셨답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해결사인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품이 넓고 힘도 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겸손이라 적은 낱말 카드로 하겠습니다. 맞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남성들은 해결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연마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한스밴드의 노래였습니다. 오락실.
1: 네.
0: 봤어요.
1: 네.
0: 아,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우리 남자들 또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1: 많죠. 많죠. 네.
0: 그러기에 무능력이라 쓰지 않고 겸손이라 음흠, 쓴다.
1: 그래요.
0: 그래요. 뭐 자연재해를.
1: 사람이 뭐 어떻게 해도 네. 뭐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0: 그래서 오늘 남자의 물건은 겸손이라고 적힌 네. 낱말 카드로 꼽아봤습니다.
1: 그런가 하면 김미숙님이 몸이 아프면 한없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아픔이 주는 선물이죠. 옳소.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진짜. 몸 아프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뭐
1: 그렇지.
0: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1: 네.
0: 오로지 건강만 걱정하게 되고.
1: 그리고 마음 걷지 않게 몸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좀 나이 들수록 뭐랄까요? 좀 겸손해진달까요? 아, 뭔가를 탁 논달까요?
0: 아, 그래.
1: 놔지는 때가 있어요. 네.
0: 네.
1: 어른스러워진다 하는 것도 결국엔 체력이 딸려서.
0: 그렇게 얘기하시면.
1: 어른스러워지는 거야.
0: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글픈데요?
1: 아, 당할 수가 없거든.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0: 아닌데, 그 마음의 품도 좀 넓어지고,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이런 모습이 어른스러워지는 거 아닐까? 그냥 체력이 약해서 어른스러워지는 거야.
1: 체력이 약해서 어른스러워지는 거야. 품이 아. 넓어진다? 그건 모르겠어. 나이 들수록 좀 삐지기도 잘하고.
0: 그러면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 보면 네. 섭섭한 것도 많고 그래.
0: 어우, 이구고님이 일중씨는 참 언제 봐도 징해. 어메이징.
1: 어이.
0: 아, 감사합니다.
1: 괜찮네요. 네. 네.
0: 아, 앞선 그 아재 개그가 있었죠.
1: 그렇죠.
0: 멋짐 네. 잘생김.
1: 맞죠.
0: 아, 거기에 어메이징.
1: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김형식님이 주셨어요. 그날은 안녕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부터 작은 일들이 하나씩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고 시간은 부족하고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0: 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1: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박히던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아니,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0: 늘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혼자 걷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누구한테 괜찮냐 하는 말을 들어봤을까? 가족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냥 마음속에 넣어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골목을 걷는데 익숙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슈퍼였어요.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하면 내일 사줄게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죠. 아, 여기 편의점 하나만 생기면 정말 좋겠는데. 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그토록 바라던 편의점이 생긴다는데 이제 와서 그 작은 슈퍼가 사라지는 게 아쉽습니다. 처음 그 슈퍼에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갔었죠. 아이가 과자를 하나 골랐는데 계산대 앞에서 고민을 하더군요.
1: 아빠, 이거 사도 돼?
0: 그럼. 그러자 사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1: 아유, 아이가 참 착하네요.
0: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물건만 샀습니다. 우유 하나, 라면 하나, 생수 한 병.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건보다 사장님의 인사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문을 열면 항상 들리는 말,
1: 어서 오세요.
0: 그리고 조금 뒤에 이어지는 말,
1: 퇴근하셨어요.
0: 참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줘야 했고 집에서는 가족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슈퍼에서는 잠깐이나마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갔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 사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1: 아이고,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0: 네, 일이 좀 길어졌습니다.
1: 저녁은 드셨어요?
0: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냉장고를 열어 작은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1: 이거 가져가세요.
0: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1: 아우,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네.
0: 그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나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1: 힘든 사람일수록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0: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집에 와서 그 작은 도시락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갔더니 사장님께서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내미셨습니다.
1: 자, 머리부터 닦아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0: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슈퍼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장님,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참 계산을 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 저 이제 가게 정리하려고 해요.
0: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1: 여기에 편의점이 들어온대요. 이제 저도 좀 쉬어야죠.
0: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편의점인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조금 삐걱거리는 문, 손으로 직접 쓴 가격표,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 겨울이면 틀어주시던 작은 난로,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를 꺼내주시던 손길, 그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1: 자, 이거 가져가세요.
0: 뭔데요?
1: 아유, 그냥 집에서 드세요.
0: 집에 와서

0: 봉투를 열었습니다. 캔커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1: 그동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그 짧은 글을 보는데 참았던 마음이 터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 슈퍼에서 물건만 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안도감, 내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작은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안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셨나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당신의 하루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 작은 슈퍼에서 받은 따뜻한 인사 덕분에 제 하루의 끝은 안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생길 겁니다.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고 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겠죠. 하지만 제 하루를 먼저 물어봐 주던 사람, 제 얼굴만 보고도 힘든 걸 알아봐 주던 사람, 그 작은 슈퍼의 따뜻한 불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저는 편의점 간판보다 먼저 그 목소리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0: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안부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아쉬우시겠다.
0: 그렇다.
1: 물론 진짜. 편의점 너무 편리하지만
0: 네.
1: 이렇게 매일 따뜻한 인사를 짧게라도 나누셨던 그렇지. 사장님이 하는 가게가 사라진다는 게 참 아쉬우시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우리 가게 사장님하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0: 언제나 짤막짤막한 한마디.
1: 네. 네.
0: 어서 오세요. 퇴근하셨어요? 아유,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이,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네. 힘든 사람일수록 괜찮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1: 이게 그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주변에서 너 괜찮아? 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이런 오히려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괜찮다라는 대답도 많이 하는 거겠죠. 예.
0: 나는 그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면
1: 네.
0: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 고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순간에 나는 괜찮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고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진짜
1: 괜찮은 게 아닐
0: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을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나는 괜찮다가 뭐가 괜찮다는 건지.
1: 그러네요.
0: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가슴에 확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건성건성 듣는 사람도 있겠죠.
1: 네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짧게 마주치더라도 건네는 그 반가운 인사, 예,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또 나에게는 엄청난 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3797님, 저도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어서오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네.
1: 맞습니다. 인사 자, 하나. 예, 네. 인사 한마디.
0: 네.
1: 네.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유, 우리 광고주님들 안녕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0: 아나 브람.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컨셉.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어?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형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6시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세트.
1: 50년 가마솥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마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첫 번째 사연 주인공 충청북도의 당당이님 그리고 양원식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김형식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문자로 3731님, 2009년 입사했던 회사를 16년 9개월 근무하고 지난 7월 14일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한 회사에 서류 받으러 가는 길인데 아까 한스밴드의 노래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잠시 쉬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고맙고 고맙습니다.
2: 아유, 응원해 드리죠. 그럼요.
1: 네.
2: 잠시 쉬는 동안 충분히 쉬시고 본인이 즐거우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16년 9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잖아요.
2: 아, 긴 세월이죠. 네,
1: 잠깐 네. 쉬었다 갈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1: 네. 2부 끝곡으로 동물원의 해화동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벵갈 호랑이와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나이 페스타. 신나는 체험, K-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골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추측을 꾸면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이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이 가자. 2015 영주 시온나이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Yeah.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안동 의성 35도, 상주 34도, 영주 문경 33도로 예상됩니다. 상주 의성 안동에는 폭염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안동에는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주말부터 낮 기온이 더 오르며 폭염특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북 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산불로 31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친 가운데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초기 진화 실패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손해배상,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2,500여 동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서 안전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920동을 대상으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시군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배수와 소방시설을 종합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이번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과 전문치료 연계 등 재난심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난해 산불에 이어 연이은 재난을 겪은 안동과 의성 이재민에게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확대합니다. 앞서 안동시도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심리상담과 맞춤형 마음회복 프로그램 등 지금까지 100여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동식 상담 차량인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한 방문 상담과 경로당 심리지원 프로그램, 전화 모니터링 등을 이어갑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SK의 대구 AI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과 관련해 SK 측의 분명한 입장 발표와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주 시장은 지난 23일 SK리츠 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맹학교가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배우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안마사로 취업하도록 마사지 치료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가수 BMK씨가 학교 측에 예술 수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문화를 소개한 건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답니다.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활동,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2: 저의 최고의 행복은요?
1: 최고의 행복? 과연 뭘까요?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행복은 알겠는데 오늘 사수함 제가 모시겠습니다.
3: 여보 안녕. 초등학생 아들은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 일주일에 두 번씩 사주면서 나는 왜 몸에 안 좋다고 라면 못 먹게. 치킨이나 라면이나 기름에 튀기는 건 매한 거지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맺지 않고 맛있게 라면 끓여 먹고 싶어. 평생 라면만 먹은 할아버지도 계시잖아. 내가 건강 생각해서 이건보다 더 열심히 운동할게요. 늘 우리 가족을 위해 맛있는 한 끼를 차려주는 여보, 늘 고맙고 사랑해.

0: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라면인 건가?
1: 라면인 건가?
0: 네. 네.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1: 아, 좀, 그렇죠. 네. 그렇게 철저하게 건강을 챙겨주시면서.
0: 그러니까.
1: 왜 또 아들한테는.
0: 치킨을 일주일에 네. 두 번씩 사주면서.
1: 그러게. 그러게. 응?
0: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예, 골이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러게. 그래서 예. 저희가 선물을 말이죠.
0: 네.
1: 김명수님께는 좋아하는 라면도 사실 수 있고 다른 것도 사실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네. 아, 편의점 상품권이니까 마음에 드신 라면.
1: 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한번
0: 사셔가지고
1: 골라보세요. 네.
0: 네네. 자, 이렇게 얼굴 보고는 차마 할 수 없는 말 돌려서 털어놓기 좋은 곳이 열린 사서입니다. 7말 8초 다들 휴가 간다는데 나는 휴가도 못 가고 사장님 하고 싶은 말 원하시면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1: 네네.
0: 원하시면 음성 변조 가능하고요.
1: 해드리고요.
0: 네. 휴가지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우 여성시대 또 남성시대 생각이 나네요 하시는 분들 어디서든 24시간 바로 휴대폰 켜서 열린사서함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시면 음성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네. 3, 4부 여자는 모른다 이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가능한 분들 보라 켜시고 함께 하세요.
0: 남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데이팩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음주우엔 티맵 대리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유성물산 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우엔 티맵 대리 롯데건설 농업법인 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증가요.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워터밤이 뭔지 모르는 남자.
2: 알아도 안다고 말 못하는 남자.
1: 남자의 뽀얀 속살, 하얀 거짓말.
2: 오늘도 드시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2.
3: 으라, 차차차차!
1: 어, 시원하다. 성냥이 에어컨 파워 냉방 뺨치는 펭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 합니다.
4: 안녕하세요.
2: 백이성 씨 부분을 네네. 제가 읽고야 말았습니다.
4: 그러게요. 아니, 오늘 선생님께서 으라차차 해주시자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제가 해야 되네요.
2: 그렇군요. 자, 아. 오늘도 아침부터 여름입니다. 더워, 네. 더워요.
4: 더운 거는 참겠는데. 네. 꿉꿉한 거 있잖아요. 예. 끈적끈적한 끈적. 거.
5: 아, 습한 거.
4: 예.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에어컨에서 이제 내 몸에서 열이 나고 덥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생기나 봐요. 몸에서.

0: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이슬 같은 게
1: 네, 맺어지죠.
0: 아, 아,
1: 네.
0: 예, 그리고 끈적끈적해요.
2: 아하. 그래서 이렇게 구멍 송송 뚫리는 거 예, 보신
0: 예.
2: 거예요.
0: 아, 최대한 예, 구멍 예. 송송. 요즘은 시스룩. 예, 예.
1: 시스룩.
0: 시스룩을 좀 요즘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2: 아니, 우리 네. 형수님께서 한땀 한땀 이렇게 네, 정말 네. 예. 네. 뜨개질해서
1: 만든 것처럼. 아니,
0: 한땀 한땀보다 한땀 한땀 모아놓은 돈으로.
2: 아, 어. 네.
0: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더라고요. 그대로 입고 올라왔습니다.
1: 아, 예, 그래요?
0: 네, 네, 네.
1: 아니, 근데 요새 뭐 진짜 더우니까 무슨 물 쏘는 페스티벌.
0: 아, 많죠, 많죠. 많죠. 어, 뭐, 저야 뭐 항상 시스루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락 오시면 저는 가는데
2: 아, 거기는 네. 시스루로도 안 돼요. 보니까 거의 남성분들은 거의 네. 상의 탈의로 이렇게 멋진 네네. 복근 막 이렇게 탁 이렇게
1: 아, 다 벗어야 돼요?
0: 아, 위에는 다 위에서
1: 아니 그러니까 벗어서 보여줘야 하냐 네, 이거예요.
0: 벗으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덥고 하니까 그 좀 네. 시원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저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2: 네.
0: 어, 저처럼 뭐 각진 몸을 또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2: 그게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1: 아니. 남자 가수들도 노출 꽤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네,
0: 뭐, 한 명이라도 절로 원한다면 뭐, 저 예.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뭐.
2: 아, 근데 많은 분들 원하실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2: 우리 백이성 형님이 네네. 워터밤에.
0: 아, 워터밤.
2: 아이고, 가자! 막이러
0: 아이, 그럼요, 그럼요.
1: 좋지?
0: 네네. 크, 이제 대야에다가 그냥 물 턱 뿌려주지, 제가.
1: 대야가 아니라 물총 쏘는데?
0: 저는 좀 달리 가야 되겠네.
1: 그왜 펌프를 시설을 해놓고.
0: 어, 괜찮다.
1: 펌프를
0: 괜찮다.
1: 등목을 다 해주지 그래요.
0: 지금,
1: 왜?
0: 지금은 그 메이커가 사라졌나? 따란, 따라다라 펌프.
1: 그래, 맞아.
0: 그 펌프로.
1: 맞아.
2: 서수남 하청이
1: 옛날에 두 분이 불렀었지.
0: 자동 펌프.
1: 맞아요.
0: 그거는 제가 다 해줄 수 있죠.
2: 아, 참.
1: 근데 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쁜 몸짱 네네. 그러는데. 뭐 둥글둥글한 아저씨가 나가 아, 예, 하면 예,
0: 그럼요.
1: 그거 재밌을 것 같아.
0: 어,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뭐 가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네.
2: 연락 기다려보고요. 네. 자, 남자들의 솔직한 생각,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아내, 딸, 여자친구는 모를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오늘 첫 사연은요.
0: 그 전에 일중 씨는 네.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2: 일중이 100점. 뭐
1: 왜 그러니?
2: 천점 만점에?
0: 네.
2: 어, 분위기 왜 이래요?
0: 100점!
2: 어, 저는 제 스스로한테 100점.
0: 아침부터 죄송한데 꼴뱅이 싫었어요. 네.
1: 왜 물어봤지? 하고 나오잖아.
0: 그러니까요. 왜 물어봤냐면
2: 뭐야?
0: 첫 사연 주신 분 닉네임이 제 점수는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사연 들으시면서 다들 생각해 보시죠. 소개해드릴게요. 6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여성시대를 듣다가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사연 두 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의 37% 정도만 생활비로 주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생활비까지 해결하면서 일부는 또 저축도 하고 이렇게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는 분이었죠.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대출도 조금씩 갚아가며 빚을 줄여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더 빨리 큰 돈을 벌겠다며 대출을 더 받아 주식에 투자했고 결국 모두 날려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 와,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편분이 있죠?
1: 함께 살기 진짜 곤란한 남편이네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나 같으면 같이 못 살아. 나 같으면 집 나갔어요.
2: 저는요, 남편한테 직접 한번 살림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3: 네, 사연 듣고 계신 당당인들도 지금 다 화가 많이들 나셨어요.
0: 저 역시 같은 남성이자 가장이지만 남편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분노마저 생겼습니다. 물론 그 남편도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뭔 상관이냐. 성공했으면 뭐라고 뭐 했을까 했냐. 뭐 어? 하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어진 사연은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2: 이번 사연은요. 아버지에 대해 쓰셨네요.
3: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릴 적 친구들은 피자도 사 먹고 외식도 자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1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들떠서 피자 가게 갔던 날도 우리 형편에 이런 거 먹을 수 있냐며 성을 내셨고 우리는 피자 냄새만 맡아보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 캐나다 여행 중에 가격을 보면서 선뜻 주문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벌어서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셨던 그 시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야 좀

0: 없고 말 것 같습니다.
1: 사연을 듣는 내내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70년, 80년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들은 못 드셔도 자식들은 먹이셨고 당신들은 못 입어도 자식들 교복은 어떻게든 마련하셨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셨죠. 두 사연을 연달아 듣고 있으니 문득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군요. 과연 나는 어떤 남편이었을까? 그리고 과연 나는 몇 점짜리 가장이었을까? 저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통장은 늘 아내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뭐 적은 월급이었지만 한 푼 두 푼 아껴 쓰고 조금씩 저축하며 살았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빚을 조금씩 갚아가다 보니 지금은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현금, 노후를 위한 연금, 그리고 퇴직 후 다시 시작한 일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노후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 한참 바쁘게 일할 때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학교 행사나 상담도 가능하면 함께 하려 했습니다. 가정일도 내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부가 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는 아내와 의견이 자주 달랐습니다.
0: 여보, 아이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가 얼마나 되겠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싫다고 안 시키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1: 아이, 그렇긴 한데 그 아이가 왜 가기 싫어하는지,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부터 들어보는 게 뭔지 아닐까? 아니, 억지로 보내는 게 꼭 답은 아닐 것 같아서.
0: 나는 좋은 학원 보내면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는 것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1: 결국은 아내 의견을 따랐습니다. 학군이 좋다는 곳으로 이사도 했고 좋다는 학원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가 그렇게 애쓴 덕분인지 작은 아이는 소위 스카이라노 하는 대학 가운데 한 곳을 졸업해 지금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큰아이는 달랐습니다.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학원도 자주 빠지고 숙제도 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밀어줘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아이는 결국 수도권 4년제 대학은 가지 못했고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을 배워 국내 중견기업에서 현장 기술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몇 줄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4차 방정식의 미분과 적분까지 더해진 아주 어려운 문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다른 숙제가 남았네요. 다 큰 아이들의 결혼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앞으로 소개한 두 가지 사연 속 가장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가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아마 6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점. 각종 자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 우등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낙제 점수도 아닌 점수. 그저 평범하지만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가장. 저는 제가 그런 60점짜리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 누군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물론 빠른 방법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평범하고 느린 방법일지라도 내 수입 안에서 아끼고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야 일주가 오늘은 내가 쏜다 야야 마음껏 먹어라
2: 오, 예.
1: 이런 말 한마디 건넬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0: 사는 삶 아닐까요? 최고는 아니지만 낙제도 아닌 60점짜리 가장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야, 아유, 정말 뭐 오,
2: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네, 나는 네. 사연은 몇 점짜리 가장이고 남편일 거를
0: 아주 현선하신데요. 제가 봤을 때 90점 이상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1: 네. 요즘 난리 나고 네. 뭐 주식하는 사람들 맞아요. 다 여러 가지 기운 빠지는데 이분은 난 내 수입 안에서 아끼며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2: 요즘에는 이런 분이 또 승자일 수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준다라는 또 얘기도
1: 요즘에
0: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1: 네. 네.
2: 아, 60점 너무 박하게 주셨는데요, 아, 스스로에게요. 네. 예, 제가 100점인데,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00점은 좀 그거 하니까 95점 정도?
1: 95점.
0: 네네, 네, 5점에 여유를 좀 줘야 되니까.
1: 예, 95점. 네. 좋아요.
0: 이게 사연 들어보시고, 일중 씨는 다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몇 점짜리 남편입니까?
2: 아, 일중이 100점에서?
0: 예.
2: 아, 얘기 들어보니까. 저랑 바꾸시죠, 점수를. 제가 한 60점 하고.
1: 아이고, 겸손하시다.
2: 예, 네, 사연 주신 분이 100점.
1: 네네. 네. 네.
2: 맞아요.
1: 지성 씨는 어때?
0: 저도 한 70점 되는 것 같아요.
1: 70점. 네.
0: 왜 그러냐면 매번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는 거니까.
2: 예.
0: 의견도 많이 또 이제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것들 보면.
1: 네.
0: 그런 것도 저도 제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자존심도 부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70점.
1: 70점.
0: 아, 네네네.
2: 아, 얼마 전에 조금 다투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화해가 되셨나요?
0: 아, 화해 됐죠.
2: 화해 되셨어요.
0: 화해, 이거 옷 보십시오.
2: 아, 그러네.
0: 화려하지 않습니까?
2: 아, 그러네요.
0: 네, 항상 이게 여러분들 이제 화면으로 보시잖아요.
2: 아, 그러네.
0: 옷이 추레하다 그러면 싸운 거예요. 아.
2: 오늘은 대단히 화려하네요.
1: 줘서 그냥 네네네. 있는 대로 입고 나온 네네네. 게 이제 추레한 옷차림이고.
0: 네. 그리고 화려하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챙겨주시고. 아,
1: 그렇군요.
0: 네네.
1: 김재동 님이 사연 듣고 아내에게 나는 몇 점이냐 물었더니 80점이에요. 그 20점은 앞으로 개선을 위해 남겨놨대요.
0: 오.
1: 바쁘게 살아왔는데.
0: 아유, 이거 100점이에요, 100점.
2: 아내분이 이렇게 바로 80점이라고 하는 건 높은 점수래요.
1: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네네. 가장으로서.
0: 20점도 약간이 쑥스러워서 100점이라고 그러니까 20점도 남겨두는 거죠.
2: 맞아요.
0: 네네네.
2: 예. 김미영님은요. 세상의 모든 남편분들 100점입니다. 그리고 몇 점인들 남편의 가장의 무게가 얼만데요. 그 무게를 어떻게 점수로 환산하겠습니까?
1: 그건 맞아.
0: 김명 씨 이름만 여자고 남자분 아니에요?
2: 그 생각했어. 우리랑 같은 편이신가? 그래. 김명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1: 누가 나에게 점수 몇 점 주는 것보다
0: 네네.
1: 이게 진짜 중요한 점수 같아요.
0: 맞아요.
1: 내가 나한테 매기는 점수.
0: 그렇습니다.
1: 네.
0: 제 점수는 요님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네. 일중이 100점. 예, 우리 제 점수님들도 100점.
0: 다 100점 합시다.
2: 네, 여기는 네. 남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 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빠 깨운다고 급소로 다이빙할 때.
1: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 와서 반가워하며 받았더니 엄마 좀 바꿔주세요 할 때.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6234님의 문자입니다. 아침부터 마누라한테 잔소리 한 사발 듣고 시무룩하게 나왔는데 남성시대 듣다 보니 기분이 좀 풀리네요. 이 기분 그대로 제가 요즘 꽂힌 노래까지 형님 부탁합니다. 아이오 아예 갑자기 틀어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0: 네. 늑대의 노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는데요. 네. 김지현 님이 지금 네. 아 갑자기 이 노래 안 돼요. 안 돼. 아 큰일 났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 부르게 생겼네. 한번 들으면 다음날 잠들었다가 깰 때까지 부르게 돼요.
1: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멜로디가 딱 들어온다.
2: 네. 약간 꽂히는 그런 멜로디.
1: 그렇죠? 수능 금지송 같이.
2: 맞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사도 좋네요.
0: 그렇죠.
2: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이거 어디서 들은 멜로디 같아?

0: 그렇게 나자.
1: 뭔가 있어.
2: 네, 아니, 맞아요.
1: 오경희님이 기성님 네. 갑자기 이 노래도 커버해 주세요.
0: 아, 이 노래요?
1: 네.
0: 아, 이 노래 해야 되겠다.
1: 네네네,
0: 해야 되겠다.
1: 예쁘게.
0: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이렇게
3: 아, 뱅갈오랑이로 해줘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아니야 이거 이쁘게 불러줘요.
2: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3: 네. 아니 늑대 노래 원래 네. 라이브도 종종 해주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우리 백희성님 네. 어떻습니까 말 나온 김에 진짜 라디오 워터밤 한번 저희.
2: 라디오 워터밤 여기서요?
3: 네네 가든 스튜디오에서
2: 우리 청취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1: 우리가 물총 쏴줄게.
2: 제가 예, 예. 우통 보셨을텐데 괜찮으시겠어요?
1: 아 큰 거
3: 전혀 상관없어. 네.
1: 물총 큰 거 있더라.
2: 어, 네네. 있어요.
1: 예, 큰 거 해가지고.
2: 방 쏘고 오셔. 보통, 그도 벌써, 할까요?
3: 저 알죠. 조교 출신, 나 배꼽만 맞춘다, 내가.
1: 배꼽, 내달라게.
2: 배꼽하고 관용이 두 개 있으니까.
1: 아이고. 네네네. 참. 여름이 끝나기 전에 한번 네. 시원하게.
3: 늑대의 노래에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3: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2: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네. 네네.
1: 늑대의 노래 선곡해주신 6234님께는
3: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남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늑대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듭니다.
3: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이번에는요 저 그게 사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왜요?
2: 아주 논문을 한 편 보내주셨더라고요. 어,
1: 그래요?
2: 네 남자의 면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사연 보내주신 닉네임 면도 박사님의 사연입니다. 여자는 모른다. 면도의 즐거움을. 물론 요즘은 레이저 제모를 통해 수염 자체를 없애려는 남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제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면도기를 들고 수염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도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 면도에 관한 연구 보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물의 털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기능. 중요한 부위일수록 털이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 특별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몸을 보호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털은 점점 기능보다 관리와 미적인 의미가 커지게 됐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남자의 수염입니다. 수염은 어떤 문화에서는 권위와 품격의 상징이었고 어떤 시대에서는 지혜와 연륜의 표현이었지요. 과거에는 왕이나 학자, 지도자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풍성한 수염을 붙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극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일수록 더 크고 멋진 수염을 가진 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풍성한 수염을 길러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문화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얼굴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염을 관리 대상보다 제거 대상으로 아예 연구 제모를 선택하는 남자들도 많아졌던 거지요.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염이란 것이 가진 의미 또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까지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닌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동양 남자들과 비슷하게 그다지 뭐 풍성한 수염을 가진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멋지게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매일 면도하는 사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수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입대와 동시에 당연스럽게 지급되는 면도기를 사용해서 아침마다 수염을 제거해야 했지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동, 그때까지만 해도 즐거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하고 면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더군요. 매일 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면도의 역사와 도구에 관심

0: 가지게 됐고 어디서도 쉽게 배울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하나씩 혼자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면도를 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오랜 기간 면도라는 행위를 계속해왔는지 찾아보면 볼수록 면도는 단순히 수염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한 남자의 면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즐거움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면도의 즐거움은 짜릿한 스릴입니다. 면도의 역사와 다양한 도구들을 탐구하던 제가 결국 다다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중날 면도기였습니다. 영어로는 더블엣지 세프트리 레이저. 과거 위험했던 일자 면도칼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고안한 면도기입니다. 하지만 이름에 쉐이프티, 즉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도구도 아닙니다. 자칫 손끝에 힘을 잘못 조절하거나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피부에 상처가 남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면도날이 지나가는 각도, 손에 들어가는 힘, 수염이 난 방향, 그리고 그날의 피부 상태까지 섬세하게 살피게 되죠. 이 과정에서 면도가 단순히 털을 없애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급속인 이 목덜미에 날카로운 칼날을 닿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그 짜릿한 스릴감. 이것이 단순한 수염 정리를 남자들만의 순간 의식까지 격상시키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 반전의 쾌감. 이건 이발소에서 특히 더 강하게 발견됩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 수염을 불리고 숙련된 이발사의 섬세한 손짓에 사각 사각 사각 수염이 하나씩 제거될 때 그 기분. 타인에게 내 목을 맡겼을 때 긴장감 뒤에 찾아오는 완벽한 편안함은 일종의 치유이자 상쾌한 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는 애프터 쉐이브의 그 개운함. 그건 면도 전에 거칠고 덥수룩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없애야 할 대상이 있었기에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이 제거의 쾌감. 이거는 그 수염이 나지 않는 여성분들은 평생 모를 남자들만의 독점적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 그건 추억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면도라는 행위에 매료된 결정적인 시작점에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선진께서 이중날 면도기 뚜껑을 열고 칼날을 교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주말 만화 영화 속 로봇이 출동할 때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어찌나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던지요. 얼마 전에 무려 15년간 제 아침을 책임져주던 면도기가 마침내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난 생일에 선물로 받은 면도기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도 이 면도기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15년간 나를 위해 수고해준 면도기를 보내고 새로운 면도기를 맞았습니다. 샤워를 하며 수염을 충분히 불리고 천천히 크림을 바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의 수염이 많은 곳엔 더 섬세하게 크림을 바르고 새로운 면도기를 턱에 댄 순간 어라!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면도기가 있었다니. 두 번의 손놀림도 필요 없이 한 번에 제거되는 수염들. 마치 무협 영화 속 고수가 휘두른 칼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악당들처럼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순식간에 정리되더군요. 세상에나 내가 면도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아들에게 하루빨리 면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듯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녀석과 본격적으로 술 한잔 나누면서 면도의 참된 즐거움과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 나눌 날을 고대합니다. 이 즐거운 면도의 세계를 아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처럼 조금씩 천천히 평생 누리고 살라고.
1: 이야. 야,
2: 오, 진짜 면도로 거의 논문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주셨네요.
0: 야, 이 자세한 그 느낌의 촉감까지 다 표현해주셨어요. 네.
3: 그러게.
2: 여기 이렇게 많은 즐거움이 숨어있는
3: 섬세하게.
2: 저는 매일 이제 면도를 하니까.
0: 저도 거의 매일. 거의 매일.

0: 공감하거든요, 정말.
1: 저기 전기 면도기 샀는데 안 깎여지길래 저는 이제 일회용 면도기나 좀 한 보름 쓰는 면도기를 써서 하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수염이 보면 이렇게 같은 곳에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요.
0: 네.
1: 꺼끌꺼끌한 데가 사방팔방으로 다 달라요, 방향이.
2: 각도가?
1: 예, 각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0: 삐져나온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1: 네, 다 달라요.
2: 수염.
1: 그래서 턱 밑에 이렇게 깎으면 밑에서 위로 올리는데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깎아야 돼요.
0: 아~
1: 밑에서 위로 계속 올려도 계속 꺼끌꺼끌함이 남는데
0: 네네. 아~
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깎으면 이게 깎여요.
2: 아, 결을 잡는구나. 결을 손끝으로.
1: 네네네.
0: 매끈하게
1: 그 만져보거든요. 위아래로 그 만져보는데 꺼끌꺼끌하는 분명히 다 깎았는데도 꺼끌꺼끌한 부분을 또 결을 반대로 해서 깎으면 드럭 깎이면 그
0: 본인만의 그 순결이 있어요.
1: 예, 있어요.
0: 싹 삽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품 이렇게 착 발로가지고 한 번 또 이렇게 욕조 화장실에 화장실에 있는 거울로 내 모습 보면 또 남자답지 또.
1: 그러죠, 그러죠. 진짜 사진까지 찍고 싶은데.
0: 그러니까
1: 목욕탕 안에는 사진을 못 찍고 못 찍고 있으니까.
2: 아니 이분은 면도로 박사 논문도 가능하시겠어.
1: 그럴 거예요, 진짜.
2: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었는데 이런 즐거움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 사실 이게 진짜 논문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평생을 깎았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러니까.
2: 네. 이분은 아주 섬세하게.
1: 완전 귀찮을 때도 진짜 많아요.
0: 때도 많아요.
1: 예. 아, 어제 깎았는데 또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2: 그러니까. 아, 그래요?
1: 네.
0: 그렇잖아요. 또. 선면도를 저는 중학교 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아, 기억나세요?
2: 네. 아니면 진짜로?
0: 진짜로.
2: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0: 네, 이게 한 번 손대니까 또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1: 이게 솜털이가 사실 초등학교 때는.
0: 좀 진하게 올라오는 남학생들 있잖아요.
1: 맞아요.
2: 아하.
0: 네네.
1: 근데 이거를 계속 깎으면서 이게 두꺼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2: 아, 그렇군요.
0: 한번 깎아내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해야 되더라고. 예.
1: 그러면 일중 씨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0: 아니,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저 옆에 이제 구렛나루 털처럼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손 주는 뭐 이렇게 힘의 스킬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쓸 때인데 쓱 피가 나더라고.
1: 그 옛날 기억나시죠? 면도 칼 해갖고 이렇게 드륵드륵 돌리면
2: 맞아.
1: 얘기한 거 논문에서
2: 있었어요.
1: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
2: 맞아.
1: 로봇 특공부이 이렇게 열리는
2: 맞아요.
1: 거죠. 그 면도 날 위로 올려서 드륵드륵 하면서 다시 닫히는 거.
2: 네.
1: 네. 그래갖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유행이었던 게 그때 영화 그 홍콩 영화가 되게 유행했어요.
0: 맞아요.
1: 올백 머리.
0: 영웅 본색.
1: 그래갖고
0: 뭐
1: 수염보다 저희는 이마를 더 밀었어요.
0: 예?
1: 영웅 보석 할 때 올백 하고 싶어.
2: 올백 하고 가면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요?
1: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깎고 머리를 위에 이제 밀고 내리고 간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올리는 거죠.
0: 아, 면도기 이마 라인을 이렇게
1: 라인을 맞추신
2: 건데. 세상에.
0: 멋쟁이.
1: 별짓을 다 했어.
2: 생각해. 예.
0: 근데 이주연 님이요. 기성삼촌은 털보죠?
1: 네.
0: 일중삼촌은 수염 별로 안 날 것 같고.
1: 반대요. 일중삼촌이 털보잖아요.
0: 아니, 저도 근데 막상 기르면 그렇게 촘촘하게 나진 않아요.
1: 저는 소로 나요, 소.
0: 그 좀 보여.
1: 소.
2: 아, 소. 그러네. 예. 소자가 되네.
1: 꼬꼬레는 없고.
2: 예.
1: 여기는 좀 더 꼴보기 싫게 나요. 덥석덥석.
0: 저는 약간 임꺽정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
2: 아, 그래요?
0: 턱 주변이. 구렛나루부터.
2: 수염 한번 길러본 거.
0: 아,
2: 무지다.
0: 아,
2: 네네네.
0: 3467님이 면도기 정보, 크크크 이런 댓글 남기고 싶네요.
1: 아, 진짜. 면도기 정보다, 진짜. 면도.
2: 글을 너무 잘 쓰셔서.
0: 뭐 2중날이 아니라 거의 뭐 5중날, 7중날도 나와요.
1: 요즘 7중날.
0: 아,
2: 그래요?
1: 7중날.
2: 세상에.
0: 자, 대문 싹 나가지.
2: 아유.
1: 7중날에도 안 깎이는 건 안 깎이더라고요.
2: 그래요?
0: 와중에도 억센 애들은.
1: 억센 애들은 안 깎더라고요.
2: 그렇구나.
1: 조용하게 살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또.
0: 맞아요.
1: 네. 아, 재밌다.
0: 덕분에 면도기의 매력, 이 면도의 매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1: 네.
0: 면도 박사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계속 이렇게 좀 논문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2: 재밌어요, 진짜.
0: 네. 이번엔 뭘로 하고, 우리 남자들이 발랐던 왁스. 네. 옛날에는 젤.
1: 젤.
0: 네.
1: 무스.
0: 무스. 맞아, 이런 거. 또 헤어 제품들.
1: 네, 헤어 제품들.
0: 괜찮사가 있었는데.
1: 네.
0: 예.
1: 아, 그립다.
0: 젤은 잘못 바르면 완전 뭉쳐가지고.
1: 떡치잖아, 떡.
0: 아우. 다시 머리 감고 나가고.
1: 네. 무스 잘못 바르면 며칠 머리 안 감은 거 같지. 팔이 붙어 있고. 예전에 그 무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꿀 바른 적이 있거든요.
0: 예?
1: 치약이나.
0: 에이.
2: 치약?
1: 예, 치약. 치약 나지면 떡진단 말고 근데 허옇게 일어나요.
0: 아우.
1: 진짜 치약
0: 꿀 바르고 이러면 머리 위로 그냥 내 파리가 그냥
2: 파리 하고. 이제 끝내야 돼요.
0: 반려동물처럼.
2: 시간이 다 돼가요.
0: 시간이 끝도 없다고.
2: 네.
0: 자, 저희 그런 사연도 한번 기다려보면서 에너지 충전 들어가야죠.
1: 내가 있는 그곳이 휴가지고 페스티벌이다 생각하시면서 피할 수 없으면

0: 하면 즐겨라. 우라 차차차차.
1: 와 진짜 기운 천하장사다.
2: 네, 백이성 최고. 어.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잘 가요.
1: 워터밤 준비하세요.
3: 워터밤. 자.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색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반진의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

0: 자,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백희성님 라이브 하는 날 물총 들고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1: 예, 날짜 잡히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0: 이야, 일 커졌다. 아, 2388님 매일 회사에서 듣다가 강원도로 휴가 가는 차에서 들어요. 남편이 캠핑 좋아해요. 제가 귀찮은 건 비밀. 그래도 우리 남편의 열정 파이팅입니다. 남성시대 파이팅 해주셨는데. 네. 아, 캠핑 좋죠.
1: 좋죠. 저도 좋아해요.
0: 네, 멋진 곳에서 좋은 네. 공기에.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사하게 꽃을 피운 꽃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초봄만 해도 삐죽 솟아있던 가지가 흐드러진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대해 정원사 김민호 씨가 자신의 책에 적어뒀습니다. 꽃꽃할 때는 젊음의 활기가 돋보였고 꽃을 돌보느라 늘어진 가지에는 책임의 무게를 지는 듯한 성숙함이 들어있다. 나무와 사람이 다를 것 없죠. 어딘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은 삶의 무게를 힘껏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4: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7: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6: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8: MBC,
9: MBC,
10: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6: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은 상황인데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정우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 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지만 위원 12명 중에 3명이 인상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형 기지국, 이른바 펜토스를 통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던 KT가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가 소형 기지국 펜토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작년 10월부터 11달 동안 해커들이 16,647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KT에게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는 인가받지 않은 펜토셀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당국이 육군 1군단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늘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1군단처럼 군 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 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와 병력 운용 등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오전에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격장 인근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부사관을 향해 총알이 날아오는 사고가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날아든 총알이 부사관의 전투화에 박히면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은 당시 사격장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이 진행 중이었다며 총기 정밀감식과 탄두의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이란 군사고문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인민동원군의 소식통은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으로 이란 고문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망자들이 이라크 중부 디알라주에서 발생한 타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등의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무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으며 서울 서남권과 인천 북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로 예보됐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벌써 7월도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정말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에 담긴 과학, 그리고 날씨를 예측하는 일기예보의 원리까지 흥미로운 주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재밌게 들으시다가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네, 한 번 더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개 갸웃하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과학 이야기 가운데 어렵고 헷갈렸던 주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아나운서 김정현 아나운서와 함께 이 복습 저 복습 특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복습 주제에 대한 깜짝 퀴즈도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천문학자 임영현 박사님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이론,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주가 오래전 대폭발로 시작됐다는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오늘 깜짝 퀴즈의 정답 가수의 버전으로 듣는 붉은 노을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덥네요. 올여름 무더위 여러분 벌써 지치시죠? 그런데요, 내년 2027년에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집중 조명한 소식인데요. 이과학 저과학 7월의 과학 이슈, 바로 슈퍼 엘니뇨입니다. 올해 형성된 엘니뇨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우면서 연말까지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바다가 품고 있던 막대한 열이 방출되는 시점이 바로 2027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엘니뇨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엘니뇨는 쉽게 말해서 동태평양 연안의 바닷물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따뜻해지는 현상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은 오른쪽이고 서쪽은 왼쪽이죠. 그렇다면 태평양의 왼쪽은 아시아, 오른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과 만나는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그 바다고요. 태평양의 오른쪽은 그러니까 남미 연안의 바다인데 여기는 원래 해수면 온도가 낮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보통 바닷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남미 연안은 바닷물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갔으니까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 자리를 아래쪽 깊은 바다에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채웁니다. 그래서 남미 연안은 태평양 중에서도 온도가 낮은 바닷물이 됩니다. 그런데 적도에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에는 남미 쪽 바닷물의 이동도 약해지고 심해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미 쪽 해수면의 기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는데 이게 엘니뇨인 거죠. 반대로 남미 연안 바다가 차가워지는 현상은 라니냐인데요. 보통 2년에서 7년 주기로 엘니뇨와 라니냐가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올해 엘니뇨는 6월에 형성된 뒤에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연말까지 매우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80%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지구는 이미 인간이 뿜어낸 온실가스로 매우 뜨거워져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이 초강력 엘니뇨

요가 더해지면 2027년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훌쩍 넘길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 협정이 설정한 지구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1.5도씨를 넘어서 최대 1.7도씨 이상 치솟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지구적으로 남미에는 폭우가, 동남아시아나 호주에는 가뭄과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엘니뇨 시기에는 여름철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가 영향을 주는 내년 여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전문가들은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이 농작물 작황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강력했던 엘니뇨들보다 이번 슈퍼 엘니뇨의 파장이 훨씬 더 커서 향후 수년 내에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도 전망하기도 합니다. 네이처가 전한 이 슈퍼 엘니뇨 소식은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엘니뇨라는 변수 하나가 더해질 뿐인데 슈퍼 엘니뇨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인 셈이죠. 기후재난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식탁에 우리의 식탁과 경제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눈앞의 현실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 지구적 협력과 탄소 감축 노력이 지체돼선 안 되는 시점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경고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자연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7월의 과학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번 여름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0: 된 거구만 물리화학 안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0: 깨우쳤다 달았네 AI
1: 당연하젠 오승훈의 이각 저각
0: 몇 시인지 알려다오 11시 5분
2: 이과학 저과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이복습 저복습 특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국의 대표 문과형 인재 모셨습니다. 김정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정현 씨는 예. 저희가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3: 그렇죠.
2: 평소에 과학이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의외로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 김상욱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고
2: 물리학자
3: 예 네. 영상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2: 네.
3: 여기 그 한번 게스트로 나오시지도 않으셨나요?
2: 김상욱 교수님은 아직은
3: 아직요?
2: 네, 물리학자로는 김범준 예. 교수님이 나오신 적이
3: 예 프로그램이 좀 더 힘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김상욱 교수님이 척던가요?
3: 그럼요. 네, 그분이 워낙 핫하시니까
2: 정현 씨가 좋아하기 때문에
3: 예.
2: 김상욱 교수님 콘텐츠는 어떤 거 주로 좋아하시죠?
3: 주로 우주과학에 네. 대한 얘기 많이 하죠.
2: 우주
3: 뭐 네. 지구가 어떻게 이제 나이를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화성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굉장히 우주라고 하는 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먼 얘기지만 어쩌면 또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닿아 있고
2: 네.
3: 우리 현실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는구나. 과학을
3: 그럼요.
2: 좋아하시는 편이네요.
3: 은근히 엘리트입니다.
2: 아니 과학을 좋아한다고 엘리트는 아니고요. 이인수님이요. 복습 시간에는 문과 아나운서님만 모시는지요? 라고 물으셨는데 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3: 예.
2: 뭐랄까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이제 코너를 꾸리다 보니까 저보다 과학을 모를 것 같은 분을
3: 네.
2: 모시는 그런 맞아요. 거는 있습니다.
3: 과학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2: 네,
3: 좀 더 쉽게
2: 그렇죠.
3: 네. 설명을
2: 네.
3: 하고
2: 네.
3: 좀 와닿게 좀 느껴져야지 사람들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네.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게스트를 모셔요.
3: 예.
2: 방수영님은 헉 복습자는 매번 바뀌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3: 네.
2: 네. 다음 달에도 또 바뀔 예정이긴 합니다.
3: 네, 전종원 아나운서를 기다리셨군요.
2: 네. 매번 바뀌긴 하는데 범민의 아버지를 모셔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3: 예. 네.
2: 또 오실 수도 있죠, 뭐.
3: 네. 네.
2: 김종현 아나운서도 또 저희가 모실 수
3: 예.
2: 있고요. 네. 학창 시절에 과학 중에서 이 과목만큼은 좀 싫어했다. 이 과목은 진짜 좋았다 하는 과학 과목이 한 네다섯 개로 분류가
3: 그쵸.
2: 되니까.
3: 사실은 네. 지구과학을 그 제외한 나머지 과학은 다 싫었어요.
2: 지구과학을 제외한 거.
3: 예, 화학은 화학 공식이 너무 헷갈려서 싫었고
2: 네.
3: 또 그 전기 법칙.
2: 전기.
3: 예, 무슨 오메 법칙
2: 네.
3: 뭐 손가락을 어떻게 돌려봐라. 이때부터 아 나는 문과형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2: 그렇구나.
3: 예.
2: 지구과학은 왜 좋았어요?
3: 지구과학은 그냥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요.
2: 그러니까
3: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뭐 대기권이 어떻게 되고 또
2: 네.
3: 비행기만 올라가도 아 지금 내가 성층권인가?
2: 네,
3: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2: 네.
3: 훨씬 더 와닿는 느낌이 있었죠.
2: 맞아요.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성층권 위로 올라가요. 대부분.
3: 예. 네.
2: 10km까지 대기권이고
3: 맞아요.
2: 그 위가 성층권인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면은 과학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3: 네.
2: 과학과 밀접한 아나운서를 오셨네요,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3: 좀 긴장이 되는데요.
2: 누가 비행기 타고 성층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분이 또 있으세요.
3: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기내식만 생각하시나요?
2: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현 아나운서 하면 클래식 음악, 그 중에서도 피아노랑
3: 예.
2: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3: 네. 네,
2: 피아노 치는 아나운서로 유명합니다. 네. 근데 피아노 하면 과학이에요, 이게.
3: 그렇죠.
2: 인정하십니까?
3: 당연하죠.
2: 네,
3: 왜냐면은 일단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

0: 의해서
1: 그렇죠.
0: 발견이 됐었고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뭐 어떤 줄의 현의 길이를 조절하면 이제 음의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됐었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뭐 줄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진동수가 두 배가 돼서 한 옥타브도 높은 소리가 난다.
1: 네.
0: 이런 원리를 발견을 해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수백 년에 걸쳐서 뭐 네. 과학자들과 또 여러 음악가들이 그 이 한 옥타브를 12개로 쪼개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12음계라는 게 네. 탄생을 하게 됐죠.
1: 어,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0: 그럼요. 그리고 또 그
1: 복습자가 저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0: 잘 알고 있는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 있잖아요.
1: 네네.
0: 바흐가 또 이 12음계를 이용해서 내가 이 각각의 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곡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도에서 도로 시작하는 곡, 도샵으로 시작하는 곡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 그리고 곱하기 뭐 장조, 단조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곡을 만들어냈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바흐가.
0: 바흐가 예, 아. 그 곡을 이제 또 연주도 하면서 아 이게 정말로 과학적이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1: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잖아요.
0: 그렇죠,
1: 바흐가.
0: 그렇죠.
1: 아 예. 그렇게 모든 음계에 따라서 장조와 단조로 나눠서 24개의 음악을 다 만들 수 있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걸 다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0: 예,
1: 거죠.
0: 지금도 많이 연주되고 있는 곡입니다.
1: 저는 기껏해야 지금 피아노 얘기하면서 현의 길이 양쪽 끝을 이렇게 잡아놓고 퉁 튕기면
0: 예.
1: 예, 그게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하면서
0: 예.
1: 공명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소리로 들린다.
0: 네.
1: 요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악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원리를 쭉 풀어주시니까 오늘 이거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0: 아 사실 시간만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1: 그러면 음악, 피아노, 악기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겠네요?
0: 그럼요. 실제로 연주자들도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1: 네.
0: 연주를 많이 해요. 뭐 우리가 흔히 뭐 피아노는 뭐 세게 누르면 세고 약하게 누르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타건의 깊이를 누르느냐
1: 네.
0: 또 페달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밟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연주를 접근을 합니다.
1: 그러면은 저희 이과학저과학에서 음악가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겠네요?
0: 아주 과학적이죠.
1: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음악하는 분들 모셔가지고
0: 예.
1: 음악도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0: 당연하죠. 네.
1: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0: 또 많은 분들은 클래식 음악에 클래식 음악가들은 이 방송 출연에 목말라 있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이과학저과학 김정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Radio.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복습 함께 나눠봐야죠,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의 시작, 빅뱅 이론입니다. 네. 정현 씨는 평소에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가끔 생각하죠. 왜냐면 제가 어디서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너무 영겁의 시간이라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이걸 1년으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이제 1월 1일 0시에 우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 맞아요. 그게 빅뱅이고, 그리고,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밤 11시 52분쯤에, 네. 예, 이제 인류가 등장을 했고, 네. 예, 그러고 농업이 시작된 거는 마지막 몇 초 전에 시작했고, 현대 문명이 시작된 거는 마지막 1초도 되지 않았다. 네. 이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맞아요. 정말로 우리는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0: 그 우주 달력이라는 거를, 예. 그 칼 세이건이 얘기를 했고, 예. 지난 그 이명현 박사님과 얘기할 때 예. 말씀해 주셨어요.
1: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 대해서 늘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진짜요?
1: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1월 1일 0시 0초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도 던져 보다가 스르륵 잠에 들죠.
0: 그러면 그런 궁금증들을 저한테 오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명현 박사님께 예. 들었던 것들을 제가 복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1: 네. 네. 그 첫 질문이 그겁니다. 1월 1일 0시 0분, 0초, 그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나?
0: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네. 이명현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면 138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작은 한 점에서 예. 우주가 시작돼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팽창해서 지금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 138억 년 동안.
1: 네, 맞아요. 예.
0: 그럼 그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가? 우리는 그 이전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예, 천문학자들의 말이고요.
1: 그럼 그냥 태초의 말씀이 있었던 건가요?
0: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거나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역사를 아는 이론.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의 발원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우주 기원론이라고 해서 예. 따로 또 이론들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은 우주가 생겨난 이후에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1: 그렇죠.
0: 138억 년 전에 전부터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예.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야 지구에 닿은 그 빛을 보면 우리가 그 시점의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추측할 수 있는데 예. 예. 그 이전에는 사실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 이전에는 뭐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만 있다.
1: 네.
0: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다.
1: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0: 네.
1: 우리가 뭐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걸로 우주를 딱 찍었을 때 네. 찍히는 여러 빛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 빛들을 분석하면서 이 빛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0: 네네.
1: 아, 이 빛의 속도가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도 알 수 있고
0: 네.
1: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주 사진을 봤을 때 우리의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고 또 과거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미래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1: 예, 그렇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도착한 빛을 우리가 사진으로서 보면서
0: 네.
1: 아 과거의 모습이 저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0: 추측을 하는 거죠.
1: 예. 근데 빅뱅이 그러면 있었다라는 걸 과학자들은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0: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냥 통해서
1: 예.
0: 그럴 것이라고 거의 확신까지는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런 증거들은 있으니까.
1: 예.
0: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1: 예.
0: 확인을 했어요. 네, 은하들이 있는데 은하들을 살펴보니까 뭐 은하들끼리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 그 은하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먼 은하를 보니까 그 은하는 조금 더 빨리 멀어지고 있대요.
1: 예.
0: 네. 그래서 먼 은하가 요만큼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더 멀리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1: 네.
0: 그러면 그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걸 통해서 아 팽창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팽창 속도라면
1: 예.
0: 뒤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1: 예.
0: 과거로 가면 그러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했을 거다. 그 한 점으로 축소되는 그 기간을 이 속도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 138억 년이다라고

0: 생각을 한 거죠.
1: 예. 근데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뭐 행성과 또 뭐 별들의 여러 질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네. 어마무시하게 거대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한 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그 한 점에 질량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응축되어야 있어야 그게 한 점에 담기는지가 사실은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이 들죠.
0: 정현 씨 혹시 그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1: 예.
0: 그 여기 눈앞에 이렇게 끼고 띠띠띠띠 하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학습 기계.
1: 예.
0: 그게 MC 스퀘어라는
1: 아, 알죠, 알죠.
0: 들어봤어요?
1: 뚜뚜뚜뚜해서 예. 이제 그 소리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예. 그게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어,
0: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 법칙.
1: 예.
0: E는 MC의 제곱을 통해서 MC 스퀘어라는 이름을 붙인 기계였거든요.
1: 아, 예.
0: 네, 지금은 판매가 안 되니까
1: 네.
0: 이 상표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1: 예.
0: 그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진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1: 네.
0: MC 스퀘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E는 MC의 제곱이거든요.
1: 네.
0: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1: 네.
0: 근데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바뀔 수 있어요.
1: 아.
0: 그 공식을 통해서.
1: 예. 아, 그래서 그 말은 한 점에 꼭 질량이 다 응축되어 있었다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 네.
0: 태초에 에너지만 응축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한 점에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예.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1: 예.
0: 팽창하면서 에너지가 확 우주 전체로 퍼졌고요.
1: 예. 네.
0: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1: 네.
0: 양자라,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1: 네.
0: 핵. 그러면서 수소 원자가 탄생하고 헬륨 원자가 탄생하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뭉치기도 하고 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우주가 된
1: 예.
0: 거죠.
1: 그래서 저도 이제 김소연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그러면 팽창하고 있는 중심은 어디쯤이에요? 아. 발견된 게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저도 사실 같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0: 네.
1: 이게 우리가 풍선을 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중심점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부터 서서히 커지는 거잖아요. 거기가 있어요?
0: 저도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이명호 박사님한테. 그리고 천문학자들에게 늘 따라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더라고요.
1: 예.
0: 제가 이해한 방법은 정현 씨도 저도 지금 청취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다 예. 우주의 중심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한 점에서 출발한 것들이 퍼져버렸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러면 그 각각이 퍼지는 게 어디를 중심으로 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있죠?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풍선을 생각하면 네. 결국 그 풍선의 중간 아닙니까?
0: 그러면 정현 씨랑 저랑 이제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 예.
0: 점점점 가까이 만나요.
1: 예.
0: 예. 그럼 어디를 향해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 우리의 중간.
0: 우리의 중간.
1: 네.
0: 그러면 이제 입자들이 점점점점 많아지잖아요.
1: 예. 예.
0: 우주의 모든 천체들이.
1: 네.
0: 그럼 거기에 중간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어딘가 중간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계산해 보면.
0: 그게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1: 예.
0: 중간이라는 걸 계산할 수 없다. 그 점이라는 걸 한 군데서 모인 게 아니라 이게 퍼져나갔는데 퍼지는 게 등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풍선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1: 예.
0: 어떤 점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점이 너도 점이고 그 나도 그 점이기 때문에
1: 예.
0: 어떤 우리 사이에 그 중간 지점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있나? 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야,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0: 발견된 건 없어요.
1: 예,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죠.
0: 네, 왜냐하면은 풍선은 안과 밖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예. 안에다가 공기를 우리가 불어넣으니까 팽창한다고 보이는데 우주는 안과 밖이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라는 경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렇다. 그래서 예. 발견된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각이 다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1: 네, 우리 모두가 우주군요.
0: 그렇습니다.
1: 결국은.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0: 그렇죠. 사실은 이해를 안 하고 넘기는 걸 수도 있죠.
1: 그렇죠.
0: 예. 이해한 것처럼.
1: 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0: 과학자들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1: 좀 우주 관련된 얘기하다가 결국은 좀 지구에 대한 얘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다 보니까. 뭐 빅뱅 직후에는 지금처럼 뭐 별도 없었고 또 행성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지금에 이제 은하가 만들어지고 또 태양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졌는데
0: 네.
1: 예. 뭐 지구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은 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그 가장 뭐 관심 있게 봤었던 건 결국 그 충돌로 인해서
0: 거대 충돌
1: 거대 충돌로 인해서 지구에서부터 어떤 큰 운석이 떨어져 나갔고 이게
0: 맞아요.
1: 달이 되었다.
0: 오, 맞아요.
1: 이제 이런 설인데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빙성 있는 근거

0: 것들이 있습니까?
1: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우리 화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그 뼈를 통해서 우리가 뭐 크기는 어떨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실제로 털이 많았는지,
0: 네.
1: 예, 아니면 피부가 매끈했는지는 모르죠.
0: 그렇죠.
1: 공룡의 뼈를 보고 공룡이 피부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0: 네.
1: 왜냐하면 크기 정도만 뼈를 통해서 추측할 뿐이지 실제 피부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추측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은 하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예. 공룡의 피부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남아있는 예. 것도 없고. 그래서 지구도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거대 원시 지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예. 테이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운석 같은 게 부딪혀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되고
0: 예.
1: 지구가 됐다. 나머지는. 그게 지구 거대 충돌설인데.
0: 예. 근데 그 충돌설이
1: 시점을 우리가 볼 순 없죠.
0: 예. 근데 예. 그 충돌설이 만약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결국은 달이 지구의 일부분이었다라는
1: 네.
0: 얘기인 것이고 그
1: 원소.
0: 말은 결국 그 원소가 달에 있는 원소가 지구랑 얼마나 비슷한가.
1: 네.
0: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루어졌죠.
0: 그 결과는 어떤가요?
1: 굉장히 비슷한 걸로 나왔고. 예, 암석질이 예. 우리 지구에 있는 암석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파보면 여러 가지 광물들이 나오잖아요.
0: 예.
1: 원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특히 광물이라고 표현하는 금속 원소들이 많습니다.
0: 예. 예.
1: 근데 달에도 그 금속 원소들이 있고 히토류도 있다라고 들어보셨죠?
0: 아, 예.
1: 예. 예. 달에 히토류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원소들이 비슷한 거를 이렇게 통해서
0: 예.
1: 아, 이럴 것이다라는 그 가설.
0: 네.
1: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 지어낸 이야기가 맞을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증거들이 쌓여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맞아라고는 못하죠. 왜냐하면 네. 과거에 진짜 충돌이 있었는지 확인한 사람은 없으니까.
0: 예. 그럼 결국은 뭐 달 탐사가 된 건 이미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였고
1: 네, 맞아요.
0: 얼마 전에도 또 아르테미스 2호가 또 달 플라이바이 그 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봤을 때는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달에서 실제로 어떤 광물들을 채취해서 어떤
1: 그 50년 전에
0: 원재료도
1: 채취해서
0: 쓸 수가 있겠네요.
1: 1970년대에 달에 갔을 때
0: 예.
1: 채취해 왔어요.
0: 오, 네. 예.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으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1: 앞으로는 그렇겠죠.
0: 예. 제가 왜냐면은 어디서 들었는데 네. 금이라는 그 원소가 광물이 네. 굉장히 우주 전체적으로 봐도 아주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근데 그럼 달에도 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우리 지구 표면에 드러난 금 외에
0: 예.
1: 우리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요. 핵 쪽에.
0: 예.
1: 그 뜨거운 쪽에는 금 굉장히 많대요. 엄청 예. 많대요. 지금 예.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0: 예.
1: 달에도 뭐 있지 않을까요? 속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마그마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나 하면서 금이 같이 올라올 테니까.
0: 예. 그러니까 새로운 광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왜 금값이 또 떨어지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식에도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새로운 또 달에서 금광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또 금을 실제로 캘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아주 또 주의를 해야 될
1: 지금은
0: 것 같습니다.
1: 금도 금이지만 지금은 히토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0: 네. 우리 스마트폰 기기에 들어가는
1: 네.
0: 광물인 거죠.
1: 예, 없어서는 예. 안 될 산업 재료니까.
0: 예.
1: 우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재밌죠.
1: 저보다 더 궁금증이 많고.
0: 보면은 예. 일단 그 다시 우주 얘기를 좀 돌아가서 예. 우주가 계속 팽창 중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을 하고 있을 거고 그 팽창하는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1: 예.
0: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국은 행성과 행성 또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다 멀어질 텐데
1: 예.
0: 예. 그러면 정말 먼 미래에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1: 네.
0: 지금과 같이 별이 빼곡하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1: 이대로 계속 팽창한다면?
0: 그렇죠. 예. 거리가 계속 멀어지니까 점점 이제
1: 흐리게 보이다가 그렇죠. 이제 안 보여지는
0: 예. 어느 순간부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멀어지니까
1: 예.
0: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없는 암흑이 보일 거 아닙니까?
1: 네, 네, 네.
0: 예.
1: 138억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이 계속 팽창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안 보일, 별들이 안 보일 정도가 되려면 138억 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예.
1: 그때는 우리가 없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별을 볼 인류가 남아있을까 싶은 생각도 예. 들고요.
0: 뭐 인류가 어떤 다른 어떤 행성으로 이주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1: 해도 138억 년이면은

0: 인류라는 종 자체가 없어져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언젠가는 정말 이 지금 가설대로라면 네. 네. 언젠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정말로 암흑 말고는 그렇죠. 아무것도 관측이 되지 않는
0: 뭐 지금의 네. 속도로 계속 팽창한다면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1: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있어요. 예. 오, 근데 질문이 지난달에 전종환 아나운서와 예. 굉장히 다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왜 그러시는 거죠?
1: 아, 점점 약간 노잼이 되네요.
0: 진짜
1: 여러분들도 이런 게 궁금하십니까?
0: 너무 모범생이라 우리가 예. 진짜 복습을 하고 있네요. 네.
1: 그러니까 우주가 사실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 아주 큰 게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의 속도에 비해서 빛의 거리가 빛의 속도가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네. 사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0: 오.
1: 이렇게 사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
0: 그렇게
1: 정말 먼 미래에는
0: 네. 네.
1: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은하와 은하의 사이가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서
0: 네. 네.
1: 이게 빛의 속도보다 우주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결국 우리가 관측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관측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0: 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빛 자체가 안 보이면 우리는 관측을 할 수 없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럼 네. 만약에 인류가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그때의 인류는
0: 네.
1: 만약 봤을 때
0: 네, 네.
1: 아 우주는 사실 없구나, 우리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 축적되어 온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면요.
0: 그렇죠.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100억 년 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막 이렇다면
1: 예.
0: 그럴 수 있.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그 전에 이미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많이 멀어질 수도 있을 것
1: 그렇죠.
0: 같고,
1: 예.
0: 그러면 태양빛을 못 보는 이 생명, 지구의 생명체들이 이미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1: 맞아요.
0: 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1: 예.
0: 김종현 아나운서 우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혹시 예. 우주 여행에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1: 아, 우주 여행.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으면은 정말 물론 제가 죽기 전에 그 정도 기술이 개발될진 모르겠지만.
0: 네.
1: 정말 유인 우주선으로 어딘가 화성 같은 데 갈 수 있다면 안전만 보장된다면 뭐 가고 싶긴 하죠. 궁금하니까요.
0: 아, 가볼 기회가 그러면 한 몇 년 안에 생긴다 화성으로.
1: 예.
0: 그러면은 가보고 싶어요.
1: 뭐 돈이
0: 돌아오진 못합니다.
1: 아, 돌아와야죠 무조건. 거기서 뭐해 먹고 삽니까?
0: 돌아오지 못한다면 예. 가보고 싶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돌아오지 못한다면
1: 돌아오지 못한다면 절대 안 가죠. 돌아온다면.
0: 돌아온다면.
1: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고 싶죠.
0: 돌아오는데 10년 정도 있어야 된다면.
1: 절대 안 되죠. 누가 뭐
0: 까다롭네요.
1: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0: 네.
1: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0: 네.
1: 운명이다.
0: 네.
1: 결국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0: 네. 네,
1: 결국 태양이 왜냐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0: 네.
1: 태양은 점점 지금도 커지고 있는 중이고 더 커져서 나중에 적색 외성이 될 텐데
0: 네.
1: 이렇게 되면 결국 지구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뜨거워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고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0: 그때는 다른 항성계로 가야 되겠죠.
1: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첫 시도로서 화성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0: 네.
1: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지금으로서 뭐 사실 알기 어렵겠지만
0: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1: 네.
0: 인류가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화성으로 가기 전에요?
0: 화성 가기는 할 수 있겠죠.
1: 예. 예.
0: 다른 항성계로 이동하기 전에.
1: 예.
0: 예.
1: 왜냐면 지금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출발한 지도 몇십 년이 됐지만,
0: 네.
1: 아직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나요?
0: 이제 막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 우르투그룸 뭐 그쪽을 이제 항해하고 있어가지고.
1: 예.
0: 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는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 계획도 뭐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화성 이주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류의 이주는 아닐 거고요 분명히
1: 네.
0: 그래서 다른 항성으로 이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뭐 어차피 내가 살 미래니까 상관없는데
0: 네,
1: 어쨌든 저는 자식이 없지만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는 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자식이 뭐 10억 년을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인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애정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인류가 현재 인류에 더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저는
1: 그렇죠. 사실
0: 예.
1: 뭐 다른 행성도 좋지만 또 지구 환경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0: 근데 질문을 워낙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1: 아유,
0: 네, 제가 예.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은 질문 하나는 있어서
1: 예.
0: 그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1: 아 완전히 끝인사군요 벌써
0: 네. 우주에 대해서 말고
1: 예 아 사실 제가 우주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0: 아 예.

0: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사실 아주 조금 전에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도착해야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니까. 그런데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주 짧은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태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태양빛이 약 8분 전에 출발한 빛이고 네. 예. 우리는 지금 태양이 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태양이 폭발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걸 8분 후에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태양이 떠 있다라고 네. 생각하죠. 네.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1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본다면 네. 1년 전에 지구의 모습이 보이고 5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본다면 조선시대 때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1년 전에 우리 또 500년 전에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그게 현실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예.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왜 철학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떠나보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네. 그 순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별에는 그 순간이 현재로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래서 우주가 곧 철학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1: 짧게 하나 덧붙여드릴게요. 우주먼지 지웅배님이 책에 쓰신 글인데요. 생일마다 1광년씩 떨어진 별을 하나씩 찾아본대요. 네. 그러면 그 별에서는 내가 태어난 시점을 보고 있겠구나.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얘기를 또 우주머님께 드렸는데 1년마다 1년 1광년 떨어진 별을 찾으면 그만큼의 반지름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내 우주가 내 안에 네. 있는 우주가 네. 1광년씩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씩 1광년에 해당하는 우주를 품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비슷한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헷갈리네요.
1: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네. 마칠 시간이라서.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까마치 통다.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라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라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기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휴양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제 예상과 달리 흘러간 이 복습, 저 복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지 궁금하네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세상에 음악
3: 교실.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선국이 투자 유치 목표를 45조 원으로 설정하고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철우 지사,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우 셀트리온 경영고문,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인, 금융 전문가,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정책 자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동시가 농촌진흥천 국립식량과학원, 오뚜기 제휴와 함께 국산 기능성 참깨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국립식량과학원은 우수 품종을 개발하며 오뚜기 제휴는 전용 착유시설을 만들어 프리미엄 참기름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능성 참깨는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리그난 성분이 수입품보다 3배가량 많아

0: 참기름 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안동 의성 35도, 상주 34도, 영주 문경 33도로 예상됩니다. 상주 의성 안동에는 폭염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안동에는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주말부터 낮 기온이 더 오르며 폭염특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동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월영교와 임청강 일원에서 국가유산 야간 행사 월영야행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사 공간을 월영교에서 임청강까지 확대해 역사 도보 탐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야간 마라톤 등 11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과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먹거리 장터, 퇴계 선생의 심신 수양서인 활인신방을 활용한 소리 명상 체험 등도 마련됩니다. 영주시는 오는 일요일 영주시민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제3회 영주 서천강변가요제를 엽니다. 영주 시원나잇페스타와 함께 열리는 이번 가요제에서는 150여 명의 참가자 중 예선을 통과한 12명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가수 박상철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한편 2016 영주 시원나잇페스타는 내일부터 사흘간 영주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돼 공연과 야장, 먹거리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2016 민속씨름 문경 오미자 장사씨름 대회가 오늘 문경체육관에서 개막해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엔 정상급 씨름 선수 500여 명이 출전해 소백과 태백, 금강, 한라, 백두급 등 5개 체급별 장사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체급별 장사 결정전은 오는 31일 소백장사, 8월 1일 태백장사, 2일 금강장사, 3일 한라장사, 4일 백두장사 순으로 열리고 각 체급 결정전은 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청송군을 중심으로 안동, 영양, 봉화, 영덕 등 경북 북부 지역을 AI 영농화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1.2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구마모토 한자로는 곰웅자와 근본 본자를 써서 웅본. 이름만 보면 곰의 본거지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의 곰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 지진이었죠. 어제 특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 지역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옆 나라의 지진 피해를 걱정해 주시는 문자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인자, 근본 본자, 인본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는 저녁에 폭염특보, 특히 경남 지역은 어제에 이어서 폭염 중

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된 명곡으로 시작합니다. Smile, Nat King Cole이 노래합니다. 오늘 1, 2부에서 다룰 소식들을 앞두고 일종의 준비운동이랄까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는 행복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스마일로 준비 운동이 좀 되셨는지요? 오늘도 손석희 12시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궁금하신 점을 문자 샤프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손석희의 12시 이렇게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의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키워드는 전쟁과 무기입니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던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에 또다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치닫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종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경고음도 나오고 있네요. 미국의 무기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쟁 초부터 미국이 비싼 무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계속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무기 창고는 비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번 전쟁에 어떤 무기들이 등장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는지, 오늘은 바로 무기의 관점에서 이번 전쟁을 짚어보겠습니다. 무기 방산 전문가인 안승범 디펜스 타임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지금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뭐 전면전이라든가 이렇게 전쟁을 더 키우지 못하는 것은 말로만은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 비축량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걸까요?
2: 대표적으로 이제 미사일 쪽으로 예. 공격용 무기인 토마호크도 소문을 많이 했고 예. 이제 지상 타격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또 반격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지대공 미사일 그 패트리어트 시리즈. 예. 예. 그리고 이제 고고도 방어용 미사일 사드. 예. 이것이 이제 소모를 많이 했고 비축량, 보유량에서 사실상 공통점이 절반 이상은 좀 소모를 했어요.
1: 아, 그런가요? 지금 뭐 전쟁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예. 벌써 절반을 소모를 했군요.
2: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예. 미군 보유 중에서 절반인데 나머지는 왜 또 사용을 안 하냐. 이거는 이제 동부아 사태 대비해서 태평양 지역. 예. 그건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동북아 사태라면 예. 예를 들면 대만?
2: 예, 대만 장안 사태.
1: 예, 예.
2: 예. 그걸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동북아, 대만 장안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무척 많고, 예. 최우선순위로 이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이제 제렌스키가 며칠 전에 300발 패트리어트 달라고 했는데, 예. 결국은 못 주는 걸로. 그 정도로 그렇군요. 지금. 이 소모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1: 예. 그러면 동북아 사태에 대비한 그 절반의 무기는 끝까지 못 쓸 텐데 네. 이미 절반을 쓰셨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란 전쟁도 다 못 쓸 거 아니에요 이제.
2: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에서도 살짝 건들고 서로 주고받는 게 예, 예. 속사정 거기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그러니까 처음에 2월 28일날 개전했을 때는 뭐 상당히 강력하게 쏟아부었는데
1: 예.
2: 그 기존의 전통적인 전쟁 뭐 가장 가까운 사례가 걸프전 그때 상당히 승리를 했는데 그런 것들 과거의 전쟁의 승리를 젖어 있다 보니까
1: 예.
2: 몇 번 공습을 제대로 하면은 그 손을 들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1: 예예. 예. 근데 사실 뭐 미사일이 몇 개가 남고 몇 개 썼고 이거는 군사기밀이라서 공개를 안 하잖아요.
2: 근데 이제 우회를 이제 돌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예. 국방 예산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내년 또 연도별로 이제 소위 9월 달에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1: 예, 예.
2: 그럼 그게 보면은 몇 발 이제 요청하는 금액이 나와요. 발수하고.
1: 예.
2: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 합해보면은 평균치가 패트리어트 미사를 얘기할 때 그 시리즈 패트리어트 여러 종류가 있는데.
1: 예, 예.
2: 이게 2월 18일에 들어가기 전에 뭐 2,700발까지는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전을 하고 나서 한 4, 5개월 지나니까 1,200여 발을 사용했고
1: 예.
2: 그 나머지는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양화 사태가 또 언제 일할지 모르고
1: 예, 예.
2: 그래서 그건 따로 이제 빼놓고 해서 중부 사령관이 이제 미국의 사령관이 얘기했던 게 이거 갖다 쓰면은 전체적으로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1: 예.
2: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고 산발적인 이제 공습.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공격용 무기가 토마호크 크루즈라는 순항 미사일이
1: 예.
2: 가격도 비싸지만은 이것도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투기들 뭐 미 해군이나 미공군의 전투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스텔스 기들이야 레이더 포착이 잘 안 되니까
1: 예, 예.
2: 그러면 사거리가 좀 짧은 그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1: 아 그래서 이제 스텔스기 등을 동원한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뭐 열심히 또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2: 근데 지금

0: 지금 체제로서는 전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1: 예.
0: 뭐 록히드 마틴이라는 대표적인 뭐 패트리어트 회사 만드는 회사가 뭐 혼자 집중하다 보니까
1: 예.
0: 이게 못 채우는 거죠 시간을
1: 예.
0: 예산을 받더라도
1: 그러면 다른 회사 뭐 전시 체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비상 체제임은 맞을 텐데
0: 예.
1: 다른 회사도 뭐 같이 만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을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은 게
1: 예.
0: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것처럼 설계도를 줄 테니까 다 또 동일하게 생산을 해라. 시간을 단축하자.
1: 예, 예.
0: 이제 그 체제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죠.
1: 아.
0: 그리고 이 의회에다가는 이제 27년도 예산이 아닌 28년도, 29년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
1: 예.
0: 그러면 증액이 되면은 지금은 평균 1년에 300발을 만들어요. 그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1: 예.
0: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에다가 또 채워놓어도 뭐 여전히 모자라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28년 회계년도, 29년도에는 뭐 최소 1000발. 근데 또 미국의 국방성 같은 데서는 2,000발까지 1년에.
1: 예.
0: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장에서 나눠서 생산하는 전시체제.
1: 그 의회에서는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까?
0: 아직 뭐 검토 중인 것도 있죠. 28년도, 29년도를 검토를 예.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1: 근데 금년이 26년이고.
0: 예.
1: 내년이 27년인데 27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0: 예, 뭐 9월 달부터 이제 바뀌니까 회계가.
1: 예, 예.
0: 뭐 지금 7월이니까 조만간 이제 또 그 예산이 집행돼서 한 300발은 이제 손에 쥘 수 있죠.
1: 예.
0: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1: 예.
0: 그런 측면에서.
1: 그건 이제 방어용이고 예. 공격용은.
0: 토마호크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1: 똑같은
0: 소량으로. 예, 절반씩을 다 사용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뭐 굳이 뭐 군사 기밀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간접적으로 미국은 또 발표를 하니까.
1: 예, 예.
0: 그래서 그걸 이제 뒤져 뭐 찾아보면은 다 알 수는 있는 거예요.
1: 예. 그 뭐 미국 무기 떨어질 걸 저희가 걱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전쟁이나 좀 빨리 멈췄으면 하는 생각도 굉장히 큰데.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 방산업체의 그 소위 카르텔 그게 시작된 게 1950년대 냉전 시절 때부터.
1: 예, 예.
0: 그래서 그거에 또 맞물려서 굴러가기 때문에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대량으로 생산을 이제 원하는.
1: 예.
0: 왜냐면 생산 설비가 제가 이제 현지 탐방들 몇 군데 가보니까 처음에 큰 그 컴포넌트는 이제 뭐 기중이 들어서 옮긴다든지.
1: 예.
0: 공장에. 그러면 이제 최종 조립 단계는 수작업을 해요. 사람들이.
1: 그걸 수작업을 합니까?
0: 네, 마무리 단계를.
1: 요즘 같은 시대에?
0: 네.
1: 예.
0: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 미사일 뭐 회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그렇고.
1: 예.
0: 대한민국도 대표적인 업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는 작은 데서 하더라고요.
1: 예.
0: 워낙 정밀 무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단축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늘려야 되겠죠. 수작업
1: 예.
0: 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늘리면 되니까. 마치 2차 대전 때처럼. 그래서 그거에 지금 돌입하기 직전.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항상 트럼프의 관심사는 양안 사태, 동북아.
1: 예, 예.
0: 여기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 최소한 임기 기간 동안은 대비를 하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서두르는 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예. 그게 다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0: 예, 예,
1: 봐야
0: 예,
1: 되겠군요.
0: 예.
1: 요즘 트럼프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더라고요. 없더라고요.
1: 예.
0: 현상 유지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이번 미국 이번 전쟁에 주로 사용한 미사일이 아까 말씀하신 뭐 예. 토마호크 그리고 이제 방어용으로는 패트리어트나 사드.
0: 예.
1: 우리나라 사드 다 빼갔습니까?
0: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1: 아 다시 돌아왔습니까?
0: 예. 예. 뭐 일반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자리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보면은 뭐 5월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 사이에 다시 돌아왔고
1: 예.
0: 미국의 어떤 제2차 공습이 먼저 초기 때보다는 좀 많지가 않은.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란 군도,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반격이 똑같지만은.
1: 예.
0: 더 이렇게 넘치지 않는.
1: 예.
0: 그래서 뭐 이란 군도 지금 뭐, 미사일 보유, 드론 소모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1: 예.
0: 거기도 이제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사실 뭐 미국만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죠. 이란은 그러면 얼마나 썼나도 좀 봐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네. 국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략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라는 그렇게 뭐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잖아요.
0: 그런데 2월 28일 개전하고서 우리가 영상으로 흑백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된 걸 공개하는데
1: 예.
0: 이게 허점이 과거에 이게 80년대부터 있던 사례거든요. 공습하면 찍어서 보여주는 게
1: 예.
0: 리비아 공습할 때부터. 그런데 가짜 목표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어디예요?
0: 해당되는 타격을 때렸는데
1: 예.
0: 그게 이제 풍선 형태로 된 전차도 있고
1: 예.
0: 가짜 미사일 그 고장난 것도 갖다 놓고 산발적으로 막
1: 아 이란에
0: 예, 이란에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사용할 그 미사일이나 드론들은 진짜 지하에 잘 숨겨놓고 있고
1: 아 그렇군요.
0: 그다음에 땅이 크니까 여기저기 분산시켜 분산 배치한 근데 일반적으로 그 가짜 목표물 디코이에 대해서
1: 예.
0: 그 격파를 이제 한 거 예, 잘못 격파한 거다에 대해서 얘기는 또 안 해요 미국 자체도
1: 예
0: 그런 현지에
1: 뭐 그렇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예
0: 그 지상군이 들어가서 확인해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걸 좀

0: 앞에 보면 미사일은 미국의 경우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다.
1: 네, 이거는 뭐 분명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공격도. 네. 그러면 이제 그 미사일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개수를 채워서 또 공격에 나서기까지의 그 공백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때리는 거죠. 과거에 이라크
0: 지금 말씀은 앞으로는 계속 산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1: 네, 저희가 뭐 지난 그 과거사 보면은 걸프전 끝나자마자 그 클린턴 정부 때인데 산발적으로 뭐 그 공격 관리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과가 안 나고 결판이 안 나니까 2003년도에 부시 정부 때 지상군 투입한 거예요.
0: 아, 예.
1: 그래서 강제로 사실상 결판이 났죠.
0: 예.
1: 그래서 이런 장기전 공습전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산발적으로.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이란 핵무수비대는 거기에 발맞춰서 반격.
0: 예.
1: 근데 과거에 이라크군보다는 좀 독하긴 하더라고요. 반격하는 이 상황이다, 수준이.
0: 나름 이란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다른 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동안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1: 근데 지금 배경이, 그, 1980년에서 88년, 8년 전쟁, 이란 이라크
0: 전쟁.
1: 그때 사실 그, 테헤란이나 서로 이제, 주고받은 스커드 미사일 종류. 엄청나게 주고받았거든요. 이미 이 탄도탄전은 겪었어요, 이란이.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런 스커드 시리즈, 탄도탄을 많이 만들어서 비축을 해온 거예요, 오랜 기간.
0: 그렇군요.
1: 그래서 경험이, 뭐,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쌓여있죠.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장기전 대비가 그런 무기 쪽으로 이제 상당히 강력하다.
0: 근데 뭐 미사일 말고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는 왜 그 상당히 저렴한 드론을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예를 들면 뉴스에서 나온 것은 이제 샤헤드 드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1: 과거 그 걸프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폭 드론을 먼저 개발을 해요.
0: 이스라엘이?
1: 네, 그게 이름이 하피예요.
0: 하피?
1: 예. 예. 저게 그 방공망, 지상에 있는 대공포나 미사일망, 지대공 미사일망을 가서 자폭하게 해서.
0: 예.
1: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 유심히 봐가지고 1999년도에 도입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0: 아, 우리도?
1: 예. 예. 그 원주기지에 있어요.
0: 예. 아, 그런 거 다 말씀하셨어요?
1: 아, 요거는 뭐 외형적인 얘기니까. 예. 예. 그 부대 안에 어디 있다는 얘기는 그렇고.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그 이란에서는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저게 쓸만하다.
0: 예.
1: 그런 경제성. 효율성이 좋다 해서 그걸 그대로 카피 떠서 이제 사이즈 키우고 뭐 탄약 폭약을 크게 더 늘린다든지
0: 나름 개선을 한 거고
1: 네 개선을 이제 자기의 적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 무기를 그대로 카피 떠서 발전을 시켜온 거죠.
0: 예.
1: 그걸 대량 보유하고 있고 생산 체제가 이제 완비되다 보니까 러우 전쟁 발발하자마자 러시아가 바로 대량 수입을 계속 해갔고.
0: 예.
1: 그래서 뭐 독보적인 존재가 됐죠 사실. 아,
0: 그럼 미국은 예를 들면 이제 공습을 가하면 그런 공장을 타겟을 해서 하지 않을까요?
1: 근데 지하화돼 있는 게.
0: 아, 지하로 되어 있군요.
1: 예, 그것도 기술은 또 북한에서 많이 또 비밀리에 받아서 지하 철거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0: 예.
1: 그래서 그런 건설 기술은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 하마스의 지하 뭐 그런 통로도 북한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원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 기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근데 미국 외신에서 또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K바르 세칸? 세칸?
1: 네.
0: 이것도 드론입니까?
1: 이건 탄도탄.
0: 예. 아, 탄도탄.
1: 지금 저기, 요르단에서 피해를 봤던 게, 그, 회피 기동할 수 있는 탄도탄.
0: 예.
1: 그걸 사용을 이제 했죠.
0: 그러니까 이동식 탄도탄입니까?
1: 예, 산발적으로 이제 다 서로 떨어져서 작전을 하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게.
0: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하던데요?
1: 그게 한번 추적하다가 놓치면은 그냥 바로 이제 돌입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거죠.
0: 아, 예. 예.
1: 그 요격기에도 뭐 상당히 극히 짧고 속도가 뭐 극초음속 되니까.
0: 예.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놓친 거예요. 근데 과거 이런 사례는 걸프전 때도 미군이 겪은 적이 있어요.
0: 예, 예.
1: 이라크의 스커드를 놓쳐가지고 이번 비슷하게 이미 인명피해가 사상자가 있었죠.
0: 아, 예. 예. 근데 이런 뭐 케이바르 샤칸이건 뭐든 다 이란이 물론 뭐 말씀하시기에 이제 뭐 그 지하화하는 거는 북한 도움받고 네. 기술은 또 러시아 도움받고 했다는데
1: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0: 예예 예. 그게 이란이 자체적으로 이런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여력이 여태까지 다 쌓여 있었다는 얘기네요.
1: 과거 이라크전을 하면서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이제 싸움을 했는데
0: 예.
1: 그게 이제 먼저 정부에서 수입했을 때 70년대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모가 다 되고
0: 예.
1: 후속 부품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충하거나 유사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그 개발을 많이 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재래식 육군, 해군, 공군 무기들을.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걸프전 보고서 특화시킨 게 이런 이제 드론, 자폭 드론.
0: 예.
1: 그래서 무기 개발 능력이 서방 측에 가까운 나라 비교하면 튀르키예 수준.
0: 예.
1: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발전돼 있더라고요.
0: 아, 근데 이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버렸네. 예. 저 혹시 기회

그러면 되면 다음에 한번더 모시고 좀더 깊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기 전문가 안승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Eve of Destruction. 파멸의 전야입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베리 맥과이의 노래입니다. 이게 사실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중동 문제, 또 핵전쟁의 위협, 당시 베트남 전쟁 등등,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소재를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수가 부르긴 했는데, 베리 맥과이의 버전이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 친구야, 계속해서 말해줘. 우리가 파멸의 문턱에 서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Eve of Destruction, Barry McGuire의 노래입니다.

0: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강다은 아나운서의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2: 일본 구마모토현 인근 해역에 어젯밤 10시 19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여진인데요. 여진만 200회를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구마모토 지진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4명입니다. 한편 28일 오후 4시 27분 구마모토에서 처음 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정부가 몇 분 만에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단 1분입니다. 4시 28분에 바로 총리 관저에 대책실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어제 한 걸음 더에 출연했던 오건영 단장의 예측대로인데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입니다. 위원들의 투표는 9대3으로 갈렸는데 이 중 3명은 0.25%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 이후 판을 흔든 건 채권이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5.21%를 넘었습니다. 수익률

0: 국제산 원유가 하루 만에 6.6%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7.9%가 올라 다시 배럴당 90불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지중해입니다. 영국 해양보안업체 엠브리는 미국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이 이집트 다미에트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고 발표했는데요. AP통신은 미국 소유 저장설비와 그리스 소유 운반선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엿새 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 반도체로만 89조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때문이겠죠. 반면 스마트폰,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 여파 때문일까요? 처음으로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ا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 중요한 변동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내놨는데 이걸 두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AI 투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크게 엔비디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반도체 칩을 파는 엔비디아가 그 칩을 구매하는 AI 기업들에게 투자하거나 보증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투자로 돈이 생기죠. 그리고 그 돈으로 AI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구조. 이 과정을 이제 소위 말하는 순환 금융, 영어로는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AI 투자 수요가 폭발한다더니 이게 정작 돈이 안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진문기, 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예.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8: 아, 네.
7: 예. 근데 오늘 그 주식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8: 진짜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7: 그래요?
8: 아침에도 한 1.5% 하락 출발하더라고요.
7: 예.
8: 그래서 아 오늘도 빠지나라는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7: 그랬다면서요.
8: 예,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그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7: 예, 예.
8: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7: 아, 예, 예.
8: 지금은 동결이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7: 9월에 시작했다고. 올린다는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던데요.
8: 네, 뭐 그렇게 이제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7: 예, 예.
8: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뉴욕 증시 상황이 안 좋았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출발 상황은 또 1.5% 빠지는 상황이라서 안 좋게 봤는데
7: 예.
8: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7: 좀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8: 네, 잠정 실적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89조 5천억을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다보다는 사실 확정 실적 발표 때는 그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7: 예.
8: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벌 거야.
7: 예,
8: 플러스
7: 예.
8: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충족시키는 거였거든요.
7: 예,
8: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잉여현 현금 흐름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구글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 예.
8: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7: 예.
8: 잉여 현금은 뭐냐면 이 기업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금을 뺀 실제로 회사 안에 남아도는 현금이라고
7: 예.
8: 볼 수 있거든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7: 아, 예, 예.
8: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하면서 삼성전자가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7: 예.
8: 지수를 다시 5%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7: 예.
8: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이게 떨어져서 0.18% 하락하고 있습니다.
7: 뭐 하여간 뭐.
8: 변동성이 너무
7: 예.
8: 큽니다.
7: 그러네요. 네. 예.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 잠깐 알아봤는데 그 얘기 계속 더 했으면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로는 연준 기준금리는 동결됐다는 거고
8: 네네.
7: 그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많은 매체에서 또 분석을 했으니까 또 동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앞으로 그 통화 정책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
8: 네네.
7: 어느 정도 힌트 준 거는 맞죠.

0: 아까 매파적 동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투표를 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는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9명이 동결이고 3명이 인상이었어요.
1: 예.
0: 이게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아.
0: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게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 아 매파적 압력이 거세졌다라고 하고 거세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FOMC 발표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 하거든요. 거기서 케빈 어시 의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
1: 예.
0: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거든요.
1: 예.
0: 이거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야,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꼴대를 옮기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2%야. 그럼 지금 현재 물가가 3% 넘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는 얘기는 2%로 맞추려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1: 예, 예.
0: 그래서 아까 매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예.
0: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행동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파적 동결이었다.
1: 예, 예. 그렇게 보면 이번에 동결시킨 거는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뭐 울며 겨자 먹기 정도 심정으로 동결시켰다고 봐야 되나요?
0: 약간 케빈 워시는 일단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0: 일단 본인은 동결하고 싶어도 연준 내부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동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채금리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 예.
0: 단기물인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네, 5.25% 돌파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 했거든요.
1: 예, 예.
0: 시장에서는 야 이번에는 동결시키더라도 다음번에 올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1: 예. 그 사이에 무슨 뭐 변수는 없겠죠? 9월까지.
0: 그 변수가 바로 아까 말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인데요.
1: 예.
0: 사실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뛴 것도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 우리 다시 하겠다 라는
1: 예.
0: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가 있으면서 사실 국채금리가 발작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사실 미국과 이란 전쟁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오를 거고요. 유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1: 예, 예.
0: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 그렇군요. 예. 아직 본론으로도 안 들어갔습니다.
0: 네, 네.
1: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네, 네.
1: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
0: 그러게요.
1: 예,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0: 제가 여기서 시가총액 1위 이제 뭐 나라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예.
0: 그 시가총액 1위 상황이 다 뒤집혔어요. 그때 제가 일본의 키옥시아가 1등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7위까지 밀렸습니다.
1: 어우 그렇게 밀렸어요?
0: 그만큼 예. 키옥시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1: 아, 네. 예.
0: 어제도 하한가 맞았어요. 네, 오늘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1: 예,
0: 네.
1: 예.
0: 그 정도고 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25년 말부터 이제 1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1: 예.
0: 24년 말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애플이 다시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4조 9,670억 달러, 5조 달러에 육박하고요.
1: 예.
0: 그러면 왜 갑자기 엔비디아 잘 나가던 AI의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렸냐.
1: 예.
0: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 세상이 AI로 변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애플 너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1: 예, 예.
0: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애플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팀 쿡이라는 CEO가 회사를 이끌어왔잖아요.
1: 예, 예.
0: 근데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약간 혁신가가 아닙니다. 공급망 전문가예요.
1: 아, 예.
0: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굉장히 원래 이뤄놓은 혁신을 바탕으로 애플 제품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내고
1: 예.
0: 적당한 가격으로 공급망 관리다 보니까 원가는 싸게 하고 제품 가격은 소비자들한테 올려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하면서
1: 예.
0: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주주 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하면서 주가를 이끌어왔던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는 사실 이런 것보다 혁신이 중요합니다.
1: 그러게요.
0: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밀렸는데 다시 지금 애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1: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0: 저는 이게 지금 아까 금리 얘기를 했고
1: 예.
0: 했는데 이 모든 기저에는 약간 금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거든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금리는 중력과 같다고. 네. 금리가 이제 모든 표준을 이제 만든다라는
1: 예, 예.
0: 시장의 표준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초반에만 해도 연초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올해 한 번 내릴까 두 번 내릴까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이란 전쟁 발발하면서 야, 연내 금리나 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있다가 최근에는 야, 올려야 되겠네. 라고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1: 예.
0: 금리라고 하는 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7%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하러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하냐. 그냥 국채 투자를 하면 되지.
1: 예.
0: 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혁신을 하려고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1: 예.
0: 자기가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0: 예.
1: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상황이 뭐냐면 그 모아놓던 돈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바닥이 난 거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대표적으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금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이 회사채라고 하는 거, 그 비용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미국 금리잖아요.
0: 예.
1: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금리를 회사채를 조달하는데 7%까지 이제 회사채 금리가 급등했대요.
0: 예.
1: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빅테크들한테도 이제 부담이 오는 거죠. 이러면 빅테크들도 부담인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논리는 뭐냐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거거든요.
0: 늘 앞으로가 문제더군요.
1: 네. 그런데 앞으로 많이 돈을 벌 거야 였는데 지금의 관심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0: 예.
1: 근데 투자해가지고 돈은 언제 벌지? 로 바뀐 겁니다.
0: 예, 예.
1: 이게 전문용어로는 ROI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률. 투자 대비 수익률 따져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투자만 하고 있지 수익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금리 상황이 괜찮았을 때는 야 AI야 성과가 언제 금방 나오겠니?
0: 예.
1: 투자하면 나중에는 크게 벌 거야 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AI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0: 예, 예.
1: 인프라라고 하는 건 깔 때는 돈을 많이 쓰지만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돈을 그냥 벌죠. 큰 돈을 벌죠. 다 그걸 기대했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언제 돈 벌 거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지금.
0: 예, 예.
1: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애플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량화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짓지 않습니다.
0: 예, 예.
1: 자기네 디바이스에다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사용자의 기기에서 직접 내부 칩셋에서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0: 예, 예.
1: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들죠. 그래서 아마존 메타가 막 천억 달러 투자할 때 애플은 128억 달러 투자했어요.
0: 아,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1: 돈을 덜 쓰고 있고 이렇게 돈을 덜 쓰다 보니까 지금 회사 안에 쌓아둔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야, 돈 많은 애플이네 역시.
0: 아, 예.
1: 라고 되는 거죠.
0: 예.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도 본론이 아닙니다.
1: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0: 예.
1: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정리하자면.
0: 엔비디아는 네. 왜 그러면 네. 밀려났느냐.
1: 네.
0: 이거 지금 아까 잠깐 뭐 뉴스에도 나갔지만 순환 금융 문제 네네. 때문이잖아요. 예.
1: 그래서 아까 핵심에 제가 ROI에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0: 예.
1: 진짜 돈 버는 거 맞아? 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왜 물려나느냐 봤더니 엔비디아가 보면 매번 실적 발표할 때 사상 최대 매출. 이익 찍고 있어요.
0: 예.
1: 실적 자체는 좋습니다. 물론 이익 증가율이 약간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야 잠깐만 보자. 실적을 한번 뜯어봤더니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봤더니 실적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일부 부분이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물건을 파는 상대방 이 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0: 예.
1: 그리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0: 예.
1: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 신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제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 물건을 사가는 업체들한테
0: 예.
1: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보증을 써줍니다.
0: 예예.
1: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받거나 보증을 받은 회사가 그걸 자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물건을 삽니다.
0: 예.
1: 그럼 엔비디아는 매출이 올라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가 진짜 돈을 번 건가? 라는 의문이 들죠.
0: 따지고 보면 아닌 거죠.
1: 네,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0: 이게 자기 돈으로 사게 한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런데
0: 예.
1: 이게 되려면 이거 아까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 보증을 서서 물건을 사간 이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0: 예.
1: 진짜로 돈을 벌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0: 그렇죠. 그런데 아니더라 하는 얘기인가요?
1: 아니더라는 아니가 이게 이제 앞으로 벌 거야라고 했는데 앞으로 벌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0: 아, 예. 아직 못 벌었다는 판정이 난 것도 아니고.
1: 네네네.
0: 예.
1: 앞으로 벌까? 라는 거죠.
0: 아.
1: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픈 AI예요.
0: 예, 예.
1: 사실 이렇게 약간 그 순환 금융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0: 예.
1: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도 약간 문제가 됐어요.
0: 하긴 뭐 기업들이 그렇게 다 해왔던 측면이 있었을
1: 네네.
0: 거 아니에요. 예.
1: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가장 또 최근에 보자면 이게
0: 예.
1: 오픈 AI랑 좀 규모가 굉장히 큰 지급 보증을 선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0: 예, 예.
1: 오픈 AI가 오하이오에다가 10기가와트면 그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 분량이거든요.
0: 예.
1: 10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요.
0: 예.
1: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0: 엄청나네요. 예.
1: 그런데 오픈 AI가 스타트업이잖아요.
0: 예.
1: 게다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상장도 뒤로 밀렸어요. 돈이 없어요.
0: 예.
1: 그런데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선다라고 나왔어요.
0: 아하.
1: 그리고 오픈 AI는 그 지급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0: 예.
1: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근데 2,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이 나온 거죠. 야, 오픈 AI는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만약에 오픈 AI가 돈을

0: 벌고 회사가 예.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1: 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0: 2,500억 달러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예. 날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나 이걸 따지면 2,500억 달러 지급 보증 날린다고
1: 그럼
0: 해서
1: 괜찮은 거예요?
0: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예, 예.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식으로 모든 AI 스타트업이나 AI 인프라 기업들과 엮여 있는 거래가 너무 많아요.
1: 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이게 자칫 그 뭡니까?
0: 그냥 도미노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예, 예. 거죠.
1: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지금 그 한국 기업도 여기 등장하는데 SK 최근에 투자 협력
0: 네, 맞아요.
1: 계획을 맺었는데 엔비디아하고 그것도 순환금융인가요?
0: 이거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이게 오픈 AI의 2,500달러 지급보증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도 순환보증 아니야?
1: 예.
0: 순환금융 아니야? 라고 우려가 나왔는데 이건 순환금융과는 좀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보자면 이건 외상이 아닙니다. 서로 맞교환 구조예요.
1: 예.
0: SK는 엔비디아한테가 HBM을 주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SK에다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GPU를 주는 거예요. 서로 예, 예. 맞교환 거래입니다.
1: 아, 예.
0: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의 보증을 받거나 아니면 약간 투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업 예. 자체가 돈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 돈 많습니다.
1: 그러게요. 예. 네,
0: 지금 현재 SK 자체 보유한 현금 재원이요. 일단 2분기 당기 순이익만 94조 벌었고요.
1: 대단하네요.
0: 2분기 예.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8조. 총 차입금이 18.6조예요.
1: 예.
0: 순현금만 69조 4천억을 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는
0: 네, 맞아요.
1: 거죠?
0: SK가 예.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게다가 SK는 굳이 엔비디아 돈 안 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야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빨리 증설해서 우리한테 HBM 납품해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순환금융으로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 시장은 약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1: 확실히 경제는 심리인 것 같긴
0: 합니다. 네, 맞습니다.
1: 예. 예. 예. 근데 이런 순환금융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려막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계속 아 이거 문제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엔비디아가 매출을 올리는데요.
1: 예.
0: 이게 왜 자꾸 순환금융에 대한 약간 우려가 나오냐면
1: 예.
0: 과거 닷컴버블 때 이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루센트라는 닷컴버블 회사가 있는데
1: 예.
0: 이 회사 장비업체예요. 통신사 스타트업들한테 대출해주고 그걸 가지고 통신사 스타트업한테 매출 올리고 그러다가
1: 예.
0: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장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스타트업만 우리의 고객 아니고 빅테크들 있잖아요. 지금
1: 예.
0: 돈을 잘 내고 있는 이들 기업 매출이 거의 또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돈 잘 벌고 있어.
1: 아.
0: 그리고 두 번째, 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자가 많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순환금융은 물건을 못 팔아서 거의 떠넘기는 수준인데 우리는
1: 예.
0: 아니다, 거기 안 팔아도 우리 충분히 된다.
1: 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왜 이런 순환금융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대출이나 지급보증, 지급보증이나 아니면은
1: 예.
0: 뭐 투자를 하고서 이렇게 하냐? 라고 보자면요. 엔비디아는 자체를 우리는 단순하게 GPU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의 핵심이 되고
1: 예.
0: 우리가 AI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하여간 뭐 아무리 뭐 경제 심리라 하더라도 뭔가 부정적인 어떠한 그 클루 그러니까 고리가 나타나면
0: 맞습니다.
1: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0: 네.
1: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거는 일단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알고란의 고란 대표하고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아 이거 오늘 시간이 늘 모자란 느낌이 받습니다만 오늘 특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어지는 곡은 아이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여기서 아이고는 그 뜻이 아니고요. 나는 간다라는 뜻의 아이고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간다 이런 건데 들어보시면 아주 예쁜 곡인데 이 상황에선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곡이기도 합니다. 스텔라장의 노래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7644 쓰시는 분 창원입니다. 그야말로 찜질방이네요. 7927 쓰시는 분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양산에 있습니다. 1441 쓰시는 분 역시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입니다. 억수로 덥습니다 하셨습니다. 특히 경남 지방이 너무 더워서 정말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방송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네요. 사실 어제가 딱 한 달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에 감성과 느림의 미학도 즐기고 계시다고 1336 쓰시는 분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신공지능 신진서 9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연합니다. 인공지능 바둑 AI 카타고를 물리친 신진서 9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만날 텐데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군요. 자,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0: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열 대표는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는 상황에 대해 단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할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빚내서 투자하라고 했던 대통령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남의 일처럼 침묵하고 있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 염장 지르는 말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2 공장을 올해 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 수주 확대에 따른 팹 증설 계획에 대해 테일러 팹 1은 올해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이후 2나노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고 테일러 팹 2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말 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HD 현대가 미국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나섭니다. HD 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조선사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와 조선소 설계와 건설 노하우, 생산과 운영 시스템, 데이터 관리법 등 스마트

0: 조선소 구현에 따른 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프레이즈 조선소는 미국 내 전통적인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산업 거점인 오데오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양사는 연내 계약을 맺고 프레이즈 조선소를 조선소 현대화의 실증 모델로 삼을 계획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종료 일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모두의 카드와 통합된 새 대중교통 정기권 카드가 정식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가 여덟 번째로 모두의 카드 지역 특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9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 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카드는 기존 모두의 카드에 서울 시민을 위한 청년 유형 확대 등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로 청년 환급 대상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진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목욕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의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남권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 중대경보가 발생 중인 가운데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4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고모사!

0: 예,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9단을 만납니다. 약관 27세의 나이. 이 청년이 사상 최강의 바둑 AI 카타고를 꺾고 손석희 12시에 오늘 이틀째 출연하죠. 자, 그리고 4부, 조금 있다가 4부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을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부르지?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

0: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수순. 손 숫자에 순응할 순자를 씁니다. 수순. 바둑에서 이제 돌을 놓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죠. 질문들. 오늘은 인간 신진서가 세계 바둑 랭킹 1위 그리고 신진서 9단이 되기까지의 수순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신공지능 신진서 9단을 이틀째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또.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어제 그 방송 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다 이런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듣죠?
1: 너무 영광이고요. 예. 좀 목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심지어는 뭐 심야 DJ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으셨습니다.
1: 아, 정말인가요?
0: 예.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불러주신다면.
0: 아, 여기 게스트가 아니라 DJ로.
1: 아, DJ 가능할까요?
0: 그건 뭐 나중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 7년째 부동의 원탑이시라서 부담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중국 가서 대회 치러야 되잖아요.
1: 네.
0: 다 지금 특히 이제 카타고 대결 이후에는 중국에서 시세 많은 눈길도 많고 그래서 다 쳐다보고 있을 텐데 이게 좀 중압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1: 이제 그 1인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더 컸던 것 같고요.
0: 예, 예.
1: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고.
0: 예.
1: 하지만 앞으로도 네, 정말 힘든 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0: 예,
1: 네.
0: 예.
1: AI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저도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핏 비치기를 뭔가 이 승부욕 그죠?
1: 네.
0: 지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 어릴 때 게임을 하거나
0: 예.
1: 또 특히 이제 바둑을 처음 시작했을 때
0: 그게 언제였죠?
1: 5살 그러니까 아. 만 4살이죠.
0: 예예.
1: 네.
0: 예.
1: 4살 때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이길 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네.
0: 이길 때까지?
1: 네.
0: 만 4살이?
1: 네네.
0: 누구하고 했는데요?
1: 뭐 처음엔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셨고요.
0: 예.
1: 저희 이제 스승을 어떻게 보면 이기려고 하는 거죠.
0: 예.
1: 네, 이제 뭐 아버지와도 바둑을 둔 적이 있고 또
0: 예.
1: 인터넷으로 다른 뭐 국가나 또 전국에 있는
0: 예, 예.
1: 다른 분들과
0: 인터넷 바둑으로
1: 네, 대국을 했고요.
0: 그 실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유단자신가요?
1: 아버지는 이제 꽤 고수라고 할 수 있고요.
0: 예.
1: 저희 어머니도 그래도 처음 배운 이제 어린이가 이길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 흔히 하는 말은 이제 싹수부터 알아볼 만한 그런 어린이였군요.
1: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 고수시기 때문에
0: 예.
1: 저희 아버지를 1년 반, 2년 안에 이제 이겨냈습니다. 네.
0: 잠깐만요. 그럼 6살, 7살 때?
1: 네.
0: 아버지가 고수라고 하면 뭐 거의 유단자급이신 것 같은데.
1: 완전 고수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인터넷 기력 한 7단 정도 되시는.
0: 어이구, 야. 근데 그걸 2년 반 만에 이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예. 그때 아버지가 그 처음으로 지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버지를 이기기 꺾기 전에도
0: 예.
1: 무조건 바둑을 해야 된다.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
0: 아,
1: 그렇게
0: 아.
1: 생각하셨다고
0: 예.
1: 하셨습니다.
0: 그러자 아버님께서 지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 얘야 이제 하산하거라 뭐 이 정도 수준이었겠군요. 벌써부터.
1: 이제 실력적으로는 그랬고요.
0: 예.
1: 또 바둑은 정말 배워야 될게 사실 많잖아요.

0: 예와 도의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바둑을 가르치신 지 한 일주일 만에 네. 예, 얘야 이제 하산하거라 그러셨습니다.
0: 네. 어떤 이유인가요?
1: 너는 성격이 급해서 바둑은 안 되겠다.
0: 지금 이제
1: 예, 무슨 바둑을 투수 앞을 못 보냐 뭐 이러면서
0: 했을 땐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요.
1: 아, 잘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 아, 전혀 안 됐습니다. 이 좀 그 바둑을 두려면 최소한 한 두 수, 세 수 앞은 봐야 되잖아요. 네. 몇 수 앞까지 보십니까?
0: 사실 AI가 없었다면요.
1: 예.
0: 뭔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첫 수부터 끝까지 읽어낼 수 있다. 근데
1: 아, 그래요?
0: 근데 저보다 이제 훨씬 강한 AI가 있고
1: 예.
0: 좀 더 바둑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심이 들고요.
1: 예.
0: 한 치 앞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고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AI가 있는 세상에서는
0: 네.
1: 그렇죠. AI는 뭐 판 자체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0: AI는 이제 바둑을 계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1: 예.
0: 인간은 한 치 앞,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지금 이 순간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게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1: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돌리자면 네. AI가 만약 없는 세상이었다면 신진서보다는 첫 수를 둘 때부터 예를 들면 뭐 보통 바둑이 몇 수까지 갑니까? 200, 300 수까지 갈 거 아니에요?
0: 네.
1: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0: 이제 그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다 이런 예. 말씀이고요. 보통 이제 백수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1: 백수 정도까지.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1: 예.
0: 좀 실수가 되겠죠. 첫 수는 좋은 수일지라도
1: 예.
0: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미지세이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한 치 앞을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그 돌아가신 아버님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네. 제가 두 수 앞을 잘 안 본다고 그럼 제가 한 수 앞은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고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지금 했으면 고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바둑은 몇 수 앞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신 AI 시대에서는 한 치 앞을 제대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0: 네, 이제 50수를 읽어낼 수는 있지만
1: 예.
0: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역시 당장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좋은 수를 둘 수 있냐 이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게 하더라도 AI는 눈치챌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 수를 두었다 하더라도 AI 쪽에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뜻에서 이렇게 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둘 것이다를 그들은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0: AI는 바둑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1: 예.
0: 그래서 AI는 한 수 앞을 보고 두는 게 아니라
1: 예.
0: 처음부터 아마 끝까지 계산을 하고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둑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1: 예.
0: 순간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간과 AI 차이인 것 같고요.
1: 예.
0: 하지만 인간이 이제 한 수 한 수 집중해 가면서 두어가는 이 만들어가는 바둑이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1: 그러다 보면 AI가 눈치챌 수 없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2대 1승을 거두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AI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낼 수 있지만 저는 예. 이제 그 한 치 앞을 되게 한 수 한 수를 집중해서 한 치 예. 앞을 잘 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했던 예. 것 같습니다.
1: 그 시절에 그러니까 네다섯 살 때 신진서의 생활 계획표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0: 네.
1: 유튜브로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크크크 했습니다.
0: 초등학생 때입니다.
1: 초등학생 때요?
0: 네.
1: 예, 조금 나이가 좀 더 있었을 때였군요. 너댔을 때보다는. 네.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조금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크크크

0: 글을 붙여놨어요.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보니까 진짜로. 오전 9시 잠에서 깸. 기보 두 개를 본다는 거죠? 예. 기보를.
1: 기보, 그러니까 다른 프로 선배들이 쓴 그러니까. 기보죠. 예. 예.
0: 그리고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었어요.
1: 네.
0: 그 다음에 씻으면 11시 정도. 5번. 네. 인터넷 바둑. 6. 기보. 7. 사활. 사활은 뭡니까?
1: 바둑은 정답이 없는, 물론, 너무 바둑의 예. 신이라면 존재하겠지만, 정답이 없는 게임인데,
0: 예.
1: 사활 문제라 하면, 정답이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죽냐 사냐,
0: 예.
1: 정답이 있는 정말 어려운 그 문제입니다.
0: 예. 근데 그게 7, 사활하고 네. 하루에 한 귀통을 차지하고 있는 네. 이유는 뭡니까?
1: 사활하면 이제 정말 오래된 그 훈련 방법인데요.
0: 예.
1: 수읽기, 바둑하면 전투 굉장히 중요한데요.
0: 예.
1: 그 수읽기 부분을 한 획을 차지하고 있는 사활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 아. 수읽기에서. 그거 이제 자기 단련의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1: 네, 훈련이죠.
0: 예, 예. 그리고 8, 기보. 또 기보를 봅니다.
1: 네.
0: 9, 또 인터넷 바둑. 10, 또 사활. 11. 3시 정도의 간식. 뭐 먹어야 싸우니까, 그죠?
1: 네.
0: 12. 인터넷 바둑. 그리고 괄호 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지면 이길 때까지 둔다.
1: 네.
0: 그 인터넷 바둑은 누구 상대가 있는 건가요?
1: 제가 운이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0: 예.
1: 지금은 실명으로 대우를 합니다. 유명한 기사들이
0: 예예.
1: 자기끼리도요. 네, 본인들끼리
0: 예예.
1: 유명한 기사끼리 당시에는 아이디였고 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제가 예를 들어 뭐 중국의 당시의 1인자 뭐 구리 이런 선수랑도 충분히 대국을 할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0: 아 예예.
1: 그래서 중국의 인류 기사들과 스파링을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 아이디로만, 그 그러니까 자기 실명은 안 밝히고.
1: 네.
0: 예. 그 제가, 잘 모르실 텐데.
1: 네.
0: 지금 인터넷 시대, 그 초기에 하이텔 시대가 있었습니다.
1: 네.
0: 모르시죠?
1: 잘 모릅니다. 네.
0: 하이텔도 바둑 두는 게 있었거든요.
1: 네.
0: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하이텔 바둑을 누군가와 뒀습니다. 그때도 자기 이름은 안 밝혀요.
1: 네.
0: 그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 맞습니다.
0: 누군지 모르고 상대방하고 두는 거죠. 근데 오늘, 보통 그리고 이제 채팅 기능도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서로 채팅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 네. 바둑 두고 지거나 이기거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어느 날 저랑 같이 두는 분이 왜 그랬는지 자꾸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아, 지금 대답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해보자 해서 저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랬어요.
1: 네.
0: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좀 있다가, 몇 수 더 두신 다음에, 그러면 아나운서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수 더 두다가, 예, 저는 손석희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수도 안 두고 뭐라고 답변이 온지 아십니까?
1: 뭐라고 왔나요?
0: 네가 손석희면 나는 이순신이다.
1: 아.
0: 그리고 나가시더라고. 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인터넷
1: 그때 네.
0: 예.
1: 제가 대우할 때도 그랬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네, 그런 채팅 문화가 있었고요.
0: 예.
1: 아마 재밌는 일화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근데 이걸 다 제가 읽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1: 네.
0: 12시에 잘 때까지 계속 약간의 휴식과 바둑 기보 바둑 지면 또 둔다.
1: 네.
0: 예. 지면 1시에 자고 이기면 12시에 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대단한 승부욕이네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 신진서가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계속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셨나요?
1: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0: 예.
1: 제가 인터넷 바둑을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생일
0: 예.
1: 수도 있는데 둡니다. 이제 저녁에 시작하면 이제 이기는 날도 있겠죠.

0: 비는 날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1: 많이 어련하셨겠어요.
0: 네. 근데 물론 중간에 이기는 날도 있겠죠.
1: 예. 네,
0: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솔한 부분이 문제였고 지면 더 경솔해지겠죠. 예. 계속 지는 날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아침 뭐 7시, 8시까지 배구를 한 날도 있어요.
1: 밤을 새고?
0: 네. 그러다가 이제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는 거죠.
1: 예.
0: 그런 승부욕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음날 아침에 또 하는 듯이 왜
1: 예.
0: 그러겠냐 하는데 어릴 때 할 수 있는 뭐 치기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1: 그 프로기사가 되기 위한 그 입단대회에서 처음에 탈락했다면서요?
0: 네.
1: 뭐 그것도 상당히 의외이긴 합니다. 아, 근데 그때 뭐라고 살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게 11살?
0: 네.
1: 그때던데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0: 진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요.
1: 예.
0: 당시에는 더 심했고요. 바둑이 인생이고 인생의 예. 전부다. 그러니까 바둑을 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예. 이어졌으면 또 어리니까요.
1: 아니, 또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대부분 11살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0: 근데 꼭 해야 된다.
1: 예.
0: 그러면 강박이 있었군요.
1: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0: 일단 펑펑 울었고요. 어리니까요. 그 다음에는 다시 다음 입단 프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열심히 예. 했고 또 더 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바로 다음 해는 입단하셨나요?
0: 네. 그 영재 입단 대회라는
1: 예.
0: 중학생,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까지 나오는데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입단했습니다.
1: 예. 아, 정말 정말 대단한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이게 바둑을 그렇게 승부욕만 가지고 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즐길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0: 네. 실제로 즐길 수 없었고요.
1: 예.
0: 이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 신진서는 없었죠.
1: 예.
0: 바둑 기사 또 바둑인으로서의 저는 있었지만.
1: 예.
0: 근데 물론 어린 시절의 추억, 뭐 학창 시절 다 중요한데 어릴 때 그렇게 지독하게 파고들어봤던 기억이 절대 만약에 제가 지금 1인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1: 예, 예.
0: 절대 쓸 때 쓸모없는 게 쓸모없는 또 실패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예.
0: 만약에 어중간하게 파고들어서 어중간하게 실패했다면 그거는 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본인이 좋아했고 또 미친 듯이 여기에 몰입해봤으면 만약에 사회가 정해둔 기준에서의 실패는 그것은 다음 도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1: 예.
0: 다음 성공을 기약하는 거라 생각하고
1: 예.
0: 또 저는 뭐 어떻게 이렇게 운이 따라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 예.
0: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어릴 때의 기억이 절대 나쁘지 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말씀을 나눌수록 제가 과거에 인터뷰했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생각납니다.
0: 예. 영광입니다.
1: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좀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승부욕도 마찬가지고 삶을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두 사람이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바둑을 뺀 신진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른 거는 안 하나요? 예를 들어 뭐 아까 한다고는 했지만
0: 네.
1: 다른 취미생활이나 뭐 좀 빠져있는 곳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0: 뭐 무엇을 해도 이제 바둑 이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저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은 이제 앉아서 두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게 약간
1: 예.
0: 아깝다 생각을 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1: 아.
0: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매일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1: 예.
0: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하는 시간이 근데 즐길 수 있냐인데
1: 예.
0: 어릴 때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1: 예.
0: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바둑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다른 일 해도 여기에 신경이 뺏겨서
1: 알겠습니다.
0: 지금은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1: 예.
0: 일을 할 때.
1: 그 어제보다도 오늘 말씀이 예, 뭐랄까 훨씬 더 이렇게

0: 많이 풀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네. 또 뭐 처음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1: 너무 긴장 많이
0: 긴장도 하셨고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 재밌게 해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오늘도 어제도 내내 바둑 얘기만 했다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그것이 신진서 구단의 삶이고
1: 네.
0: 그래서 바둑 이외에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예,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나의 페스타. 신나는 체험, K-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쿨 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추측을 꾸면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이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에 가자. 2016 영주 시온나의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4부의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고 있죠. 4208 문자 쓰시는 분께서 저희 집엔 취준생이 2명이나 됩니다. 취준생 힘내라고 이하이 씨의 손잡아줘요를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그러면 들려드려야 되겠죠?

0: 12월 30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BTS가 2027년 그래미 어워즈 출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BTS의 보이콧 결정이 지난달 신설된 베스트 아시아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한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래미가 비서구권 아티스트들을 올해 앨범 등 주요 본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죠. BTS는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측은 뭐라고 했을까요? 새 부문이 생겨도 종합 부문 출품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미 후보자 출품은 8월 28일에 마감됩니다. BTS는 월드 투어로 큰 성공을 거뒀죠. 하이브의 올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매출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주가 왜 빠졌을까요? 콘서트 매출은 올랐지만 아티스트 정산 비용도 늘었고 2분기 영업이익률이 11.8%로 시장 예상치인 12%를 밑돌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화 원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스의 배우이자 가수인 아일랜드 출신 글렌 한사드가 사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더블린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970년생인 글렌 한사드는 체코 가수 마르게타 이르글로바와 함께한 2인조 프로젝트 스웰 시즌의 노래 Falling Slowly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마크 저커버그의 등장입니다. 메타의 CEO 저커버그는 최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AI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폐쇄형 개발은 미국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메타가 오픈소스 AI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AI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메타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28%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했는데요. AI 투자에 현금이 말랐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성장에 힘입어서일까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손석희의 12시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1989년 처음 시작해 오랜 세월 수많은 아티스트를 배출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제36회 수상자 기념 공연입니다. 가수 조규찬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가수 김연호, 최근에 터치드, 최유리까지 이대 출신 뮤지션인데요. 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36회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무대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8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양일간 오후 5시에 개최되는데요.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미니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 유재하 그리고 관람을 희망하는 요일을 기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일마다 5분 추첨해서 티켓 2매씩 드리겠습니다.
1: 예, 열리라는 이선영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자, 사이

0: 준비는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오늘은 피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0: 예.
1: 피파의 42억 달러, 우리 돈약 5조 8천억 원 규모 지분 매각. 누가 투자하고 누구를 위한 돈이고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가지고 왔습니다.
0: 피파가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1: 예, 그런 건 아니고요.
0: 예.
1: 피파가 이제 월드컵 같은 상업 이벤트들을, 그러니까 뭐 중계권, 스폰서십, 티켓 판매 등을 전담할 자회사
0: 아.
1: FFE를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0: 예.
1: 이거를 다 피파가 지분을 갖는 게 아니라 그중에 20%를 외부 투자자들한테 판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회원국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 축구 연맹은 축구는 소유물도 판매 대상도 아니다. 피파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했고,
0: 예.
1: 잉글랜드 축협. 우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0: 예.
1: 아시아 축구연맹. 사전에 아무 협의 안한것 실망스럽다. 유럽연합. 이유법 충돌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0: 다
1: 나오고
0: 반대네요.
1: 있습니다. 네.
0: 다 반대한다는 건 무슨 뭐 숨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1: 네. 일단 뭐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스포츠 정신이 약간 훼손될 수 있겠죠. 뭐 광고도
0: 예.
1: 늘려야 되고요. 티켓값도 늘려야 되고 이번에 월드컵의 하프타임 쇼처럼 그런 이제 본질을 떠난 이벤트 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 일단 이런 비판이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이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피파 이사회나 뭐 각국 축구협회, 선수협회 등 핵심 관계자들과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0: 예.
1: 급작스럽게 지금 추진이 된게 논란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봤더니 이20% 판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투자 회사가 트럼프와 관련이
0: 아,
1: 있더라고요.
0: 거기도 끼나요? 예.
1: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 회사의 대표가 트럼프 사위의 남동생이래요.
0: 복잡하네. 예. 사돈, 예.
1: 사돈의 관계인 것이죠.
0: 예.
1: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 서문에 인판티노가 쿠슈너 가문과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0: 예.
1: 그 사돈의 성이 쿠슈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판티노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0: 예.
1: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0: 하여 그
1: 상황입니다.
0: 두 사람은 뭔가 좀 수상하게 친한 그런 관계임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미국 청문회까지 나간다면서요, 인판티노는?
1: 예, 미국 하원에서 인판티노의 청문, 그러니까 뭐 면담도 하고 관련한 서류 제출을 해라 이렇게
0: 예.
1: 8월 9일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0: 예.
1: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인판티노가 트럼프 타워,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고액의 피파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평화상이라고
0: 아, 예.
1: 세상에 없던 상을 탔죠. 그래서 혹시 이거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0: 예.
1: 이제 조사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축구 관련해서 부패 뇌물 사건이 미국에서 기소되고 뭐 수사 중에 있었대요.
0: 예.
1: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그 기소 절차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나 묻고 싶어 한다고 하고
0: 예.
1: 또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티켓 판매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는데 수십 회 높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위 같은 데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랑 혹시 얘기가 된거 아니냐.
0: 아, 예.
1: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이제
0: 아, 끝이
1: 월드컵에서
0: 없네요, 아직.
1: 예, 레드카드 받았던 선수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도
0: 예.
1: 혹시 뭔가를 위한 것이냐 이런 거를 조사해 본다고 합니다.
0: 예.
1: 하지만 이 미국 하원의 출석 요구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서
0: 아, 그렇군요.
1: 네, 인판티노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0: 예. 하여간 그왜그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 수도 없이 갓을 고쳐 쓰고 있어서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 좀 있는 것
1: 맞습니다.
0: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구촌 사이드 B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브라질 바깥에서 보사노바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랑한 나라를 꼽으라면 뭐 단연코 일본일 것 같습니다. 도쿄하고 요코하마 이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도 보사노바만 들려주는 카페가 있다고 하고요. 보사노바만 연주하는 그런 라이브 클럽도 많다고 합니다.

때는 뭐 원조국인 브라질보다 더 유난스럽게 보사노바를 사랑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보사노바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하죠. 삼바의 리듬과 재즈의 즉흥성이 살아있는 것이 이제 브라질 본토의 보사노바라면 일본의 보사노바는 뭔가 좀 도시적이고 또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일종의 이제 배경음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르를 이제 카페 보사노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 소개할 음악가가 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가 사랑한 여름의 음악 보사노바 편의 네 번째 곡입니다.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란 곡입니다. 리사 오노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계 브라질 사람입니다. 라이브 클럽을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보사노바를 뭐 피부로 느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왔고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보사노바라는 한 장르를 꾸준하게 노래해왔습니다. LP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프리티 월드가 실린 동명의 앨범입니다. 2000년에 나온 LP 앨범이고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바닷가 같습니다. 리사 오노가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약간 다 자란 어른의 리사 오노의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잘 보이십니까? 예, 좀 가려서. 예. 리사 오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앨범인데 오늘 들려드릴 Pretty World 역시 세르지오 멘데스나 아니면 스티비 원더의 버전으로 아주 잘 알려진 명곡이죠. 이거를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풀어냈습니다. 노랫말이 꼭 그 동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여름 하늘을 조금 떼어다가 나무에 걸어두자 구름을 띄우고 무지개를 만들고 꽃을 피워서 예쁜 세상을 가꾸자. 뭐 가사가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리사 오너의 목소리 위에 오늘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Pretty World 3분 38초 동안 이어지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그 곡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사 오너의 곡을 듣겠습니다.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맹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이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8: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곡을 더 듣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라디오 역사상 한 프로그램에서 같은 곡을 두 번 듣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노래 Barry Maguire의 Eve of Destruction, 파멸의 전야를 다시 듣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그랬는지 노래가 너무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도 민망하고 또 너무 아까워서 오늘 마지막에 전곡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 김학선 선곡위원의 추천이었죠. 노래 듣겠습니다. 베리 맥과이어의 Eve of Destruction.

0: 전곡을 다 듣고 나니까 속이 좀 풀리네요. 유튜브에 정선미 씨, 아까 신진석 구단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2000년생이 어쩜 저리 침착한가. 대단하다고 올려주셨고요. 역시 유튜브에 이성호님, 하이텔 전화요금 많이 나왔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많이 눈치 보면서 썼습니다. 역시 유튜브에 AI 사랑님, 신진석 구단에게 바둑이란 신의 영역을 채워나가는 무결점의 탐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미니의 이효봉님, 방송을 듣는 저조차 마치 대국을 듣는 듯한 차분하지만 매서운 긴장감이 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저의 느낌도 바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 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형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된 뒤 범 여권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2: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정 전 회장이 종수인 HDC 직원이 축구협회에 11년간 파견돼 10억 원의 자문료를 챙긴 사건, 그리고 홍 전 감독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쟁점인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1: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틀 연속 폭락했던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오전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2: 미군이 공습 중단 엿새 만인 현지 시간 29일 이란을 상대로 다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응징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인데 미군의 공습 재개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후티 반군의 위협에 다국적 국제 연합을 만들어 대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자,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국회에서 오전에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3: 일단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진 거는 그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당성, 공정성 그런 의혹이 있었고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그 운영하면서 그 협회를 사유화한다 이런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런데 청문회 초기에 이런 질문 또 응답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임오경 의원하고 정몽규 전 축협회장 답변입니다.
4: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5: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 16강 이상 됐으면 안 열렸을 거라는 거죠?
1: 그 네.
3: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정 전 회장 자세를 보여주는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리 국민들로서도 조금 뜨끔하다는 느낌이 드는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3: 이걸

0: 보면 그래서 국회 도입은 청문회 목적이 무엇인가 또 청문회를 통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필요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필요가 있어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오늘 청문회 내용을 좀 보면요. 그 홍명보 전 감독은 연봉 38억이 맞냐 이런 질문에 절대 아니다. 그 계약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했고요. 늦은 밤에 빵집에서 1시간 면접으로 감독이 되는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궁에도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2시에는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개정안이 상정이 되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세요.
0: 네, 양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의 취지 또 안전장치 이런 걸 설명한 발언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하겠다고 했고요. 법안의 문제점을 따지겠다. 또 이후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한밤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 판사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했다는 건데 이 목적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3: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입니다.
0: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고요. 또 오늘 언론에서도 주요 일간지 1면에 모두 이 내용이 실렸는데 그러자 민주당 등 범 여권 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왜곡이고 또 오해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정 수사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또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이미 과거에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 한밤중에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회의를 10번이 넘게 했고 또 논의를 했고 공개가 여러 번 됐고 회의록에도 남아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해놓고 지금 와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 이런 반박입니다.
1: 그 어제 저희 MBC에서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안수사권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오고 갔었죠.
0: 네, 입장은 모두 같았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가장 강하게 얘기를 했죠.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 네.
0: 송영길, 김민석 후보도 일관되게 폐지 입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이 조작기소 특검 법안. 사실상 뭐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됐다 이렇게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한 답변은 후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0: 이게 어제 그 사회자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후보가 답을 했고 다만 새 후보자 답변이 조금씩 차이가 보였습니다.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후보 순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4: 조작 기소 현장이 확실히 밝혀지게 되면 그 자체를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자진 검찰이 해소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더 효율적인 방법, 당시의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6: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세 후보 모두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 이런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소 취소 관련해서 송영길, 김민석이 다소 원론적 입장이었다면 또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면요.
1: 네.
0: 정청래 후보는 특검의 공소 취소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1: 네.
0: 그 이 사안을 지금 민주당 내 상황과 연관지어 보면 조금 미묘할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이게 이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올해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상당수가 이른바 친명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 논란의 발언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는 그 이 모임 직후에 이 모임에 대해서 이상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네.
0: 좀 더 심한 말로는 그 직접 인용을 하면요.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신이 미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좀 더 보면 김민석

0: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세를 강하게 폈습니다. 이른바 유시민 정청래 그 또 다른 한쪽에 김민석 이런 구도를 연상시키는 부분인데 그 공소 취소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안 수사권과 함께 여론의 쟁점이기도 했고 아까 그 어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래서 그간 이걸 거론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청래 후보가 다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수면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후 진행되는 전당대회 과열 과정에서 어떤 불씨가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사안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증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대책 요 관련된 거론도 있었죠.
0: 그렇죠. 네. 정청래 후보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전닉스 레버리지를 거래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의견을 물으니까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일단 정부 조치를 좀 보고 또 추가 사항이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오늘 오전 5,9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5,600선까지 밀렸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33% 오른 5,681로 출발해 한때 5,976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더니 오후 들어 5,6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은 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만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28% 증가한 171조 4,995억 원, 영업이익은 56% 늘어난 89조 4,924억 원으로 확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1분기 실적을 합친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305조 원, 영업이익은 146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부문이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지만 가전 부문은 매출 48조 원, 영업이익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보복을 감행했는데요.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던 이란이 이번에 먼저 공격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부터 공습을 시작해 2시간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이란 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및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전날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기습 공격에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고 그들은 얻어맞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습이 있던 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의 공동작전이 이란의 요르단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최초로 별다른 명분 없이 미국을 선제 공격한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을 공격해온 이란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투를 감행할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시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라는 점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경제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고 두 정상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경제 압박 가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반군의 위협으로부터 홍해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국제연합 구성을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사우디 정부가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 보호를 위해 수십 개 국가와 국제연합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우디 정부는 관련 질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후티반군은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후티

0: 어점인 호데이다 항구를 공습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9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이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두 번 연속입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이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반대 3명은 모두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0: 한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은 상황인데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종우 산업부총재부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경남권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30.5도입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9기 투자 유치 목표를 45조 원으로 설정하고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철우 지사,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우 셀트리온 경영고문,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인, 금융전문가,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정책 자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동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내일부터 안동시립박물관 별관에서 전통조리서 수훈자빵을 주제로 특별전과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수훈자빵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전시 영상과 함께 스탬프 체험, 키링 만들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오는 토요일에는 방송인 파비앙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민간조리서 중 하나인 수훈자빵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국내 후보로 선정돼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월영교와 인천각 일원에서 국가유산 야간 행사 월영여행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사 공간을 월영교에서 인천각까지 확대해 역사 도보 탐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야간 마라톤 등 11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과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먹거리 장터, 퇴계 선생의 심신 수양서인 활인신방을 활용한 소리 명상 체험 등도 마련됩니다. 경상북도가 청송군을 중심으로 안동, 영양, 봉화, 영덕 등 경북 북부 지역을 AI 영노화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1,300억 규모의 이번 사업은 청송군의 세포 기반 검증 플랫폼과 맞춤형 치유 식단을 제공하는 영노화 리빙랩을 중심으로 영양 봉화의 천연물, 안동의 바이오 햄프, 의성의 세포 배양 인프라를 연계한 북부권 분업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노화란 노화를 늦추는 항노화를 넘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첨단 바이오테크 개념으로 세계 영노화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1,500억 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2016 민속씨름 문경오미자 장사씨름 대회가 오늘 문경체육관에서 개막해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엔 정상급 씨름 선수 500여 명이 출전해 소백과 태백, 금강, 한라, 백두급 등 5개 체급별 장사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체급별 장사 결정전은 오는 31일 소백장사, 8월 1일 태백장사, 2일 금강장사, 3일 한라장사, 4일 백도장사 순으로 열리고 각 체급 결정전은 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

0: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오는 일요일 영주시민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제3회 영주 서천강변가요제를 엽니다. 영주 시원나잇페스타와 함께 열리는 이번 가요제에는 150여 명의 참가자 중 예선을 통과한 12명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가수 박상철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떤 집은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아내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최애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느라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티는 걸 보고 통쾌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네요. 아마 결국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주 앉아 맛있다, 간이 딱 맞아 하면서 같이 밥을 먹겠죠. 가장 많이 투닥거리지만 가장 빨리 웃게 되는 사이, 이게 바로 부부인가요? 진짜 그런가요?

0: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염유리 버전으로 들으면서 오늘 7월 30일 목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아,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가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남편은 자존심 부리느라 그걸 먹지 못하는 상황. 그걸 보면서 되게 통쾌하게 또 쳐다보면서 왜 안 먹어? 먹어. 이러면서 또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한두 입 먹는데 또 맛있으면 또 풀리기도 하고요. 우리 2847님께서 대전 가는 차에서 신랑이랑 같이 듣는데 오프닝 멘트에 서로 눈인사로 웃었네요. 아 정말 진짜 그러겠죠. 예, 뭐 미래 아내가 갑자기 막 싸웠는데 제일 좋아하는 걸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아 진짜 이런 와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것 같은. 예. 우리 박윤하님께서 어쩐지 싸우고 나면 자꾸 떡볶이를 사오더라니. 네, 다 계획이었습니다. 다 계획된 거였고. 근데 지금 우리 지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사랑이 숨어있다라는 거를 늘 인지하고 아 서로 정말 그 손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또 신청곡 부지런히 배달할게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동서 백조싱크 음주 후엔 티맵대리, 데이팩,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주식회사 본컴퍼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톡,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0: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을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상북도 문경세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 월요일까지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자주 걷는 길, 나만의 걷기 루틴, 누구와 함께 걷는지, 걷는 즐거움이 담긴 산책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손트라 방송 시간 중 말머리 문경 달고 문자로 보내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 받을게요. 자세한 내용은 트로트 라디오 홈페이지와 인별그램을 확인해주세요. 이 공개방송은 걷기 좋은 신발 르무통과 함께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공개방송 8월 28일 금요일 경상북도 문경세제에서 열립니다. 걷는 즐거움이 담긴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시는데요. 방송 중에 말머리 문경 달고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손트라 홈페이지 방청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남겨주세요. 우리 5799님께서 공개방송 당첨시 1인 1매인가요? 2매인가요? 신청할 때 매수를 적어야 하나요? 하셨는데 소중한 분과 두 손 꼭 잡고 오시라고 1인 2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사연들 계속 받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사는 하루의 이야기 사연 볼까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9417님께서 은행에 근무하는데 이제야 점심 먹으러 가요.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보니 환전하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 며칠 동안 계속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환전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해놓고 와서 이제 딱 그 돈만 찾고 가는. 근데 요새 카드들도 되게 다양하게 해외에서 손쉽게 쓸 수 있게 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은행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이상하게 이런 돈 관련된 거는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서 받고 싶지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아직은 좀 떨립니다. 우리 8552님께서 여름휴가 맞은 자식들이 고향 내려와서 시원한 강가로 다슬기 잡으러 왔어요. 잡다가 배고프면 삼겹살도 구워 먹을 예정인데 뭐든지 자식들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아, 아무리 더워도 뭔들 좋겠어요. 지금 뭐 자식들과 함께 이러고 있는데 뭐 해도 좋죠. 뭐 해도 좋아요. 그리고 꼭 야외에서 라면 끓여 드세요. 대신요. 대신 끓여서 드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약간 계곡 같은 데에서 지금 아버지가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뒤에 자녀분들인가? 맞죠? 거의 뭐 지금 입수할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슬기 잡으러? 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입수 느낌이에요. 우리 7233님께서 형편이 좋죠?

0: 김영빈의 보고 싶어서 아주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요. 계속해서 사연 살펴볼게요. 1898님께서 손태진님 저는 지금 휴가라 야간 고등어 삼치 낚시하려고 항으로 출발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도 고기도 많이 잡고 손맛도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휴가 잘 보내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네, 야 대여 꼭 낚으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 낚시의 그 매력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전 낚시 안 되지 않나요? 해 뜨고 이러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야간 낚시는 근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배만 딱 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 우리 4477님께서 너무 더워서 오늘은 하우스에 안 나가고 시원한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손틀어 듣고 있으니 세상이 내 세상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아유, 이렇게 매일매일 물론 일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되고 이제 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무더위에서는 무리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재난 문자도 엄청나게 오는데 제차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늘 시원한 곳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양산 챙기시고 뭐라도 이렇게 가리시길 바라고 물 많이 섭취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사연 받고요. 저희는 2부에서도 얘기 나눌게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소녀는 혼자였죠. 아니, 나와 함께였었죠. 항상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갓난 나를 붙잡고 속삭이던 겁이 많던 소녀도 엄마는 처음이었을 테니. 상상조차 힘들어 그 곱디고운 손으로 천 기저귀를 빨았던, 지하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었던, 온갖 굳은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때 그 소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내가 울지 않는 이유, 지금 내가 힘들다 불평 않는 이유, 그때 그 시절 다시 생각나서 그녀가 슬퍼질까봐. 지금 내가 밝게 웃는 이유, 내가 웃으면 그녀도 웃을 테니까.

가사에 마음을 기울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오늘은 김수찬의 내가 울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전에 우리 손트라에 나와서 김수찬 씨가 이 노래를 소개한 적도 있었죠. 혼자 김수찬 씨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또 어머니를 떠올리며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많이 깊게 느껴지는 곡이었고, 저희도 아마 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앞으로 저는 또 열심히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 9267님께서도 들으시고, 그때 그 소녀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마음이 찡해집니다. 맞아요. 7818님께서 지금 친정엄마 보러 가는데 가면 꼭 안아드려야겠어요. 6555, 그 소녀 옆에 있다면 고생했다, 꼭 안아주고 싶어요, 눈물 나요. 근데 우리 다 소년 소녀였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다 그 처음인데, 나중에 돼서요, 아,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것보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그냥 서로 웃으면서 안아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새싹분께서, 5727님께서 옛날에 라디오로 들었는데 아내가 심심하면 들어보라고 앱 깔아줬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미니 어플 통해서는 뭐 채팅도 뭐 문자도 보내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냥 뭐 어딜 가든, 예, 앱은 항상 켜놓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희소님께서, 영어 동화책 읽기 수업 가고 있어요. 60대 중반이지만 어린 친구들 틈에서 열심히 배우는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정말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 뭐 어린 친구들 틈에서 열심히 배우는 게 뭐 그게 절대 부끄러운 일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희소님 나이 돼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1320님께서 오늘 1년 전에 했던 병원 예약을 까먹고 있다가 아침에 급히 다녀와서 지금 손 틀어드리면서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좀 흐려지는 게 정신줄 꽉 붙잡아야겠어요. 김용님, 밧줄로 꽁꽁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그런 예약들이 있죠. 일찌감치 미리 다 예약을 해놔야 돼서 잊고 있다가, 아, 맞다! 이번 주, 아, 내일이네 벌써? 이러면서 뒤늦게, 뭐, 이렇게 주섬주섬 막 이렇게 챙겨서 뭐, 준비하는. 뭐, 괜찮습니다. 그 기억력이 좀 흐려지는 게, 이거 밧줄로 꽁꽁 얘기하셨는데, 예, 사랑의 밧줄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죠? 우리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띄워드릴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썸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썸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썸머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썸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썸머 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사람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브라.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보았습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게 많아서 좀 더 소개해볼게요. 7954님께서 냉도토리 묵사발 시원하게 먹고 에어컨에 아아 마시면서 손트라 드리니 피서가 따로 없네요. 거기 어디예요? 좀 가게요. 맛있겠다. 우리 1490님께서 직장에서만 듣다가 휴가라서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봤는데 왠지 또 다른 신비함이 있네요. 너무 더워서 어디 가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신청곡 강문경의 옛날 애인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지금 흐르고 있죠.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듣는 거, 밖에서 듣는 거, 일하다가 듣는 거, 뭐 걸으면서 듣는 거, 등산하는 거, 운동하는 거 다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래도 늘 손트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3, 4부에는 오늘 손트라에 처음 오는 손님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아기 호랭이죠. 김태현 양과 뉴스 듣고 3시 5분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0: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파견 가능한 군 자산과 그에 따른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해상 초계기와 구축함, 소해함 등 여러 군 자산들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소해함은 규모가 작고 속력도 느려 호르무즈 해협 전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자산 파견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미국 전쟁부에 전달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정부는 전투지역으로 군 자산을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에는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고소고발 수사 과정의 인지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법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 강진 관련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따르면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8명,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5명이 숨졌고 대피소 400여 곳에는 주민 1만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 우키시 등을 중심으로 7만 5천 가구가 단수, 2만 3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규슈 지역 항만, 반도체, 자동차 산업, 시설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한 명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새벽 러시아 공습으로 키이우 곳곳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추가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권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며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5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저는 세바시 한 강연자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상의 용기 속에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은 충돌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에게 내 마음의 경계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지는 마세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정하지만 분명한 아니오도 필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 손님도 보통 손님이 아닙니다. 무려 중2, 중학교 2학년입니다. 뭐 그동안 초등학생도 나왔고 고등학생도 손트라를 다녀갔지만 중2는 저도 괜히 살짝 긴장이 됩니다. 아기 호랑이에서 중2 호랑이가 된 김태현 양과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우리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면서도 즐길 수 있다. 또 어떤 이야기들, 어떤 또 라이브들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얼른 모여서 착석해 주시고 바로 접속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물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잠시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0: 새롭게 많은 신동이 있지만 이렇게 뿌리부터 단단한 신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묵직한 내공.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완성된 무르익은 음색. 엊그제만 해도 귀여운 아기 호랑이였는데 볼 때마다 쑥쑥 커서 이제는 언니 호랑이 느낌이 물씬 납니다. 국악 신동 트롯 천재 김태영. 자, 안녕하세요.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랑이 아웅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국민호랑이 너무 좋다. 아, 우리 너무 반가운 태현이.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1: 네, 새롭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처음 모신다는 게 참으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물론 다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좀 어때요?
1: 일단 손트라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네. 방학을 했습니다.
0: 아, 방학을 했죠.
1: 네, 방학을
0: 그렇죠.
1: 해서 조금 놀기 바쁘다 해야 될까요?
0: 아, 놀기 바쁘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뭐 계획이 혹시 있나요?
1: 아, 여름방학 어딜 많이 가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갔다 온 편입니다. 막 저희 시골도 갔다 오고
0: 시골도 갔다 오고
1: 경주도 갔다 오고 한 제주도도 가보고 싶습니다.
0: 그래도 막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동산 가서 막 교복 입고 막 뭐 얼굴에 막 이것저것 막 네.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아요?
1: 사실 그런 게 제가 흥미가 없어가지고
0: 확실한 호불호가 있구나.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여 체험학습을 네. 롯데월드로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0: 나중에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대학생 때나 다시 그 교복을 입고 가고 싶어질 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1: 그때쯤엔 뭐 그랬을
0: 그러니까요. 우리 이정현님께서 꼬맹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예쁜 숙녀가 되어가고 있군요. 노래도 잘하고 사랑스러운 김태현 양입니다. 1432님도 읽어주세요.
2: 제가 아는 중2 중에 가장 밝은 소녀네요. 태현 양 너무 반가워요.
0: 우리 태현 양. 태자가 무슨 태자예요? 클 태자인가요?
2: 기쁠 태입니다.
0: 아, 기쁠 태. 아, 그래도 뭐가 됐든 태가 들어가면 저는 클 태거든요.
2: 네.
0: 다 큰다 이렇게 진짜 오늘 신나게 놀다 가길 바라고요. 이제 중2라고 소개했는데 몇 년생이죠?
2: 2012년생입니다.
0: 그럼 웬만하면 어딜 가나 막내긴 한데
2: 네.
0: 또 어떤 면으로 현역 가왕의 막내 라인이 있잖아요.
2: 맞습니다.
0: 이수연 빈예서.
2: 네.
0: 거기서 이제 언니란 말이죠.
2: 근데 빈예서가 저랑 동갑인데요.
0: 네.
2: 제가 생일이 빠릅니다.
0: 아.
2: 그래서 확실한 그거 언니입니다.
0: 아, 확실하게 그런 선을 확실하게 네. 긁고 가는군요. 근데 뭐 언니라고 하진 않잖아요. 맞죠?
2: 아, 그쪽은 당연히 아니죠.
0: 그러면 그 동생들이랑 있을 때 김태현의 모습과 언니들이랑 있을 때 김태현의 모습 어떻게 좀 달라요?
2: 제가 사실 미스트롯을 나갔을 때는 네. 막내였거든요. 가장 네네. 막내여가지고 언니에게 뭐 혼나기도 하고
0: 네.
2: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현역강에서 이제 막내 라인을 벗어나니까 왜 언니들이 날 혼내는지 알겠다.
0: 와. 그래요?
2: 왜? 그리고 네. 이렇게 예뻐지는지 알겠다. 예를 들면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모릅니다.
0: 아유, 그렇죠.
2: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진짜 제 눈에는 너무 아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언니가 된 기분이 좀 좋습니다.
0: 우리 태연이 형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아, 이게 참 그 우리 뒤에 지금 사진을 지금 올려주셨는데 찌릿찌릿 이렇게 쳐다보는 야 미스트롯 2 당시에 이미 이때 초등학생 때 4위를 차지했어요.
2: 아, 예.
0: 아니, 우선 다시 한번 이 대단한 경력을 한번 여러분들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스트롯 최연소 4위 입상. 아, 그리고 또 미국 카네기홀

0: 최연소 공연! 그 작년에 14살 나이로 첫 정규 앨범 발매까지! 이 정도면 여름방학이 아니고 그냥 한동안 좀 방학을 그냥 보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경연을 많이 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솔직히 초등학생 때 나갔던 경연 그리고 또 중학생 때 현역가왕까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었어요?
1: 근데 제가 미스트롯2를 나갔을 때 네. 너무 어렸다 보니까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현역가왕이 좀 생각이 나는 현역가왕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더 최근이어서.
1: 네, 최근이요.
0: 그렇죠. 그렇다가 그 힘든 거를 또 잊고 있다가 나중에 또 경연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 아, 얼마나 네. 힘들었는지 모르고.
1: 네.
0: 그러다가 딱 다시 딱 도전했는데 아 이걸 내가 왜 했지 이러면서 네. 막 그 피말린다라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1: 피말린다. 근데 그 현역광 나가가지고 너무 새로운 단어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피를 어떻게 말리는지 저는 그게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막 이렇게
0: 피가 때까지. 마를 정도로.
1: 그렇죠. 이제 뜻을 알고 왔습니다.
0: 알고 왔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우리 미스트롯 4 했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카네기 홀 최연소 공연 이거는 언제였어요?
1: 아마도 그때가 6살 일 겁니다.
0: 6살. 야, 그때 뭐 기억이 나요?
1: 아니요.
0: 카네기 홀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아티스트들이 서고 싶은 홀이거든요.
1: 아 진짜요?
0: 거기 미리 서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다 지나서 이렇게요.
1: 네.
0: 그리고 또 정규 앨범을 요새 내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우선 너무 축하드리면서 몇 곡이 수록됐어요?
1: 11곡 정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0: 지금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곡 앵콜 흐르고 있습니다. 정규 앨범 타이틀곡
1: 네 더블 타이틀
0: 더블 타이틀
1: 네
0: 앵콜이랑
1: 세월강입니다.
0: 세월강
1: 네
0: 아니 근데 앨범 준비하면서 회의를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1: 네 사실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되게 잘 만들고 싶은
0: 그렇죠.
1: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엄청 뭐에 몰입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어떻게 보니까 12시간을 하고 한 2시간 자고 학교를 갔습니다. 1시간인가?
0: 회의를 12시간
1: 아 그렇죠.
0: 이야 근데 태연 양이 계속 이제 주도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았고
1: 네.
0: 또 이제 선곡하고 막 이런데 좀 네. 시간이 걸렸군요.
1: 근데 그게 막 제 뜻대로 되진 않았고요. 부모님이나 네. 이제 네. 어른분들께서 네.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른들의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충실하긴 했지만
0: 네.
1: 그래도 제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제 의견을
0: 그래도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멋모르고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거 할 때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1: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온 것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1: 맞아요.
0: 아 근데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14살에 정규 앨범을 낸 거면 거의 뭐 트롯계에서도 뭐 어떤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제 우리 선트라에 어린 친구들이 오면 요새 MZ들의 젠지라고 하나요?
1: 저희는 젠지 알파입니다.
0: 알파요?
1: 예.
0: 그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1: 아니 원래 알파입니다.
0: 알파요?
1: 네.
0: 그럼 우리 알파 세대 친구들은 요즘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달라요. 근데 요새 또 요즘은 또 어떤 스타일로 고백을 하는지.
1: 근데 제가 모태솔로여가지고.
0: 네네.
1: 잘 모르거든요.
0: 아니 그래도 그 주변 제 말은 뭐 본인 이야기 말고 이제 예전에 막 그 누가 나왔을 때였죠? 오유진 양 나왔을 때였나 다현 양도 그 같은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직진이다. 아 요새는 직진. 막 돌고 돌아서 막 옛날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괴롭히고 일부러 괴롭히고 막 좀 힘들게 하고 막 놀리고 이게 약간 어떤 표현이었거든요.
1: 네.
0: 아니 그리고 그 학 접어서 학종이 알아요?
1: 영화에서 봤습니다.
0: 영화. 뭐 그런 고백도 있고 있는데 요새는 좀 뭐 어떤가 그 말랑이 같은 거 주나요 서로?

0: 절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1: 그런 건 없고.
0: 그러면 차일 수도 있고요.
1: 아, 차여요? 네. 그러면. 아.
0: 일단요, 둘이 이렇게 성사가 되려면.
1: 네. 네.
0: 첫 번째는 바로 직진하면 안 돼요.
1: 아, 이제 또 바로 직진하면 안 된다.
0: 여자 입장에서는, 어?
1: 네.
0: 왜 나한테 직진으로 하는 거지?
1: 어.
0: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1: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구나.
0: 그쵸?
1: 예. 네.
0: 그리고 조금 더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1: 아,
0: 직진하면.
1: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정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0: 그쵸. 그니까, 살짝, 이렇게 썸을 먼저 타야 됩니다. 아. 절대 직진하면 안 돼요. 먼저.
1: 아, 그래요?
0: 그냥, 대뜸대고.
1: 야, 먼저 썸을 타야
0: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썸을, 시간을 가져야 된다.
0: 그쵸. 썸을 타야 돼요. 그래서 썸을 타는 과정에서도 절대 너무 다가가면.
1: 너무 썸스러워요. 부담스럽게. 어, 하지 말아라.
0: 나 좋아 안 해.
1: 야.
0: 알면 재미가 없거든요.
1: 아, 재미가 없어요?
0: 네.
1: 좋아하는 걸 아는 순간 너무, 이제 사람이 좀 갖기 어려워야지 더 재밌나요?
0: 네.
1: 아.
0: 쉽게 말하면 밀당을 잘해야 된다.
1: 밀당을 잘해야 된다.
0: 네. 아. 썸부터. 네. 그래야 되고, 여자 기준에서는.
1: 네.
0: 남자가 여사친이 많이 없어야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 나에게만
1: 주변에.
0: 잘해주면요.
1: 아.
0: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
1: 아니 그래. 근데 뭔가 지금 뭐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지금 나이도 똑같아요. 똑같은
0: 네.
1: 것 같아요.
0: 진짜 요즘 애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 아 대단해요.
0: 네.
1: 뭐 대단한 게 있었어요?
0: 뭐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커플링하고 막 난리가 나요.
1: 야 예전에는 뭐가 있었지? 뭐 커플템 해봤자 뭐 스티커 정도 뭐.
0: 스티커는 솔직히 요즘 안 씁니다.
1: 안 써요?
0: 네.
1: 스티커를 왜 안 써요?
0: 학교에서 안 써요.
1: 그리고 커플티는 커플티 같은 거 안 입어요?
0: 솔직히 티가 아니고요. 네. 키링 정도.
1: 아 커플 키링.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모든 트렌드나 이런 게 다 여기 학교에서 시작이 된다. 이 키링이 붐이 어느 순간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아, 또 이런 데에서 싹이 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0: 또 있습니다.
1: 듭니다. 또 뭐가 있어요?
0: 그 나 연애를 한다는 걸 티를 내려면요.
1: 네.
0: 남자애들 손목에 네. 머리끈이 있습니다.
1: 머리끈이 있어요.
0: 네.
1: 아, 그 머리끈을 일부러 끼고 다니는 거예요?
0: 그죠?
1: 아, 나 임자 있다 이러면서
0: 머리끈을 일부러 이렇게 줘요.
1: 일부러 줘?
0: 네, 그러면 이상하게 이야. 남자가 머리끈 사가지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하면서 주면?
1: 그냥 주면. 아, 그것 또한 약간 그 옛날에 뭐 이제 뭐 주고받았을 때 오케이 괜찮아 나도 같은 마음이야라는 약간 그 증표 같은 거네요.
0: 네, 그래서 아. 머리끈 하고 있다? 연애하는구나.
1: 혹시 그 머리끈도 약간 그 곱창끈인가요?
0: 아니요. 그러면 잘못됐고요.
1: 아, 잘못됐어요?
0: 그냥 우리 검은 머리끈 있잖아요.
1: 아, 그냥 기본적인 거.
0: 그죠?
1: 너무 과하지도 않은
0: 네.
1: 거.
0: 네. 막 방울 달려있으면 절대 아니죠.
1: 핑크색이어도?
0: 절대 아니죠.
1: 아, 알겠습니다. 남자는 핑크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그럴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얻어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알파 연애든 뭐 어른들의 연애든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설렘도 있고
0: 네.
1: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들이대면 안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0: 정확합니다.
1: 네. 아 지금 댓글로 막 테디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러면서 뭐 배웠다가
0: 귀여우시네요.
1: 네. 아니 우리 태연이 형도 DJ 하면 테디죠, 뭐.
0: 아, 그렇네요. 예.
1: 그렇죠. 우리 2515님께서 읽어주세요.
0: 옆에 있는 중2 아들 손목을 괜히 한번 봤네요.
1: 손목에 머리끈 있으면?
0: 연애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아주 귀한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또 귀한 라이브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뭔가, 태연 양 나이에도 너무 맞는 제목 같기도 하고 우선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10대 감성의 사랑 노래랄까요? 무지개처럼 알록달록 피어나는 사랑 노래 김태연의 빨주노초 파남보 오늘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네 인이어를 끼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들으시면 아 이게 라이브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손트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 해드릴게요. 김태연 양이 부르는 빨주노초 파남보 갑니다.

0: 전체를 무지개로 물들어주셨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김태현의 라이브였습니다. 이야, 너무 위트있고 약간 이거를 빨주노초 파남보 거의 뭐 팬분들과도 서로 외치면서 약간 빨 이러면서 네. 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이렇게 무대 위에서 아이 우리 1453님께서 어쩜 이렇게 밝고 상큼한지 똑 부러져요. 노래도 잘하고 너무 이뻐요. 우리 4564님은요?
1: 태연양 학교에서 인기 짱일 것 같아요. 사인 얼마나 해줬을지 감도 안 옴 키키.
0: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 사인도 많이 하나요? 이제 중이면 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럼 동생들도 와서 막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나요?
1: 근데 학기 초에만 네. 중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네. 사인 애들이 막 해달라 해가지고 부끄럽게 해주고 네. 뭔가 지금 1학년들은 저에게 안 웃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우선 지금 중2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2 하면 그 중2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춘기가 또 올 때입니다. 근데 김태현 형이 본인이 손을 가슴에 대고 정말 나는 좀 그런 게 있다 없다 전혀 못 느낀다 아니면 좀 있는 것 같아. 왜 밖을 쳐다보세요 지금?
1: 엄마가 나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요 제가 사춘기는 왔다 갔어요.
0: 아 왔다 갔어요 이미? 네. 일찌감치?
1: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될 때 우울증이었거든요.
0: 오 잠깐만요.
1: 원래 사춘기가 오면 눈물이 많아져요.
0: 잠깐만요 알겠어요. 이 얘기 우리 4부에서 꼭 네. 해주세요. 알겠죠?
2: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3: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2: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

0: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스트레스 못 잊니?
1: 맞다 미리야 손투라 들어야지.
0: 그래왕 손투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무대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깜찍한 아기 호랑이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나 컸나 싶죠. 소리천재 트롯 에이스 김태현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그 중2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선홍님께서 요즘 중2병은 중2가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에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근데 본인도 지금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중2라면 초6 아니에요?
3: 아 근데요 중2병과 사춘기는 달라요.
2: 아 중2병과 사춘기는 다르다.
3: 네.
2: 아 그래요?
3: 네.
2: 그거는 어떤 기준이죠? 그러니까 중2병은 뭐고 사춘기는 뭐죠?
3: 그러니까 뭔가요? 사춘기는
2: 네.
3: 울어요.
2: 울어요. 사춘기는 울어.
3: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저희 엄마가 세상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로 시작이 돼요.
2: 그냥
3: 네.
2: 가족 엄마 생각부터
3: 네. 뭐. 아버지 막 네. 이렇게 할아버지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2: 약간 그런 현실들을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
3: 네.
2: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3: 네.
2: 아 예.
3: 막 무슨 슬픈 영상이 아닌데 재밌는 영상을 봐도 눈물이 나와요.
2: 네네네네.
3: 그래서 사춘기는 지나갔고요.
2: 지나갔다. 그럼 중2병은 뭐예요?
3: 중2병은 자, 그냥 엄마가 싫어요.
2: 아, 정말, 그냥 왠지 모르게.
3: 아니, 그냥 싫어요, 엄마가.
2: 아, 그냥.
3: 엄마가 싫고, 아버지도 싫고,
2: 아하.
3: 그냥 모든 사람이 싫은 거예요.
2: 다 옆에 주변이 다 싫다.
3: 네, 나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예뻐주지 않는 이상.
2: 아.
3: 대로 그냥 모든 사람이 싫어요.
2: 야, 그래서 우리가 뭐 아들 딸이 이제 사춘기다 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두세요. 그냥 조용히 두세요. 그러면 뭐 본인이 이제 그 입장에서 모든 딸들을 대변해서 중2 딸들을 대변해서 사춘기다 아니면 중2병인 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좋아요?
3: 네, 솔직히 그냥 둬도 안 돼요.
2: 아, 그냥 둬도 안 돼요.
3: 그냥 사라지세요.
2: 아니 앞에서 안 보였다가.
3: 그니까 그냥 좀 이렇게 딸 외박도 시켜주고
2: 아.
3: 이모 집에다 냅두고.
2: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3: 개인 시간을 가지게.
2: 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네. 해주라.
3: 근데 그게 또 너무 예의에 어긋나면 안 돼요.
2: 아 그래요?
3: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셔야 돼요.
2: 그것도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3: 네.
2: 야, 되게 어렵네요.
3: 그러면 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 아, 본인도 그거를
3: 숙여내줘요.
2: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니까 자기 자신도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3: 네, 저는 그랬어요.
2: 아, 그렇구나.
3: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저는 사과를 해요. 안 하면 진짜 너무 혼날 것 같아 무서워서.
2: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태연 양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깜짝 놀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태연 양이 봤을 때 중2병 사춘기의 이 딱 정확한 정의 딱 얘기해줬습니다. 이성남님께서 말

0: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끝나고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네. 태연 양과 제가 공통점이 참 많은데 우선 뭐 태자도 들어가고 뭐 성악 국악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왔고 뼛속까지 꽉 찬 음악 DNA에 그리고 또 태연 양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또 소리 하셨죠.
1: 맞습니다.
0: 저도 그래요.
1: 진짜요?
0: 저도 정말 많고 심지어 그 중편제 네. 예, 뿌리에 계시는 분들, 이제, 인간문화재 분들이 네. 몇 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대단히 소름 돋는 사실이, 손태진, 김태연, 알고 보니, 우리 동갑이에요. 용띠잖아요.
1: 맞아요.
0: 용띠 동갑! 자, 몇 바퀴인지는 밝히지 않고.
1: 두 바퀴!
0: 아니요, 아니요! 왜, 왜? 아니요.
1: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0: 자, 우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대 용의 싸움, 용호 상복, 아, 상박, 용호 상박 아니고요, 용용 상박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 손태진 88 용의 자존심을 걸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대세인 2012년 용띠 김태현이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용띠들의 싸움 용용상박 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 손태라 가족들은 누가 이길 것인지 손태진 아니면 김태현 승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서 10분 뽑아서 주방용, 샤워용, 세수용, 용용 이야. 타올 세트 보내드립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문자번호.
1: 아.
0: 집으로. 문자번호.
1: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태현 많이 응원해주세요.
0: 네, 우리 태현이 형 준비됐나요?
1: 네.
0: 자, 용용상박 대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들어봐용! 네, 잘 들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트로트 두 곡이 동시에 네. 틀어집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잘 듣고 정답 외치고 아니면 뭐 태연 외친 네. 다음에 네. 동시에 나가고 있는 두 곡을 네. 다 맞추는 겁니다.
1: 네.
0: 저 안 봐드려요.
1: 네.
0: 자, 바로 음악 주세요. 태진.
1: 뭐 하나는 알겠는데 뭔 노래지?
0: 자, 괜찮아요? 뭐 제가 뭐 딱 한 번의 기회 드릴게요.
1: 오빠지 아니야? 이거 아닌가?
0: 와, 자, 우선 저는 태연이 형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우선 이기고 시작할게요. 진성의 안동역에서 그리고 장윤정의 어부바.
1: 맞아! 나 어부바 불렀는데.
0: 어부?
1: 공연 때 불렀는데.
0: 아, 불렀는데 방금 왜 이거를? 아하.
1: 아이고.
0: 아, 너무 세게 갔나?
1: 아이고. 아,
0: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정답 손태진이 맞히면서. 아, 이거 좀.
1: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1: 진짜 안 되겠다.
0: 이제 봐주지 마세요. 아, 일부러 저한테, 아이, 선배님 먼저 하세요.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바로 뜻을 맞춰봐요 퀴즈 문제 주세요.
2: 이번 문제는 속담 퀴즈입니다.
0: 아, 나 속담
2: 용에 대한 속담을
0: 못해.
2: 잘 듣고 그 의미를 맞춰주세요.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비상한 기운이 따른다. 2번 뜻이 맞는 사람끼리 언제나 어울려 다닌다. 3번 한 사람이 먼저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 4번 하는 일마다 뜻밖의 방해가 생긴다.
0: 자, 우선 문제는 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골라도 됐는데 일단 제가 앞서고 있으니까 태연 양에게 먼저
1: 감사합니다.
0: 답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안다 그랬어요. 딱 속담 나오자마자.
1: 네.
0: 속담이 뭐였죠?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 야,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쳐주세요.
1: 제 생각에는요.
0: 생각에는요?
1: 네.
0: 잠깐만요. 왜 생각이죠?
1: 생각을 했으니까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요?
1: 네.
0: 안다 그러길래 생각할
1: 네.
0: 필요가
1: 오케이. 네, 그러니까요.
0: 네네.
1: 제 생각은 한 사람이 먼저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 3번입니다.
0: 3번이에요? 아, 그래요?
1: 아니, 아닌가?
0: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0: 이상하게 3번이 아닌 것 같네.
1: 진짜요?
0: 제가 그래요? 아닌가? 저는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 구름하고 바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기운 아니면 잘 맞는 사람이 1, 2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태연 양의 3번. 어떻게 외칠까요? 그 제가 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요?
1: 어떻게 나 그냥 봐.
0: 뜻이 맞는 사람끼리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비상한 기운이 따른다. 아니야. 뭐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언제나 어울려 다닌다. 아니지? 저는 그냥 1번 같아요. 전 1번인 줄 알았는데.
1: 진짜 1번 같아요?
0: 이 중에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속담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 우선 이 중에 답이 있나요?
1: 없다고요? 예?
0: 둘 다?
1: 예?
0: 그러면
1: 왜지? 왜냐면요. 온다 간다.
0: 온다 간다가 아니고 근데 용이 있는 데는 구름이 있는 거고 범이 있는 데는 바람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태연야, 뭐가 좋을까요? 지금 2번, 4번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저는, 하는 일 하다 뜻밖의 방해가 생기는 게, 이게.
1: 나도 이게 맞는 그냥, 것 같아요.
0: 예? 예? 아니에요. 태연이야, 제 눈을 보고.
1: 2번이라고요? 2번이요?
0: 2번 하실래요? 태연이야, 2번 하실래요? 저는 약간 이게 구름이 아니고, 이게 먹구름 같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비바람이어서 방해가 생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2번?
0: 자, 태연이 형 2번, 저 4번. 자, 정답이 맞나요?
2: 정답은 2번! 뜻이 맞는 사람끼리 언제나 어울려 다닌다!
0: 야, 태연이 형. 역시 잘하시네요. 야, 우리 스코어 2-2. 참, 이거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한번 라이브 듣고 한번 환기를 시킬까요?
1: 네, 좋습니다.
0: 그럼 좋을 것 같죠. 아유, 잘했다. 우리 태연이 잘했다. 자, 우리 현역가왕에서 이 노래로 굉장한 무대를 보여줬죠. 김수희의 단현, 김태현의 라이브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문자 지금 계속 보내주시면 또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로도 보면서 즐길 수 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0: 네, 노래 음악 주세요.

0: 단현이었습니다. 진정이게 중학생 2학년의 가창력, 그리고 또 감성인 게 참, 와,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김미라님께서, 와우, 좋아요. 공기가 갑자기 멈춘 듯 집중하게 만드네요. 방금 전까지 막 히히하하 이러고 있었다가, 근데 딱 노래 들어갈 때 확 집중하면서, 괜찮아요?
1: 네.
0: 우리 1432님께서
1: 어쩜 이리 노래를 잘하시나요? 노래의 깊이가 남다르네요. 아. 태연양 멋진 가수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0: 그렇습니다. 노래의 깊이도 남다르고 또 속담도 많이 알고 우리 태연양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스코어 일단 1대1이에요.
1: 아, 네. 네.
0: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용용상박 세 번째 문제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마지막은 누구세요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뭐지?
2: 누구세요 퀴즈 나갑니다. 힌트를 하나씩 듣고 생각나는 인물을 외쳐주세요. 힌트 나갑니다. 사랑꾼.
1: 네?
2: 16살 남원.
0: 야, 이렇게 힌트가 3개 나왔고요. 사랑꾼 16살 남원. 잠시만요. 남원 출신의 가수 사랑꾼 이건 사랑꾼 남원.
1: 사랑뿔 아니야. 그건 성대한테.
0: 사랑뿔이죠, 그건. 자, 우리 여기에서 갑자기 누구세용이 신승태라고요?
1: 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0: 자, 우리 뭐 힌트 더 필요하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주세요.
2: 암행어사 출두요! 네?
0: 아!
2: 춘향이!
1: 여잔가?
0: 잠깐만요.
1: 에?
0: 가수가 아니었구나. 가수가 사랑꾼 16살 남원 암행어사 출두. 전 알았습니다. 예, 저는
1: 장군?
0: 아니, 소설 속 인물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태연이요?
1: 네. 네.
0: 우리 이제 국악도 했잖아요.
1: 네.
0: 춘향가 알아요?
1: 알죠.
0: 알죠. 저 이렇게 하면 다 나왔는데.
1: 향단이?
0: 아니.
1: 잠깐만.
0: 아니.
1: 아, 나 알았는데. 이거 너무 힌트다.
0: 너무 힌트. 당연히 제가 다 드렸죠, 지금 다.
1: 아니, 근데 한춘 아시죠?
0: 예? 알게 됐죠. 예.
1: 근데 이거.
0: 예.
1: 그냥 말해요? 너무 봐주셨나요?
0: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이몽룡. 아, 그렇지.
1: 이거 진짜 한참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도 계속 남원 출신의 트롯 가수가 누가 있지? 계속 이 생각하고.
1: 저도요.
0: 그러니까 당연히 트롯 가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랑꾼 남원, 그런 다음에 암행어사 하자마자 조금 그래도 정답 알지만 태연이도 알고 있었잖아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트로트 가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춘향 암행어사 출두요까지.
0: 아,
1: 우선 소설 속 인물이.
0: 우선 정답 알지만 맞는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정답은 바로 영녀의 영룡 이몽룡입니다. 손태진 김태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MBC 아나운서 88용띠 김민호였습니다. 88용띠 만세!
0: 만세!
1: 용띠!
0: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진짜 어떤 분께서 지금 댓글에 어디에 나왔지? 박구윤 씨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0: 사랑꾼, 나무꾼에다가 16살, 그래서 16살 하는 순간, 아, 아니구나 했는데, 아, 그 와중에 신승태 좀 웃겼습니다.
1: 아니, 사랑꾼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0: 저도 그래서 사랑꾼 네.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용용, 아, 우리 용용상박, 88용과 12년용 뒤에 대결, 아, 1대 1로, 아니, 2대 2로, 손태진, 김태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자, 우린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카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서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지금까지.

0: 하늘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0: 관련을 살아.
1: 대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고창의 김순남 어르신이 부른 물메기 타령입니다. 꿈을
0: 끼니 능금 한 쌍이 배불려 공중으로 오리더니 지화로 내리더니.
1: 물메기가 낚시에 잡혀서 사람에게 먹히는 과정이 짧은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대주 협찬이었습니다.
0: 둘러지니 통상으로 우리는구나.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0: 타올은 채비김치,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초대석 김태현 양과 아주 훈훈하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승부 예측 타월 당첨자도 아주 아름답게 손태진 5명, 김태현 5명씩 뽑아서 손트라 홈페이지 선곡편 명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현이 이제 정말 짧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네. 참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우리 2012년생인데 16년에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네. 대상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방금 춘향가 얘기는 했지만 원래 또 많이 아시잖아요. 하나 뭐
1: 아 그러면 수군가를 조금 들려드려보겠습니다.
0: 수군가 네. 아 한번 들어볼게요. 아 가기 전에 또 라이브를 또 자 가볼까요?
1: 왕이 팔을 내어 주니 토사맥을 벌제심 소장 완료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요심 방광수요비 회원토라 여기까지
0: 와 또 다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아니 오늘 너무 그 어린 모습도 있고 또 이제 무대 프로다운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다음에 또 뭐 신곡 준비 네. 또 하겠죠?
1: 네. 네.
0: 그때는 바로 또 찾아와 주세요.
1: 네. 당연히 찾아오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손트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태현 양 참 재미난 정보들 많이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귀한 우리 짤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0: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함께 외쳐볼게요. 내일도 내 손 꼭 네. 잡아줘요 여러분.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7: MBC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5: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2: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3: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2: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1: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2: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3: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3% 내린 5593.56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2.7% 내린 644.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5% 올라 상승폭이 1주 전보다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자치구 가운데선 서울 중랑구가 0.5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가 0.39% 등 오르며 중저가 밀집지역 위주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 강진 관련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따르면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8명,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5명이 숨졌고 대피소 400여 곳에는 주민 1만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 우키시 등을 중심으로 7만 5천 가구가 단수, 2만 3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규슈 지역의 항만 반도체 자동차 산업 시설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파견 가능한 군 자산과 그에 따른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해상 초계기와 구축함, 소해함 등 여러 군 자산들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소해함은 규모가 작고 속력도 느려 호르무즈 해협 전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자산 파견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미국 전쟁부에 전달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정부는 전투지역으로 군 자산을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권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은 화려했던 시절 뒤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죠. 약물 중독으로 심신이 쇠약했던 시간을 보내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모든 게 암울했던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나요? 순간 머뭇거리던 휘트니는 다시 그 두려움이 생생히 떠오르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간절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겁났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에 심드렁한 상태, 이게 최악이니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1: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약간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 태풍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13호 태풍 돌핀 그 며칠 사이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거래요.
1: 아이고, 그게 우리나라로 온대요?
2: 아, 예, 현재 예상하기로는 일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태풍 경로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거죠.
1: 예.
2: 아, 제발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근데 보통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2: 네네.
1: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태풍의 눈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한대요.
2: 에이? 어떤 착각이요?
1: 그 태풍의 눈에 들어서면 비도 적게 오죠. 주변보다 바람도 약해지죠.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으니까 태풍 다 지나갔네. 이런데.
2: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진짜.
1: 그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반대편 눈벽에서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2: 무서워.
1: 그래서 기상예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일시적인 고함을 믿지 마라.
2: 태풍 무서워 안아줘.
1: 일시적인...
2: 라고 제 선배님이 네.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1: 네, 일시적인 고요함. 이거 무섭잖아요, 그죠?
2: 네. 의심해봐야겠네, 진짜.
1: 아, 태풍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 그 일시적인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2: 그렇습니다.
1: 꼭 방심할 때 뭐가 터져요.
2: 맞아요. 네. 아, 요즘 꼬박꼬박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는 그 성실함. 네. 일시적인 거 아니겠죠, 문천식 씨?
1: 저도 쭉 가길 바라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2: 아니요, 요즘 좀 차분해져가지고 저는 네. 꽤 갈 것 같아요.
1: 전 요즘 수요일만 외출을 합니다.
2: 와, 놀랍다. 네. 예전에 수요일만 들어갔 아니
1: 많이 줄였어요. 그릉그릉 하거든요.
2: 근데 진짜 네. 여러분 숨소리가 좀 차분해졌어요.
1: 그리고
2: 예전에는 일주일에 세 번은 좀 숨소리가 거칠었거든요.
1: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아 그래
2: 좋죠. 딸내미가 너무 좋아하지.
1: 따님이 좋아하십니다.
2: 맞아. 네. 딸내미 너무 좋아하지. 아빠랑 노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1: 그렇죠.
2: 자, 오마이걸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게요. 돌핀.

0: 돌보라를 일으켜.
1: 네, 목요일 첫 곡 오마이걸의 돌핀 들으셨고요. 1201님, 선희씨 더운데 안아달라니요. 여기는 진천, 진천이 현재 너무 더워요. 못 안아드려요.
2: 못 안아. 아니, 제가 좋아하는 선배 언니가 그렇게 무슨 기후가 급변하면 이렇게 안아달라 그래요.
1: 네, 그런 분들 있어요.
2: 정이 많은 분이야, 정이 많은 분.
1: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2: 있어요. 나 있으면. 더워 안아줘. 나 슬퍼 안아줘. 김명아님, 우와, 날씨 뭔 일이래. 너무 더워요. 포항은 진짜 더워도 너무 더워요. 퍼프릭합니다. 아니 포항도 이렇게
1: 그쵸.
2: 아니 점점 더 이렇게 네. 더워지는 특별하게 더워지는 영역이 늘어나는 느낌?
1: 6873님도 통영에서 양식업하는 친척들 그 지인들은요 수온이 높아져서 가두리 양식장이 초비상이래요. 생선도 잡히지 않고요. 더워서 너무 문제입니다.
2: 그러니까 이 수온 때문에 출몰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어류들이 출몰하고
1: 그렇군요. 네.
2: 아 당연히 있을 거라고 했던 어류들이 사라지고 막 이래요
1: 너무 더워, 지금.
2: 아, 그러니까 사람도 지금 사라지게 생겼는데 뭐 아우,
1: 문제입니다 지금
2: 더워서 그렇죠? 녹아서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건강 부디 잘 챙기시기를.
2: 그리고 습도가 높아.
1: 그죠 끈적끈적해요. 그게 문제.
2: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으로 사연 함께 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2: 유니베라. 죄송해요. 음주 후엔 팀앱 대리.
1: 하이퍼스 세라하임.
2: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2: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2: 성원 에드피아.
1: 키움증권.
2: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2: IS 동서.
1: 백조 싱크.
2: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이퍼스. 중역시에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장벽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터널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목, 나의 첫사랑들.
5: 첫사랑 둘?
4: 데뷔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5: 얼씨구.
4: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5: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6: 우와, 선물 공짜인거죠?
5: 아이고 아이고,
6: 당장 써야지.
7: 지금은 라디오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화이팅!
8: 제목, 파출소장의 노래 점수는? 충청남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합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네. 저는

0: 작은 시골 마을 고철 상사에서 일하는 60대 아줌마예요. 참고로 고철 상사의 사장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고철 상사에 들어오는 물건을 바로 분해하지 못하고 전선이 달려있으면 꼭 전기를 꽂아보고 라디오가 들어오면 켜보고 선풍기가 들어오면 돌려봅니다. 아유, 고장이 났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만 켜봐.
1: 인생에는 말이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있는겨. 고철에도 기회는 줘야지.
0: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폐업한 노래방 사장님이 트럭을 몰고 오셨어요. 트럭에는 노래방 기계와 큰 스피커, 마이크와 미러볼, 또 탬버린 등이 실려 있었어요. 노래방 사장님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며 다 고철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1: 노래방?
0: 네, 저는 그 눈을 압니다. 그 눈은 사고를 칠 때 나오는 눈이죠. 노래방 사장님이 돌아가기가 무섭게 남편은 노래방 기계를 사무실 앞에 내려놓고 전선을 연결합니다.
1: 아, 되는디? 마이크도 한번 볼까? 락, 락. 하나, 둘, 하나, 둘. 아, 잘 되는디?
0: 순간 남편이 뭘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고철 상사 바깥에 달아놓은 안내방송 스피커에도 이 노래방 기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1: 하나, 둘. 락, 셋, 셋. 잘 되는디?
0: 남편이 뭘 누르자 트로트 반주가 나와요.
1: 엄마, 반주도 나오는디?
0: 그때였죠. 폐지를 싣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뭐야, 잔치하는 겨?
1: 아이, 잔치 아니고 기계 그 테스트하는 겨.
2: 그 시험은 사람이 해봐야지. 예. 마이크 인 줘봐. 응.
1: 예?
2: 잘 나오지? 응? 예, 눌러.
1: 예?
2: 4, 5, 1, 6, 7.
1: 할땐 나를 불러줘.
2: 언제든지 달려갈게.
1: 달려 달려 달려.
2: 어서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1: 185킬로그램입니다.
2: 아, 노래방 꺼봐.
1: 예?
2: 누가 185킬로라는겨. 내가 그 정도로 뚱땡이는 아니오.
1: 뭐 좀 찔리는겨?
2: 야이씨.
1: 아니, 할머니 몸무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개근대가 말한 거 아니오. 폐지 무게요.
0: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철을 싣고 온 트럭 기사님이 사무실에 고개를 내미셨어요.
1: 마시오.
2: 아, 이건 노래 잘 부르면 고철값 더 쳐주는 건가? 이건 나도 한번 그냥 뽑아볼까?
1: 에, 뭘 부르실 건데요? 탬버린 반주는 서비스.
2: 아, 그건 나 한이 많아. 한 500년 한번 가까?
1: 아, 잠깐만. 한 500년에 탬버린을 내가 어떻게 쳐요?
2: 제주 거쳐봐. 노래 누가 꼈어?
1: 아니, 음정이 말이오. 어디 가짜니오. 음정 좀 찾아봐요.
2: 에?
1: 어떻게 음정이가 가출한 거 아니오?
2: 아니, 소울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음정까지.
1: 노래가 너무 그지 같아요.
2: 아유, 저 양반 노래는 고철값도 못 받아. 제껴. 아이, 깜짝이야.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냐?
1: 어? 뭐야? 그 전쟁 난겨?
2: 누구시오?
0: 아니,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 공장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계셨고요. 트럭 기사님들도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한마디씩들 했죠.
3: 고철값 재는 동안 노래 한 곡 하고 있어야겠네. 저기 미러볼도 있는데 한번 껴볼까?
0: 그렇게 미러볼까지 연결됐습니다. 미러볼에 빨간 빛, 파란 빛이 서로 돌아가며 폐 냉장고와 세탁기에 비쳤죠. 고철 상사가 갑자기 신나는 무도장이 되는 순간이랄까? 포크레인은 고철을 정리하려고 집게를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외쳤어요.
1: 야, 포크레인도 춤춘다!
2: 춤춘다, 진짜!
0: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는 행복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1: 다들 뭐하는겨? 지금 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우리 파출소에 막 전화오고 난리 나시오. 고철 거래하다 말고 뭐하는겨?
0: 그쵸. 이분은 파출소장님.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직접 오신 거였어요.
1: 지금 쇼파 아줌니가 이 집 노래방 DMC 과자 봉지가 박자에 맞춰 떨고 있다고 막 난리가 나시오. 무조건을 그 세 번 반복해서 부른 사람 누구요?
2: 난디? 아니, 점수가 깨어나게 안 나와가지고.
1: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노래 세 번은 심해요. 저분들은 뭘 기다리는겨?
2: 여, 지 노래 부를 순서.
1: 환장 오겄네. 아유, 마이크 줘봐요. 예, 안내 말씀드려요. 지금 말이요, 이 파출소에 말이요, 소음민원이 들어와시오.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다들 노래 중단하시고, 자, 각자 저 위치로 돌아가요.
2: 잠깐만, 아이고, 그렇게 마이크 잡고 있은 게 가수 같네.
1: 예?
2: 그, 이왕 마이크 잡은 거 소장님 노래 한 곡 뽑고 가요.
1: 아유, 안 돼요. 근무 중이요.
2: 아이고, 토요일은 대낮에 노래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

0: 아니야, 대한민국이.
1: 아유, 안 돼요.
0: 야, 소장아. 나가 니를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봤냐? 어? 너 노래 잘하자네.
1: 아이고, 엄니, 그렇긴 한데요.
0: 괜찮아. 자가 요만할 때부터 목청이 아주 좋았어.
1: 아, 응? 그건 맞아요. 예, 사실 지가 요 가수가 꿈이었슈.
0: 암만, 암만. 그때 남편은 뒤에서 소장님의 애창곡 하나를 쓱 입력하더군요.
1: 뭐야? 아이, 대쉬유 반주 꺼요. 꿈이 가수지, 지금은 아니요.
0: 에이고,
1: 그냥. 노래 꺼요. 아이고.
0: 박자 타.
1: 아유, 우리 만남은.
0: 그래, 그래, 들어갔어.
1: 우연히. 아니,
0: 잘 후리지, 음을.
1: 이것은.

0: 않았어요. 예, 소장님도 그 노래를 그냥 보내지는 못하는 분이셨더라고요. 아하. 그러나 가수가 꿈이었다는 소장님의 노래 실력 결과는요?
1: 노래 점수 40점.
0: 야, 뭐냐? 요즘 뭐 50점 만점이요. 왜 듣자?
2: 이럴 리가 없는디. 아, 다시 부를게요. 응? 어, 바람 눌러봐요.
0: 아, 저것이 지하창 곡이거든. 그렇게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고철 상사에 모여 노래를 불렀고요. 대중에 민원을 넣으셨던 슈퍼 사장님 같이 오셨어요. 합류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하. 다만 오로지 다 한 명 미련을 남기고 떠난 분이 계셨는데요.
2: 아무리 그래도 말이요, 그 40점은 뭐가 잘못된겨. 이 노래방 기계가 고무려서 그러지.
0: 그날 고철 상사에서는 고철 무게만 잰 게 아니었어요. 폐지 할머니 몸무게도 잘못 쟀고, 트럭 기사님 노래 실력도 재고, 파출소장님 체면도 쟀습니다. 아하. 폐지 할머니는 초대 가수가 됐고, 포클레이는 춤을 추는 우리의 고철 상사. 그래서 그 노래방 기계는 결국 분해하지 못한 채 지금도 사무실 구석에 조용히 모셔두고 있답니다. 와, 진짜 무슨 단편소설 같아요.
2: 진짜.
0: 어, 눈으로 이미지가 다 그려졌어.
2: 단막극 본 것 같아요, 그죠?
0: 너무 재밌다, 따뜻하고.
2: 4736님이요. 아, 나 천식이 충청도 사투리 잘하네.
0: 그 와중에 문천식이 노래 진짜 잘하세요? 크크크크 7798님.
2: 저는 발라드를 지향하지만 사실 저는 정체성이 트로트인가 봐요.
0: 그거를 왜 모르지?
2: 노래 진심이잖아요.
0: 아니, 트로트가 얼마나 신명나는 그 우리 한국 사람의 맥박과 같은데.
2: 그래요?
0: 네, 이제 성시경 씨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2: 9387님.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죠. 들으면서 흐뭇한 미소 짓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에 네. 갑자기 넌 감동이었어. 그게 와닿지 않잖아. 감칠맛이 없잖아.
2: 그런가요?
0: 네. 그것도 노래마다 배경이 좀 다르니까.
2: 알겠습니다. 분위기 맞춰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어쩌라고요? 이런 것도 좀 아껴줘요. 부끄러워. 자기가 낸 음반인데 자기가 부르질 못해.
2: 그럴게요. 0222님이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사연 보내고 싶은데 컴퓨터를 잘 못해요.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그 휴가 가서 바나나 버튼 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요. 옷이 홀랑 벗겨진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내드려?
0: 마포구 성암로 267. 예,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손편지로 보내주셔서
2: 손편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예. 아, 마포구 성암로 267입니다.
2: 그러면 바나나 포트 타다가 이렇게 확 넘어질 때 옷이 진짜로 벗겨진 거.
0: 왜냐하면 조금 니트류나 좀 무게가 있는 건 바지 벗겨진 사연은 되게 많아요. 근데 홀랑 벗겨진 사연은 귀해요.
2: 와.
0: 위아래로.
2: 오, 그러면 예. 물속에서 입으셨겠죠? 고생하셨네.
0: 궁금해요. 못 입어도 입어도 재미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성암로 네. 267. 마포구 성암로 267.
2: 네, 손편지. 네.
0: 어?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하나 더 있습니다.
0: 123님, 물속에서 키스한 사연이 있는데.
2: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연이지만
0: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문화방송,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2: 됩니다. 받긴 받을게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사연이 아니에요. 네.
0: 자, 우리 7018님. 헛소리는 이제 패스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버스 기다리다가 너무 더워서 택시 탔는데 MBC 채널 고정 해놓으신다고 하네요. 반가움에 대전 택시 안에서 인사드려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어, 7028님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또 7028님이 타신 그 차에 네. 기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사실 전국에 수많은 우리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들이 네. 이 지라시를 고정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 네. 말씀 드립니다.
0: 진짜 그 덕에 저희가 또 간당간당 이렇게 네.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아,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송대관 씨의 구수한 박자죠.
2: 보고 싶네요.
0: 네 박자. 네, 맞아요. 네 박자. 이 노래 들을게요.

0: 땡긴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원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나는 이야기.
1: 기사님 아시유?
2: 아, 예, 여기, 와, 노래방 기자가 있네.
1: 아,
2: 아, 한국 찍으리고 가야겠다. 아, 좋아.
1: 어, 그러면 나도 한국 부를게. 아, 저 밀어볼도 있는데 한번 켜볼까요? 아, 신난다. 고물상에 노래방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서 생긴 네. 에피소드인데요. 정선희 씨도 지금 버려야 되거나 뭐 처분해야 되는 물건 있어요?
0: 선풍기.
1: 선풍기 왜요? 너무 많아요?
0: 선풍기가 지금 산 지에 두 달도 안 된 건데 회전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깍깍깍깍 이렇게 도리도리만 하고 있어요.
1: 그 AS를 맡기시면 되는데.
0: 맡겨야 되는데 AS를 들고 그 아, 찾아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안 돼가지고 계속 걔가 깍깍깍깍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오늘 이 주제입니다. 처분하고 싶은 물건. 예, 사람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라시에서 뭘 처분, 교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네. 사람은 이제 뺍니다. 문찬식 씨는요? 없어요?
1: 저는 딱히 뭐 처분할 건 없고요.
0: 운동기구 이런 거 다 써요? 골고루?
1: 아니요. 저는
0: 아,
1: 사실은
0: 부인이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진짜.
1: 자전거를 더 사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가 안 사줘가지고
0: 네. 남편도 된다 그럴까? 이쯤 되면?
1: 네. 뭐 많잖아요. 옷걸이로 전락한 러닝머신 집에 하나씩 있으실 텐데.
0: 그렇죠.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어요. 겨울 이불 같은 거. 이게 좀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점점
1: 맞아.
0: 왜 담요도 그렇고 이불 차렵 이불도 그렇고 왜 이불이 점점 많아지지 우리가?
1: 그렇죠.
0: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불도 지금 처치곤란인데.
1: 버려야 되는데 거의 모시고 있는 것들 처분해야 됩니다.
0: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어. 좀 좋은 추억이 아닌 거. 어? 안 좋게 끝난 전 남친이 선물했던 응?
1: 명품 가방?
0: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방. 명품면 처분을 이제 저기 해 중고로
1: 버려 그거.
0: 버려 네. 그건 중고로 빠져야죠.
1: 예. 네.
0: 근데 애매한 거 있잖아. 진짜 애매한 지갑.
1: 그렇죠.
0: 열쇠고리 네. 뭐 이런 거.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부터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아 그래 처치곤란이면 비싼 거야겠다. 자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1: 처분하고 싶은 물건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시는 동안
0: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없는 게 메리트.

0: 네, 원래 수상한 이야기가 네. 처분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1: 5315님. 발가락 양말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연히 가다가 길에서 엄청 싸게 파는 걸 산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발가락 끼우는 게 4개야. 아. 이게 아까워가지고 한 곳에 발가락 2개를 이렇게 넣으려고 쫙 꿰봤는데 네. 이게 발이 0 이상해서 어그저거그저 걷게 되네.
0: 그렇죠.
1: 이런 양말도 잘 신으시는 분이 계시려나? 처분하고 싶습니다.
0: 아.
1: 이게 그.
0: 그 팔면 안 되지
1: 않아? 왜 네 개지?
0: 잘못 만든 거죠. 분량을 파시네.
1: 그러면, 뭐를 같이 넣어야 되지? 엄지는 크니까 안 되고.
0: 안 되고.
1: 중지하고, 이게 약지.
0: 새끼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나?
1: 그럼 이렇게 돼지. 발처럼 이렇게 갈린.
0: 고생
1: 야, 애매다. 애매하다. 네. 이거 진짜 애매하다.
0: 양말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아이, 참.
1: 이게, 아, 장갑?
0: 장갑으로? 안 돼요.
1: 애매하다.
0: 안 돼요.
1: 네. 자, 3283님.
0: 집에서 운동하려고 3종 아령 세트를 구입했는데 안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마늘 찢고 호두 깨고 바지 주름 잡을 때 사용했는데
1: 바지 주름 좋다.
0: 네네. 얼마 전 호두 깨다가 제 손을 깨뜨려가지고 이거 처분하고 싶어요.
1: 그렇죠. 아령은 큰데 호두는 작으니까.
0: 그렇죠.
1: 어쨌든 마늘 빻고 호두 깨는데 쓰고 싶은 분이 또 구입하십니다. 김도영님. 전 여친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이요.
0: 네네.
1: 하나하나 세어보니 총 256장인데 이게 처분하려니까 왜 이렇게 미련이 생기면서 추억이 떠오를까요?
0: 아,
1: 256이면
0: 많이 찍으셨네.
1: 힘들다. 예. 네. 하나씩 하나씩 버려봐요. 한꺼번에 버리려면 힘드니까.
0: 반대 아닐까 정선 씨?
1: 한꺼번에 버려야 되나?
0: 싹 불태워야 돼요.
1: 그런가?
0: 아닌가?
1: 지금 눈빛이 추억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하는 사람 같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0: 사진을 보다가 반쪽을 찢었어 이것처럼 다 오려야 돼.
1: 노래 잘한다. 네. 저 눈빛은 진짜 너무 구린데.
0: 뭐 전 여친
1: 노래는 잘한다.
0: 잊으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진짜 한 번에 버리는 게 낫겠다.
0: 그렇죠.
1: 예. 네. 네. 미련이 생기면 그 미련만큼 사고 칠 수 있어요.
0: 하나 더 왔어요.
1: 7565님. 네. 전 남친과의 커플링이요. 전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패션 링처럼 가끔 두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이미 거짓말 쳐서 참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건 아하. 그냥 껴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뭐.
0: 그래요?
1: 아마 두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다잖아. 그걸 보면서 두 번, 뭐 자기 전 남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왜 여자들은요. 그 남자에 대한 미련 다 끝나고 그 남자 생각 안 나는데 예뻐 이게.
0: 그 물건이?
1: 이게 내 취향이야. 그럼 안 버려요.
0: 그렇지.
1: 예. 그거는 정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네. 미련이 있어야지 더 버려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는데.
0: 맞아요.
1: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끼일 정도면.
0: 맞아.
1: 아무런 의미가 없어.
0: 그 사람이 진짜. 보고 싶으면 오히려 이걸 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1: 그니까. 그죠? 네, 진짜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네. 그냥 너무 예쁜 거야, 반지가.
0: 2901님. 처음에 덕질했던 HOT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가요. 28인치 캐리어에 꽉 차있거든요.
1: 어머.
0: 근데 이거 비번을 까먹어서 처분 못하고 있어요. 비디오도 없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000999까지 다 돌려봤는데도 안 열려요. 엄마가 여행 간다고 캐리어 빌려달라는데 난감하네요.
1: 근데 HOT 팬들은 진짜 이거 소장하고 싶어서 오히려 나 구매하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
0: 또 한 명의 단지가 나타났네요. 그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거는 옆에 그 뜯을 수 있으면 좀 뜯어가지고.
0: 이거 너튜브에 여는 방법 있어요.
1: 아 맞아. 그런 거로 네. 이거 HOT 팬 여러분 그 팬 카페나 네. 이런 데 구매하면은 엄청 좋아하실걸요?
0: 그죠?
1: 네.
0: 중고 거래하면 될 것 같은데.
1: 맞아, 맞아. 네.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0: 가치가 있습니다. 네,
1: 그럼요. 아직도 HOT 팬이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요.
1: 네. 네. 1012님. 아이들이 인형 뽑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기계를 지인에게 부탁해서 중고로 샀네요. 근데 이게 내 돈 주고 그냥 뽑으려니 재미가

0: 없는지 애들이 시큰둥하네. 아, 다시 팔기도 애매해가지고 일단 갖고 있는데 너무 애물단지다 하셨어요. 그렇지, 이게 그러네. 스릴이 없잖아요. 우리 집 거실에서 인형뽑기가
1: 그죠?
0: 그 예전에 혼자 사는 그 연예인분들도 뭐 그렇게 추억에 젖어가지고 자판기 같은 거 집에다가 설치하고 막 이랬어.
1: 저도 전자오락기 샀었는데 팔았어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 네.
0: 이게 등짝 맞아가면서 몰래 다니고
1: 그렇죠.
0: 약간
1: 맞아.
0: 막 헛돈 쓰듯이 막 그리고 막 그거 하나 됐을 때 막 공돈 얻는 듯한 쾌락이 있어야 되는데
1: 누가 말려야지 하고 싶은데
0: 없어.
1: 집에 있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0: 없어. 네. 느슨해. 핵의 줄이 느슨한 느낌이에요.
1: 인간은 참 묘해요, 그죠? 누가 말려야 하고 싶어.
0: 하지 말라 그래야지. 절실하고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래요. 아이, 참. 아,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애매한 물건들이 집에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1: 오은주 님도. 네. 제가 많이 덜렁대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거든요? 아시겠어요?
0: 화가 이미 나셨는데요.
1: 친구가 자수를 취미로 하면 성격이 차분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수재료를 구입을 했어요.
0: 아, 자수.
1: 뭔지 알죠?
0: 수놓는 거예요.
1: 네네. 예. 근데 얌전히 앉아서 이거 자수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더 화를 내거든요? 까지 네. 문자 주셨습니다.
0: 은주 씨는 일단 뾰족한 걸 치우세요. 옆에, 예, 옆에 뾰족하고 뭐가 던질 수 있는 걸 치워야 될 것 같아요.
1: 아, 이게 어떻게 안 돼야 아우, 더럽게 안 되네, 진짜.
0: 많이 났어요, 화가지고. 자수로 될 게 아니야, 이거는. 은주 씨가. 예, 이건 자수가 좋은 도구는 아닐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코바늘 이런 거 다 치우세요.
1: 네.
0: 자, 9417님.
1: 왜요?
0: 발목까지 내려온 호피코트요.
1: 어, 네네.
0: 제가 살이 15kg나 쪄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걸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라 버리려니 아깝고, 주변에 주려고 그러니까 다들 기겁하면 싫다 하네요. 거기 혹시 래퍼 주변에 있으면
1: 그쵸.
0: 래퍼 좋아할 텐데
1: 오.
0: 힙합 씬에서는 호피코트 부의 상징이니까
1: 마술사들 누구 이런 분들 들으세요?
0: 에, 네 그러니까 마술사도 좋다
1: 그쵸?
0: 근데 이게 호피코트는요 덩치가 좀 있는 분들은 총 맞아서 안 돼요.
1: 아,
0: 조금 호리호리한 남자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총 맞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0: 진짜로
1: 네.
0: 예, 그 포수가
1: 산에 안 가시면 돼요. 포수 안 만나면 돼요.
0: 포수가 내려와 있으면 어떡해. 어, 지금 불량 그, 네 발가락 양말 해결책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1: 9487님. 예. 예, 저도 발가락 양말 가락이 네 개밖에 없는 거 샀었습니다. 이거 처분하려니까 미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새끼손가락 발가락을 밖으로 꺼내놓고 다녔어요. 약속해줘,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0: 나는 그 새끼 발가락에 자아가 생겼을 것 같아. 추워.
1: 그 새끼 발가락 무슨 죄예요, 그죠?
0: 빼꼼.
1: 아이, 새끼가 나와 있네.
0: 그래도 밸런스 게임이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난 엄지 나온 것보단 새끼.
1: 그렇죠. 맞아요.
0: 엄지보단 새끼로 갑니다.
1: 예,
0: 예. 예. 아, 좋은 해결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에픽하이의 노래 듣고 함께 할게요.
1: 예.
0: I remember.

0: 자, 처분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오늘 톡하고 있는데요. 0813님께서 제 추구미는 미니멀 라이프예요. 뭐가 좀 단순하고 네네네. 단촐한
1: 좋죠,
0: 거.
1: 좋죠.
0: 거실을 점령한 웅장한 액자가 너무 혼자 너무 화려해요.
1: 무슨 액자길래?
0: 몰라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응? 밤에 물 마시러 갈 때마다 눈이 마주쳐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1: 누구랑?
0: 아, 결혼 액자예요. 얼른 처분하고 싶어요. 이런 저 이상
1: 액자잖아, 액자. 결혼 액자. 예. 대상이 아니라 결혼 액자니까.
0: 여쭤보자고. 예.
1: 많이 큰가 봐, 많이. 예. 결혼 액자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결혼 액자 통신원 고주연입니다. 저희 집에 결혼 액자가 두 개 있는데요. 가로 1m, 세로는 1m가 훨씬 넘어요.
0: 와, 크다.
2: 액자틀도 엄청 화려하고 정신 사나워서 밤에 거실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보다 어릴 때 찍은 거라 마음이 들게 나왔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잘 나와서 자꾸 신경 쓰이고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결혼액자 통신원 고주연이었습니다.
1: 아, 고주연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1: 아하, 이게 뭐 두 분 사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액자가 너무 옛날식으로 크게 나와서 그래서 처치 곤란이신 거구나.
2: 네, 맞아요. 네.
0: 남녀 서로신 줄 알았네.
1: 아, 네. 포즈가 좀 많이 어색해요?
2: 네. 포즈가 제가 네. 나무에 걸터 앉아 있고 남편이 네. 뒤에서 나 네. 이렇게 저를 안아주고 있는데 네. 남편은 상반신만 나오고 저는 조금 크게 나와 있어요.
1: 아, 진짜.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냥 무리한 연출은 정말 옛날식이다.
0: 몇 년 된 사진이에요, 주연 씨?
2: 예, 16년 된 16년. 사진이에요.
0: 아, 저랑 똑같이
1: 남편이 뭐래요? 네. 아, 16년이에요?
0: 저도 16년인데 저희 아내도 이거 결혼 사진을 못 버리가더라고요.
1: 뭐래요, 뭐래요? 남편이 뭐래요?
2: 남편은 너무 잘 나왔어요. 이때 사진 찍는다고 살도 한 5kg 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미진 시절이거든요.
1: 근데
2: 남편은 마음에 들어합니다.
1: 그 크기 괜찮대요, 남편은?
2: 크면 클수록 좋은 거라고 좋아하는데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1: 아, 진짜 어떡하지?
0: 버리기도
1: 남편은
0: 뭐하고.
1: 버리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네.
1: 아니, 저는 좀 처치 곤란이면 사진을 찍어서 왜 그거를 좀 축소시켜서 액자 조그만 거 받침대 있는 액자로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남편분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2: 네, 잘 나오긴 했어요, 남편.
0: 아니면 가족 사진을 새로 찍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을 텐데.
2: 가족 사진은 찍었는데 네. 그렇게 큰 사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1: 아니, 얼마나 클까? 그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미술관 같은 데 보면은 큰 사이즈 캔버스와 이렇게
2: 맞아요,
1: 그런 거
2: 네.
1: 같은 거예요.
2: 많이 커요.
0: 거의 뭐 등신대만큼 큰가 보다.
1: 그것도 더 큰 것 같아. 벽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거지.
0: 네, 오늘 전국 방송인데 주연식으로 남편

0: 분께 또 한마디 하실까요? 버리고 싶다고.
1: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들 더운데 요즘 고생 많지? 우리 항상 건강하게 재밌게 살자. 우리 그리고 큰아들 지금 중학생이어서 사춘기가 온 것도 같은데 이 시기를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모두 사랑해요.
0: 아우 참 좋은 엄마실 것 같아요.
2: 그러게 단란한 가족이네 진짜. 아니 지금 막 버리고 계신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때문에?
1: 저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거슬리는 거야. 지금 한참 버리는 거에 맞들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요 눈이 그릉그릉해요 막.
0: 그럼 퀴즈도 준비하셨죠?
1: 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1: 결혼 사진 찍은 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다. 2번 너무 더워서 땀으로 샤워를 했다. 3번 남편 혼자 족사진을 100장 찍었다.
0: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한 미니 무료입니다.
2: 저희가 타월 세트랑 올인원 영양제 함께 보내드릴게요. 여보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네, 고맙습니다.
2: 아, 너무 귀여우시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결혼 액자 통신원이 결혼 사진 찍은 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정답은요?
3: 3번. 남편이 독사진을 100장 찍었다.
2: 에그머니다.
3: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진 찍는.
2: 본인을 좋아하시네. 네,
3: 멋진 모습을.
2: 김선미님, 5184님, 8453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사진은 못 치우겠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메테리, 티메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월영교와 임천각 일원에서 국가유산 야간 행사 월영야행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사 공간을 월영교에서 임천각까지 확대해 역사도보 탐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야간 마라톤 등 11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하회 별신구 탈놀이 공연과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먹거리 장터, 퇴계 선생의 심신 수양서인 환인신방을 활용한 소리 명상

0: 시험 등도 마련됩니다. 안동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내일부터 안동시립박물관 별관에서 전통조리에서 수은 잡방을 주제로 특별전과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수은 잡방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전시 영상과 함께 스탬프 체험, 키링 만들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오는 토요일에는 방송인 파비앙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민간조리서 중 하나인 수은잡방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국내 후보로 선정돼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9기 투자유치 목표를 45조 원으로 설정하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철우 지사,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우 셀트리온 경영고문,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인 금융전문가,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정책 자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이 7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실무기구를 가동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 신도시 2단계 지역아파트 조기공급, 초등학교 추가신설, 국립공공의대 추진, 경북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 등입니다.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가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민선 9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오뚜기제휴와 함께 국산 기능성 참깨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동시는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국립식량과학원은 우수 품종을 개발하며 오뚜기 제휴는 전용 차교 시설을 만들어 프리미엄 참기름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저는 세바시 한 강연자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상의 용기 속에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은 충돌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에게 내 마음의 경계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지는 마세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정하지만 분명한 아니어도 필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선님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아,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김재민 님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침잠이 엄청 많거든요. 네. 매일 아침 모닝콜로 민담과 만담 사이

0: 이를 다시 듣기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먹을 때까지 2편에서 3편 정도 듣고 학교 가요. 오늘도 우리 딸 잠 좀 깨워주세요. 허, 영광입니다. 사실 초3 아이 깨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1: 그렇죠. 네,
0: 천하장사가 와도 그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힘든데.
1: 도움을 드린다니.
0: 아, 우린 알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가.
1: 그죠. 아. 잠이 확 깨는 민담과 만담사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1: 지라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0: 전국시도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 후엔 팀맵 대리.
0: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효래.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써니얼료.
0: 데이팩.
1: 웰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201번째 이야기. 카메룬의 민담.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옛날 카메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카메룬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만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0: 그래서도 소문난 지독한 게으름뱅이였답니다. 에휴,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날 생각을 단치 하질 않고 일어나도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죠. 오죽하면 한겨울에도 지 방에 뗄감조차 마련하지 않아 어머니 방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피워놓은 불을 쬐었답니다. 결국에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쳤죠. 우가 차차 우가 우가 얌마 내가 나왔지만 너처럼 게으른 녀석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죽어 삐인다. 내일까지 일을 구하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다.
1: 아, 엄마도 참 화 좀 그만 내시라. 무섭다.
0: 당장 나가라. 돈 벌어 와라.
1: 아, 진짜.
0: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아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워낙 게으르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았죠. 그러다 겨우 어느 목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게 됐답니다. 아이야야야, 이거 목장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겠냐 발발이 지워우.
1: 아이 참, 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장님.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0: 아이야야, 빨리 움직이라. 아이야, 수들이 기다리잖아.
1: 알겠어요. 아, 귀찮아. 아, 간다고.
0: 아유, 느린, 어찌저찌 일을 마쳤고 목장 주인은 일한 값으로 갓짠 우유를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아이야야야, 바드라카차카, 네가 일한 것보다 아야 2만원 더 쳐졌다. 야야, 주머니에 우유를 가득 담았으니 주둥이를 손으로 꾸악 감싸지고 가야야.
1: 아, 감사합니다. 갈게요. 아, 힘들어.
0: 아들은 목장 주인이 시킨 대로 주머니 입구를 손으로 꾸악 들어쥐고 걸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팔도 아프고 걷는 것도 아주 지루해졌죠.
1: 아우, 따보네. 그냥 걸으니까 재미가 없다. 하나 뛰어볼까? 펄쩍펄쩍.
0: 아들은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우유도 철렁철렁 넘치기 시작했어요. 아유, 애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뛰고 나중엔 우유가 거의 다 흘러서 주머니가 텅텅 가벼워졌죠.
1: 우가 우가 짜까. 엄마 나 왔다.
2: 아, 그래 왔나? 어디 보자. 목장에서 일한 거 아니나? 일당 어디 있나?
1: 아, 아주 신선한 우유를 받아왔지. 짜잔.
2: 이런 씨, 우유가 어디 있나?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1: 어?
2: 이놈의 자식 오다가 홀랑 다 마셔 비었다.
1: 아닌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펄쩍펄쩍 뛰었을 뿐인데. 어, 이상하다.
2: 아, 내가 못 산다. 아, 못 살아.
1: 아,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건데. 진짜하다. 아, 참.
0: 에휴, 다음 날이 됐어요. 이번엔 아들이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품삯으로 그 옥수수 한 자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1: 아사라비야, 콜롬비야, 옥수수 버릇집이. 이야하.
0: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근데 이게 또 귀찮아진 거라. 그래서 얘가 자루를 땅에 질질 끌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자루가 길바닥에 돌멩이랑 자갈에 찢겨가지고 구멍이 나버렸지. 아이고. 집에 왔을 땐 이미 옥수수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1: 엄마, 좋았어요. 뭐냐 이거? 옥수수 다 어디 갔지? 나 오늘도 안 먹었는데.
0: 엄마가 그 꼴을 보고 묻습니다.
2: 아들아, 옥수수 농장에서 일한 값으로 빈자로 받았나?
1: 아니에요 엄마. 아, 그게 아니라.
2: 아, 너 정말 왜 그러니? 아, 귀한 걸 왜 자꾸 길에다 갖다 버리나?
1: 억울하다. 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건데. 두고 봐요.
0: 뮤지컬이야 이거?
1: 악보도 없는데.
0: 야, 넘버가 좋다. 다음 날 아들은 다시 일을 찾아 나섰어요. 이번엔 또 다른 목장에서 일을 하고 주인에게 품삯으로 버터를 듬뿍 받았죠.
1: 감사합니다. 아, 버터 아주 고소해 보인다. 빵에 발라 야무지게 먹어야지.
0: 그런데 얄궂게도 그날은 저녁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햇볕이 뜨거웠어요. 아들은 버터를 어떻게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또 엉뚱한 생각을 떠올리고 맙니다.
1: 아, 팔 아파. 버터 너무 무겁다. 들고

0: 가기 귀찮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우냐. 아, 버터를 머리 쓰고 가면 되겠네. 나는 전제다. 버터 모자.
1: 해가 점점 위독해지는 것 같은 건 내 느낌인가? 어쨌든 뜨거운 햇빛 아래 버터는 녹기 시작했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타고 어깨로 흘러 온몸이 버터로 뒤범벅이 됐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버터를 뒤집어 쓴 아들을 본 어머니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야단칠 힘도 없는 거지.
0: 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 차라리 화를 좀 내주세요.
1: 다음날 이번엔 아들이 또 다른 목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난 얘가 일이 안 끊기는 것도 신기해. 외양간을 깨끗하게 쓸고 말과 당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털도 곱게 빗어주었죠.
2: 아 그래 고생했다. 오늘은 너에게 아주 특별한 품 싹쓸 주마. 자 듣고 오라.
0: 우와 일당이 당나귀인가요?
2: 그렇다.
0: 우와
2: 오늘 네가 정성껏 돌본 당나귀 있다. 아, 집으로 잘 데려가라.
0: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기필 읽고 진짜로 무사히 집까지 데려갈 거예요.
1: 아들은 당나귀 목에 줄을 묶고 천천히 몰고 갔어요. 그런데 얘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걷는 게 지루해졌어. 그리고 느리게 걷는 당나귀가 답답해진 거지. 아들은 한참 동안 당나귀를 바라보다가
0: 아 당나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너도 걷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옷 가면 된다리. 으짜.
1: 아이고 걔 이제 아들이 당나귀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본 적 없긴 없었어요. 근데 거꾸로 매달린 당나귀가 가만히 있냐고 하늘을 향해서 내 다리를 막 버둥거리고 휘젓는 거예요.
0: 오오오 가만히 좀 있어라 당나귀. 네가 움직이면 내가 더 힘들지 않아?
1: 그러다 아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사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부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늘 병을 달고 살았죠.
3: 아이 기운 없어.
0: 어? 우리 메인 작가?
3: 아 어지러워.
1: 그 딸은 오랫동안 웃음을 잃고 날마다 슬픈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부자는 딸을 웃게 해주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딸을 바로 결혼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근데 그날도 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희한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0: 아 좀 가만히 아이 좀 있으라니까. 아이 내 머리를 차면 어떡하냐. 멍청인가. 아 진짜 짜증나네. 가만히 좀 있어라 당나귀야. 아이 거참.
1: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당나귀가 사람에게 거꾸로 엎여서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가니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 딸은 크게 힘도 없는데 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거라.
0: 아, 좀 가만히 있으니까는 아, 진짜 짜증나네. 이제 아이 뭐냐 이거.
3: 아, 기운 없어.
1: 마침내 딸은 그 와중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배를 잡고 웃다가 나중엔 땅바닥에 주저앉아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날 이후 부잣집 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고 어? 암튼 자신을 웃게 만든 그 젊은이를 떠올렸죠. 그러자 부자는 곧장 심부름꾼을 시켜 당나귀를 업고 지나간 남자를 찾아오게 했어요.
4: 어서 오게. 내 딸이 자네를 보고 웃음을 되찾았어. 얼굴도 아주 웃기게 생겼구먼. 내 딸과 결혼해 주겠나?
5: 에?
0: 제가요? 왜요?
5: 아들아 잘했다. 아주 잘했다.
0: 뭘 잘했지 내가?
5: 닥치고 저 섹시랑 당장 결혼해라. 아이고 기특한 것.
1: 그리하여 어이가 없게 게으름뱅이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이란 걸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엉뚱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딸은 그냥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답니다.
0: 왜 웃지?
1: 아무것도 몰라 계속. 덕분에 그 집안에는 뭐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어머니는 더 이상 먹을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0: 네, 민만사 이어서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히게 들으셨고요. 7798님, 아무리 웃겨도 저런 남자랑은 결혼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천신님 때문에 지금 운전 중에 웃다가 차 세웠네요. 네,
1: 아까 당나귀는 진짜 약간 시각적 이미지가 있었어요.
0: 네.
1: 업고 가는 것 같았어. 아, 일단 장윤서님 또 아들은 게으른 바보형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웃음치료사였군요. 좋게 봐주면 정말 그 치료사지 뭐.
0: 그렇죠.
1: 엉뚱한 일을 일삼으니까.
0: 맞아요. 네.
1: 오늘의 교훈을 또 보내주신 분들 네. 최승래님. 아들아 이러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도 되겠다.
0: 그렇죠.
1: 네. 웃음 치료사로 활동하면 되니까.
0: 뭐 카메라는 최초의 코미디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1: 슬랩스틱의 대가.
0: 그렇죠.
1: 당나귀를 들어 올려서 웃기는데.
0: 대단하죠. 6567님. 엄마 차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늘 민담 아들 꼭 제 남동생 같거든요.
1: 오.
0: 아픈 딸이 웃어서 건강을 되찾고 아들은 부자가 된 스토리 완벽하네요. 교훈은 나만 행복하면 되는구나 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와우.
1: 지금 아들은 행복했을 거야. 네. 박종욱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다 등짝 스매싱 맞을 일을 한다라고.
0: 그렇죠. 모든 아들은 쓸모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예.
1: 결혼해도 쓸모가 있어요. 등짝 스매싱의 주체가 바뀔 뿐이지.
0: 0399님 교훈 불편 불만 없이 일하다 보면 좋은 날 온다.
1: 그래도 참 보석 같은 교훈을 채취해 내시네요. 최경란님 집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을

0: 카메룬에서도 알게 됐네요.
1: 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0: 그 기운 없고 막 정말 맥이 안 뛰던 딸이 그렇죠. 웃는 거야.
1: 어, 대단한 일이죠.
0: 그거만한 게 어딨어.
1: 맞아요.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민마사 퀴즈. 오늘 카메룬 민담 들어봤으니까 카메룬 관련된 퀴즈 내드립니다.
0: 나 카메룬이라는 나라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리우두스 까마롱이스. 즉 이것의 강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강에서 이것이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구이와 튀김, 찜 등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는 이 갑각류는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새우, 2번 꽃게, 3번 바닷가재.
0: 네,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침 분들 중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릴 텐데요.
1: 네.
0: 힌트를 좀 드리자면?
1: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0: 어깨야.
1: 9번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엘 라이트 인어공주 OST죠. 노래 듣겠습니다.
2: 앉아!

0: 카메룬 나라 이름의 유래에 관한 문제였죠. 강에 이것이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1: 정답은 1번 새우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1525님, 1061님, 임재수님 이분들 포함 5분께 수박주스 보내드리고요.
0: 네, 광고 듣고 노래 맞아 들을게요.

0: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우리 가족 이야기. 경기도에서 유미옥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0: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남편은 하루 종일 도시 이곳저곳을 누비며 배달 일을 한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에 집을 나서고 사람들의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여름이건 매서운 겨울이건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배달일. 그 긴 시간을 남편과 함께하는 건 커다란 화물트럭 한 대. 우리 집의 유일한 자가용이자 남편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다. 주변에서는 가끔 묻는다.
2: 아이고 요즘 세상에 애 있는 집에서 승용차 한 대 없이 어떻게 지내? 안 불편해?
1: 생각보다 불편한 건 없다. 오히려 우리 집에는 그 어떤 고급 승용차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남편의 트럭이 있으니까. 6살 딸아이는 그 트럭을 무척 좋아한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딸아이는 꼭 한번 트럭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차체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한다.
3: 안녕 잘 있었어? 오늘도 우리 아빠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일 끝났으니까 너도 푹 쉬어. 잘 자.
1: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너무 귀엽고 웃음이 났다. 하지만 우리 딸은 장난이 아니었다. 정말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진지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거다. 휴일에도 마찬가지다. 주차장 앞을 지나다가도 트럭을 발견하고는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 올리며 네가 최고야 라고 축혀 세우고는 윙크까지 한다.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옴을 느낀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빠의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다. 새벽잠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도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것도 운전대 앞에서 보내는 그 긴 시간들도 하지만 다행히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빠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곁에는 늘 함께 해주는 트럭이 있다는 것. 그걸 알기에 아인 아빠를 대신해 그 트럭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아닐까. 남편은 늘 하루의 피로를 어깨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딸아이의 수다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얼굴에 한가득 웃음이 번진다.
0: 여보, 나는 말이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 딸이 조잘되는 얘기 듣고 있잖아. 그럼 몸이 가벼워진다. 진짜 행복해.
1: 나는 오늘도 우리 딸의 조잘거림이 가장 행복하다는 남편과 남편이 타고 온 트럭을 작은 손으로 토닥이는 딸아이를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누가 뭐래도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참 행복한 가족이라고. 딸, 엄마는 햇살 같은 너를 언제나 최고로 생각해. 알지? 그리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보는 모를 거야. 마음 깊이 오래도록 사랑한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트럭도 많이 고마워.

0: 권력 다툼 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비춰져서 좀 매우 아쉽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네.
0: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는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챙겨야 하는 책무가 민주당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이제 시작했고 아직 후보들의 비전을 보여줄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을 챙기는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후보들도 곧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또 하나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이슈인데요. TV토론회에서는 뭐 이렇다 할 증거가 더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네. 전당대회에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어제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1: 네. 네.
0: 이 얘기는 세 후보 간에 어느 정도 이것을 더 이상 논란이나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1: 네.
0: 이게 뭐 합의가 됐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조직적인 경선 개입을 경고를 한 거고
1: 네.
0: 또 친천계에서는 이거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거고 그런데 저는 작년에요. 최민희 후보가 특정 종교 집단 등의 불법적 경선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안을 냈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불법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에 개입하려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우려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우려를 보이는 건 공격이고 또 최민희 후보가 우려해서 내는 개정안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합수본의 수사로 신천지 입당 여부가 어느 정도 증명된 만큼 당대표 후보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전당대회 후에 이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 합의를 좀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인데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간 우려와 논란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 보안수사권 네. 폐지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0: 일단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7대 민생 그리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사건을 송치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권 송치하는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1: 네.
0: 물론 그간 한 1년 정도 이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그런 개별법의 개정 과정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도 이제 쭉 보고를 받았는데
1: 네.
0: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은 꽤 많이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려가 있다면 그거는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전당대회와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법원이 그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징역형까지 선고한 거잖아요.
1: 네.
0: 이거는 죄질이 무겁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0.78%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고에 기준이 되는 건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었느냐 이거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선거 결과에 충분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런 면에서 징역

0: 형을 선고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번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6번째 1심 선고였는데,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텐데, 그렇게
0: 네.
1: 된다면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0: 네.
1: 국민의힘이 반환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0: 반환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1: 네.
0: 2004년도에 찻대기 사건이
1: 아,
0: 있었거든요. 예,
1: 네.
0: 그때 당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인가?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여의도 당사 매각하고 청각 당사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알아봤더니 제가 한 알아보니까 한 1200억 가량이 돼요.
1: 네.
0: 그런데 이 중에 71.5%가 토지하고 건물.
1: 아하.
0: 예. 그리고 지금 건물을 한 480억 가량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나면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관계자 발언도 나오고
1: 네.
0: 또한 397억이니까 한 400억 가량 되는 돈은 국가 보조금이 약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해요.
1: 네.
0: 그러면 28년 총선을 앞두고 딱 2년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권에 대해서 대법원에 사실상 확정 판결에 준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금액이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0: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이게 내용의 사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 충실한 것으로 비춰본다면 무죄를 선고한 2심이고요. 2심에서 무죄 선고했어요.
1: 네.
0: 근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뒤집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게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1: 네.
0: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천동의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서 이게 그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 이 협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거른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협박이라는 표현이 좀 강도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1: 네.
0: 허위성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 그렇군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국민의힘이 과연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조 의장이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갑자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개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0: 이거는 명백하게 조정식 의장이 잘못한 발언입니다. 이런
1: 실언이다.
0: 발언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1: 네.
0: 그 내용의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1: 네.
0: 정확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개헌 논의 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반대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이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이 논의가 국민 정서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과 조정식 의장의

0: 특수한 관계상 이거 사람들이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조정식 국회의장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을 재차 밝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야권과 보수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네. 일단락되려면 결국에는 국회의장의 사과를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사과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국민의힘도.
1: 네.
0: 이걸 근데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네. 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정쟁으로 끌고 갈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뭐 일단 해명을 한다고 의장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저는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 시작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권영진 의원이 잡은 게 드러나면서 지금 징계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국힘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지금 징계 정국은 장 대표 체제 대 비당권파 간의 당권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이거든요.
1: 네.
0: 이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경 노선을 이어가는 상황이고
1: 네.
0: 지금 권영진 의원의 징계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자진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고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실제로 중앙윤리위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논란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단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네. 표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텐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한 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내부에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이렇게 점입가경인 국민의힘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은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1.

0: 10월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름 휴가철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드든 마음에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 잡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경찰이 내일 밤부터 피서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요. 장소를 불시에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 벌인다고 하니까요. 요행바라는 아니란 생각 버리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휴가 안전운전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는 오늘의 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오늘 저는 별일 없이 행복했어요. 기념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이인 시인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시인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생일보다 남의 생일을 기대하게 됐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를 부르고 붙잡아서 생긴 기념일이니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디 생일뿐인가요? 추억이 생길 때마다 달력엔 새로운 동그라미가 생기고 어떤 날엔 하트가, 어떤 날은 별표가 남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 내 인생의 달력에 기쁨의 표식을 더해가는 일이었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나잇 페스타. 신나는 체험, K-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쿨 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굴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이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잇 가자. 2015 영주 시온나잇 페스타.

0: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Just take me to the
1: next part right now.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강 상태였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던 이란이 이번엔 먼저 공격에 나섰는데요.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부터 공습을 시작해 2시간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이란 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및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전날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기습 공격에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고 그들은 얻어맞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습이 있던 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의 공동작전이 이란의 요르단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최초로 별다른 명분 없이 미국을 선제 공격한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을 공격해온 이란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투를 감행할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군의 대이란 공습 재개에 맞서 중동 지역의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공격자들을 오늘 응징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파견 가능한 군 자산과 그에 따른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그 가치를 입증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진을 일으킨 단층에 아직 덜 깨진 부분이 남아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28일 발생한 구마모토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34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3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지진의 직접 피해자와 피난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되는 등 관련 사망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강진 발생 사흘째 400곳이 넘는 대피소가 설치됐으며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300회 가까운 여진까지 주민들은 10년 전처럼 연이어 강진이 일어나진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이번 지진의 원인이 된 히나구 단층대 중 아직 깨지지 않은 구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역시 최대 진도 7 수준의 지진이 2, 3일 내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0: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2: 청문회에 나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먼저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3: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본격적인 질의 순서에 돌입하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자신이 총수로 있는 HDC의 직원을 축구협회에서 일하게 하는 등 협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겁니다. 홍정 감독의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감독 결정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정 감독의 집 앞에서 홍정 감독을 만난 직후 선임을 결정한 것은 특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홍정 감독은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0: 4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부실 용접과 검사 부실 등이 복합작용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용접 과정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부실 시공이 심각했고 시공 후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를 투입하는 등 현장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용접부가 끊기면서 지붕층과 바닥면 전체가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5% 올라 상승폭이 1주 전보다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식별된 미확인 비행체가 한국군과 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민통선 이북지역 이장들에게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대피호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가 미군 소속이라며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1사단의 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도 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북 김제시와 경북 울진군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모 씨에 대해 증

0: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 씨는 그제 새벽 1시 40분쯤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나 씨는 마약류 추정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밤 11시쯤 강원도의 펜션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여성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경남 양산 한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았고 부산 금정구도 39.9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아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대에 있던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약 1848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주가가 급락한 지금 이 돈이 얼마로 줄었을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고갈 시기는 언제일까요? 3부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문체위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정몽규 전 협회장도 출석했는데요. 의혹은 좀 해소가 됐을까요? 서영욱 축구 해설가는 어떻게 봤는지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0: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0: 아이고.
1: 사장님네.
2: 웬 시름이 그리 깊어?
3: 우리 이제 막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2: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2: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3: 좋다!
2: 두루두루놀이라고?
3: 두루두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5: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6: 자, 오늘 3부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7: 예, 반갑습니다.
6: 네. 잘 지내고 계시죠?
7: 예, 뭐, 잘은 지냅니다만, 네. 요즘처럼, 뭐, 그 증시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저희도 같이 국민과 함께 네. 걱정하고 뭐 있습니다.
6: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연금, 저희의 이 노후 자금, 안녕히 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면서요.
7: 예, 그렇습니다.
6: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보신 거예요?
7: 이제 저희가 작년 2025년에 예. 예, 18.8% 예. 금액으로 따지면 231조 원을 벌어들였고요.
6: 네.
7: 이러면 이제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6: 네, 안 나요.
7: 저희가
6: 네.
7: 국민들한테 드리는 연금액을 한 1년치 연금액이 한 5배에 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아, 1년치에 5배?
7: 네네. 네.
6: 그게 작년이에요?
7: 그렇습니다. 작년이 그렇고.
6: 2025년?
7: 예. 네. 그 다음에 올해도.
6: 네, 올해, 올해.
7: 뭐 미이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네. 5월 말 기준으로.
6: 네, 5월까지가 지금 오늘 발표된
7: 그렇습니다.
6: 거죠?
7: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두 달 후에 발표하니까 네. 7월 말이니까 현재 기금 적립금이 1848조 원.
6: 1848조 원.
7: 예. 네.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385조 원을 올해 다섯 달 동안 번 거고요.
6: 와, 그러면은 네. 돈을 정말 많이 버신 거네요. 네.
7: 수익률은 26.18%입니다.
6: 예. 수익률, 여러분, 네. 수익률 26%가 네. 넘는다고
7: 그렇습니다.
6: 합니다.
7: 예.
6: 야, 그러면, 예. 아니, 그렇게. 많이 작년에도 많이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5월까지는 하여튼 많이 벌었으면 그러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게 저부터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고갈 시점 얘기하잖아요.
7: 예, 예.
6: 이게 뭐 한 2070몇 년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7: 예. 그런데 네. 이게 뭐 약간 좀 뭐 가정치인데
6: 네, 가정치.
7: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6: 그래도, 그래도.
7: 네, 설명을 드리면요.
6: 네.
7: 저희가 2025년에 네. 연금개혁 이전에 기금 소진 예상시가 2056년이었습니다.
6: 2056년 그때는 예. 그렇죠.
7: 그래서 네, 이제 네. 보험료 4%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6: 네.
7: 이게 한 15년 정도 늦춰져서 2071년입니다.
6: 네.
7: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네. 기금 실적 1458조를 대입하면
6: 네.
7: 이게 한 7년 정도 더 늦춰져서 2078년이 되고요.
6: 제가 거기까지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7: 네네.
6: 제가
7: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로운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6: 야, 새로운 업데이트. 예, 자,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7: 예, 5월 말 기준으로 1848조 원을 대입하면
6: 네.
7: 그러면 아마 2083년에서 2085년까지로 기금 소진 시가 더 늦춰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83년에서 85년.
7: 예.
6: 아, 그러면 저도 문제 없겠네요.

0: 40대, 50대에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1: 40대 제 목표는 네. 저희가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을 더 잘하고 네. 또 정부의 지원이 조금만 더 있다고 하면 네. 2100년까지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0: 아, 2100년이 목표세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예, 연금 받는데 걱정은 없게 될 것이다.
0: 그 MZ들도 걱정이 없는?
1: 전혀
0: 예, 없는 걸 예.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는
1: 그렇습니다.
0: 거예요. 아, 예. 지금 이번이 그 이사장 두 번째 아니세요?
1: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0: 그러면 두 번째 하시니까 더 잘하셔갖고 진짜 젊은 세대들도 걱정 없는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지금 꿈과 지금 포부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장을 두 번 맡은 것은 제가 처음 일하고 이렇게 하고요.
0: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일 아닙니까?
1: 그럴 네. 거라고.
0: 저도 처음 봅니다.
1: 예, 그런 건 농담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지난 임기 때 계획했으나 하지 못한 일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꼭 하고 싶은데
0: 네.
1: 하나는 어떤 간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결합해서 노후 걱정 없는 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동이 심할 때 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서 네.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네.
0: 개인은 일이 일비, 저도 일이 일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예, 국민연금 그 얘기하신 예, 거고. 긴 호흡을 일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좀 만들어서 전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보겠다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꼭 임기 내에 네. 하려고 합니다.
0: 야, 정말 야심찬 포부를 갖고 계신데 일단 그래도 요즘 지금 어제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 얘기는 또 좀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그 마음에 포탄 맞으신 분들 많으세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수익 좋지가 않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거. 뭐 국민연금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5월까지는 그때까지 장이 좋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지금 7월에 30% 뭐 이렇게까지 예. 지금 떨어지고 IMF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러면 야 우리 노후자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손실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죠.
1: 사실은 이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네. 네. 원래 증시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0: 네.
1: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대만, 뭐 미국 원래 주식의 특성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한 2000에서 때에서 계속 십몇 년 넘게 머물러 있다가
0: 네.
1: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3000으로 네. 올라왔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서 네. 500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0: 그러니까 네.
1: 임기 말에 5천을 목표로 했는데 5천까지 올라간 거죠.
0: 14개월 연속 올랐다 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9,100포인트까지 넘게 네. 지난 뭐 6월 달에까지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급격하게 또 이제 하락장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롤러코스터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추락.
1: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2,000대가 9,000까지 올라가는 급격하게 변동한 날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우리도 경험해보면 처음이었지만 네. 급격하게 오르다 보면 또 그에 따른 또 하락 시기가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받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한 뭐 5,300포인트가 좀 넘는데 네.
0: 큰 손실은 없었어요?
1: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작년 기준에 비하면 사실 높은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네. 굉장히 장기 투자자로서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을 네. 철저히 해오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어려운 장에서도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잘 안정적으로 네. 지키고 있다. 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얼마나 손실을 보셨는지는 얘기를 못 하시네요.
1: 그런데 실제로 네. 요즘 같은 때는 매일 네. 몇십조가 풀었다가 몇십조가 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네. 그 매일매일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0: 네.
1: 제가 오늘 얘기하면 내일은 또 다른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저희가

0: 최소한 한 달 단위, 또 분기 단위, 또 1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1: 자, 이번 장세에 국민연금은 어땠는지는 두 달 뒤면 이제 또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두 달 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장에 국민연금도 좀 영향을 준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줬습니까? 국민연금.
0: 이제 뭐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내 덕이다 이렇게 하지만 나쁘면 이제 누군가를 그러니까. 탓을 하게 되는데
1: 인간의 본성이죠.
0: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1: 네.
0: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0: 대형 투자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코끼리가 네. 쿵쿵쿵 뛰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한글완전으로 신중하게 가거든요.
1: 네.
0: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한 6에서 7%입니다.
1: 네.
0: 그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외국인이 한 40% 갖고 있고요.
1: 네.
0: 개인이 51%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매일매일 거래 대금을 보면 외인 비중이 한 35%, 개인이 41%.
1: 아.
0: 둘을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1: 네.
0: 국민연금은 전체적으로 보유 비중에도 6에서 7%고 이런 매일매일 이 단타
1: 네.
0: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1: 네.
0: 그거를 이제 뭐로 좀 보면 되냐면요. 소위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어떤 주식을 얼마나 회전율. 자주 팔아서 네.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네. 게 회전율인데 보통 그 100%가 1년에 주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1: 네.
0: 국민연금의 회전율은 보통 30에서 40%입니다.
1: 아.
0: 기간을 따지면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을 보유하는 겁니다.
1: 보유한다.
0: 그래서 최근에 높은 변동성에 네. 국민연금 자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1: 네.
0: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0: 네.
1: 아, 그러면, 이런 때, 원래 늘 나오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방파제.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당연히 그런 요구와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런데,
1: 네.
0: 국민연금은
1: 네.
0: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가 목적이 아닙니다.
1: 네.
0: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운용해서
1: 네.
0: 노후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러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1: 네.
0: 시장의 기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국민연금이 안 팔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떨어졌으면 국민연금이 사주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미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유일한 한 가지 원칙.
1: 네.
0: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진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높은 수익으로 돌려드린다라는 하나의 목적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팔아도 욕을 먹고
0: 예.
1: 팔면은 왜 팔아가지고 주가 더 떨어지냐 욕을 그렇습니다. 먹을 거고 또
0: 예.
1: 사도
0: 예.
1: 우려하잖아요.
0: 예.
1: 이거 이러면은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런 장세에 사도 돼? 그러면 우리 노후에 받아야 될 자금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사도 욕 먹고 팔아도 욕 먹는 그런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0: 예.
1: 일단 6월까지가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0: 예.
1: 이걸 유예를 해놨다가
0: 예.
1: 7월부터 이제 재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하고 운용하고 계십니까?
0: 이제 저도 사실은
1: 네.
0: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아니, 지금은 다 알아요.
0: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 리밸런싱
1: 네.
0: 알았는데요. 이 리밸런싱이라는 건 영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조정입니다.
1: 그렇죠.
0: 재조정이고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네. 일입니다. 그럼 어떤 균형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 분산 투자자로서 주식 채권에 일정한 자금을 배정을 합니다.
1: 네. 비율이 딱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네. 이 장이 좋으면 이게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 어느 일정한 선이

0: 바르면 그걸 팝니다.
1: 네.
0: 마찬가지로 너무 떨어지면 네. 그 맞추기 위해서 또 사는 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급격하게 할 수 없거든요.
1: 네.
0: 약간 미세 조정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리밸런싱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 그 국민연금 74조 원 매도 폭탄에 대한 네. 얘기에 대해서
1: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0: 예. 네.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다.
1: 7월 되면 이제 리밸런싱 하면서 74조 그냥 막 나와가지고 네. 주가 뚝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0: 매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 네.
0: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제가 네. SNS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 실제로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국민연금이 이렇게 막 자주 사고 팔지도 네. 않고
1: 네.
0: 한꺼번에 큰 금액을 사거나
1: 네.
0: 또 팔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아예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자체가 거의 없다.
1: 네.
0: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세밀하게 하는 거여서 굳이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현재 증시 폭등과 폭락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다.
1: 전혀 사실과 다르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그래도 보면 지금 그 올렸잖아요. 20%인가
0: 20.8%인가
1: 8%로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린 예. 거죠. 예. 그러면 그래도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게 몸집이 국민연금이 가진 큰 손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쿠아리움에 고래에 들어있는 것처럼
0: 예.
1: 큰 몸짓이니까 그냥 조금만 변동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파도가 쳐버릴 수 있는
0: 예.
1: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중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6년 1월 달에
1: 네.
0: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1: 네.
0: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끝에
1: 네.
0: 지금 굉장히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당장 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6개월도 한번 지켜보자.
1: 네.
0: 6개월 동안 지켜보자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은 0.5%만 올리고
1: 네.
0: 14.9%로 올리고
1: 네.
0: 그동안에 해왔던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겁니다.
1: 네.
0: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이제 네. 왜 그렇게 했냐면 만약에 현재 국내 주식 그 비중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서 매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매 하루에 매일 4천억 이상치를 팔았어야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코스피 하루 그 이 매도하는 금액 시장에 한 8조 정도?
1: 네.
0: 뭐 이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팔린다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네.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켜보자.
1: 네.
0: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지켜본 다음에 5월 말에 다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1: 네.
0: 이 변동은 특히 AI가 촉발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구조적인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있다 보고
1: 네.
0: 구조적인 요인은 자산 배분에다가 반영한 거죠. 그래서
1: 네.
0: 20.8% 올리고 그다음에 시장적 요인은 다시 리밸런싱을 재개함으로써 수용을 한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이 무슨 네. 정치적인 판단이었었다.
1: 네.
0: 또는 그 리밸런싱 유예가 현재의 폭등과 폭락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해하는 건 네.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동의할 수가 없다.
0: 그렇습니다.
1: 네. 선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0: 네. 그것도 그렇죠. 아니 선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매년 5월 말에 기금운용회를 열어서
1: 네.
0: 5년 중기 자산 배분을 바로 잡습니다.
1: 네.
0: 원래 그때마다.
1: 네.
0: 그러니까 5월 말에 예정돼 연 거예요. 그럼 그건 왜 6월 달이었냐. 원래 5월 달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7월 달부터 합니다.
1: 네.
0: 6월 말에서 7월부터 적용이 아니라 5월 말에 미리 결정하고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7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건데
1: 네.
0: 그게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팔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음에 한번 더 나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금형 퇴직연금 얘기도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0: 아, 그렇게 됐군요. 예.
1: 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전국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열흘, 최소 다음 주말까지도 이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 이틀 연속 40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26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대구 36도, 부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40분 전에 발생한 사고 차들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요. 이 사고 구간 포함해서 산막에서 광명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오늘 4부 예고해드린 대로 서영욱 축구 해설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위원님이라는 게 좀 익숙한데.
3: 네. 네.
2: 위원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3: 아, 예. 네. 저도 뭐 기자님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MC석 계시니까.
2: 제가 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어가지고 익숙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3: 네. 뭐 축구판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네. 근데 열심히 좀 잘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 일단 오늘 청문회 보셨죠?
3: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 안 끝났고요. 네. 8시에 지금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2: 아, 지금도 계속하고.
3: 네.
2: 그러면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본.
3: 이게 청문회까지 올 이슈인가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네.
3: 근데 뭐 이왕 왔으니까 네. 그런 얘기는 좀 뒤로 젖혀두고
2: 네.
3: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사이다였을 것 같아요.
2: 네.
3: 사이다를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고구마가 나와가지고
2: 네.
3: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 네.
3: 고구마가 나오더라도 좀 네. 맛있는 고구마가 나오면 네. 목이 맥혀도
2: 네.
3: 좀 꾸역꾸역 먹을 수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의원님들이 준비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2: 네.
3: 이럴 거면 왜 했나.

0: 좀 여러 가지 생각들 했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뭐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본업이 있으시고 네. 문체위 소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슈가 좀 많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너무 좀 그 벼락치기로 대충 공부를 네. 하셔가지고
1: 준비 부족.
0: 그렇죠. 네. 이제 대한축구협회 약자가 KFA잖아요. 네. KFC라고 하는 일도 네. 있었고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 이름을 뭐 이강재라고 했던가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아니, 것들이
1: 네. 이 의원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홍명보호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네. 청문회를 열어놓고 본인들이 지금 준비를 부족했어. 보니까 그렇죠. 준비가 부족했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그리고 오전, 오후 쉬는 사이에 네. 그 한 의원이 정몽규 회장한테 뭐 수고하셨다. 네. 이런 또 문자를 주고받는 게 또 공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축구협회, 축구청문회인데. 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의 좀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1차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1: 아니 제일 지금 약간 화제가 된 거는 지금 이거 아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졌어요? 네? 아, 이거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제가 참고인 출석 그 요청을 받고 네. 의원실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했습니다. 네. 저를 이제 소환하신 그런데 뭐 열심히들 다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약간 의외였던 거는. 다들 유튜브를 보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튜브라는 속성이 물론 요즘에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유튜브는 이제 오피니언이잖아요. 네. 어떤 팩트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를 듣느냐에 따라서 좀 편향될 수밖에 없고 네. 좀 그 사건의 전체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저한테도 이제 특정 유튜버 이름을 대면서 보셨죠? 당연하게 물어보면서 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네. 전혀 뭐 제 얘기는 반응이 안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 했던 얘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이미 사퇴를 했고 정몽규 회장도 물러나는데 네. 아직도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 앞으로 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라든가 네. 아니면 새로운 뭐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거의 없이 좀 반복만 되고 있어서 좀 그러니까. 준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1: 약간 그 쇼츠가 부른 참사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쇼츠를 제대로 네. 아,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도 안 하고 그 쇼츠 네. 내용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찔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0: 그러니까 왜 졌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네. 선동열 청문회 기억하시죠?
1: 2018년.
0: 네, 선동열 네.
1: 기억하죠.
0: 감독. 대한민국 최고 투수 출신의 감독으로 우승도 해본 이런 분을 불러놓고 네. 야구를 가르치는 듯한
1: 그러니까
0: 이번에도 그 외전야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 안에 선수 감독 간의 어떤 그 충돌이 있었고 네. 불화가 있었고
1: 내부 불화설
0: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에 손흥민 이재성을 뺐다 네. 이런 의혹이 팬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의혹이고 루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루머나 의혹을 뒷받침하면 어떤 사실을 갖고 와서 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인 코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1: 네. 선수도 다른 선수다라고 네. 그러면 조규성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좀 난감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영상 그 시점 자체가 네. 이미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벤치를 보고 재성이 형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잘못 알려진 거를
1: 알려진 거죠.
0: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제일 먼저 그게 이재성이 아니라 조규성이었다.
1: 조규성이었다.
0: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렇게 소명이 된 지 꽤 그러니까. 지나는 건데 그 한참 전 거를 가지고 와서 또 언급을 한다는 게 일단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저는 보지만 네. 그나마 또
1: 할 거면 좀 정확한 걸 갖고 소스를 그렇죠. 갖고 했어야 되는데 네. 소스 자체가 좀 네. 부정확한 소스를 갖고 질을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답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한 게 왜 졌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네. 나온 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장면도 그렇고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정부 책임론 또 막 얘기하고 네. 하면서 뭐 또 싸우고 이런 모습이 결코 축구 팬들이 그래서 동접자 수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청문회이기 네. 때문에. 네. 다만 어떤 새로운 이슈 제기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네. 이런 것도 좋지만 네. 많은 분들은

0: 정말 그 정확하게 환불을 때리는 네. 그런 타격감을 기대하고 사이다를 기대하셨을 텐데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죄송하지만 진짜 의원님들 역량이 좀 부족했다. 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 일단 지금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도 반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단 핵심적인 인물들이 좀 안 나왔어요. 일단 이임생 이사 같은 네. 분은 가장 핵심적인 분인데 지금 캄보디아에 있나요 지금?
0: 그렇죠. 본인이 이제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팀 이름이 나가월드 FC여가지고 네. 처음에 다들 나가월드. 이게 무슨 AI 가짜뉴스인가 했는데 네. 실제였고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추석했다 하더라도 사실 혼나는 거 외에는 네. 뭐 어떤 책임을 지거나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비리가 있거나 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위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밝힐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네. 그런 어떤 정밀 타격보다는 계속 이제 좀 외곽을 맴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간 느낌이 네. 있어서
1: 그래도 이임생 이사는 나와서 자기가 네. 권한을 어떻게 받게 됐고 그다음에 빵집 회동에 대한 어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0: 맞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네. 약간 재방송이 될 우려는 있지만 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네. 월드컵 일단 1단락이 됐으니까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되짚기 위해서 필요한 등장인물이긴 했죠.
1: 네. 네. 홍명보 전 감독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뭐 특혜 없었다. 뭐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0: 네,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국민 밉상 동네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네. 뭘 해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그제 그 법인카드 관련된 또 이슈가 JTBC? 나왔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소명을 잘 뭐 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핵심적인 건 그거죠. 이제 감독이 되는 과정의 절차적인 네. 문제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진 그 질문들의 그렇죠.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국회에서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쓰리백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그런 선택은 감독이 성적으로 일단 뭐 실패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간 것이고 그거를 전술적인 논의를 청문회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절차적인 문제점에 네.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지금 뺑뺑 도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몽규 회장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단 본인이 공약했던 50억 기부를 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1: 그렇죠.
0: 그 지금 일단 월드컵 전에 사임을 해서 사임 예고를 해서 월드컵 끝나고 사임을 좀 했는데 네. 버려놓은 일이 좀 많고 그 부분이 수습이 안 됐고 네. 실질적으로 협회 재정에 좀 타격을 많이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지금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여서 네. 상당히 좀 실망한 면이 좀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미 2년 전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책임을 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나와서 임기를 오히려 더 연장을 했잖아요. 사선을
1: 그렇죠.
0: 해가지고.
1: 사선을 했으니까.
0: 네. 그 과정에서 또 청문회가 미뤄지는 과정에 그 불법 선거 운동 이슈도 네.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좀 어떤 면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향후에 회장을 뽑을 때 반복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본보기를 마련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재개가 되면 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니 그 축구협회 사조 직화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 네. 그리고 이제 특정 대학교 네. 카르텔 얘기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본인으로서는 부인을 했어요.
0: 그렇죠.
1: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
0: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까? 뭐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면이 많고 이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네. 한 조직의 리더로서 13년을 이끌어온 사람이
1: 그러니까
0: 모든 결정에서 뭐 이사회가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차라리 본인이 그 부패보다는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 그 감독 선임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회장의 눈치를 보고 네. 회장의 어떤 의중을 미루어 짐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1: 네.
0: 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좀 피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럴 수밖에 뭐 본인으로서야 뭐 그런 정도

0: 얘기밖에 뭐 못하겠지만
1: 네.
0: 그건 뭐 본인 입장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열받는 문제죠 사실은 진짜.
1: 그렇죠. 그러면 그긴 시간 동안 왜 회장을 했는가?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13년을 한 나라에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래도 꽤 좀 유력이 있는 나라에 축구협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축구계는 물론이고 아시아 축구 외교계에서조차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0: 인정을 못 받는.
1: 그렇죠. 그 전임 전 전임이었던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네치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뭐 전무라든가 기소위원장이라든가
0: 네.
1: 어느 정도의 이렇게 위임을 좀 하고 정결권을 주고 본인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본인이 뭐 선이었던 악이었던
0: 네.
1: 아니면은 정말 무지였던 간에
0: 네.
1: 그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감을 확실히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0: 네.
1: 여전히 오늘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0: 그리고 그 지역 축구 협회장들도
1: 네.
0: 대거 불참했더라고요. 특히나 그렇죠. 그 박지성 한테 뭐 그해 발언 있었잖아요.
1: 네.
0: 뭘 안다고 했던
1: 그렇죠.
0: 그분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안 나와요.
1: 사실 그 한국 축구계의 오랜 문제들이 이번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물론 청문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청량감을 줄 수 있는
0: 네.
1: 그런 답변과 어떤 좀 호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수 있겠지만
0: 네.
1: 이 과정에서 정말 한국 축구계의 오랫동안 행정을 이끌고 또 지역 축구협회나 아니면 이런 중앙에서
0: 네.
1: 이런 나름의 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0: 네.
1: 환부가 일단 드러났으니까 환부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네.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0: 네.
1: 조금만 치료하기 쉬운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에서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
0: 네.
1: 좀 위안을 삼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네 이게 그냥 드러나기만 하고 다시 대입밴드
0: 그러니까.
1: 붙이는 게 아니고
0: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1: 기왕 일단
0: 나오셨으니까
1: 저는 네. 회장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0: 아,
1: 회장
0: 선거.
1: 선거. 네, 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이 다 발을 빼는 리더가 아니라
0: 네.
1: 정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리더가 와서
0: 네.
1: 뭐 단순히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죠. 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를 우리가 뽑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번은 보궐선거니까 임기가 좀 짧아요.
0: 네.
1: 그리고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뽑은 리더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0: 네.
1: 또 그 다음에 좀 새롭게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
0: 네.
1: 밑거름이 돼준다면 뭐 본인이 잘해서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0: 네.
1: 뭐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 또 총문회나 아니면은 모든 분야에서 축구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0: 네.
1: 그래도 좀 돌아봤을 때
0: 네.
1: 아,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어떤 추억의 조각이 될 수 있다면은
0: 교훈이라도 더 얻어야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0: 거죠?
1: 굉장히 저는 의미가 그러려면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혁신위원회에서
1: 네.
0: 제대로 된 안을 좀 만들고
1: 네.
0: 근데 거기도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몇 명까지를 이번에 이제 옛날처럼 그런 체육관 선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도대체 몇 명까지 유권자로 할 건지도 당장 그것부터가 논란이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그게 지금
0: 어디 어느 선수까지를
1: 네? 약간 아젠다가 되면서
0: 네.
1: 무조건 늘리는 것이 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도 뭐 굳이 반박을 하고 싶지 않은데
0: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거 있어요?
1: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이렇게
0: 네.
1: 투표인단이 많지는 않아요.
0: 네.
1: 많다고 해서 꼭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13년 동안 한 인물이
0: 네.
1: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돌아봤을 때는 선거인단이 작고 이런 것이 이제 현역에게 유리했던
0: 그렇죠.
1: 때문이라는 네.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분명히 일리가
0: 네.
1: 있고요.
0: 네.
1: 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투표인단을 선정을 하고 또
0: 네.
1: 실질적으로 인원이 크게 늘어났을 때는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니까
0: 네.
1: 원래는 중앙선관위에 의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0: 네.
1: 그것도 요즘에 좀 중앙선관위가 상황이 좀
0: 좋다
1: 보니까
0: 자체 사정이 안 좋아서
1: 네.
0: 쉽지 않아요 지금
1: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고 또 FIFA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자투표로 진행을 하게 되면
0: 네.
1: 좀 따로 이거를 또 좀 FIFA에 허가 내지는 용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0: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1: 네. FIFA 회장 선거가 원칙적으로 종이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각 나라의 축구협회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따라야 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산적한 네.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서영욱 축구 해설가였습니다.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딨나?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독일에서는 당나귀를 독서교육에 활용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당나귀에게 소리내 책을 읽어주게 하는 건데요. 느긋한 성격을 가진 당나귀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들어줍니다. 단어를 틀려도 머뭇거려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단단해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한상진 기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이달 초 한 40대 남성이 수상 놀이기구인 바나나 보트를 타던 중 크게 다쳤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하지마비 증세를 보인 거죠. 이처럼 바나나 보트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탑승객이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는가 하면 무거운 보트가 물에 빠진 사람을 덮쳐서 사망사고를 내기도 하죠.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용객들은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업체 측은 과속을 삼가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0: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그 가치를 임직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 식별된 미확인 비행체가 한국군과 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민통선 이북 지역 이장들에게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대피호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가 미군 소속이라며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1사단의 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4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부실 용접과 검사 부실 등이 복합작용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용접 과정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부실 시공이 심각했고 시공 후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를 투입하는 등 현장 관리도 부실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용접부가 끊기면서 지붕층과 바닥면 전체가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 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 기용하지 않은 건 전술 때문이었다며 선수들과의 갈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회 기간 중 선수단 인터뷰 보이콧 논란에 대한 질의에 인터뷰 재개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건 맞지만 팀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권 일부 지역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해드릴 소식 집중해주세요. 앞으로는 방향 지시등, 흔히 깜빡이라고도 하죠. 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뿐만 아니라 벌점 10점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관련 공익 신고는 149만여 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신호 위반에 이어서 전체 위반 항목 중에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도 된다면서 벌점 부과를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우리 오당자 식구들 중에는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도로 위에서의 기본적인 예의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아토미 키튼의 All Together Now 전해드렸습니다. 김 교수님 맞아요.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오는 차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대범님도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인 것 마냥 막 끼어드는 이상한 운전자도 많긴 하지만 이게 맞긴 하죠. 방수영님, 돈이 모자라서 방향지시 등 못 산 거 아니면 제발 좀 켜요. 아니, 그리고 차선 변경하고 뒤늦게 켜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충청도지만 너무하잖유. 제발 켭시다 하셨고요. 8698님도 오늘도 운전하는데 바로 앞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망가졌나 봐요. 최민지님은 밤에 라이트 안 켜는 차도 도로의 무법자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깜빡이, 방향 지시등 얘기부터 하면은 방향 지시등 켜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운전할 때. 근데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벌점은 없었나 봐요. 범칙금만 부과가 됐었대요. 근데 앞으로는 벌점 10점도 부과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안전띠 미착용. 아직까지 뭐 안전띠 안 차고 운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안전띠 안 차는 경우, 그리고 오토바이 탈 때 안전모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라이트 안 켜는 차도 정말 이거는 너무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위험한 거죠. 자신만 위험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왜 안 켜는 걸까? 근데 뭐 돈 아끼려고? 근데 뭐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켜는 거지? 고장이 난 경우 말고는 고장이 났어도 그거는 진짜 당장 가서 수리를 맡기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0078님이 문자 주셨네요. 터널 다닐 때 라이트 안 켜는 스텔스 차량 많아요. 제발 켜자고요. 정말 이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켜셔야 될 것 같고요. 0511님, 운전자분들도 도로 위에서 법을 잘 지키셔야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보행자들도 무단횡단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조심하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신호 잘 지키면서 그렇게 횡단보도로 길 건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오늘은 5당제 초대석 준비돼 있습니다. 무려 3개월 만에 돌아온 코너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옥상 달빛의 김윤주, 박세진 씨 모시고 노래도 듣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3, 4부에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 무흐제로도 방송이 나가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미리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한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쿠팡, SK텔레콤에 이어서 개인정보의 과징금으로는 세 번째 큰 규모인데요. 지난해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과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유형과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 사고는 중요 정보인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됐고 피해 규모도 2천만 명이 넘어서 KT 사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개인정보인은 SK텔레콤 사고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KT 사고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서버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한 LG U+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BTS가 내년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미가 신설한 아시아 음악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보이콧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BTS는 어제 SNS를 통해서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미는 지난달 K-POP과 일본의 J-POP, 중화권의 C-POP 등을 포괄하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했는데요. 하지만 음악적 배경과 산업 구조가 서로 다른 한국, 일본, 중국의 대중음악을 아시아라는 지역 범주로 묶은 것을 두고 서구 중심적인 분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는 성명을 통해서 아시안 팝 부문의 신설은 아시아에서 나오는 팝 예술의 깊이와 다양성, 탁월성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결코 구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음악 창작가로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진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목욕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유나의 오르트 구름 706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님이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뉴스 듣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현주님 진짜 청계천에서 왜 목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고 역시 글 남겨주셨는데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져놓은 동전을 막 무단으로 수거를 하거나 몸을 씻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지면서 제재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리 현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생각이 들 만큼 믿기지가 않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목욕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던지고 동전을 주워온다거나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군가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또 시민 공간을 지키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TS가 그래미 보이콧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어서 평가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번에 출품하지 않겠다. 음악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미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으로 평가를 받지만 오랫동안 이런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뭐 인종, 장르, 비영어권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BTS가 이렇게 또 보이콧을 하면서 팬들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그래미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565님이 이 여름 시원하게 날려버릴 제임스 블런트의 콜드 신청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와서 또 여러분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임스 블런트의 콜드 듣고 왔습니다. 456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강승현님이 젠디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인 18학생입니다. 생일이 방학이라서 사람 만날 일이 많이 없어서 조금 외롭지만 이런 날 보이는 라디오라니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오 승현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방학이라서 친구들 못 만나는 게 조금 외롭긴 하겠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함께하면서 글도 남겨주고 생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네요. 오늘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역국은 먹었죠? 오늘 승현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오늘 2시간 동안 또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9701님 젠디 오늘 7월 30일은 4번 조카 방주빈의 생일이에요. 남동생네 산남 일녀 중 늦둥이 우리 꼬물이 막내 초등생 방주빈. 고모가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삼복더위에 출산하고 몸조리하느라 고생한 우리 올케 남민주.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0: 보내주세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모두 모두 축하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인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일들, 또 기분 좋았던 순간들 무엇이든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256님, 젠디,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 구름 한 점도 없는 맑은 날씨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 대구는 일주일 내내 맑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계속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오, 대구에 사시는 우리 8256님. 그 날씨가 덥다 덥다 이런 문자는 많이 받아봤는데 너무 맑은 날씨라서 기분이 좋았다. 요즘에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잘 없는데 우리 8256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뭄인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지치다 보면은 좀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간절해지는데 잠깐이라도 비 오면은 더위도 식혀주고 또 땅도 조금은 촉촉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8256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외숙님은 여긴 양산인데요. 너무너무 더워요.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장마 때도 비가 오지 않고 비다운 비가 온 지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더운 건가요? 오늘도 물에 젖은 솜이 돼서 퇴근했어요. 저녁은 라면에 맥주 한 캔으로 때웠어요. 어제 오늘 제일 더운 양산에 사시는 우리 외숙님이시네요. 오늘도 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정말 입맛도 없죠. 그래서 라면이 저도 요즘 당기더라고요. 입맛이 없다 보니까 뭘 먹고 싶은 것도 모르겠고 라면 같은 거 자극적인 거라도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래도 끼니 잘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니까 무더위에 지지 마시고 나름대로 시원한 방법을 좀 찾으면서 그렇게 여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조광인님, 울산은 요 며칠 역대급으로 더워서 지금 집에 있는데도 어질어질하네요. 유유. 울산도 많이 덥죠. 뭐 양산, 울산, 대구, 부산도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122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하고 오늘도 더위 이어졌고요. 8698님, 해가 좀 짧아진 걸 보니 곧 겨울이 오겠네.

더위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해가 좀 짧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씩 조금씩 그 느껴지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8698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너무너무 덥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새 시원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도 또다시 여름이 오겠네요. 어쨌든 금방 겨울이 와서 지금 우리 덥다 덥다 얘기했던 이 날을 추억하게 되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1722님, 재은님, 지하철 공사장에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온 몸이 녹아내릴 듯숨 막히는 더위였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무더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지하는 바람이 들지 않아서 잠깐 휴식 때 위로 올라오면 그제야 살것 같아요. 오늘도 무사히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아, 얼마나 더우실까요?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시면. 안 그래도 지하철 타러 갈 때도 그냥 잠깐 우리는 지하철 타러 가는 거지만 그때도 이렇게 덥고 숨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나면 온몸이 정말 녹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야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1722님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더운 곳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겨주시고 물도 좀 드셔주시고 저도 오늘 이렇게 회사 오는 길에 보니까 야외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커다란 물병에 물 담아놓고 옆에다 놓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물잘 챙기고 계신 것 같다 안심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많이 더우니까 꼭좀덜 피곤하더라도 꼭 쉬는 시간 잘 지켜주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잘 챙겨 드시고 잠깐이라도 그늘에서 좀 쉬어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9523님, 더운 날씨에도 오늘 고추 따고 참깨 수확했어요. 즐거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쵸, 또 농작물 수확하시는 우리 농사 지으시는 많은 분들도 항상 더위, 지치지 마시고, 너무 더운 날씨에는 나가지 마시고요. 좀 새벽 같은 때 아니면은 저녁 해 지고 나서 일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모두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진 하동균의 감사해 덕분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장혜진, 하동균이 함께한 감사의 덕분에 듣고 왔어요. 김명자님, 감사의 덕분에 힘이 나게 하는 말이죠. 오, 그렇네요. 진짜 감사하네. 감사의 덕분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힘이 나죠. 1072님, 전 너무 더울까봐 7시쯤에 밭에 갔는데 여기는 아직도 밭에 물기가 너무 많아요. 8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무씨를 뿌려야 하는데 흙이 질어서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밭 주인 아주버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오, 1072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긴 좀 비가 왔던 지역인가 봐요. 밭이 아직도 물기가 많다고 이야기하신 걸 보니까 너무 더울까 봐 7시쯤,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저녁 7시 말씀하신 건가? 어쨌든 아 저녁 7시인가 보다. 요즘처럼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조금이라도 선선할 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6775님은 젠디, 전에 전화 연결했던 강릉 오이농장 농부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강릉도 엄청 더워요. 하우스 온도가 45도라서 딸과 사위와 양양으로 몸보신하러 왔어요. 송이전골 먹었어요. 좋은 시간입니다. 젠디도 몸관리 잘하세요. 강릉까지 가면서 가족들과 잘 들을게요. 아, 강릉에서 양양으로 또 맛있는 거 드시러 다녀오셨나봐요. 송이전골, 말만 들어도 뭔가 기력 보충을 하셨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이제 입맛이 없다 보니까 아까 라면 얘기도 했지만 국물, 너무 더운가? 저는 근데 이렇게 좀 입맛이 없을 때는 국물을 먹으면 잘 넘어가던데. 그래서 이렇게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185님, 지금 이 시각 울산 태화강 사진을 보내드려요 하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오! 항상 이 태화강 걸으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 맞으신가요? 이 태화강의 멋진 야경을 지금 해가 좀 거의 다 지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노을을 잘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예쁜 노을 사진, 밤하늘 사진 보면서 대신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0185님은 새싹 청취자시네요. 태화강 걸으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185님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 걷고 계신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또 오당제 같이 듣고 있다는 2817님, 오늘도 오당제 듣고 술빵 사러 오신 손님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가게 마무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술빵 장사하시는 우리 2817님 맞으시죠? 오, 그 사장님, 저희 전화 연결. 근데 번호가 바뀌신 건지 이게 그때 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새싹 문자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우리 술빵 판매하고 계시다 해가지고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께서 주말에도 가서 많이들 사드셨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아마 오늘도 오당제 듣고 가신 분이 있었나 봐요. 오, 술빵 맛있겠네요. 5416님, 8월 3일에 목디스크 수술 예약해놨어요. 10년 전에도 해봤지만 걱정되네요. 아, 얼마나 걱정되실까요? 수술은 어떤 수술이든 걱정되고 무섭고 떨리고 그렇죠. 우리 5416님 수술 잘 받으셔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빨리 나으셨으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님, 저도 국물파예요. 물복파 젠디랑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이렇게 다시 좁히네요. 아, 우리 혜원님은 딱 복파셨구나. 저는 물복파라서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 딱복을 좋아하시는 우리 혜원님도 국물을 좋아하시는군요. 뭔가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5971님,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원래 건식하는 게 건강에는 더 좋대요. 국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나트륨이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나트륨 보충해줘야 힘도 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5971님, 젠디 저 부산이에요. 어제 반차 내고 여름휴가 즐기고 있어요. 오늘은 해양박물관 다녀왔는데 안이 엄청 시원했어요. 부산에 사시는 우리 5971님. 해양박물관이 진짜 멋지네요. 부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럼 이 안에 물고기, 수족관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와, 물고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멋지네요.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근데 이 진짜 멋진 작품 사진처럼 해양박물관의 전경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가게 되면 한번 구경 가봐야겠네요. 영도구에 있대요. 그렇군요. 영도구에 있는 부산 해양박물관. 부산 가시는 분들은 구경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퇴근 후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한 경찰관이 위급한 아기를 구했다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이대현 경사는 퇴근 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한 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진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사는 바로 아기를 받아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고 주변 시민에게 119 신고도 부탁했다고 합니다. 약 1분 동안 응급처치를 이어간 끝에 아기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요. 아기의 기도를 막고 있었던 거는 사탕 껍질이었다고 하네요. 이 경사는 다른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뭐뭐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경사는 어떤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1번 살려야겠다, 2번 지켜봐야겠다, 3번 놀아줘야겠다. 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살려야겠다, 2번 지켜봐야겠다, 3번 놀아줘야겠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식별된 미확인 비행체가 한국군과 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민통선 이북지역 이장들에게 철원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대피호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가 미군 소속이라며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1사단의 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된 현지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하며 임차인 25명에게 보증금 약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경기 양평군의 한 음식점 건물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이용객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곡 주변에서 과한 주차 요금을 받으며 사실상 자리세를 요구하는 주차장에 대해 경기도가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계곡 주변 주차장 요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법이나 하천법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평과 파주 일부 계곡에서 불법 형상이 사라진 대신 과도한 주차 요금을 받는 방식의 신종 자리세가 등장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겹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원전 일부 가동이 중단됐고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 이어 그리스에서도 산불이 크레타섬 등으로 확산되면서 주민 8,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 4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경남권 일부 지역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냉학교가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배우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안마사로 취업하도록 마사지 치료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가수 BMK씨가 학교 측에 예술 수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문화를 소개한 건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답니다.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활동,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위급한 순간 이대현 경사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0112님 정답 살려야 한다.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네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한석규 김사부가 무조건 살린다 라고 했었잖아요 하고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네요. 0112님 축하드립니다.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어른과 달라서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 처치 방법도 다르다고 해요. 특히 한 살이 안 된 아기의 경우에는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등을 두드리고 또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아기가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전문적인 응급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신은희님이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태블릿 PC로 옥달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한 시간 힐링할게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잠시 후에 우리 옥상 달빛과 함께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노래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혹시 지금 아직 보이는 라디오 켜지 않으신 분들 너튜브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로도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 시대 최고의 멋쟁이들을 모시고 촘촘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당재 초대석.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에서 준비한 초대석, 줄여서 오당재 초대석.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에만 정지숙님, 이혜연님, 6243님, 4890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노래를 신청해주셨는데요.

0: 5당제 최고의 인기 가수 드디어 모셨습니다. 여러분,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지금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 무흐제로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두 분 카메라 보시고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또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의 김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의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MBC 라디오에서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진짜 날씨 더웠잖아요.
1: 맞아요.
0: 어디서 뭐 하다 오셨어요?
2: 오늘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하고 네. 요즘에 그 보컬 레슨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라이브가 좀 걱정이 되는
3: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레슨을 받을 때 막 으악! 네. 이러고 오거든요.
0: 소리를 많이 쓰시네요.
2: 그래서 혹시나 놀라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3: 예. 샤우팅 하는구나.
0: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더. 네. 두 분이 또 MBC 라디오 푸른밤을 정말 오래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이 유독 더 반가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밤에 MBC 오니까 어떠세요?
3: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대던 차
0: 주차.
3: 예, 주차하는 네. 곳에다가 예, 잘 대고 왔어요.
0: 오늘도 그 자리 비어 있었나요?
3: 네네.
0: 다행이네요.
3: 이 시간쯤에 오면 항상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 넓다 이러면서 또 대고 왔어요.
0: 지하 1층에 되세요? 2층에 되세요?
3: 지하 2층이죠.
0: 2층에 되세요? 와 그렇구나. 네. 보통 그 출연진분들 1층에 되시는데 네. 거의 직원
3: 직원들
0: 왔으니까.
3: 네, 네 저희 5년 동안 했으니까.
0: 그러셨구나. 그런데 MBC 라디오 출연 자체가 또 오랜만에 아니신 게 지난달에 완벽한 하루에도 가져가셨더라고요.
3: 맞아요.
0: 저도 열심히 듣는 프로인데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2: 그때 그 주에 그 저희 회사 공연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3: 맞아.
2: 그 청취자분들이 혹시 이상순 씨도 같이 출연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0: 네.
2: 한 8차례 이제 홍보를 해주셔서
0: 와.
2: 진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티켓이 많이 나갔어요.
0: 진짜
3: 너무 네. 감사해요.
2: 정말 감사한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되게 감사한 기억이어가지고 역시 라디오 하는 사람 착하다.
0: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착하고 듣는 사람도
3: 맞습니다.
0: 착하죠.
3: 맞습니다.
0: 김지성님이 얼마나 명상이 되시려고 아까 그 보컬 레슨 받는다고 하시니까
2: 아니요 이게 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예전에는 그 그냥 젊음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코어도 없고 큰일이에요 지금.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가수를 가르쳐주는 보컬 레슨 선생님은 어떤 분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2: 노래 되게 잘하는 사람.
0: 진짜요?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발성 레슨을 받고 있어가지고 막 호흡법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 그게 배우는 시기에 좀 그 확실히 과도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이탈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딱 지금 부르셨습니다.
0: 그렇군요. 예찬님이 오랜만이에요. 옥디스크 달잡기 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셨고요. 네. 2343님 옥달 언니들 반갑습니다. 푸른밤 종종 들었었는데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끝날 때쯤 나오던 굿나잇 노래가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하고 그때를 또 추억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영님이 와 세 분이 모여있으니 SES인 줄 느크크크라 SES 말고 다른 그룹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면서
2: 최고죠 SES.
0: 맞아요. SES 최고죠.
3: 3인이면
0: 네. 저는 뭐 맡겨주시는 거
2: 뭐 할래요?
3: 저요? 글쎄요
2: 이렇게까지 오래 고민한다고?
3: 아니 세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러니까
2: 맞아 네. 맞아
0: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8월에 또 미국 뉴욕에서 하는 공연에 초대를 받으셨다고요.
3: 네네.
0: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세요.
3: 저희가 또 감사하게 그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네. 다시 리뉴얼하는 기념으로 저희가 그 특별 공연을 하게 됐어요.
0: 네.
3: K-뮤직 나이트라는 네, 그런 제목으로 거기에 계시는 그 교민분들이나 아니면은 K-뮤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하는 공연인데 저희랑 유주 언니도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요즘 뭐 K-뮤직 뭐 가장 핫한 장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겠네요.
3: 네네.
0: 해외 공연도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2: 아니요.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3: 몇 년에 한 번.
0: 진짜 설레시겠네요.
2: 네.
0: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길 시간 있으세요?
2: 너무 비쌉니다.
0: 그러니까요.
2: 그냥 누룽지 이런 거 챙겨가서 먹어요.

0: 아, 아무튼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8월 지나서 9월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연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세요.
2: 이거는 그 굉장히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공연이고요. 네. 감사하게 또 초대가 돼서 저희도 그날 네 이거 공연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2: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요. 뭐 아마 하루 종일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잠깐 갔다가 네 따뜻한 마음 받아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0: K 뮤직 나이트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벌써 9월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 계시네요. 여기저기서 옥상달빛을 정말 많이 초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멋있다 그거에 취해서 이제 음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면 뭔가 사실 홍보를 원해서 저희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에 취해 있을 때면 그곳을 홍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취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 다 홍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소통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그래서 그런지 5월에 양구 곰취축제에도 출연을 하셨다는데 곰취축제에서는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2: 뭐 곰취축제라고 해가지고 따로 곡을 만들진 않고요. 원래 하던 그런 샌리스트를 가긴 하지만 곰취축제 재밌었어요. 되게 이런 거 다니는 거 재밌어요. 저희 뭐 꽤 다양하게 전국을 정말 많이 다닌 것 같기는 한데
1: 이때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들도 많이 불러주고
2: 맞아, 아이들이 막 춤추고 바닥에 누워있고 막 이랬어요. 그거 너무 좋아해서
0: 편안한 분위기.
1: 네네네.
0: 혹시 또 초대받고 싶은 이 축제는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축제 있으세요?
2: 혹시 보시기에 저희가 어디에 어울릴 것 같아요?
1: 동공 지진 잠깐 지금 나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해볼게요. 시간 드릴게요.
0: 축제를 잘 몰라가지고.
1: 네. 저희는 그러면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축제, 전 세계인의 축제. 코첼라 한번 나가면 너무 좋겠네요.
0: 너무 좋다. 아니 그거 아시죠? 한국에서 코첼라도 뭐 한다 개최한다 코첼라 비슷한 콘서트.
1: 일단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질 않아가지고 몰랐네요.
2: 찾아봐야 되겠다.
0: 가시면 되겠네요.
2: 그래요?
0: 너무 좋다.
2: 그냥 가면 되나요 저희가?
1: 보러? 나중에 언젠가 초대받는 날을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또 축하할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옥상달빛이 요즘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이죠. 와우산TV가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 역시 감사합니다.
0: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1.02만 명.
2: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좀 계속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사실 요즘에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좀 언팔하고 뭐 이런 거 SNS도 잘 안 하고 점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0: 소통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채널을 통해서. 맞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와우산TV. 또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할 소식 정말 많아서 너무 기쁜데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의 뷰티 아이콘으로 선정이 되셨다고요. 이것도 축하드립니다.
1: 이쯤 되니까 약간
0: 이거 놀리는 거구나.
1: 놀리는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밤 중에 이렇게 크게 축하할 일이에요?
0: 너무 좋아요. 저희는 축하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
2: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축하 너무 좋은데 이게 뷰티 아이콘이어서 뭐 이제 막 진짜 막 와 뷰티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시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왜 이렇게 여쭤보긴 했는데 마음도 뷰티 하니까
0: 그러니까 요즘은 마음의 뷰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뷰티 아이콘 되고 나서 혹시 뭐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화장에 공을 들이게 됐다든지 하는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2: 이 피부는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피부 근데 오늘 바로 뾰드락지 오랜만에 했지만 6개월 만에 뾰드락지 하나가 났는데 피부 관리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사실 눈, 코, 입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 들고 4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기초 제품 약간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품을 정말 많이 이것저것 사보고 맞는 거를 이제 좀 찾고 있고.
1: 그만 좀 사라.

0: 진짜 열정이 있으시구나.
1: 그럼요, 그럼요. 오,
0: 박기범님이 뷰티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하셨고, 천민지님도 축하할 일이 많아서 좋아요 하면서.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네. 너무 좋네요. 지금은 뷰티 아이콘이지만 옥상 달빛 하면 사실 위로의 아이콘, 힐링의 아이콘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도 잘 아시는지 앨범 소개글에 당당하게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옥상 달빛 음악에 신세진 순간이 있다. 저도 신세 많이 졌고요. 진짜로. 아직도 지고 있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2: 예전에 그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가 네. 이제 저희의 어떤 명함 같은 노래가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한 어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네. 또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약간 이거에 너무 갇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희 둘이서 막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그걸 벗어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노래를 만들 때 우리 자신이 좀 위안을 받으면서 네. 힐링이 돼야지만 가사가 나오기도 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의 가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아예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이제 받아들이자 해서 지금은 좋아합니다. 근데 중간에 잠시 이렇게 삐딱선 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0: 그러셨구나.
2: 예, 돌아온 탕자 느낌으로
0: 진짜 영원히 힐링의 아이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위로나 힐링 말고 뷰티도 말고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아이콘 되고 싶으세요?
3: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건강?
0: 건강의 아이콘.
3: 근육의 아이콘?
0: 중요하죠.
3: 진짜로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수면? 수면이 너무 중요해서.
0: 갑자기 어울리는 축제 생각났어요. 그 잠자는 그 축제 아시죠?
3: 나 그거 해보고 싶어요.
0: 콘테스트.
3: 맞아요. 침대 이렇게 막 갖다 놓고.
0: 누가 더 오래 깊게 자나.
3: 깊게 자나가 그게 또 있어요, 그런 게?
0: 그게 그 포인트가 정말 깊게 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면 깊게 자는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맞아요?
0: 노래를
3: 아니 저희도 그냥 않겠죠? 잘하는 말씀이세요?
0: 아니요, 가서 이제 뭔가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셔서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2: 그런 건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3: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하다가 우리도 잘 수 있고. 네네네네. 좋습니다.
0: 건강의 아이콘. 네네.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옥상 달빛하면 위로를 떠올리시는데 저는 사실 DJ를 하고 있지만 위로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말을 내가 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맞아요.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맞아요. 오늘 두 분께 위로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두 분이 생각하는 위로란 무엇일까요?
3: 위로란 무엇일까요, 세진 씨?
2: 저는 일단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들어주는 거.
2: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0: 네.
2: 그래서 진심으로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부터가 힐링이다.
0: 너무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맞아요. 네. 그래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세요. 네.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청취자분들은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2: 맞아.
0: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이다.
3: 근데 진짜 너무 듣기만 하면 또 안 되고.
0: 그러니까 적당히.
3: 근데 막 그 부담이 저희도 되게 컸었거든요.
0: 그러셨어요.
3: 근데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제 그냥 야 근데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서미란 PD님도 정말 저희한테 그런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위로를 받고 좀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항상 되게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유쾌하게 위로를 건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연을 보면은 되게 어떡해요 이렇게 같이 공감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3: 어렵죠. 이게 진짜 맞아요. 저희는 둘이니까 그나마 했던 거죠.
0: 네. 그렇군요. 자, 5당제 청취자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또 사연 보내주시면 위로의 아이콘 두 분을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으니까 제대로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요. 적당한 길이의 고민 보내주시면 좋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문자 번호 샵 8001번 샵 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옥상 달빛의 라이브 드디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3: 네.
0: 그래서 가장 먼저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2: 저희 작년에 싱글로 냈던 노래 중에 한 곡인데요. 네. 울거나 춤추거나 라는 곡입니다.
0: 울거나 춤추거나 네. 어떤 곡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내가...

0: 듣고 와서 아, 나중에 해도 될까요?
1: 좋아요.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네.
2: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0: 네. 대서사를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2: 알겠습니다. 우리 옥상달빛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이 귀호강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 옥상달빛에 울거나 춤추거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옥상 달빛에 울거나 춤추거나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김윤희님이 화음이 더 아름다워졌네 하셨고, 안대범님 이 누님들 또 CD 잡섰다. 그거 먹지 말라니까.
2: 아이고
1: 와, 진짜 이게 라이브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김영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네요. 진짜 그래요. 목소리만으로도 위로를 주신다는 게 너무 부럽고 멋지십니다. 0365님도 와 공연장에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응원합니다 하셨고, 김경준님 두 분 말씀 굉장히 시크하게 하시는데 노래는 음악이 고막이 녹아요 하고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당제 초대석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울거나 춤추거나를 방금 전에 듣고 왔는데 와 너무 진짜 감동 그 자체였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많은 반응들이 쏟아져서 제가 소개해드리느라 광고 시간을 잘 맞추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사 이야기부터 해보면 저도 가사 보면서 들었거든요. 네. 가사를 우리 세진님이 쓰셨는데 뭔가 네. 좀 심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외롭거나 괴롭거나 폭풍 속에서 울거나 빛 속에서 춤추거나 둘 다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1: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삶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 비를 맞을 생각에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원래의 저의 모습이라면 네. 근데 그 내리는 비를 그 좀 춤추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쓴 노래입니다.
0: 너무 좋아요.
1: 감사해요.
0: 그런 마음을 진짜 갖고 싶네요.
1: 진짜 저도요. 노래를 썼는데도 아직까지 못 갖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많이 부르면서 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0: 저도 그래야겠네요. 빗속에서 춤추는 마음으로.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작사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영감을 많이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사 쓰실 때 그럼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1: 쇼츠에서.
0: 쇼츠. 우와, 진짜요? 쇼츠나 이런 릴스 이런 데서 영감을 좀 받으시는 편이에요?
1: 제가 릴스를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기 때문에.
0: 하루에 할당량이 한 그 정도 됐어요?
2: 아, 미쳤나 봐.
1: 그러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죠. 매일 그럴 수는 없죠.
0: 아니, 말이 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2: 안 돼요, 안 돼요. 내 녹아요.
1: 안 뭐 되는데, 안 되는데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네. 이제 어떤 날에 그 명언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분 성함을 또 까먹었네. 네. 외국 분이라서. 오. 여성 그 에세이 작가이신데 그분이 무슨 그리지셨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폭풍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되라고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그 워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와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
0: 우와. 네,
1: 그래서 이분 정확히 이름 아시는 분 저기 실시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춤추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하신 외국의 에세이 작가님.
1: 네, 그거를 쇼츠에서 보면서 와 이분 너무 대단하시다. 나의 삶을 그러면 엮어서 가사를 한번 써보자 해서 만든 게 울거나 춤추거나입니다.
0: 근데 진짜 쇼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근데 이런 명곡이 탄생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요, 쇼츠 보는 진짜.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2: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0: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2: 맞네. 비비안 그린. 맞아요.
1: 비비안 그린 맞아요. 맞아요.
0: 비비안 그린이.
1: 맞아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0: 와.
1: 저거였어요. 저 워딩.
2: 그럼 뭐에 기억도 못하는데.
1: 길잖아.
0: 옥상 달빛에 이제 울거나 춤추거나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 사람들 앞에서, 이거 하나 고르는 퀴즈.
2: 네. 밸런스 게임.
0: 네, 밸런스 게임. 네. 울기 대 춤추기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실 거예요, 그러면?
1: 춤추는 게 낫죠.
0: 사람들 앞에서?
2: 네, 우는 거는,
0: 막 사람들 막 저 한복판에 막

0: 그 광장 앞에서
1: 이렇게 해도 춤추자. 어. 근데 우는 거는 뭐가 더 나으신데요?
2: 저도 춤출게요.
3: 아 진짜? 우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2: 보이지 않게 이렇게 훌쩍이면서 우는.
3: 아니 쇼츠 중에 강아지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눈물이 조금 날 때가 있어요. 동물 쇼츠.
2: 오, 그쵸 그쵸 맞아요.
3: 거기서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2: 그러면은 진짜. 우리 사진님은 네 울기.
3: 그래도 춤추는 게 좋겠죠?
1: 무슨 소리야 이게.
2: 우리 다 춤추는 걸로. 네. 자 앞에서 가사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이 여러 인터뷰에서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가사 한 줄이 주는 위로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두 분은 그럼 옥상 답힌 노래 중에서 어떤 가사 제일 좋아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질문.
1: 아, 저희 노래 중에서 그 가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썼을 때 내가 제일 좀 위로가 됐던 말? 근데 저는 다이빙이라는 노래에서 마음껏 행복해지자라는 되게 뻔한데 네. 되게 뻔한데 마음껏 행복해지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약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네. 좀 쓰면서 그리고 부르면서 좀 간혹 울었던 것 같아요.
2: 다이빙.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2: 다이빙 골라주셨고 네. 우리 사진
3: 윤주 씨가 얘기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그 나무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지점일 거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것도 어쩌면 네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2: 오, 그렇군요. 너무 네. 다 골라주신 것들 다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좋은데 혹시 그러면 옥상 달빛 노래 말고 다른 가수 노래 중에서도 위로받았던 가사 있으세요?
1: 너무 많죠. 진짜 너무너무 네. 많고.
2: 기억나는 거.
1: 뭐 사실 저는 그 윤상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네. 윤상 선배님의 노래 중에서도 너무 많고 뭐 루시드 폴 선배님도 그렇는데 뭐 하나를 꼽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2: 딱 하나 생각하기 어려우시죠.
3: 저는 그럼 팝으로 가겠습니다. 팝 중에서 그 가사를 찾아보고 나서 훨씬 더 좋아진 노래가 있었는데 네. 원래도 좋아했지만 Alone Again이라는 곡이에요. 길버트 오설리번인가? 네. 그 가사를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에세이 일기장 같은 걸 훔쳐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문학적이고 너무 아름답고요. 그 쓸쓸함마저도 멋있는 그 느낌.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2: 길버트 오설리번의 Alone Again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이마다 또 직업마다 또 처해 있는 상황마다 필요한 위로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40대이시니까 네네. 40대에게 필요한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1: 건강하자. 진짜 아프지 말자만큼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요즘에 특히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0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잘 자?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2: 네. 진짜 건강 전도사 말씀. 네. 진짜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않는 거. 네네. 어떠세요?
3: 저는 그래도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 요즘에 또 너무 경기도 안 좋고 그 세상이 너무 불안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좋은 날 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같은 거라도 얘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2: 맞아요.
3: 그래서 네. 제가 40대니까 다른 40대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2: 저도 막연한 희망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위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약간 무책임한 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희망조차 없으면 맞아. 너무 불행하고 힘들잖아요.
3: 그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지철새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1: 네네.
2: 뭐 게릴라 콘서트처럼 하루는 뭐 노량진 학원가, 하루는 뭐 목동 학원가, 하루는 대치동 학원가.
3: 저희가 학원가를 전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2: 이렇게 하면 큰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굉장히 큰 이벤트네요. 학원가만 네. 다니는 것도.
3: 네.
1: 근데 그냥 그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2: 네.
1: 근데 그 노량진 그때 당시에 이제 노량진에 대한 그 생각은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서도 마음 편할 곳이 없잖아요.

0: 될 것 같아요.
1: 웃기다.
0: 범진호님이 주식 폭락장, 요즘 주식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하셨고, 0112님도 주식 위로 좀 부탁드려요, 유유 하셨는데, 두 분 어떻게 뭐 주식 좀 하시나요?
2: 네. 저한테도 위로를 좀 주실래요? 여러분이?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네. 누가 땄을까요? 누가 그러니까, 돈을 네. 벌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 정말요?
2: 저를 포함하여.
0: 그 말로도 위로가 됩니다.
2: 네, 그래서 이 날도 금방 또 지나갈 거고 또 좋은 날 올 겁니다.
0: 그래요.
2: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런 폭락장이 있으면 상승장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네.
2: 이게 다 어? 웨이브야. 그 파도처럼 예, 갔다가 엄마. 다시 오고.
0: 네, 엄마.
2: 갔다가 또 다시 오고. 네.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0: 그야말로 막연한 희망이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됩니다.
2: 부디 그러기를.
0: 권유정님, 저는 20대 중반인데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가 두 번째 회사에서 내일 퇴사를 하는데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옥달 언니들이 함께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문자 글 남겨주셨네요.
3: 근데 뭐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네 번째 회사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첫 번째 회사로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배우는 게 거기까지였나 보다라는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해 주는 게 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당겨와서 하지 말고 그냥 그동안 고생했다. 그냥 딱 팩트만 그것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거기 플러스 저는 저라면 이것도 할 것 같아요. 너라면 어딜 가도 다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또 막연하게.
3: 그러면서 주식장을 보면서
2: 막연하게 좋은 날 올 것이다.
0: 두 분은 진짜 환상의 콤비시네요.
2: 아, 그래요?
0: 와, 진짜 막연함으로 딱 마무리 해주는 게 저는 너무
3: 막연함으로
0: 너무 좋은데. 오, 좋습니다. 네네. 담백한 위로. 구예찬님, 저는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방학이라서 손님들로 붐벼요. 어제는 예약만 200명, 오늘도 예약만 160명. 내일도 비슷할 것 같고 아마 8월도 비슷할 것 같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2: 이거는 선물로밖에 위로가 안 돼요. 예찬님한테 선물 드리면 안 될까요?
0: 저희가 선물이 없어가지고.
3: 푸른밤에서 다 있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2: 커피 쿠폰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 박세진이 커피 쿠폰을 한번
2: 네,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진짜 가난해서 선물이 없거든요. 아, 저희도 좀 위로를 해주세요.
3: 푸른밤에서 많이 느껴본 거여서.
0: 푸른밤도 뭐. 선물이 없었나요?
3: 네.
0: 오, 진짜?
2: 아니, 나 근데 잊었어. 진짜로 없었어요?
3: 엄청 밤 시간에 쉽지 않아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밤 시간에는. 예전에 김을 뭐 김 주셨다고.
3: 아, 김 줬었죠, 김.
2: 맞아.
3: 이런 거 뭐 숟가락도 주고 막 이랬긴 했네.
2: 아, 그러니까. 했었다니까.
3: 그러면 열심히 좀 해봅시다. 우리 예찬 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게 근데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 게 분명히 엄청 힘들 거예요.
0: 맞아요.
3: 왜냐면 그, 저는, 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고깃집을 하셨어가지고 네네. 가끔 시간 났을 때 도와드리고 이랬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뭔가 그냥 뭐 이렇게 좀 까먹었다 하면은 막 화내고 막 제대로 안 해?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런 분들이 부디 없기를 바라고요.
0: 네.
3: 그냥 정말 서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나가고 예찬 씨도 이상한 사람 보지 않고 네. 그냥 내 일만 딱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또 저도 어려울 것 같고
0: 네.
3: 부디 이상한 사람이 없기를.
2: 네. 예찬 씨 너무 고생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예찬님이 감사합니다. 유유유 하고.
3: 위로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0: 그러니까
3: 들어주는
0: 전에.
3: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거죠. 예찬 씨.
0: 네. 저희가 선물 드릴 건 없지만 옥상달빛의 제게 노래 선물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릴 수 있잖아요.
2: 예찬이를 위해서 부를게요.
3: 그렇지
0: 좋습니다. 7708님. 옥상달빛 이분들 위로가 되기보다 저는 너무 웃겨요. 크크크.
2: 위로가 안 돼요? 너무하시네.
3: 그러니까 섭섭하네.
0: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지점이 너무 위로가 되는데 유쾌하게 또 위로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네요.
2: 감사합니다.
0: 김현수님이 옥디 달자키 고3 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하니 요즘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3: 우리 연순이 언니 저희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2: 맞아요. 푸른밤 때도 오셨던.
3: 맞죠. 맞죠.
2: 맞아요.
3: 아드님이 벌써 고3이 되었군요.
2: 안 하던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 요즘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3: 안 하던 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쳐요.
2: 그렇죠.
3: 저도 안 하던 보컬 레슨 받아서 많이 지쳤는데. 이거 근데 고3은 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학생이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공부기

0: 때문에.
1: 그렇죠.
0: 요거는 좀 그냥 맛있는 거 조금씩 주시고 너무 막 잔소리만 안 하면 그래도 믿어주시면 맞아. 아마 잘할 겁니다.
2: 맞아요. 옆에서 믿어주시고 할 수 있다고. 네.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1: 네네. 맛있는 거 진짜 힘이 될 것 같아요.
0: 과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상큼하게.
1: 그쵸, 그쵸. 비타민. 자, 이렇게 위로를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드리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0: 네, 찾아주세요라는 곡이고요. 그냥 밤 시간에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옥상달빛의 찾아주세요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동안 이 찾아주세요. 작사를 김윤주 씨가 하셨다고 하고요. 가사에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조영호님이 노래가 안 찾을 수가 없네요. 전주영님, 와, 옥상 달빛 목소리 너무 좋아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꼭 다시 들어볼게요. 정서윤님도 내일이면 찾아주세요. 1주년이잖아요. 오, 그래요, 1주년이요.
1: 몰랐어요.
0: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하셨고, 김연수님, 광고주님들 올 오당제 많이들 찾아주세요.
2: 그러니까
0: 진짜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가사에 오늘과 내일이 계속 등장하는데. 네. 저희는 이쯤 되면은 청취자분들께 내일 뭐 하실 건지 내일 일기를 봤거든요. 두 분 혹시 내일 뭐 하실 거세요?
1: 내일은 저희가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하루 종일 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0: 공연하시는군요. 네네. 내일도 바쁘게 또 보내시는. 여러분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은희님이 찾아주세요 들으시고 힘든 하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2: 진짜 음악이 주는 힘이 너무 큰데 그걸 또 라이브로 들으니까 그게 더 확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3: 고생했습니다.
2: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네. 할머니가 돼서도 옥상 달빛으로 앨범을 내는 것, 둘이서 귀여운 옷을 입고 재킷 촬영을 하는 것, 저희의 꿈은 그거예요 라고 6년 전에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꿈에 변함이 없으신지, 또 혹시 새로 추가된 꿈이 있는지 궁금해요.
3: 저는 요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새로 네. 추가된 꿈은 코첼라 나가는 거?
2: 진짜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3: 연락 주세요.
2: 그러면은 그 코첼라
4: 골미
2: 그 외치는 그 부분 있잖아요.
4: 헤이 코첼라.
2: 헤이 코첼라 막
3: 그거 거기 가서 할게요.
2: 기대해 보겠습니다.
3: 감사해요.
2: 너무 궁금해요. 진짜 어떠세요 우리 인준님은?
4: 할머니 돼서도 앨범 내는 거 진짜 그거는 완전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저는 추가가 된다면 좀 긴 여행을 가고 싶고 그 긴 여행을 하면서 세진이랑 또 거기서 앨범을 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2: 너무 좋다. 네,
4: 그런 것도
3: 괜찮다. 사하라 사막 이런 데에서
4: 너무 멀어요.
3: 멀어요?
2: 네. 긴 여행이면 좀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럼 청평 이런 데 갈까?
4: 좋다. 청평 좋다야.
2: 아, 또 두 분의 앞으로 또 할머니가 돼서 들려주실 옥상달빛의 노래 너무 궁금하고요. 그때까지 건강. 네.

0: 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오래오래 저희에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가 저희 끝곡 선곡권이 선물이거든요. 마침 또 센스 있게 이 노래 골라주셨습니다. 아이고,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전해드리면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

0: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무인기 격추까지 대비했는데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미 해병대 무인기 비행 계획이 우리 군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주한미군은 비행 계획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군 당국은 미군 무인기 비행 계획 통보와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다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부임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그 가치를 입증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져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경량 철골조로 된 지상 1층 연면적 2,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음식점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생겼습니다. 이후 남성 2명과 여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는 60여 명의 손님이 있었고 사고 후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현지 시간 30일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해 전투기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아라즈라크 공군기지 내 미군 F-35 전투기 주기장과 정비 경납고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3대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미군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5%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8%를 밑돈 수치입니다. 4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부실 용접과 검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권 일부 지역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조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뒤집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러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은 이제 두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유럽은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나토 사이에서도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을 둘러싼 나라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지금 러우 전쟁은 휴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0: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2: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4: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5: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러우전쟁이 바꿔놓은 안보질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최근에 러우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소식이 뭔가 살펴봤더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갑자기 경질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전쟁 중에 이렇게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데, 일단 이분이 또 우크라이나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네. 인물입니까?
8: 만약에 이 미하일로 그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되게 젊어요. 지금 예. 35살.
7: 오.
8: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이 올해 1월에 됐는데 6개월 만에 잘린 거거든요. 예. 그 전에는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역대 최연소 네. 장관인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분이 잘리고 나서 막 끼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0: 들었거든요. 네. 돌려내라.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순신 얘기 나오고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네. 네티즌들이 예. 신에게는 드론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 예, 너무 천재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이순신이면 이 사람을 자른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선조에 해당하는 걸까요?
1: 그렇겠네요.
0: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사실 젤렌스키는요, 자기한테 좀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잘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예. 바뀌었거든요. 예. 그 총사령관이 잘루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인기투표하면 항상 1위 하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신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결국은 총사령관에서 경질하고 영국 대사로 보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페드로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하니까 예. 좀 이게 일종의 견제책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페드로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얘기는 이미 우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막 헐헐 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론 혁명의
1: 주인공이에요?
0: 주인공이 이 페드로거든요.
1: 이 엔지니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이 사람이 경영학 전공하긴 했지만 네. 그 주로 그런 거 한 거예요. AI 스타트업 이런 거. 그래서 게임 개발하고 막 이런 거 했고 예. 젤렌스키 선거할 때 대선 그때 디지털 어드바이저였거든요. 그래갖고 디지털 전환부 장관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사실 병력이나 무기 면에서 상대가 안 되잖아요. 비대칭 전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통적인 전쟁 방식이 아니라 드론이 중요하고 AI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국방장관이 되면서 그거를 실현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걸 주도한 사람이고 네. 사실 이 사람이 경질된 아주 1차적인 이유는 총사령관이 시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페드로우하고 국방장관하고 정면으로 계속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드로우는 개혁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시르스키는 사실 러시아 예전 소련 때 그 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역전 노장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보수적인 네. 사람인 건데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 전쟁에서 중요한 건 결국 보병이다 병력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맞섰던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젤렌스키가 시르스키 편을 들어준 거죠. 또 위협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르스키를 잘랐는데 아니 페드로우를 네. 잘랐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시르스키 스키도 해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총사령관의 드라파티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이 사람은 또 40대예요. 예. 그다음에 페드로우하고 굉장히 친한 젊은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앉히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워낙에 국민들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페드로우한테 새로 직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네. 군 혁신 그걸 만들어서 요걸 해라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페드로우가 국방장관 아니면 자기는 안 돌아간다.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페드로우한테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국방부 장관이 4번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2번이 그 조달 비리, 뭐 횡령 이런 것 때문에 다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된 거고 페드로우가 그걸 손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입찰 같은 것도 공개 입찰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너무 좋아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계속 페드로우 돌아오라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치적인 라이벌을 좀 이참에 견제하려고 네. 한 거라면 이게 역풍을 맞은 게 페드로우가 경질되고 나서 지지율이 두 배로 뛰었어요. 예.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 지지율 1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전 총사령관 잘루즈니 70% 그다음에 2위가 페드로우예요. 예. 예전에 비해서 두 배가 뛰어서 지금 65%고요. 젤렌스키는 3등도 아니에요.
1: 그래요?
0: 4등이에요.
1: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본인 인기도 관리를 해야겠죠. 정치가 이고 또 지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성과를 내고 있어서 국민들의 신망까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럼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에서 이길 뭐 생각이라도 있는 겁니까?

0: 뭡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사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 젊은 페드로를 국방장관에 앉히면서 네. 요구한 게 이 디지털 이 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뭡니까? 우크라이나 병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 탈영병만 20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 병역 기피자는 200만 명이라고 아이고. 얘기를. 그게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식 발표인데 예. 그게 국방부 정부 발표면 실제는 더 많다는
0: 그렇겠죠.
1: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들은 지금 탈영병 실제 한 40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프랑스나 독일 정규군의 두 배가 지금 탈영병인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제 페드로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페드로는 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드론으로 해결해야 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전혀 해결이 안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르스키가 그런데다 또 국방 예산이 드론 쪽으로 막 몰리면서
0: 네.
1: 그 군인들 월급이요. 그게 좀 삭감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르스키는 전쟁을 드론으로 하냐 결국은 승패는 병력이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군인들 월급을 건드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고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시리스키 편을 든 거죠. 보수적인 편에 선 거고.
0: 네. 어찌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 전술의 의견 차이도 있었던 게 빌미가 된 거군요.
1: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페드로 편이에요.
0: 아.
1: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페드로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0: 최근 들어서 진짜 그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까지 뭐 날아가서 타격을 입혔다 이런 소리까지 들려서
1: 네네.
0: 아니 드론이 그렇게 장거리로 나가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갖췄나 했는데 그런 배후에는 이런 인물이 있었던 거군요.
1: 그러니까 그걸 가능한 게 한 페드로의 비결이 뭐였냐면
0: 예.
1: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페드로가 그 국방부 장관 되기 디지털 전환부
0: 예.
1: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전쟁 나고 페드로가 계속 뭐하고 다녔냐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특히 팔란티어
0: 네.
1: 뭐 이런 그 기업들한테 너희들 지금 AI 무기 개발하고 싶지 우크라이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야.
0: 아,
1: 여기 와서
0: 예.
1: 개발해.
0: 예.
1: 그다음에 지금 전장에서 개발하면 원래 무기 개발할 때 규제 엄청 심하잖아요.
0: 예.
1: 여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프로모션을 한 거고 거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게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드론 전력이 이렇게 급상승한 데는 팔란티어가 서포트를 기술적으로 해준 게 가장 큰 원인인 거죠.
0: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가면서
1: 그렇죠.
0: 본인들의 전쟁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국민들 중에서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어요. 또 가족들이 야 내가 숨겨줄 테니까 가지 마 이런 분위기도 있을 거고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봐야 국민들 반감만 사는데 다른 식으로 전략 전술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1: 네네.
0: 자 그런데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 뭐 유류창고 이런 데 집중 공격한다고 들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런 집중 공격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불만이 좀 잦아들었습니까? 그래도 정권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까?
1: 그 우크라이나.
0: 네, 우크라이나죠.
1: 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너무 페드로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지지를 한 거였죠.
0: 페드로에 대한 지지인데 그게 이 정부 자체에 대한 지지인지도 궁금해서요.
1: 젤렌스키가 인기 투표 4위라니까요.
0: 아,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1: 1, 2, 3위도 아니고 4위라니까요.
0: 그러면 말 다 한 거네요. 네. 네.
1: 근데 오히려 이제 여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네. 더 문제인 거죠.
0: 하긴 그것도 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러시아는 본토는 걱정 원래 안 했었는데
1: 네.
0: 본토가 타격받았으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좀 심경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1: 그래서 제가 한번 객관적인 네. 그 여론조사 보여드릴게요.
0: 네.
1: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 아니에요.
0: 네.
1: 러시아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인데
0: 예.
1: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푸틴 지지율 변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화면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0: 네.
1: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푸틴이 집권하고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인데요.
0: 네.
1: 2000년부터.
0: 예.
1: 정말 오래 하고 있어요. 26년째잖아요.
0: 그렇네요.
1: 푸틴이 2036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0: 아, 법으로요?
1: 그럼 스탈린보다도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0: 야.
1: 스탈린이 29년 집권했거든요.
0: 대단하네요.
1: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푸틴 지지율 변화는 여기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말로 설명드리면 전쟁 직전에 푸틴은요 이 26년 동안 제일 지지율이 낮을 때가 60% 정도예요.
0: 네.

0: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예. 전쟁 직전에는 그 바닥 60%였는데 네. 전쟁 일어나고 나서 완전 80%로 껑충 뛴 거죠.
1: 그렇네요. 수직상승이네요.
0: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최근 들어서 푸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예.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74%. 예. 뚝뚝 떨어져도 74%예요.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게 전쟁 나고는 최저 지지율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지지율 같은 경우도 제가 네. 이거 따로 한번 전쟁 나고부터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네. 지지율 보면 보통 제일 높을 때가 80% 정도고 네. 그래도 큰 변화가 없죠. 70% 80%를 지금 한 4년 동안 고르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 국민들은 적어도 이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명분은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되게 세지면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2025년에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 네. 그래갖고 2025년이 되면서 전쟁 지지율도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드론 러시아 본토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오히려 74%로 전쟁에 차고는. 대한 지지도가 올랐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6월 달은 또 예. 확 떨어졌죠. 67%로.
1: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0: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요 5월 달에 74%로 올랐을 때는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점령 지역 예. 거기 이제 오폭이죠. 네. 대학생 기숙사를 쳐갖고 16명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그렇게 큰 더구나 주로 어린 여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예. 러시아 국민들이. 그랬는데 이번 6월 들어서 67%로 확 떨어진 건 그 러시아 정유시설 해갖고 막 뚜껑 날아가고 그래갖고 러시아 시민들이 휘발유 없어갖고 막 줄 서고 한 게 6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부터는 전쟁 지지율이 67%로 지금 전쟁 나고 제일 낮은 걸로 떨어지게 된 거인 네. 거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쟁을 계속할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만할까 예. 여기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전쟁 처음 시작할 때는 둘이 비슷했어요.
1: 그렇네요.
0: 48대 44로 계속하자 이길 때까지 네. 목표 달성까지와 이제 그만하자가 비슷했는데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년 지나면서
1: 네.
0: 아우 이제 좀 그만하자가 계속 늘어나고
1: 거의 60% 넘었네요.
0: 네. 그러니까 최고 네. 찍을 때 67이었어요.
1: 네.
0: 그리고 계속 싸우자는 24까지 떨어졌어요.
1: 그렇네요.
0: 거의 3배.
1: 예.
0: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은 지지해도
1: 네.
0: 아우 이제 좀 그만하자 였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올해 들어서
1: 네.
0: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본토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만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계속 싸우자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되고 실제 막 휘발유 사는데도 어렵고
1: 예.
0: 러시아 본토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쿠팡에 해당하는 물류센터들을 또
1: 예,
0: 우크라이나가 막 치기 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의 일상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그만하자가 슬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예. 이런 상황이라고.
1: 예.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단정지어도 될까요? 다시 우크라이나가 끌면 해볼 만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까?
0: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여론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예. 계속 공격을 하고
1: 예.
0: 러시아 국민들이 일상의 위협을 받을 때는
1: 예.
0: 분명히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럴 거긴 해요.
1: 예.
0: 근데 문제는 드론 공격으로 전쟁의 승패가 바뀌지는 않아요.
1: 그건 그렇죠.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토 20%를 뺏겼는데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1: 예.
0: 그건 드론으로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민심은 이렇게 움직이고 동요하고 있지만
1: 네.
0: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러시아 엘리트에게서는 매파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 더 세게 해야 된다.
1: 예.
0: 이런 식으로.
1: 그러면 오히려 더 극단적인 무기 사용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세요?
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0: 네네.
1: 들렸고요. 그래서 이란은 뭐 당연히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0: 그 며칠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정상회담을 또 갖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방위산업에서 또 강국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요. 이제 젤렌스키가 또 이스라엘하고 뭔가 또 뭐 같이 동조해서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그런 어떤 물밑 협상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네타냐후가 트럼프하고 연달아서 그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린지 그레이엄 아시죠?
0: 예.
1: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 얼마 전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만난 전날 만난 게 젤렌스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우크라이나 편이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니까 그 장례식 참석하려고 왔다가 트럼프를 연쇄적으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 관련해서 좀 공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는 명백히 미국 편이고 이스라엘 편이고 이란에 반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란한테 불만이 많아요.
0: 예.
1: 전쟁 나고 나서부터 이란은 계속 러시아를 돕고 있잖아요.
0: 그건 그렇죠.
1: 전쟁 초반만 해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드론이 그렇게 발전 안 했을 때
0: 예.
1: 러시아의 드론을 수출한 게, 그러니까 공급해 준 게 이란이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계속 둘이서 군사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란에 대한 경고기도 한데요.
0: 네.
1: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이란 선박을 친 게요. 여기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선박을 친 거예요.
0: 네.
1: 여기가 카스피해인데 우리가 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바다라고 하기에는 위에는 러시아, 오른쪽에는 중앙아시아, 왼쪽에는 뭐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
0: 예.
1: 그다음 밑에 이란
0: 네.
1: 이렇게 육지로 막혀 있는 거잖아요.
0: 예.
1: 어떻게 보면 이거 호수죠.
0: 그렇죠.
1: 그런데 예. 네. 이제 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먹어보니까 짜다, 바다다 뭐 이렇게 예. 얘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하고 바로 배로 연결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일로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 간의 군사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길 친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거의 1500km, 2000km거든요.
0: 네.
1: 이걸 친 거예요.
0: 야,
1: 그러니까 진짜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그 드론 능력이 엄청난 네. 거죠.
0: 예.
1: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러우전쟁하고 이란전쟁이 겹치는 거 아니냐.
0: 그렇네.
1: 확전되는 거 아니냐.
0: 예.
1: 이란이 가만히 있겠냐. 더구나 이란 국민이 죽었잖아요.
0: 네.
1: 보복하지 않겠냐 했는데
0: 네.
1: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이란의 외무부 장관 아락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다.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러시아 때문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무마되기는 했는데요.
0: 네.
1: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안 할지 뭐 이런 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0: 그렇네요. 야, 그 사이에 또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되고 있는데,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은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시고 전쟁 이후 재편되고 있는 안보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해줬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빌미가 돼서 카스피에 있는 이란이 타격을 받는 본의 아니게라고 물론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일까지 전개돼서 확전의 우려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장관급이 서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무마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또 탁 스쳐 지나가는 게요.
1: 네.
0: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군사 협력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1: 네네.
0: 우리나라가 나토와 방산 협력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이란이 러시아 도와준 것처럼
1: 네.
0: 우리나라가 나토를 도와주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니
1: 네.
0: 우리도 뭐 비슷한 불통이 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이제 그런 우려가 네. 좀 있기는 하죠.
0: 네.
1: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토, 근데 사실 요때 이 방산협력하려는 나토는 미국은 뺀 거예요.
0: 예.
1: 유럽, EU 국가들인데 그 방산협력을 그게 엄청 거대한 무기 시장이 열린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예. 우리 지금 K-방산이면 헐헐 알고 있잖아요.
0: 그런데 그렇죠.
1: 유럽의 전체 규모가 8천억 유로에 해당하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0: 네. 예.
1: 8천억 유로면 대체 이게 얼마인가요? 그죠? 우리가 작년에 무기 수출한 총 액수가 150억 불 정도거든요.
0: 아, 예.
1: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유럽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0: 네.
1: 러우 전쟁이 났고.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미국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머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0: 네. 그러니까
1: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소련 해체되고 탈냉전 되면서 국방비 확 줄였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는 사람한테 쓰고
0: 네.
1: 복지비용, 그다음에 일부는 자연한테 쓴 거죠. 뭐 기후변화
0: 예.
1: 이런 거. 그다음에 군수산업 같은 것도 막 통폐합하고 용도 변경하고 확 줄여버린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0: 없네, 기반이.
1: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러시아가 1년에 만들어내는 포탄 양이요.
0: 예.
1: 나토 EU 국가랑 그 유럽 국가랑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거 합친 거의 4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선 큰일 난 거죠.
0: 네.
1: 그래서 유럽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트럼프 되자마자 2025년 3월에 리암 유럽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시작해요.
0: 그러니까 네.
1: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인데 그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는 돈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게 8천억 유로인 거예요. 그래서 6,500억 유로 플러스 1,500 유로.
0: 네.
1: 6,500억 유로는 뭐냐면요. 이제 유럽 국가들도 국방비 늘려야 되잖아요.
0: 네.
1: GDP 1.5%씩 늘리자는 거예요. 그거를 EU 국가들이 4년 동안 그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6,500억 유로예요. 그러면 요 국방비, 뭐 무기 사고 하는데 요거는 유럽 각 나라가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각국이 그렇게 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0: 네.
1: 유럽은 함께 러시아에 대응하자라는 건데 너무 뭐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막 기종도 다르고 그런데 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젝트를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이프라고 하는데 이게 Security Action for Europe.
0: 예.
1: 앞자를 따니까 어떻게 세이프가 돼요? 이게
0: 예.
1: 1,500억 유로인데요.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럽이 무기를 공동 구매하자는 공구.
0: 네.
1: 무기 공구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0: 예.
1: 그렇게 해갖고 유럽을 빨리 그 방산 인프라도 재건하고
0: 네.
1: 무기도 막 제때제때 만들어낼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유럽이 구매하는 무기의 78%가 비-EU 국가 거예요. 압도적으로는 미국 걸 사고요.
0: 네.
1: 2위가 한국이거든요.
0: 오, 벌써 2위예요? 네.
1: 근데 지금 이 유럽의 재무장 거기는 미국에서 독립하자잖아요.
0: 예.
1: 그럼 미국 빼면 제일 좋은 게 우리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0: 예.
1: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럽이 원한 모

0: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첨단 기술, 그렇죠. 제조업, 어메이징하게 빨리 납품하잖아요. 그다음 가격도 너무 싸고, 예. 그다음 우리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다 우리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미국하고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예. 나토 표준에 어느 정도 맞아요.
1: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0: 그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나 하고는 무기 거래 활발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메리트가요. 우리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이런 데 굉장히 관대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방산 강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잖아요. 그 나라들은 그거 딱 막 자기 거 딱 벽을 치는데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그걸 재건하는데 그때 한국의 도움이 되게 필요한 거인 거죠.
1: 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좀 구분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큰 방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방산 업체들이 이 분위기를 타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캐나다도 우리가 크게 기대했다가 약간 독일 쪽에 또 수주를 해줘서 본인들이 방산의 가장 중요한 건 자주성이니, 네. 야 우리가 서로 발주해주자 이렇게 가버릴까 봐.
0: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인 건 확실해요.
1: 그렇죠.
0: 그러나 이제 그렇게 위험 요소가 뭐냐면,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럽 재무장 계획,
1: 예.
0: 그게 뭐 6,500억 원짜리건 그 세이프 1,500억 유로 짜리건 간에, 네. 그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유럽 무기로 유럽 무장하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하고 하고 그래갖고 뭔가 그쪽에 방산 그 생태계나 인프라가 갖춰지면,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EU 국가 거 무기를 사지 굳이 왜 한국 무기를 살 그 유인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1: 그렇겠죠.
0: 것이죠.
1: 네.
0: 그 다음에 그게 이미 나타나는데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세이프 있잖아요.
1: 예.
0: 그거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유럽 무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1: 예.
0: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유럽 무기의 유럽산 무기 비중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30년까지 이걸 50%로 늘리고 2035년에 60%로 늘린다.
1: 네.
0: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부품 있잖아요. 그거는 유럽산 부품이 6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다음에 또 그런 거죠. 여기에 만약에 EU 국가가 아닌 국가가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는 반드시 현지 생산,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고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현지 생산,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게 다 EU가,
1: 예.
0: 남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 역량이 다 갖춰졌을 때 굳이 한국이 필요하겠냐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서밋에 갔잖아요.
1: 예.
0: 그래서 방산 포럼에 가서 한국과 나토의 2.0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거든요.
1: 네.
0: 그거의 본질이 바로 이 허들을 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이 EU 국가들에게 외부에서 그냥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 EU, 그 방사 생태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공동 연구, 공동 투자, 공동 생산, 공동 운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단순한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1: 네.
0: 우리는 너희의 인사이더일 수 있어. 라고 함으로써 이런 허들을 넘기 위함인데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1: 네.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우리는 이제 수출해야 또 먹고 사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방산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니까 유럽과 어떻게 좀 잘 지내서 또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 엄청난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될 텐데 그럼 러시아가 우리 가만히 둘까요?
0: 벌써 외무부 입장에 나왔어요.
1: 뭐라고요?
0: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럽이 EU 국가가요.
1: 예.
0: 우리가 이제 우린 너희들의 예를 들면 식구 뭐 이런 인사이더야, 네. 했을 때 유럽이 우리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정치적 연대예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한국이 EU와 공유, 나토와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럽 재무장 계획이 왜 시작한 거냐?

0: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외무부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러시아 주적으로 한 그 나토 EU 국가들과 다른 것도 아닌 군사협력을 이렇게까지 긴밀히 하는 것. 이거는 러시아에 대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시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이미 입장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1: 네. 그러면 진짜 만약에요. 우리가 뭐 G8 얘기도 나왔고 나토하고도 뭐 회의 있을 때 우리도 간간히 가잖아요. 또 그러면 나토와 정치적 입장을 한결같이 같이 한다라는 걸 문서화하진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되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압박할 게 뭘까요?
0: 북한.
1: 아, 북한.
0: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러시아 학자들이나 러시아인들 만나서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요. 네. 아니, 너희 러시아는 우리 한국한테 한국 기업 돌아오라 그러고 잘해보자고 하면서 북한하고 맨날 그 군사조약 맺고 막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따져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외교야. 우리는 한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1: 북한하고도
0: 친하게 지낼 거고 너네 한국도 우리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너네 미국이랑 관계 끊어 그러지 않잖아.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가 막 러시아 학자인데 우리는 북한이랑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우리 휴전이야.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데 그러면 러시아 쪽은 우린 지금 미국이랑 전쟁 중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면 비우호국 명단에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근데 러시아는 항상 그래요. 한국이 미국이랑 동맹인데 어떻게 제재 동참 안 하겠냐. 그러면서 러시아 대사가 그러는 거잖아요.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
1: 아.
0: 한국 기업 러시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한국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건 게 무기는 주지 말아였거든요.
1: 예.
0: 근데 우리 사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줬잖아요.
1: 그렇죠.
0: 간접적으로.
1: 예,
0: 전쟁 초반에
1: 주고.
0: 미국 통해서.
1: 예.
0: 근데도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1: 네.
0: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지 않아서 고맙다.
1: 아.
0: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좋았잖아.
1: 예.
0: 이렇게 자기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도 막 폴란드에도 무기 팔고 했지만 러시아 그거를 터치하진 않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까지 나토 방산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겠다. 라고까지 하는 거는 그건 우린 용납 못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북극 항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중요하죠.
0: 그 다음에 북극 항로가 루트의 90%가 러시아 연안을 흘러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성공하려면 러시아하고 협력은 필수적이거든요.
1: 그렇네요.
0: 근데 단지 저는 북극 항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후변화랑
1: 예.
0: 관련해서 지금 지구가 워밍 정도가 아니라 버닝이잖아요.
1: 예.
0: 지금 유럽 정말 활활 타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가 지정학을 바꾼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 인류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시베리아하고 북극권일 거라는 거예요.
1: 아, 거기가 이제 저 녹지가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아이고.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1: 예, 예.
0: 시베리아는 러시아 영토예요.
1: 예.
0: 그다음에 북극권은 그 거기 영유권으로 따지면 북극권은 50%가 러시아 그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러시아하고 협력 북극 협력 때문에 이 나토 시장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면
1: 예.
0: 우리가 만약에 막 선택을 꼭 해야 돼요.
1: 예.
0: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 저는 그냥 러시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러시아도 야 우리도 북한하고 잘 지내고 너희랑도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도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러시아 너희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 그러면 안 되나요?
0: 그리고 나토하고도 잘 지내고
1: 그러니까요.
0: 러시아하고도 잘 그러려면
1: 예.
0: 조용히 해야 된다.
1: 아.
0: 근데 이거를 조용히 안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일본 예를 말씀드릴게요.
1: 네.
0: 아까 그 세이프 같은 거,
1: 예.
0: 그러니까 1,500억 공동구매 그거는요. 최소한 그 EU 국가 2개 이상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정을 해줘야 돼요.
1: 예.
0: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 한국이랑 할래?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 예.
0: 우리가 그러면 세이프에다가 그.

0: 신청을 해야 돼요.
1: 예.
0: 그러면 그 세이프의 집행위원회에서 그걸 막 검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1: 네.
0: 그러면 협정을 체결하고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일본은 일본도 그 세이프에 이미 우리도 거기 할래 하고 했거든요.
1: 예.
0: 근데 교수님 일본이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못 들어봤잖아요. 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0: 일본이 지금 옛날 일본도 무기 잘 만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동안에는 뭐 평화헌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그런 규제 다 풀고 무기 수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이 세이프는 큰 시장이에요.
1: 예.
0: 그런데 조용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사실 러우전쟁에서 러시아에 훨씬 더 우리보다 엄격한 건 일본이에요.
1: 네.
0: 우크라이나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실제 우크라이나에 집행된 액수로 따지면요.
1: 예.
0: 일본이 우리 10배를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1: 네.
0: 근데도 교수님 혹시 그 사할린2 프로젝트라고 그 러시아 천연가스 석유 프로젝트 있거든요. 그다음에 야말반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이 있잖아요.
1: 예.
0: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일본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할린 프로젝트 같은 건 이 전쟁 나고 영국이 거기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뺐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사할린2 프로젝트 지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야말 천연가스 그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예외를 요구를 한 거예요.
1: 네.
0: 이 천연가스는 일본의 미래 에너지에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쥐고 있어야 되겠다.
1: 네.
0: 그거 그렇게 조용히 하고 있다라고
1: 네,
0: 하는
1: 네.
0: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선택이 아니라 양쪽 다. 아니 뭐 러시아도 북한하고도 하고 우리하고도
1: 그렇죠.
0: 하는 것처럼 하는데 좀 이게 좀 조용히 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꼭 그게 아니어도 무기 수출은 막 이렇게 소문내면서 할
1: 일은,
0: 일은 아니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진짜 외교적인 아주 정교한 파인튜닝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0: 그렇죠.
1: 예, 자 그다음에 러시아에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 나오고 있어요.
0: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1: 네.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눈치를 우리 그럼 이제 눈치 안 본다,
1: 아.
0: 박한다, 막 나간다. 지금요, 러시아가 이제 그 북한이 막 무기도 대주고 병력도 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중요한 핵기술 넘어가면
1: 그렇죠.
0: 근데 IAEA에 얼마 전 보고서가 나왔어요.
1: 예.
0: 러시아가 그런 첨단 핵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공급하고 있고요. 더 이상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다음에 석유 되고 있어요. 2024년에 러시아가 북한에 준 석유가 150만 배럴이에요. 근데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게 50만 배럴 넘으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러시아가 150만 배럴 막 주고 있고 한
1: 네.
0: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3만 명 파병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막 나토랑 해서 복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정기적으로 북한이 파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왜 2024년 10월에 처음으로 파병했죠. 11,000명.
1: 네.
0: 그다음에 2025년에 5,000명. 그다음에 뭐 1,000명. 그다음에 뭐 4,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파병을 해오고는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는 근데 좀 규모가 큰
1: 크네.
0: 거죠. 근데
1: 예.
0: 이건 사실 젤렌스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정말인지 아닌지는
1: 확인을, 해봐야 되는
0: 확인을 해볼 필요는
1: 예.
0: 있는데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1: 예.
0: 좀 파병할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0: 러시아가 부인을 안 해요.
1: 예.
0: 노코멘트를 하는데 처음 파병 때도 그랬거든요.
1: 네.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런 도움을 받는 대신 지금까지 뭘 줬고 또 앞으로 뭘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어딜까?
1: 네.
0: 북한이다.
1: 아.
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한국은행 통계인데
1: 예.
0: 2024년 북한 경제 GDP 성장률이 거의 4%대 3.7%대인 거고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이 월스트저널에서 이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건데.
1: 유명하죠.
0: 2014년에
1: 그럼요.
0: 나사에서 찍은 건데 밤에 찍었는데 한국이 섬처럼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북한이 밤에 전력난 때문에 불 켜진 데가 없으니까.
1: 예.
0: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 불이 켜졌네 평양이.
0: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25년에
1: 예.
0: 이 조도 밤에
1: 예.
0: 조도를 비교해 보니까 평양.

0: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1: 이야.
0: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경제성장률이 높긴 한데요. 이게 전체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물가 장난 아니고요. 환율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평양에
1: 예.
0: 이제 한정된 거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거기에 러시아의 지분이 있는 거죠.
1: 네.
0: 식량,
1: 네.
0: 그다음에 석유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도 그 얼마 전에 이제 대북 제재 보고서 같은 거 나왔는데 보니까 루블로 또는 암호화폐 같은 걸로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은행 거래가 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 예.
0: 그건 주로 뭐겠어요? 그 파병하면요. 러시아가 그 북한군 한 명당 2,000불씩 월급을 책정하거든요.
1: 예.
0: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를
1: 지원해주고 있는,
0: 지원해주고 있는
1: 네.
0: 거죠. 그게 중국처럼 막 무역 이런 건 아닌데
1: 네, 네.
0: 좀 되게 기초적인 식량, 연료, 그다음에 돈 이런 걸 하고 있긴 한 거죠.
1: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뭐 이란 사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러우 전쟁 아 맞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업데이트를 쫙 다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분야 또 최고 권위자이시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종전, 휴전, 이거 당분간은 어불성설인가요?
0: 어불성설이죠.
1: 아이고.
0: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북한 3만 명 파병설 이런 게 나오는 게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더구나 옛날엔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막 드론으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쪽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러시아는 전선에서 끝내겠다. 이거 외교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북한군 파병설이 나오는 것도 그거랑 관련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시작하면서 최소 목표로 얘기한 게 돈바스 해방이었는데
1: 네.
0: 그 돈바스를 아직도 100% 점령을 못했잖아요. 90% 점령했고 그 나머지 10%를 올해 말까지는 채워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군이 거기 투입되진 않을 거예요. 거기는
1: 네.
0: 러시아 영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리쿠션식으로는 갈 수 있는
1: 네, 네.
0: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도 근데 지켜봐야 돼요. 사실일지는 모르는데 총동원령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있으면 중간선거 있잖아요.
1: 예.
0: 러시아도 총선이 있어요. 9월
1: 예.
0: 20일날. 그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제2차 동원령이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흘러나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세게 치고 러시아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 국민 민심은 흔들려도
1: 네.
0: 정책 결정자에서는 강경파들이
1: 예.
0: 막 목소리를 얻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공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세지는 건 아닌가라고 한 이제 우려를 좀 해보는 건데 저는 너무 안타깝죠.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있어서 뭐 그 자연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고 시베리아나 뭐 북극권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AI가 시대적인 대세인데
1: 네.
0: 러시아도 기초과학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러시아도 AI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토대가
1: 네.
0: 되는 거고
1: 네.
0: 근데 도대체 전쟁을 이런 식으로 정말 몇 년씩 하면서 이렇게 국력도 소진, 쓸데없는데 소진시키고, 더구나 러시아가 또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니까, 뭐 데이터 센터니 뭐니, 이런 거 필요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되게 갖추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전쟁을 더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좀 너무 왜 이러나 싶은 거죠.
1: 네. 아, 정말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좀 뭐 좀 마무리가 되면
0: 그러니까요.
1: 그 호재로 좀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건데 아유, 이게 참 한숨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거 오늘 쫙 업데이트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가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조강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있는 거야?

0: 힘들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해 대공경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방공전력을 총동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루미가 발령되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방공포 등 방공전력이 총동원되는데 우리 군이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군 전방부대는 열성 감시 장비와 레이더 등으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고 주민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무인기 비행 계획이 우리 군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주한미군은 계획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30일

0: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것은 북한을 통해 미사일 재고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뜻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30일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해 전투기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탄도미사일로 아라제라크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주기장과 경납고를 공격해 F-35 석대를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석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혁명수비대 성명을 전했습니다. 미군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요르단군은 이란 미사일을 방공망으로 격추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져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경량 철골조로 된 지상 1층 연면적 2,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음식점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생겼습니다. 이후 남성 2명과 여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는 60여 명의 손님이 있었고 사고 후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권 일부 지역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몹시 소란스럽고 두서없이 행동하는 것을 난리법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걸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법석을 따로 쓸 수도 있는데요.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해 법석이 나다, 법석을 놓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석의 발음은 법석인데요. 표기는 석이 아니라 석, 법석으로 적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록의 가수 스티비 원더가 1969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원래 Oh My Masha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만들 당시에 스티비 원더가 빠져있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노래를 발표할 때가 되자 그의 마음은 이미 과거형이 되어 있었고요. 설렘이 사라진 상태에서 실명을 제목에 둘 수는 없으니 대신 로맨틱한 프랑스어로 이 노래의 제목을 바꿨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 노래가 자신만의 곡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원래 제목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

7월 30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스티비 원더의 라이브입니다. My Sherry Amour.

7월 30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무르였어요. 1995년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8606님 신청곡이었고요. 자, 또 그날이 왔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으로 함께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라이브 음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보는 라이브 특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의 라이브 특집이 다가왔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무대는 스티비 원더가 꾸며줬는데요. My Cherie Amour. 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이 제목이 원래는 오 마이 마샤였고 실제로 그 마샤라는 인물에 빠져 있었을 때 만들었다는 사랑 노래다. 제목이 바뀌었을 때 마샤는 좀 실망했겠죠. 자,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꼭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로맨틱한 설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남아있는 노래였어요. 자, 이렇게 스티비 원더의 무대로 시작한 우리 7월의 라이브 특집. 앞으로 어떤 가수들이 우리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 이용하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실 때 미니 메시지 쓰시는 건 무료입니다.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진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지금 만난 무대는 에릭 클랩튼,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이었습니다. 9749님 신청곡이었는데요. 밥 딜런 30주년 기념 라이브 앨범에서 에릭 클랩튼이 부른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들었는데요. 밥 딜런의 버전은 김광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같았는데 에릭 클랩튼은 스포츠카 같았어요. 노래가 라이브라 라이브 특집에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스포츠카 같았나요? 아 진짜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을 이렇게 편곡한다고 저는 계속 그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에릭 클랩튼의 목소리였습니다.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전예진님, 라이브 특집 때 혹시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라이브 버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에 좋아하던 노래인데 라이브 버전이 있는 건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원디렉션이 낸 라이브 EP 앨범에 이 노래가 있어가지고 저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음원 특성상 방송국에서 송출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기술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선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요. 그 원디렉션이 베스트 송 에버 앨범에서 라스트 퍼스트 키스 라이브 버전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 노래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절 우리의 아이돌이었던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 김남영님이 이 노래 라이브 버전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7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7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뮤지컬 위키드 15주년 스페셜 앨범에서 크리스틴 채노웨이스 그리고 이디나 멘젤이 함께한 For Good 라이브 버전이었어요. 석기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724님, 안녕하세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라이브 버전이라 신청 남겨봐요. 펄잼의 Daughter. 2000년에 한 조나스 비치 라이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매달 라이브 특집에서는 이 라이브 특집 안에 작게 락 페스티벌을 좀 열고 있습니다. 오칠 이사님이 펄잼의 무대를 신청을 해주셔서요. 이 7월의 라이브 특집은 펄잼의 무대를 시작으로 세 밴드의 음악을 통해서 이 락 페스티벌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펄잼 굉장히 묵직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딱 골라주신 2000년 조나스 비치 라이브로 펄잼의 Daughter 준비했습니다. 이 곡부터 쭉 락 페스티벌 즐겨보시죠.

0: 박혜성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스의 Life is Life가 나왔는데 뭔가 레게가 섞인 다른 버전이었죠. 오퍼스 제리가 함께한 Life is Life 2008 2008년 레게 버전이었습니다. 1102님이 신청해 주신 레게 버전으로 이 여름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락 페스티벌을 만나봤네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다운다운.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환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강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 7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7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노라 존스에게 맡기려고요. 노라 존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펼친 라이브 무대에서 비틀스의 Let It Be를 불렀습니다. 그 버전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노라 존스의 Let It Be.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1999.

0: 들었어요?
1: 장훈이 형 수고하셨어요.
0: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가 사다고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목동에

0: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생명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올해 2분기 표준국어 대사전의 수정 내용 중에 봉사의 뜻풀이가 눈에 띄는데요. 봉사활동이라고 할 때 봉사. 그동안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이었다가 이제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사이시옷 없이 한자 대신할 대, 갑가를 쓴 대가로 적어야 맞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인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1: 이란이 요르단과 쿠웨이트 미군기지를 공격해 F-35 석대를 완파하고 다른 전투기 3대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0: 일본 구마모토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가 되면서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도 임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폭염과 싸우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제까지 34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 두 번째 국가인 칠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오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2: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첫 번째 토론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자 여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단축법도 반대하며 2박 3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0: 10시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앞서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0: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은 필리버스터에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던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출한 겁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는 참정권 침해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2가지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2: 이번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3: 서울 종로구 청계천. 늦은 시간에도 곳곳이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른들은 돌다리에 걸터앉아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들은 물속에서 첨벙거리며 한밤 열기를 식혔습니다.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서울의 체감온도는 28.8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중열돔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대야 현상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낮 경남 양산 한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았고 부산 금정구도 39.9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표준 관측소 기준 이틀 연속으로 40도를 넘은 건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발생해 전북 김제에선 오전 7시에 밭일을 나갔던 90대 여성이 오후 4시쯤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고 경북 울진에서도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온열질환자도 76명 늘어 지금까지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 폭염일수는 8.2일로 역대 6위, 열대야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서울 34도, 광주 35도, 대구와 부산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2: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황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영 특파원입니다.
4: 미 군용기가 이륙하고 목표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미군이 엿새 만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을 공습한 영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5: 이제 우리가 이란을 때릴 차례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지만 일단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요르단 미군 기지를 재차 공격했고 미군의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거짓이라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요격됐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선은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했고 사우디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집트 항구에선 미국 시설이 화염에 휩싸였는데 아직 공격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의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선 확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장기전과 미군의 미사일 재고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탄약 고갈이 지난주 미국이 확전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지만 고려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우입니다.
2: 남미를 순방 중인 이제

0: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0년 동안 중단됐던 자유무역위원회 가동에 합의하고 핵심 광물과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1: 칠레 대통령궁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섭니다. 칠레 의장대 연주 속에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칠레 정상 내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교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인 우리나라와 구리 리튬 자원 부국인 칠레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선도국인 우리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임이 분명합니다.
3: 한국말에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교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교류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 카스트 칠레 대통령입니다.
1: 양국 정상은 인프라 구축과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고 K-POP과 K-푸드, 뷰티를 비롯한 문화와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확인했고 2028년 UN 해양총회 공동개최와 2032년 칠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칠레까지 정상회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남미 국가 세 곳 중 마지막 목적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향합니다. 산티아고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4: 재난 발생 후 72시간은 구조의 골든타임이라 불리죠. 오늘 오후면 일본 구마모토 강진이 발생한 지 72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폭염과 싸우며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갑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지진 충격에 옆으로 눕다시피 기울어진 집. 구조대원들이 안에 갇힌 사람을 찾기 위해 틈새를 살핍니다. 현장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발생 나흘째, 오늘 오후면 구조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3: 피해자의 구조 및 구명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5: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나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일일이 돌아다니며 생존자 여부를 확인 중인데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된 히카와초에서만 200채 넘는 집이 무너지거나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기준 사망자는 34명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온몰에서만 7명이 숨졌는데 모두 종업원입니다. 이온 측이 전 직원의 생사 확인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11명이 매몰됐던 일본 제지 공장 역시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돼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마지막 구조자의 생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3: 군 당국이 어제 오후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대공경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방공전력을 총동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루미가 발령되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방공포 등 방공전력이 총동원되는데 우리 군이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군전방부대는 열상 감시 장비와 레이더 등으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고 주민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무인기 비행 계획이 우리 군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주한미군은 계획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져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경량 철골조로 된 지상 1층 연면적 2,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음식점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생겼습니다. 남성 2명과 여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는 60여 명의 손님이 있었고 사고 후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시설 상호 공격으로 장중 추가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홍해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 창설 논의 이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6.88달러로 전장 대비 1.4% 떨어졌고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59달러로 1% 하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MBC.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현재는 차량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범칙금 3만 원만 부과되는데요. 앞으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또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8월부터 두 달 동안 홍보를 하고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요. 뭐 벌점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규정은 잘 지켜져야겠고요.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경찰이 오늘 밤 전국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피서지와 유흥가 근처를 포함해서 700여 곳을 중심으로 불시에 단속한다고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 술 드시지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6도, 부산 28도, 대구 26도, 대전 25도고요. 광주 26도, 강릉 29도, 제주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낮에 부산은 38도를 넘었고 양산도 40도를 넘었습니다. 극한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더 덥다고 하네요. 특히 서쪽 지방, 수도권이 많이 더울 거라니까요. 온열 질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

0: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에 시행되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홍해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 창설이 논의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6.88달러로 전장보다 1.4% 하락했으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9달러로 1% 하락했습니다. 사우디는 홍해에서 국제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방위연합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 하루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3명, 올여름 통틀어서 1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자는 76명이고 누적 환자는 1,600여 명에 이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전날보다 200여 마리가 늘어난 41만 9천여 마리로 집계됐고 양식 어류 피해는 13만 1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드디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4: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청문회가 열렸고요. 여야는 협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하기도 했고 또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뭐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요. 네.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의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월드 급 성적 부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네. 여러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특히 뭐 카르텔이나 특혜, 법인카드 문제 이런 부분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또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에서 송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선발 기용하지 않은 건 네. 전술 때문이었다라면서 선수들과의 갈등 논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도 축구협회를 둘러싼 이른바 고대 카르텔 의혹은 부인하면서 또 약속했던 50억 원 기부에 대한 답변에 네. 대해서는 좀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0: 네. 뭐 물어보니까 인정하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 질의가 이 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수준이 좀 낮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4: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 청문회가 한국 축구가 왜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지를 따져보고 향후 개선책까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월드컵 결과를 보면서

0: 왜 졌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도 많이 회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
1: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좀 그러니까 성의가 없습니다.
0: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 선발로 제외된 경위를 묻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 네.
0: 김진규 코치가 보복성 제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1: 네.
0: 그것에 이제 반해서. 그런데 왜 졌냐. 축구팬들은 그걸 왜 졌는지 궁금해 한다.
1: 네.
0: 그럼 축구팬들이 뭐 틀렸냐. 뭐 이런 식의.
1: 네.
0: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정치권에 익숙한 공방도 빠지지 않았고 고성리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대한축구협회 행정과 한국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 논쟁으로 또 소모되는 모습도 잠깐 보였고
1: 네.
0: 또 그 정몽주 회장과 그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 간의 문자가 오가는 것들이 또 논란이 되면서
1: 로비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0: 네.
1: 의심을 살 만하죠.
0: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눈에 좀 거슬리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물론 의미 있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1: 네.
0: 상대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천안 그 축구 종합센터 내 미니 스타디움 걸린 문제. 이게 도면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 예.
0: 이 부분이 뭐 거론이 됐다라든지 또 문체부 관료들이 퇴직 후에 축구협회에 어떤 한자리들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1: 네.
0: 이런 장면들을 좀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더 알고 싶었던 뭐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서
1: 네.
0: 실제로 어떤 규정이 좀 무시됐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청문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기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게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에 직접 좀 연관이 있어. 있었을 텐데 안 왔단 말이죠.
0: 네. 캄보디아 팀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한다. 뭐 불출석의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 한창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때 우리 손흥민 선수는 올스타전에서 맹활약을 하고 MVP가 됐더라고요.
0: 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최고의 별들을 보인 올스타팀 주장을 맡아서
1: 네.
0: LAFC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 프로축구 올스타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35분만 뛰고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MVP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0: 한국 선수가 MLS 올스타전에 출전한 것은 2003년 LA 갤럭시 소속이던 홍명보 전 감독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고요.
1: 예.
0: MLS 올스타전에서 선발로 그것도 주장 환장을 차고 나선 건 물론 MVP에 오른 것은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1: 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잘하고 있는데
0: 네.
1: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대표팀에서는 9월쯤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일단 임시 감독 체제에서 치르는 A매치 때는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축구협회가 11월 A매치 기간까지 임시 감독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1: 예.
0: 임시 감독은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A매치 6경기를 이끌게 됐는데 그 후 정식 감독이 정해진다면 내년 1월 있을 아시안컵에서 사실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식 감독이 이끄는 시간이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우승도 못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감독은 없지만 일단 대표팀의 10월 A매치 상대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정이 됐는데 현재 벤투 감독이나 포엣 감독이
1: 네.
0: 임시 감독도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우리 대표팀 감독 자리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축구협회가 일단 임시 감독직을 공개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어제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8월 9일까지 서류를 받아서 8월 이내에 임시 감독을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드디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공식화했더라고요.
0: 네, 오피셜이 떴죠. 이강인 선수 2031년 6월 30일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게 됐습니다.
1: 네.
0: 외신에 따르면 이게 이적료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질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적료 4천만 유로 약 675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축구에서 이적료는 선수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구단 간에 지불되는 금액인데
1: 네.
0: 이 이적료가 선수들의 몸값으로
1: 몸값이죠.
0: 평가를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1: 예.
0: 따져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독일 바이에르뮌헨으로 2003년에 이적할 때 발생한 이적료가 5천만 유로였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료로 기록된 이 기록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0: 기록이고요.
1: 그렇군요.
0: 스페인 리그, 즉 라리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엘 클라시코 이래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네. 떠오르게 되지만 네. 이 2강 판도를 깨뜨린 팀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네. 그만큼 명문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강인 선수가 포를란이라든지 그리스만, 그리즈만이 이렇게 달았던 이 구단 에이스들이 달았던 등번호 7번을 받으면서 이 팀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네. 그만큼 주전으로 새 시즌에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강인 선수 아직 뭐 경기 한 경기도 안 뛰었잖아요. 네. 근데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려서
1: 아, 진짜요?
0: 네, 구단 유니폼 판매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병역 특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팀에 합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조금 늦어지면 네. 국내에서 8월 9일에 있을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다만 맨시티 명단을 보니까 홀란 등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강인 대 홀란의 맞대결이 무산됐다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농구로 가보면 프로농구 부산 KCC 포워드 이제 최준영 선수가 갑자기 해외 진출을 선언해서 화제라고요.
0: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최준영 네. 선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으로 가서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선언했는데 다만 네. 정해진 행선지는 없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좀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본인은 늘 생각했었고 네.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우승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관심도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그걸 지키고 싶어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먹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네. 어디로 갈지 정하진 않았지만 일단 나는 도전하겠다.
0: 네. 일단 미국으로 가겠다 네. 이렇게 밝혔고 최준용 선수가 최근 무릎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 중이라 곧 이제 미국으로 떠나서 현지에서 계속 몸을 만들고 완전한 몸 상태로 이제 NBA 하부리그인 G리그부터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한번 가보겠다. 실패도 나한테 성공이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1: 멋지긴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에 불러주신다면 뛸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네. 가능한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1: 어쨌든 지금 아시안게임이 오늘로 이제 딱 50일 남았더라고요.
0: 네. 뭐 안세영, 황선우, 김우민, 오상혁, 우상혁 뭐 이런 선수들.
1: 오상욱.
0: 우상욱, 우상혁 이런 선수들 네. 예, 메달 유망주들의 올림픽 전초전이기도 한 대회가 아시안게임인데요. 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대회에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공식 선상의 모습을 보였고 이 자리에서 한 80-90% 정도 몸 상태가 회복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펜싱 대표팀은 도경동 선수가 사브리 종목에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등 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1: 단체전도 은메달 땄습니다.
0: 맞습니다.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이 이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네. 이제 딱 50일 남은 상태인데 축구는 5연패, 야구는 4연패에 도전하거든요. 네. 진천 선수촌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양궁 대표팀이 얼마 전에는 아시안게임 실전과 똑같이 해서 스페셜 매치를 치르기도 했고요. 예. 관련 미디어데이 행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매주 진천 선수촌을 갈 예정입니다. 네. 네, 취재한 내용들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제도 선수촌에서 이 갇혀 지내는 선수들을 위로하는 어떤 공연 같은 걸 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제 정말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작가님 취재도 기대하도록 하고요. 자, 그나저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 더운데 경기를 어떻게 하나 싶어요.
0: 정말 무더위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물대포도 나오고 냉방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고 팬들을 위한 여름 이벤트 준비를 해서 뭐 팬과 선수 모두 지금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인지 각 구단 에이스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 활약이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새 외국인 투수 패덱이 이제 선발로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네. 기아 타선에게 1이닝 동안 연속 5안타 2회에 5점을 내주면서 경기는 기아가 12-3으로 삼성을 크게 이겼습니다. 2위 KT가 NC와의 3연전 수입하면서 선두 삼성과의 격차를 지금 반경기 차로 좁혀놓은 상태고요. 네. 후반기 들어 부진한 LG는 반전 카드로 메이저리그 다승 1위 경험이 있는 카라스코를 영입했는데 내일 등판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KT는 사우어를 방출하고 새 투수 데이비스 데니얼을 영입하면서 선두 경쟁과 함께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 그런

0: 모습입니다.
1: 네.
0: 어제 다른 경기 결과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산이 5대3으로 SSG를 이겼고요. 한화가 롯데를 3대2로 이겼고 LG가 키움을 5대3으로 이기면서 현재 삼성과 KT 반경기 차로 1, 2위 기록하고 있고요. 3위 LG고요. 4위 기아, 5위 두산인데 한 경기 차입니다.
1: 네.
0: 6위는 한화, 7위 NC, 8위 롯데, 9위 SSG, 10위는 키움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글러브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뭐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0: 마이너리그로 다시 내려가서 첫 등판이었는데 네. 글러브 검사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서 바로 퇴장을 당했고 네.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우석 선수는 억울해하고 있어요.
1: 네.
0: 올해 초부터 사용했던 글러브고 WBC도 이 글러브로 했다. 땀과 송진가루가 반복적으로 엉키면서 이게 가죽에 굳어있는 형태지 내가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1: 예.
0: 상무의 김기중 선수가 퓨처스리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 예.
0: KBO는 이제 글러브 검사를 해보니까 글러브 내부에 접착제가 폭염 때문에 녹아서 생긴 거다 해서 이징계를 풀어줬습니다.
1: 네.
0: 근데 고우석 선수도 오해가 풀렸으면 하지만 지금 메이저리그 관례를 봤을 때 선례를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안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 네.
3: 개정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고요. 앞으로 검사는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고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에 나서는 이 직접 보안수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1: 네.
3: 중대한 위법수사를 토대로 기소를 했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규탄대회에 이어서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시까지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를 앞두고 일단 로텐도홀에서 규탄대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이 장윤기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보안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 네.
3: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왜곡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라는 우려였습니다.
1: 네.
3: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요. 첫 주자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겼습니다.

0: 되었습니다. 주 의원은 법안 처리를 막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라면서도 공소기각 사유까지 갑자기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오늘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을 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이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껴주긴 하는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순번이 12번째더라고요.
0: 네. 주호영 의원 다음으로 지금 김승원, 박형수, 이상식, 나경원, 박지원, 김태규, 서영교, 주진우, 전영기, 유영아 의원까지가 발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여당과 야당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되는 건데 네. 한동훈 의원이 12번째고 그 뒤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일단 24시간 끝나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뭐 알려진 거고 네. 그 앞순번 의원들도 다 이제 본인이 그래도 너무 짧게 내려오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시간 발언하게 되면 한 의원까지 발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신청은 했지만 실제 본회의장 연설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나는 짧게 발언하겠다 하면서 그래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좀 많이 아쉬워 보였고요. 별도로 밝힌 입장은 없었을까요?
0: 어제 로텐도홀에서 본회의 도중에 나와서 잠깐 이제 별도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 보안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라면서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서도 법안 설명에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면 결국 이것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끝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이제 의심을 했는데요.
1: 네.
0: 본인의 필리버스터 순서가 뒤로 밀린 데 대해서는 발언 기회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야당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원내는 아무래도 교섭단체 중심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1: 네.
0: 교섭단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의원들이 앞에 배치가 되고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교섭단체니까 뒤로 배치가 된 게 보통 맞는데
1: 네.
0: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중간에 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알아서 해달라는 거냐 뭐 약간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뭐 신청한 순서대로 뭐 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 수는 없습니다만.
0: 네, 또 일부 신당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기회에 한동훈을 조금 더 전면에 나서줘야 대화 전선이 잘 설 텐데
1: 네.
0: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 배려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
0: 네. 재석 228 중에 찬성이 226이었고요. 반대가 2이었는데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를 표를 던졌습니다. 수사 대상은 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1: 네.
0: 투표율 집계 조작과 전산 입력 오류,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과정, 개표 강행과 증거 보전 미비, 선거 물품 방치, 또 사고 보고 은폐 의혹까지 12개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선관위 직원들의 특혜 채용과 외유성 출장 또 수의 계약 등 기관 운영 관련 비리와 선거 관리 시스템의 보안, 운영 부실도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1: 네.
0: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6명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였습니다.
1: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0: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여야 양당에서만 합의를 한 이 특검, 그러니까 특검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1: 네.
0: 특검법의 기간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거고요.
1: 네.
0: 뭐 본인 개혁신당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관위 문제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거 사실상 무제한 특검법이라고 했네요.
0: 네. 특검법 통과 직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게 원래 요구했던 광범위한 수사 범위가 반영된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즉 이거는 사실상 이 특검 합의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쪽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번 법안에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 보안, 운영 부실과 수사 과정에서

0: 비한 사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며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24년 총선이나 22년 대선 관련 의혹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라고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수사에 거의 제한이 없는 사실상 무제한 특검법이다란 말이 이래서 나온 건데요. 중요한 건 독립성과 수사 의지를 갖춘 특검을 추천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실제로 장로 대표의 주장대로 과거 총선과 대선까지 인지 사건으로 해서 수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특검이 어떤 혐의를 실제로 발견을 하느냐.
1: 네.
0: 그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수사들과 법률상 관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30일 연장하기로 했군요.
0: 네.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다음 달 10일에 3차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방문을 해서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투표지 약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다음 달 28일에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위증이나 불출석 관련 고발 여부도 결정을 할 계획인데요.
1: 예.
0: 다만 주진우 국민의 의원이 주장했던 게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절차가 재검표가 날짜가 뭐가 더 먼저 나오냐 좀 문제가 있다.
1: 네.
0: 그래서 혹시나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미리 확정하기보다는 특검이 언제 출범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 네.
0: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날짜는 일단 잠정안이고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재검표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과 동두천에서도 이 투표율 집계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0: 네, 이게 지금 자꾸 지금 파면팔수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경기도의 투표소별 시간대 투표자 수의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평택과 동두천을 포함해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비정상적인 집계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1: 네.
0: 들면 평택 신평동 제4투표소는 오전 9시까지 772명이었습니다. 누적 투표자 수가.
1: 예.
0: 그래서 오전 10시에 1320명으로 한 투표소에서 1시간 만에 548명이 갑자기 투표를 더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은 1320명에서 단 한 명도 투표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1: 진짜 이상하네요, 이거는.
0: 네,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고요.
1: 네.
0: 동두천의 상패동 제1투표소 같은 경우에도 낮 12시에 525명에서 오후 1시 784명으로 259명이 늘어났는데 그다음부터
1: 예.
0: 역시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 추가 투표자 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 아하, 네.
0: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죠. 그 외에도
1: 예.
0: 이제 구리, 여주, 성남, 안산, 고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결국 투표자 수를 좀 잘못 입력을 했다가 최종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1: 네.
0: 다른 시간대의 숫자를 허위로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입력해 버리니까
1: 네.
0: 그 다음부터는 이걸 채울 때까지 그냥 역명으로 계속 뒀던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1: 네.
0: 선관위에서는 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 굉장히 뭐 엄밀하게 집계하는 게 아니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잠정 통계고 결과적으로는 잘못 입력된 수치를 바로 잡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계 수정 의혹은 나왔지만. 실제 투표지나 선거 결과까지 조작됐다. 이것까지는 알긴 한데
1: 네.
0: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관리했던 건가? 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신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좀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17일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꽤 눈에 띕니다. 먼저 어제 나온 MBS 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이 차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0: 네, 확실히 좀 뜨겁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는요, 일단 이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1: 네.
0: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는데 정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 2%포인트 즉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1: 네.
0: 유보측만 해도 54%나 됐고요. 또 오마이뉴스가 STI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이제 한정을 했을 때
1: 네.
0: 김민석 후보가 41.6, 정청래 후보가 37.7, 송영길 후보가 9.5%였는데 김민석 후보가 조금 3.9%포인트

0: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 권리 당원이야라고 한 사람이 한정된 거고
1: 영수증 다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0: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그걸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예. 379명으로 표본도 좀 작았기 때문에 오차도 약간 큰 범위이긴 했습니다.
1: 네. 최고위원 후보들 지지율도 궁금하네요.
0: 네. 오마이뉴스 STI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한정을 한 겁니다.
1: 네.
0: 최고위원 후보 중 두 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투표와 비슷하게 한 건데 네. 최민희 후보가 17.1%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박선우 후보가 15.7%로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 네. 뒤에는 한민수 11.8, 서미화 11.4, 김용 10.7이었고요. 이성윤 9.4, 임미애 4.3, 김영호 3.1 순이었습니다. 권리당원만 놓고 보게 되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1: 네.
0: 최민희, 서미화, 한민수, 김용, 박선원 순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전체 조사와 권리당원에서 약간씩 지금 이제 선두그룹이 바뀌는 모양인데 박선원 후보가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 조사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였습니다.
1: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MBS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1.9%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고요. 권리당원이라고 응답한 379명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그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권 필독.

0: 가볍고 편안한 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10: 네, 요즘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산맥 너머 영남 지방의 폭염이 아주 극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 계열로 바뀌고요. 다음 주는 서쪽 지역의 열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일단 양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0: 내일은 4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부산, 양산, 김해, 창원으로 폭염 중대 경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기온은 오늘과 내일까지는 34도,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 내내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로 전국 대부분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4012님은 경남 거제라고 하셨는데요. 연일 푹푹 찌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만 근무하면 저는 휴가 들어갑니다 하셨네요. 네,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즌이네요. 휴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승철의 하얀새 띄워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이 기술을 활용해 과속 운전을 막으려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차량을 추적하다가 속도 제한 구역에 들어서면 원격 제어로 속력을 줄이는 거죠. 하지만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운전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다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운전 문화가 안전하지 않기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겠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 운전할 자유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대리
0: 음주 후엔 Hey, 내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2: MBC 7시 뉴스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양국의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와 FTA 개선 방안 등이 담긴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산티아고 대통령 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 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현지 시간 30일 요르단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혁명수비대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내 미군 아라지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석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석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주둔기지인 알리 알살렘 기지도 공격해 드론 경납곳 두 곳과 군용 항공유 저장시설 한 곳을 파괴했다는 혁명수비대 주장을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6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다는 이란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팩트체크 형식의 게시물을 통해 이란의 공격 시도 과정에서 미군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바 없다. 이란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개인 소비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기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지난 1분기에 2.1%에 비해 둔화된 1.5%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3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감소한 데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 소비와 투자,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휩쓴 산불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롱드 지방정부가 현지 시간 30일 주민 8만 4천 명에게 추가로 귀가를 허가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 35

0: 2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저는 세바시를 만들며 직업도 생각도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긴장했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불편한 만남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이 무너진 시대에는 낯선 실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다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다움은 낯설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본프리스쿨부터 교권보호단까지 경기도 교육청이 새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2부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 만나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5: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5: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권 필독.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은 아닌데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달라고 외치곤 있는데 이 좋아요가 저조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아서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똥개님이 오, 제이비 머리 자르셨네요. 이뻐요.
4: 고맙습니다. 네.
5: 네, 순설님들 참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몰라본 걸 알아보셨어요. 김영민님, 7월 마지막 출근길에도 언제나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도의 시선집중과 함께합니다. 삐딱선 정신과 나무꾼 정신에 입각해서 8월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4: 네, 8월 버티면 더위가 가시겠지요. 네, 더위를 버티는 방법으로 좋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이태백님이 제이비 가르마를 또 바꿨네요 라고 하셨는데 바꾸셨어요?
4: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탈모 방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마를 가끔 바꿔라.
5: 오, 그러니까요. 바꾸셨어요 이번에?
4: 네.
5: 이태백님 눈썰미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등이 보도를 했던데 추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특구 내 기업의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을 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정수당, 뭐 쉽게 보면 퇴직금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나 연구개발자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상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 상위 3%면 대략 연봉 기준으로 한 1억 3, 4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1개월, 연구개발직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6개월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냐. 정산기간 안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총 근로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각이 어찌 되든 하루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든 자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유연근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5: 네,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메가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노동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내용에 단서가 달려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네.
4: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노사가 특히나 이거는 이래서 그 기간제 노동자만 예를 들어 갖고 한번 해볼까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

0: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기간제 노동자 후보가 회사 측과 협상을 벌여가지고, 아니, 저 2년 뭐 더 하는 거에 오케이 할게요. 사인합시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회사 측에서 저희 2년 더 할 건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채용해드리고요. 아니면 채용 못해드립니다. 이렇게 갑니까? 여기서 동의를 전제라고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고요. 두 번째, 바늘구멍에 뚝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예외를, 특혜를 부여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업종의 특성상. 그렇죠? 근데 업종의 특성상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우리 경영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특혜를 주라. 안 그러면 우리 회사 문 닫으면 일자리 줄어들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 반도체 부문의 주 52시간 노동 유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왜 민주당은 그렇게 반대를 썼습니까?
1: 그렇죠. 반도체 특별법 할 때 나왔던 얘기죠.
0: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재정안에 어떤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협의를 거치고 또 국회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1: 네, 레드 회원님이 동의 안 하면 일 못하죠. 현직 기간제 노동자 입장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김재열 님도 저 연봉 협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본사에서 A4 용지 한 장에 내년 이 돈입니다. 라고 하고 내려 보내면 사인해서 저도 보내줬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민일보가 민주당 대표 경선주자 3명의 메시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출마 선언일부터 지난 29일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분석을 한 건데 게시글 총수는 6일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45건, 8일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120건, 13일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153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검찰을 언급한 빈도는 정청래 54, 송영길 47, 김민석 16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를 언급한 횟수는 얼마가 될까? 세 후보 모두 합해서 32회였고요. 민생은 27회뿐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송영길 후보만 4번 언급했는데 그것도 출마 선언문과 예비 경선 합동 연설의 연설문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가, 환율과 같은 언급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물론 이게 29일까지 메시지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어제 올린 글은 예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추출할 점 어떤 걸까요?
0: 자, 새 후보의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 도대체 왜 그 분야에 관심을 쏟는 건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권리 당원들의 시선에 새 후보의 시선도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당원들의 관심사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 일치한다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선거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면 뭐 또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로까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사전 분석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3명의 경선 후보로 한정이 된 이야기냐 아니면 민주당 자체도 그러느냐. 3명의 경선 후보는 이러지만 당 차원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 잘 챙기고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당은 어땠나요?
0: 당정이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을 했고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조승래 국회 재경위 위원장 등등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쉽게 과세 제도를 설계한 측면이 있으니 세밀하게 과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속이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 그렇게 묻는다는 건 실속이 없을 것 같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0: 저 당정협의가 마지막 통과 의례인지 다시 말해서 협의라기보다는 정부안을 그냥 통과

0: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정밀하게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당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척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언제 발표하는지 이거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발표할까요? 네?
1: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다음 주라고 하죠?
0: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사실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당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이기보다는 사실상 통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이 지금 정책 지원 뒷받침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여기도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1: 네, 짱구님이 요즘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쟁점은 국민들이 아니었어요. 국민들만 쏙 빠진 그들만의 잔치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부산 할매님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이는 지지율이 전부가 아니요. 그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어제 14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결과를 승인을 했습니다. 14명의 시도당 위원장들 가운데 현역 의원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경남 도당 위원장인 박상웅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비장동역, 친한동훈 이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권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안과 미래 간사이고요. 서범수 울산시당 위원장과 김영동 경북도당 위원장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자, 이러면 당내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장동혁 대표를 다른 사람들이 애워싼다. 다시 말해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린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왜 아닌가요?
0: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또 하나의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이었는데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고성이 오간 끝에 표결로 두 명을 임명을 했는데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반대를 했고 양양재 최고위원은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권파 의중대로 윤리위원회 보강이 이루어진 것인데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형국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변방에 우짖는 소리를 중앙의 칼로 잠재운다. 이런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걸로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1: 네,
0: 말씀을
1: 나는 드리겠습니다. 징계의 길을 간다.
0: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번에는 어제 진행됐던 축구협회 청문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벌어진 장면 두 개를 감상해 보실 텐데요. 먼저 조계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2: 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저항이냐고요. KFC가 따라야 될.
0: KFC는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이거 아닙니까? 대한축구협회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한축구협회는 KFC가 아니라 KFA입니다.
1: 아, 그걸 잘못 말한 거예요?
0: 네. 아니 한 번 정도라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말을 하니까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걸 정말 모르고 저렇게 발언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까요?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전 감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어? 두 아들 군대는 다녀왔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1: 그럼 또 왜 궁금할까요?
0: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제 청문회 주제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먼저 그거 짚고요. 다음은 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번 32강 초에 탈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이 32강 탈락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노력을 못했다. 이런 반성이나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전직 감독이 무능해서 그렇다. 내 편을 인사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은 그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내 편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지적은 타당한 말이지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0: 아니 어제는 축구협회 청문회하는 자리였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인사를 이야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조계원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헛발질이었고요. 김석기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똥벌차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드리블 실력으로 도대체 무슨 유효 팅을 날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이 쏟아진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JB 근데 KFC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고 켄터키.

0: 아닌가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1: 그거는 특정 상표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아, 그렇죠, 안 한 겁니다.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드리블 실력으로 무슨 유효 스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주셨는데 제가 주목한 뉴스도 바로 관련 뉴스입니다. 축구보다 더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는 평가가 어제 쏟아졌는데요. 청문회 회장을 뒤집어 놓은 문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회장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그랬더니 정몽규 전 회장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드림.
1: 네.
0: 당연히 이 문자를 두고 문답이 오고 갔고요. 이재정 문체위원장과 정몽규 전 회장의 문답, 이어서 노종면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의 문답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2: 정 선배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국회의원 가운데서 이런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청문회를 무력하게 한 격화를 하십니까?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까? 혹시 정치인 출신 인사인가요?
3: 현재 놀고 있으신 분이고요. 학교 선배분한테 부탁드린...
4: 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답하세요.
3: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 네, 정선배라는 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진석 전 의원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몽규 전 회장이랑 고대 동문이기도 하고 윤용근 의원이 현재 지역구의 전 의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선배가 누구냐?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서 청문회 사전 정보를 캐내려고 한 정몽규 전 회장의 모습을 어찌 봐야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라고 한 현직 의원은 또 어떻게 볼 거냐? 재민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래갖고 청문이 되겠습니까? 네? 자, 아무도 보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벌어지는 장면 두 가지가 결국 겹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단정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12.3 내란 때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 그 다음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점 등이 제기가 되면서 온갖 비난 여론이 폭주를 했고 결국은 출마가 포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국회의 어떤 청문회와 관련해서 만약에 중간다리 역할을 정말로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분은 자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과 청문 대상 간에 지금 이렇게 메신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엄정한 청문, 묻고 답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요.
1: 아니, 네. 여기서 그러면 다른, 이건 뭐 막연한 가능성, 이론적 가능성이지만 의원과 청문 대상 간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메신저 대화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고받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약속되는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청문회의 어떤 뭐랄까 공신력을 의원들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행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아무도 안 보는 음습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근데 또 윤용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난 준비한 질문 다 했고 공과 사 구별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데 과연 정말 그랬는지 국민들의 평가가 좀 궁금하고요.
1: 아니요.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왜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는 왜 보냅니까 도대체?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축협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대표팀을 꾸렸다 이런 지적을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곳에 이런 인맥이 등장한다는 게 참 어이가 아니, 없다.
1: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어찌어찌 뭔가 중간들이 거쳐서 아는 사이가 됐다고 쳐요. 청문회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청문회 나와서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고생하셨습니다. 뭐 덕담 비스무리한 얘기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자 언제 오고 간 겁니까?
0: 청문회 중에.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도대체 급하다고 송구한 마음을 그렇게 화급하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0: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정몽규 전 회장이 아주 진솔하게 아주 솔직하게 어제 답변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미드나잇님이 장기 집권 축협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보여준 청문회였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1: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취임 한 달 만에 굵직한 교육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분입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경기도 교권보국장 안민석입니다.
2: 그거부터 앞서 오시는 거군요. 그럼 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집을 했더니 경쟁률이 엄청났다고 그러던데요. 36대 1?
3: 네.
2: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을 했다.
3: 예,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기준으로 선발을 할까를 지금 계속 내부 토론 중인데요.
2: 네.
3: 워낙 50분 선발하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50명을 채울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
2: 네.
3: 이제 36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 유능하고 또 자격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2: 어떤 분들이에요 지원자들?
3: 주로 교사들이 많고요.
2: 예.
3: 퇴직한 교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상당 경험도 있고 또 본인이 교권 침해를 당한 분들
2: 예.
3: 그 사고 치료를 해본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자청을 하셨고
2: 예.
3: 변호사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2: 오.
3: 정말 많이 지원을 하셨고요.
2: 오, 예.
3: 그래서 야, 대한민국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엘리트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2: 네.
3: 의사들도 생각보다 그 바쁜 의사들이.
2: 의사들이요?
3: 예, 의사들도 수십 명 지원을 하셨고요.
2: 예.
3: 뭐 상담 전문가 심지어 뭐 그냥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2: 예.
3: 내가 선생님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원한 분들 해서 그래서 워낙 오늘이 예정대로라면은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신청을 하셔서 이거를 10일 후로 미루자. 8월 10일 날 발표하기로 하고
2: 예.
3: 그 사이에 공정하고 엄정한 이제 심사와 면접을 하는데 뭐 제가 휴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2: 결제가 필요하니까.
3: 네.
2: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2: 그, 이 교권보호 전담관.
3: 네.
2: 구상은 드라마 참교육보다 앞서서 하신 겁니까? 그 뒤에 하신 겁니까?
3: 제가 훨씬 더 앞에 했죠.
2: 진짜?
3: 네. 왜 그러냐면요.
2: 예.
3: 제가 작년에 그 이재명 후보 직속에
2: 예.
3: 그 후보의 요청으로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육정책을

0: 전문가를 하고 예.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제가 설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요. 그때 교육 각계 교육의 각계 전국에 한 200분 정도의 아주 실력자 전문가들을 모아서 14개 교육 파트를 나눠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특수교육 포함해가지고 교권 포함해서 14개 전체를 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저희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결론이 교권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 무너진 교권을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은 없고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교육감 출마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경기도에서 교권 회복을 먼저 한번 해보겠다.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과 교사의 3분의 1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저의 메인 슬로건이 가리키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것이 선생님들과 그 주위 분들한테 큰 좀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찌감치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1: 한번 그럼 진단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교권이 왜 추락했다고 진단하셨습니까?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시절에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동전의 양면인데 예.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면을 동시에 예, 보면서 예. 이 두 인권을 동시에 키워나가서야 되는데 그런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선생님들의 교권이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추락되고 문제인 것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개 몇몇 학교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아이를 혼내거나 벌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아동 학대한 것으로 고발이 되고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선생님들이 채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을 오로지 교사 혼자서 감당하도록 해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험활동 가가지고 안전사고 난다? 교사의 책임이야.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건데 예, 예, 그리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교권 회복을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저는 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아동학대로 학대죄로 이제 고소되는 근거가 되는 법이거든요. 아동복지법이 이걸 포함해서 또 안전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한 면책권도 필요한데 그 포함해서 또 교사 정치권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 중에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학생들을 제대로 민주시민으로서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포함해서 제가 20년 동안 국회에서 대부분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저한테 법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교육감 한 분도 없었어요.
1: 근데 혹시 네. 이게 뭔가 제가 너무 근본주의적인 시각에 빠져서 이런 질문 드리는 줄은 모르겠으나 공교육에 대한 불신. 네. 이것이 결국은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그래서 교권 추락으로 연결됐던 이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 정말 본질적이고 네. 기본적인 문제예요. 예. 만약에 공교육이 무너진과 동시에 네. 교권도 추락한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추락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또 사교육 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학교는 못 믿겠다.
1: 오히려 뉴스 보면 학원 강사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0: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학원 선생 이야기는 잘 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학원이 더 규율이 심해요.
1: 네.
0: 그래서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 공교육을 회복시키는 것, 이거 역시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교권이 회복되면은 공교육도 회복되고 공교육 회복시켜야지 교권도 회복되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교육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대부분 다 죽어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교육에 희망이 있느냐 절망적이냐
1: 네.
0: 대부분 다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1: 네.
0: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 위기라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저는 경기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게는 형사상 면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형사상 면책권을 교육감 권한으로 줄 수 있는.
1: 아니죠. 그건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되는.
0: 예, 예.
1: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교육감의 권한은 특히 경기도 교육감은 전국 교사 교 학생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을 바로 세우면서도 이게 법과 제도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면책권입니다. 체험활동 왜 안 가느냐.
0: 예.
1: 선생님들이 사고 나면은 그 책임을 선생님들이 다 져야 돼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지 않도록 하는 면책권이 법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법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교육감은 무능한 교육감이고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교육감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법을 고쳐야죠. 교사 정치권 교육감이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야죠. 아동복지법 교육감이 고쳐달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해봤잖아요. 현장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교사들의 대표인 교육감이 국회에 가가지고 법을 고쳐달라는 입법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 점에서.
1: 그걸 제가 해낼 겁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요.
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서희초 선생님 건이 있었고 이랬을 때 교권 보호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1: 네.
0: 교육부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다시 교육감님이 교권보호를 부르짖어야 되는 그 이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교권보호대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서희초 사건 이후에
0: 예.
1: 교권오법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선생님들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형식적 대책에 불과했다?
1: 실효성이 없고요. 실효성이 예. 없는 게 칸막이들로도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그런 구조적인 폭탄 돌리기식의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와 보십시오. 이게 선생님들을 탓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고통을 저 호소하면은 그건 교사 개인의 문제인데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조와 제도의 문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바꾸고 면책권 이것을 빨리 만들어내고 특히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이건 교권과 관련돼 있는 것도 교사가 자기가 할 이야기를 양식껏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1: 교사 정치권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입법 활동을 제가 열심히 하반기에 국회 가서 하려고 합니다.
0: 그 1호 결제 사안이 폰프리 스쿨이었습니다.
1: 네.
0: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1: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0: 네.
1: 우리 김종배 선생하고 같이 한번 모션 하나를 해야 돼요.
0: 예? 뭐를요?
1: 모션.
0: 모션?
1: 예.
0: 무슨 모션이요?
1: 라스 박수라는 게 있어요.
0: 그건 또
1: 폰
0: 뭘?
1: 끄고 라스.
0: 예?
1: 폰 끄고 라스.
0: 저 보고 좀 하라는
1: 같이 거죠? 같이 하세요.
0: 폰 끄고
1: 라스.
0: 아, 예. 예.
1: 스마트폰을 내려놓고서
0: 네.
1: 라스.
0: 네.
1: 리딩 아츠 스포츠.
0: 오, 예.
1: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선진 교육이고요. 제가 작년에 UC버클리 미국에 1년을 가 있었는데
0: 네.
1: 유럽이나 미국 아이들이 다 하는 게 폰 끄고 라스예요. 폰 끄고 문해체 교육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경기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호 결제로 스마트폰 프리스쿨.
0: 그러면
1: 폰 프리스쿨.
0: 교문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못 쓰게 하는 겁니까?
1: 그것을 못 쓰게 하고 강제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0: 네.
1: 학생 자치회에서 토론을 하고 학생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0: 강제가 아니라.
1: 그래서 네. 이제 학생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파우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당번을 정해가지고 파우치 담당자가 책임지고 파우치를 다 수거하도록 해요.
0: 네.
1: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스마트폰을 켤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운동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0: 네.
1: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돼요. 집에서는 마음대로 엄마 아빠가 막 쓰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계를 보고 있고 그런 사이에 활동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친구 관계도 소홀해졌어요.

0: 그래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이 사회성을 돌려주고 또 책을 읽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악기하게 하고 그런 와스 교육을 경기도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그 지금 호주에 이어서 프랑스도 입법을 했잖아요.
0: SNS 규제요.
1: 네, 규제. 네. 한국에 이 규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SNS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이게 해가 커요. 그리고 이제 불안 세대 보면은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이제 보시면은
1: 예, 있어요. 예.
0: 스마트폰은 SNS는 대마초보다 더 해롭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1: 뇌에도 영향을 많이
0: 미치죠. 네, 그럼요. 예, 예. 전두엽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쳐요. 그래서 예. 이미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폰풀이나 SNS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고 이거 담배나 대마초처럼 규제를 해야 된다. 대마초는 냄새도 나고 연기도 보이기 때문에 해로운 줄 아는데 스마트폰은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뤄서 지금 법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늦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규제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몇 살까지 규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SNS 이거 이대로 둘 거냐.
1: 네.
0: 아이들 맨날 이걸 통해서 쇼츠 보고.
1: 그러니까요.
0: 뉴스 보고. 그리고 뭐 야동 보고. 이러한 청소년들을 네.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공론화를 시작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1: 그러니까요.
0: 몇 살까지 규제할 것인지. 그런 저는 공론화의 깃발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1: 쇼츠 이런 게 이제 그 특히 청소년에서 일반화된 어떤 그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끊기고 완성된 문장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학 문제로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뭐 문해력은 말할 것도 없고.
0: 그렇죠. 아이들의 사고력과 판단력,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1: 예.
0: 말을 제대로 못하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들의 20대들의 그거 문제도 SNS와 무관치가 않다고 전문가들이
1: 그렇죠.
0: 보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1: 그 문제 말씀하셔서 아까도 이제 몇 번 민주시민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0: 첫째로는 근현대사 교육 비중을 늘려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가 조금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의 근원에서 늘릴 수 있는 극대치까지 늘려서 근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5.18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1: 네.
0: 선생님들이 이것도 역시 정치 기본권이 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선생님들 교실에서 함부로 자신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수업을 제대로 못해요.
1: 그게
0: 못해요.
1: 그러니까
0: 5.18이 민주화 항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면은
1: 네.
0: 이게 좌파
1: 그러니까요.
0: 교사라고 해서 또 이게 시비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교사 정치권도 통과시키고
1: 예.
0: 근현대사 교육도 강화하고
1: 예.
0: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민주심 교육과가 없어졌어요. 있던 게.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빨리 지금 부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스 교육이라는 것도
1: 네.
0: 일종의 민주시민 교육의 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과 훈련을 아이들에게 해야죠. 그리고 자율에 대한 방점을 그리고 학생 자치회를 학생 자치회를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학생 자치회는 교육감이 거수기예요. 저희를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하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위압적이에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회 활성화시키고 학생 자치회 예산도 좀 주고
1: 네.
0: 그리고 또 학생 자치회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학생 대표가. 그것도 이제 법이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교육감이 아니라 에듀팔리티션입니다. 교육 정치가로서 필요한 교육 네.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대해 필요한 법을 바꾸는 그런 일을 제가 충실하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아쉽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0: 박수 한번 마지막 더 하고 와야죠.
1: 뭘 또. 왜 이렇게. 왜?
0: 셋 둘 폰 같이 하셔요.
1: 네.
0: 셋 둘 폰 끄고 라스.
1: 예예. 예.
0: 잘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안민석 경기 교육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0: 경우인데,
1: 아, 요 대목 때문에.
0: 네. 근데 가격 자체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때만 제재를 할수 있으니, 업소가 표시 금액을 말도 안 되게 높여놓아도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1: 표시 금액을 9,999만 원으로 하면 그거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까.
0: 네.
1: 그러면 안 걸린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겁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거 한마디로 비웃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성수기 요금 상한선 설정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 동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7, 8월 성수기 동안에 피서철 숙박 요금 피크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수기 요금의 2배까지만 성수기 요금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미리 신고를 이제 의무화하게 한 겁니다.
1: 그럼 숙박업소별로 우리는 얼마까지만 받겠다.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까?
0: 2배까지만. 예, 비수기 평소보다 두 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동해시 홈페이지에 보면 그 참여하고 있는 숙박업소 88개 소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관내 숙소 절반 이상이 참여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모텔부터 민박, 펜션, 호텔까지 다양한데 가령 비수기에 4만 원을 받는 숙소다 하면 8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고
1: 네.
0: 평소에 35만 원 받는 호텔이다라고 하면 성수기에는 7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곳부터 고급 숙소까지 제각각인데 주목해볼 건 지자체가 그동안 단속과 계도만 해왔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규제를 좀 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 제대로 지켜지기는 합니까?
0: 제가 무작위로 20군데 정도를 좀 전화를 해보고 온라인이랑 요금을 대조를 해봤는데요.
1: 네.
0: 모텔부터 호텔까지 제가 확인한 곳들은 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뭘 지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은가 알아봤더니 이제 지원을 하는 건 위생용품이 전부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업소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소의 로고가 들어간 발판 매트와 벽걸이 소화기 그리고 화장지를 고르 라고 했는데 화장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30롤짜리 세묶음 화장지를 지급한 게 전부였다.
1: 네, 그것 때문에 참여하는 건 아닐 거고.
0: 그렇죠.
1: 업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0: 그래서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숙소 가운데 좀 저렴한데 비교적 깔끔했던 업주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1: 예.
0: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동해가 여름이라 나가지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길게 가서는 결국은 동해를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쓰고 가면은 그 다음 거기 안 가고 싶잖아요. 이럴 때만 딱 피크라 이거 지나고 나면 사실 방이 안 나가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올려받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못 본 돈을 또 더 벌고 살겠어요? 그냥 다들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1: 예, 예.
0: 또 이번 달 그 제헌절 연휴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성수기 때보다 3, 4배까지 요금을 올려받았던 업소들이 있었는데 이번이 피크제 참여를 하면서 요금을 다시 내린 곳들도 있었고요. 또 여름철 바가지 요금에 대한 동해안의 어떤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해보고자 새롭게 참여를 했다라는 업주들도 있었습니다.
1: 아, 신선한데요.
0: 네, 그렇죠.
1: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예.
0: 또 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도 10만 원대 요금을 받고 있는 호텔이었는데 이제 그 가격에 걸맞은 품질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굳이 폭리를 취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줬는데요.
1: 네.
0: 다만 이렇게 모든 숙박업소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는 좀 어려운 게 지역의 현실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노화된 모텔이나 업박들이 계속 노화된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유지하기에 바쁜 거고 그러니 평소에 가격을 제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 성수기에는 이때라도 받아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때 폭리를 취해서 버는 걸로 1년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니까 성수기에 비싼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1: 네.
0: 이렇게 동해시 사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를 했을 때 그 흐름에 동참하는 업소들이 자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한 건데요. 다만 그 가능성이 지금보다 확대가 되려면 이렇게 성수기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숙박업계의 그 현실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업주 이야기를 들었지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1: 한번 바가지 씌우면 그때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찾지 않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손해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참 실천이 어려운 건데
0: 네.
1: 동해시의 숙박업소 업주분들은 자율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아, 오히려 그것이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0: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1: 그것도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죠. 최민희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래.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가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지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경상권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산 40도 예보돼 있고요. 일요일까지는 경상권 중심으로 40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다음 주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폭염이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34도, 부산 39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는 서울의 기온이 37도, 양산은 34도 안팎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도, 강릉 30도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열대야 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민희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1: 아, 기호 1번이십니까?
4: 네.
1: 최고위원 경선 여쭤보기 전에 잠깐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의원님 후보님의 그 질문 가운데 남학공전에서 왜 손흥민 이재성 선수 왜 뺐냐? 이 질문한 거 언론 보도 엄청 탄 거 아시죠?
4: 뭐, 네.
1: 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4: 아, 그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네.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뭐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질 수도 있는데 이번 패배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지 않냐.
1: 속칭 빌드업을 위한.
4: 그랬는데 시간이 짧아서 요 뒷 얘기를 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만 막 비난하셔서 네. 다음에는 시간을 좀 더 압축해서 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감독의 리더십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네. 감독의 리더십을 지적하고자 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만 하다 보니 그 부분만. 네.
1: 그러면 후보님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감독의 리더십은 어떤 거였어요?
4: 그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문체위 가서 첫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고 그에 따르면 일단 자격이 부족했다. 첫째.
1: 뭐 선임 절차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4: 네, 그래서 자격이 부족한 후보가 두 번째. 잘못된 선임 절차로 감독이 됐다. 요거부터가 리더십에 상처를 받고 시작했다.
1: 네.
4: 그리고 요렇게 된 과정이 축구협회의 오랜 병폐와 연결되어 있다. 예, 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 개인이 과연 100% 온전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냐? 예,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느라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요약하자면 오랜 현대가, 예, 현대가의 장악.
1: 그렇죠.
4: 자, 물론 긍정 요인도 크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특정 기업의 특정 인맥이 축협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만큼 축협이 중요해졌고 커졌다.
1: 네.
4: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학교 인맥. 정말 이게 고대 다니시

0: 있는 학생들께 죄송한데 고대 인맥. 예. 저희가 보기에는 고대 카르텔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도 바꾼 것으로 의심해서 어제 그 자료도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촘촘하게 얽힌 카르텔을 깨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체 수준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 다 지났고요. 진단하고 이런 단계는 이제 정부가 예,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남아있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랑 필요하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혹시 이거 정말 혹시 필요하다면 국회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어제 강조한 게 차관에게 그만두고 나면 축협에 대관 업무하러 가실 거냐 그랬더니 안 간다고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장관에게는 이 혁명을 하려면 정말 혁신인데 이걸 하려면 문체부부터 준비해라. 문체부 장관, 차관, 국장 이상 그리고 해당 업무하는 과장급 이상 전부 우리가 퇴직 이후에도 축협이나 뭐 대한체육회나 이런 곳에 대관 업무하는 임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부탁드렸죠.
1: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모신 뭐 메인 테마는 경선이니까 그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쭉 지금 계속 그 선거 운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최고위원의 입성은 낙관하십니까?
0: 선거에는 낙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판이 계속 출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은 대부분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다 느낌이고 몇몇 의원님들을 실제로 작업했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작업이란 게 어떤 뜻이에요?
0: 뭐 예를 들면 전화하다가 그게 녹취되고 그래서 당원들이 제보를 하셨 써요. 그런데 지역위원장들이 직접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의원들의 동향과 그 당원들의 민심은 또 다른 것 같고 당심은.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반적 언론 분석에 대한 견해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민심은 정청래 후보, 당심은 김민석 후보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다.
0: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심이 사실은 지지층 민심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할 수가 없어요. DB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지지층.
0: 지지층.
1: 어느 당을 지지하시느냐 그렇죠. 먼저 물어보고 거기서 추출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현상은 그 일부가 또 일부 여론조사가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 당원이냐 아니냐를 묻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원이냐 아니냐 물은 그 분들 답변을 당원이다 한 분들의 지지도는 또 정청래 후보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1: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러니까 권리당원 네,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1인 1표제가 어떻게 작동할지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1: 1인 1표제를 보고 선호투표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선호투표제는 사실 1인 1표제를 조금은 희석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인 1표제는 이제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가중치를 빼는 건데 제가 후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의원의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대의원이 20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 지역의 대의원이 50명 정도거든요. 그럼 저는 1000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역 수준의 선거에서 저는 완전 기득권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걸 깬 거라 사실은 의원님들의 동향이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막 좌우하진 않죠.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번엔 진짜 모르겠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다만 1인 1표의 위력을 당원들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김종배 앵커께서는 이게 그냥 1인 1표로 보이지만 이건 민주당에선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장악해서 경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 시도의원들은 전부 지역위원장 눈치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인 1표가 정착되면 시도의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당원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이게 혁명입니다. 줄서기 문화가 없어져요.
1: 그 우리 후보님은
0: 네.
1: 최고위원 당선을 넘어서 혹시 수석 최고위원

0: 당선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1: 저는 목표 아닙니다. 그냥 한 자리 말석으로 제가 끼어서
0: 예.
1: 제가 뭐 큰 꿈을 가지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뭐.
0: 그러면 꼭 최고위원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제가 거의 요즘은 아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걱정을 더 하게 됐습니다.
0: 왜요?
1: 지금 당이 혼란스럽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뉴 이재명. 근데 뉴 이재명 굉장히 반가운 현상인데 모든 게 의제가 던져지면 대립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요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이제 만나보면 전국을 다니니까요. 얘기를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 혼란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상태에서 같이 좀 지혜를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오세요. 옛날에는 지지하러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띤 응원으로 힘을 주러 오시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0: 네.
1: 걱정돼서 오시는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이럴 만큼 좀 혼란스러워서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이 혼란을 극복하겠냐. 그거는 저는 당의 중심을 잡는 거고 그 당의 중심을 잡는 것은 이해찬 정신 아니면 안 된다.
0: 어제 그래서 혹시 이거 올리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
1: 네, 네.
0: 어제 SNS에
1: 네.
0: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1: 네.
0: 유시민 작가 발언은 부처의 눈으로 수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 네.
0: 라는 글을
1: 네.
0: 올리셨어요. 이것도
1: 네.
0: 같은 문제의식이
1: 네, 같은 문제의식이고요.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는
0: 네.
1: 유시민 작가를 자꾸 권력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권력이 확장되면 이게 조금만 영향력이 있으면 다 권력이잖아요. 김종배 앵커님도 권력이세요. 그러면 그래서 권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해야 된다. 예, 행정적 권력, 그다음에 입법적 권력, 사법적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이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참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 참지성인이 자료를 보고 흐름을 보고 이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 그냥 그 경고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전략 짤 때 참고할 만하면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반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제가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유시민 작가를 비난을 안 해서 반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 태도에 너무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0: 아, 진짜 그렇게 대답한 분이 계세요?
1: 네. 있고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뭐 제가 이름은 언급하기 싫고요. 그런데 어떻게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비난하지 않으면 반명입니까?
0: 그 후보님은 유시민 작가가 경고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 네, 저는 경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0: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주를 한다고 받아들이거든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처의 눈으로 받아들이자.
0: 그러니까요. 예.
1: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랑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죠. 그런데 내가 더 사랑해. 이런 거는 사적으로는 예쁜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공적인 장에서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그 후보님이 지금 언급해 주던 이른바 뉴 이재명.
1: 네.
0: 그 현상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1: 일단 뉴 이재명의 일반적인 현상, 예를 들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42%인가 3%로 당선되셨는데 지지율이 8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러면 찍지는 않았는데 투표는 안 했는데 추가로 더 오신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뉴 문재인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0: 네네.
1: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데 그때는 뉴 문재인이란 말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뉴 이재명이라고 네이밍을 붙이고 그리고 뉴 이재명과 뭐 올드 민주당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 부분은 특정 정치인들의 의도가 관철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특정 정치인이라면 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1: 이게 말씀드리기 매우 곤란한데요.
0: 예.
1: 저는 이현주 의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왜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1: 그거는 원래 늘 권력투쟁이 있는 거고 이현주 의원이 오자마자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정봉주 네. 후보의 잘못된 전략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최고위원은 지도부예요. 저는 그때 그걸 매우 무리라고 봤습니다.
0: 여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1: 네.
0: 한편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화두는 유시민 작가는 아니지만
1: 네.
0: 얘기가 연결이 되니까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면
1: 네, 네.
0: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1: 네.
0: 지금 후보님이 이야기했던 갈라치기라는 용어에
1: 네.
0: 해당이 되는 오히려 거기서 불을 지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전형적인 B예요. 네.
0: 그래요?
1: 제가 제가 굉장히 삐

0: 계기입니다. 저를 위해서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고위원회 나가게 된 것도 내가 이 상황에서 방치하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까? 욕안 먹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과방위원장으로 가열차게 했잖아요. 일을 그것도 내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양자법을 끝까지 통과시켰거든요. 다 설득해서. 이것도 곧 양자시대가 올 텐데 이때 과방위원장 누구야? 최민이었구나. 이란 해갖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해요. 이기적인 동기라서 전 삐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삐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C그룹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을까? 분석의 도구인데.
1: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0: 그러니까 그건 유 작가가 그 작가이고 그다음에 패널이고 스피커니까 지금 똑같이 혼란스러움을 느꼈겠죠. 뉴 이재명 뭐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조금 더 본인이 보기에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동기가 뭐냐를 따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C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분류에 따르면 그렇지. 저는 B가 강한 C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누가 이기적이라고 해도 기분 안 나빠요.
1: 그러니까 가치와 이익 축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집 가계상 우리 집이 보수적이고 아버님도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분이셔서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저는 저에게 B 요소가 있는데 그 B 요소가 부끄럽지 않아요. 네, 그래야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1: 오늘의 주인공은 유시민 작가가 아니라 우리 최민희 후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지금 B라고 했지만 A,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이 돼서 민주당의 관철시키고 싶은 가치가 뭡니까?
0: 예, 저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민주당답다는 거는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완성과 통일을 향해 가면서 자기 혁신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시민사회운동 오래 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정이 크지도 않았는데 이해찬 대표님을 멘토로 모시고 이해찬 회고록을 2년 6개월 동안 같이 작업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중요한 정당인지를 학습도 했고 깨달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당원 중심으로
1: 그러면 단단하게. 그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랑 통일이라는 것은 추상어니까 질문을 바꿀게요. 민주당스럽지 않은 게 어떤 요소입니까? 예를 들면.
0: 예를 들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1: 약속이라 하면.
0: 예를 들면 우리가 총선 때도 공약, 대선 때도 공약들을 합니다. 그 공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게 저는 민주당스럽다고 생각하고.
1: 그건 민주당스러운 게 아니라 공당스러움 아니겠습니까?
0: 사실은 공당스러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모든 정당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그 공약을 지키는 것.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역대에 돌아보면 우리가 민주정부를 구성하고 못 지킨 것들이 개혁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이 이렇게 치열한 이슈가 된 것도 그런 예를 들면 DJ도 검찰에 당하고 온로비 기억하시죠? 온로비 사건. 노무현 대통령은 뭐 언급하기 싫고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기소하냐 마냐를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잖아요. 여기가 다 정치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사실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약속한 개혁을 해야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개혁은 결국은 민생개혁의 밑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약속한 개혁을 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것.
1: 그러면 오늘 이제 아마 오후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개혁 약속은 일단 완수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0: 1단계 완성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순기능만 있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한 20, 30년 동안 이제 검찰개혁이 목표치가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2020년부터 검수완박이었어요. 2020년부터입니다. 이건 그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2020년부터 검수완박이었는데 그러면 보안수사권 논란이 종식되고 검수완박이 됐어요. 그러면 완벽한 세상이 올 것인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렇진 않겠죠.

0: 역기능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지켜보면서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이 마지막 과정이 굉장히 그 치열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일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수사권 존속법도 내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과 갈등도 있고 의원 간에 일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잘 소화되면 중심 잡고 그러면 순기능이 더 크더라.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부분이 정말 촘촘하게 준비되었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약속 이런 네. 틀에서는 그건 충분히 제기될 네.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지금 네. 일반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요소로서 증시라든지 네.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지금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도 그렇고 별로 거론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우선 여기서 분류해야 될 게 왜 당이 즉시 대책을 못 내놓냐.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내놔야 되고 당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행정처리는 정부가 하니까요.
1: 안은 근데 먼저 낼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를 낼 수도
0: 그런데
1: 있고 촉구도 할 수 있고.
0: 저는 이 부분은 안을 내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당이 먼저 안을 내놨는데 그게 정부와 입장이 다를 경우 저는 오히려 거기서 혼란이 유발되기 때문에
1: 이른바 또 당장 갈등 프레임에 갇힌다.
0: 이상한 게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정부가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거쳐서 물밑에서 예, 그리고 이게 새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아, 그 새 나가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혼동을 주고. 예. 그래서 당정협의를 물밑에서 조율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말 그 증시의 출렁임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사실 주가가 9천까지 갔을 때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저같이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도 ETF 했거든요. 네. ETF 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많은 그 시민들께서 이 분위기에서 주식을 하셨고 지금 좌절하시겠다. 정말 조금 무리하게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융자 받거나 예, 예, 뭐. 예. 그래서 빨리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요. 아우 경선을 앞당겨서 그냥 원포인트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민생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야, 그래서 네,
0: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1: 그 말씀 하셨으니까 아마 마지막 네. 질문을 그걸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순회 경선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첫 번째 순회 경선 결과 나온 게 충청권인데 네. 그 결과는 뭐 지금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네. 근데 그 하나의 바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0: 어떤 것이?
1: 그러니까 이른바 초반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이 민생개혁.
1: 아니, 아니. 충청권 그 순회에서 결과가.
0: 충청권의 결과가 네.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각 지역적으로도 지금 다 달라요.
1: 근데 권리당은 숫자를 가지고 뭐 그렇게 영향 없을 거다라는 쪽도 있고 뭐 좀 다르던데.
0: 그렇죠. 그래도 달라요. 예. 그런데 사실은 후보 입장에선 첫 번째 경선에서 이기면 좋지 않을까요?
1: 금성충무죠. 무조건.
0: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좋을 것 같은데.
1: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좀 열세고 어느 지역은 강세고 그래서 정말 여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뚜껑을 열어봐야.
0: 네. 그래서 이번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측을 못하겠다 이렇게.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바람이 지금 민주당의 혼란은 빨리 극복돼야 된다. 그 혼란을 극복하는 기본 방향은 두 가지다. 이해찬 정신으로 당을 굳건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여 이 경선 끝나면 정말 앞으로 돌진하는 거 하나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경선 끝나고 진짜 그 똘똘 뭉쳐서 앞으로 돌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0: 네. 왜 그런지 아세요?
1: 왜요?
0: 프로잖아요.
1: 그래요?
0: 이번에 출마하신 세 분 사실 최고위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를 잘 도와서 네네네. 당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 분이 보세요. 전부 다 4선. 그다음에 심지어 송영길 의원 6선이세요. 민주당으로 6선이세요. 정청래 후보 민주당으로 4선이세요. 김민석 후보 민주당으로 사선이잖아요. 맥이. 그런 분들 다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가 연극의 막이 바뀌었는데 장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연연하면 저는 진짜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하나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 총선 승리로 달려갈 겁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저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1: 네, 최민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봉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5: 신청해주세요.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폭발적인 주가 반등의 배경을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벤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상장을 해야 될 코스닥 시장은 침체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함께 들어보죠. 일본 정부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물가 부담을 좀 덜어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덜 거치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목소리 함께 또 나오겠네요. 이야기도 들어보죠. 국내 배터리 3사가 2년 만에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숙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부터 들어보죠.
4: 네.
2: 이게 정말 어디까지 그럴까 모르겠는데 주가가 오랜만에 올랐고 꽤 큰 폭으로 올라서 그동안 매물이 매물을 부르던 흐름은 좀 끊겼나?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미국
4: 네.
2: 시장.
4: 예. 네. 일단 간밤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CE는 3.3% 올랐습니다.
2: 예.
4: 이 PCE는 미국 소비자의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시장 예상과 대체로 비슷했고 근원 PCE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클라우드 사업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15% 넘게 급등했고요.
2: 예.
4: 또 AI 반도체주에 빚을 내서 투자했던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근 주가 급락을 견디지 못하고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2: 예.
4: 그래서 시장에서는 강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2: 예.
4: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뛰었고요. 마이크론과 AMD, 인텔도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2: 예.
4: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도 17% 넘게 오르면서 공모가인 $149를 회복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2.8%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었고요. S&P 500은 1.7%, 다우지수는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코스피 야간 선물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오전 8시에 시작된 국내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15%, SK하이닉스가 17% 급등하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4: 정규장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군요.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코스닥 기업들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몸값은 장외에서 크게
4: 네.
2: 뛰고 있다. 뭐 장외에서 몸값 높아지는 게 뭐가 그리 문제인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게 또 단기 목표일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2: 상장을 하면 뭐하나? 투자받은 배율보다 오히려 상장하고 나면 가치가 쪼그라드네?
4: 네.
2: 이런 일이 벌어져서
4: 네.
2: 상장을 못할, 상장도 못하겠고 해봐야 가치가 줄어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4: 네.
2: 그럼 투자금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4: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상장 기업이 되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보다 오히려 비싸게 뭐 평가받는 역전현

0: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시장에서는 뭐 속값보다 송아지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들어간 투자금은 7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 예.
0: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투자액인 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거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벤처 펀드도 많은데요. 올해 1분기 벤처 펀드 신규 결성액은 4조 3,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1: 예.
0: 업계에서는 연간 결성액이 2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조성한 그 국민성장펀드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선정된 18개 운용사가 만드는 펀드만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1: 네.
0: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일부 스타트업들은 그 조 단위 몸값을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전날 644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 4월 1229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벤처 시장에는 돈이 넘치는데 이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상장해야 할 코스닥 시장은 얼어붙는 그런 극단적인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뭐 이제 증시가 떨어지니까 코스닥도 같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냉정하게 보면 이제 외곽의 벤처들, 비상장 회사들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거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0: 네.
1: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이유는 정부가 투자하라고 하든가 벤처펀드 만들어 놓은 돈은 있고 이 돈은 무조건 쓰기는 써야 되고
0: 네.
1: 뭐 똘똘한 벤처는 없으니 그냥 무조건 그냥 비싼 값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0: 네.
1: 이게 뭐 코스닥 내려간 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벤처 투자에 거품이 꽤 껴있다는 뜻인지 그 잘 구별이 안 가네요.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는 사실은 스타트업 투자한 뒤에 그 기업이 상장하거나 다른 기업에 팔릴 때 지분을 처분해서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1: 예.
0: 이렇게 이제 회수한 돈으로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벤처펀드 역시 비슷한데 국내에서는 IPO를 통한 회수 비중이 한 40% 정도로 미국 같은 선진국 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스타트업이 상장할 때 사업 내용이 비슷한 코스닥 상장사를 비교 대상으로 골라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이제 PER 같은 지표를 적용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데요.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새로 상장하려는 스타트업의 몸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예컨대 어떤 스타트업이 비상장 투자 단계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인정받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6천억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실 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상장하기보다 IPO를 미루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IPO 기업은 2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곳보다 40% 넘게 줄었고요.
1: 예.
0: 공모금액도 1조 3,300억 원에서 8,500억 원 정도로 3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증권사에 IPO 일정을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기한이 있어서 펀드의 만기가 있어서
0: 네.
1: 그 안에 어쨌든 결과를 거둬야 되는 또 그런 숙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0: 맞습니다. 그 뭐. 벤처 펀드의 만기는 보통 8년 정도인데요. 처음 4년은 스타트업을 찾아 투자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투자한 기업을 상장시키거나 매각해서 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그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조성된 벤처 펀드가 지금 예. 5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회수기에 돌아온 건데요. 코스닥 침체로 IPO가 막히면 펀드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한 기업이 지분을 팔기 어렵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도 지금 쉽지 않은데요. 과거 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던 대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공장이나 설비 투자에 자금을 좀 쓰는 분위기잖아요.
1: 예.
0: 결국 투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펀드 만기를 늘리거나 지분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데 이런 부진이 또 쌓이면 새 펀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벤처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1: 대기업한테
0: 없고요.
1: 팔 수도 없고.
0: 그렇죠.
1: 대기업한테 팔아봐야 대기업의 자회사 이미 상장전 회사 자회사는 상장 못한다면서요.
0: 아 그렇죠.
1: 그럼 상장도 못하는 회사를 인수해봐야 뭐하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참.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벤처기업에만 자금을 넣을 게 아니라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성장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국민성장펀드의 연기금 자금을 활용해서 좀 30조 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벤처자금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돈을 넣는 시장뿐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아나야 한다 이런
1: 그런데,
0: 얘기입니다.
1: 이제 초과세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시장으로는 돈이 꽤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과를 거두는 코스닥 시장은 요즘

0: 분위기가 싸늘하다.
1: 네.
0: 그랬군요. 예, 이수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일본이 세금을 많이 낮췄군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 같은 걸 낮춘 거예요?
1: 네, 일본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에 붙어서 매겨지는 간접세인 거죠. 예. 네, 그 일본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됐지만 생활 필수품인 식료품에는 조금 더 낮은 8%의 세율이 적용되곤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어제 이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감세카드를 꺼낸 건데요.
0: 예.
1: 게다가 중저소득층에겐 부과되는 소비세의 1%만큼의 현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세 0%를 만들어서 중저소득층은 식료품 소비세를 내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0: 예.
1: 일단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이런 청사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0: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 결국 물가 때문인데요. 일본도 곡물 등 원재료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최근 이제 역대급 엔저현상에다 추세적으로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0: 엔화가 자꾸 가치가 떨어지니까.
1: 네네.
0: 예.
1: 또 지금 국제유가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낸 건 물가
0: 예.
1: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합니다.
0: 예.
1: 실제 일본 일부 이제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은 식료품 소비세가 1%로 낮아지면 내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대 1.4% 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이 더 싸게 물건을 사게 되면 남는 돈으로는 소비를 더 할 수도 있겠죠.
0: 그렇군요. 이렇게 다 좋기만 하면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해야지 일본만 세금 감세하겠습니까? 또 감세는 감세 나름의 단점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고민하다가 주저하는 거고 일본은 고민하다가 에이 하자 이제 하는 걸 텐데.
1: 네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말을 한다는 겁니까?
1: 아, 그게 좀 문제인데요. 일단
0: 예.
1: 일본 정부 추산으로 이번 감세에만 연간 약 5조 엔, 우리 돈으로는요, 연간 약 4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2년 동안이면 88조 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에요. 사실
0: 예.
1: 참 상당한 규모인데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친 부분과 기존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더 거쳤고 또 어느 예산을 어떻게 줄일지 명확하게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총리가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결국 국채를 더 찍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GDP의 약 2배 수준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0: 예.
1: 여기에 더해 지금 방위비도 늘려야 하죠. 고령화 때문에 사회보장비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어디서 돈이 나올지는 뚜렷하지는 않다.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처럼 디램 업체가 있어서 뭐 그렇게 갑자기
1: 그쵸.
0: 세금 많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1: 네네.
0: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세금은 덜 걷고 돈 쓰는 건 많이 쓰겠다라고 하면 그러다 금방 망하겠다고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1: 네.
0: 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나니까 세금이 더 잘 거치는 그런 선순환
1: 그렇습니다.
0: 효과도 있잖아요.
1: 네네, 그렇죠.
0: 그걸 기대는 하는 건데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라서.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는 최근 경제재정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2040년까지 명목 GDP 1경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반도체나 AI 같은 전략 분야에 총 37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3,3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0: 예.
1: 근데 반면 역대 정권이 중시해 온 재정 건전화 키워드는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베 정부도 경기의 부양을 위해 돈을 쓰기는 했는데 그 대신 소비세를 5%에서 8% 다시 또 10%로 올려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0: 예.
1: 다카이치 정부는 적극 재정을 하겠다.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도 좀 감세카드를 꺼내고 있는 게 약간 논란이 생기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선 결국 나중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0: 예.
1: 만약 일본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기존 국채를 굳이 비싼 값에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자연히 일본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또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되겠죠. 안 그래도 일본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8% 수준으로 최근 1년 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1: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또다시 이제 오르는 좀 그런 악순환이 생기겠죠.
0: 그래서 결국은 국채 찍을 건데도 그냥 안 찍는 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시장.
1: 네.

0: 그런다는
1: 네,
0: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러게요. 엔화 약세가 그래서 계속 되면
1: 네.
0: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아이고 저 일본 큰일 났겠구나 싶어서 엔화는 또 약세가 된다면
1: 네, 네.
0: 그러면 우리 지금 소비세 낮춘 이유가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비싸서 그게 부담돼서 소비세 낮추는 건데
1: 맞습니다.
0: 소비세 낮추면 재정 건전성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친구들 답이 없네. 그럼 엔화는 더 약세지.
1: 그렇죠.
0: 그러면 소비세 낮춘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세금을 깎아줘도 수입 물가가 또 올라버려요. 그러면 물가 잡기 효과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물론 이제 일본 당국이 가만두고 보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어제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2% 넘게 내리면서 달러당 159엔을 기록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 워낙 40년 만에 최저 수준의 엔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떠받치기 위해 당국이 시장에 개입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더 큰 문제 사실 2년 뒤에요. 이게 한시적인 감세가 끝나고 세율이 다시 8%로 만약 껑충 뛰면 이게 억눌렀던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큰 물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이제 일본 정제계에선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트러스 내각도 당시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미니 예산을 발표했지만
0: 예.
1: 이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0: 그랬다가 영국 국채 가격 폭락하고 금리
1: 맞습니다.
0: 뛰고
1: 네, 시장은 이를 이제 재정 확대가 좀 그랬었죠. 무책임한 재정 확대다 이래가지고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장기 국채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국 정책 신뢰를 잃은 트러스 총리는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0: 일본도 그 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세금을 깎아줬는데 여러 가지 말들은 꽤 있는 모양이군요. 워낙 그 파격적인 방안이다
1: 맞습니다.
0: 보니 네. 정책은 파격적일수록 말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1: 네, 네.
0: 말하기 참 좋긴 좋죠. 이제 다카시 총리 입장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당신들이 대안을 갖고 와봐라.
1: 그럴 수도
0: 라고 하면 뭐 딱히 뭐 그건 없고. 자, 김근희 기자님. 국내 배터리 3사가 계속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그 이유는 인공지능 덕분이다.
2: 네.
0: 그런 얘기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업체 3사가 동시에 흑자를 낸 건 약 2년 만인데요. 영업이익을 보면 SK온이 8,200억 원으로 가장 크고요.
0: 예.
2: 삼성 SDI는 2,000억 원, LG 엔솔은 1,1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터리 업계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캐즘이라는 건 신제품이 대중화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요 가 감소하는 걸 뜻하는데요.
0: 예.
2: 2023년 이후로 고금리로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커지고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문제까지 겹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됐어요. 또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등에도 변화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예상보다 전기차 판매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고정비 부담이 커졌던 거죠.
0: 배터리는 공장 만들었고 전기차는 안 팔리고
2: 네.
0: 그런 고민이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2: 아 그랬는데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사가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입니다. ESS라고 부르는데요.
0: 예.
2: 이름 그대로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ESS가 활용되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원래 배터리라고 하는 게 전기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주는 거니까 배터리가 ESS인가? 뭐 같은 개념이죠?
2: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0: 예.
2: 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전력망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감당하기는 빠듯한 수준이거든요.
0: 예.
2: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몰려서 잠깐이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서버가 다운되고 엄청난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필요할 때 전력을 바로 다시 공급할 수 있는 ESS가 필수제로 자리 잡은 거죠.

0: 똘똘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보면?
1: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이제 좀 ESS 사업에 조금 적극적인데요.
0: 예.
1: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던 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습니다.
0: 예.
1: 삼성 SDI는 미국 ESS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한 덕분에 실적 개선 큰 도움을 받았고요. ESS 외에도 데이터 센터나 서버 전원이 순간적으로 끊길 경우 잠깐 동안 전력을 공급해주는 데이터용 배터리 제품이 있어요.
0: 예.
1: 이 제품들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0: 이것도 꼭 달아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1: 네, 그렇죠.
0: 복잡한 게 많이 필요해요. 인공지능 돌리려면. 네.
1: 네.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내 ESS 매출이 증가하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포드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든지 일회성 수익이 있어서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으로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이 ESS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하겠네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뭐 앞으로 실제로 그 말이 맞다면 굉장히 많이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ESS도.
1: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는 미국 현지 공장 ESS 생산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예.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반기에 북미 ESS 생산량을 상반기 대비 2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미국 공장에서는 이제 ESS 배터리를 얇은 필름 주머니에 넣은 파우치 형태로 파는데 내년부터는 알루미늄 캔처럼 단단한 사각형 용기에 넣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상품도 다양화할 예정이에요.
0: 예.
1: 삼성 SDI도 미국 인디애나주 합작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ESS용 배터리 생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0: 지금 그래도 전기차용 배터리가 많죠. 이 배터리 회사들은 ESS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본격적인 회복이 되겠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ESS 매출 비중이 20%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전기차용 배터리 비중이 큰데 다행인 건 전기차도 최근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40%, 그리고 국내 전기차 판매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0: 예, 여기까지.

0: 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편장을 구하라.
2: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고요. 저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여름 휴가를 떠나겠습니다. 한 주 더 쉬었다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 달이 시작되는데요. 라이언쉐어라는 스타트업 전문가는 언젠가부터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달이 바뀔 때 세 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세 달 계획의 요령은 반드시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건데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저녁밥 먹지 않기처럼 단순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린 8월 계획으로 뭐가 좋을까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 가서 30분 뛰기, 한 달 동안 잠자기 전에 동영상 절대 안 보기, 뭐든 딱 한 달만 짧고 굵게 해보자고요.
6: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9: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8: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에
10: 노래로 하나 되는 세계, 제2회 봉화 글로벌 가요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 있는 다문화 가정, 제한은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054-851-717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 상금 1,25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봉화군과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0: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양국의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와 FTA 개선 방안 등이 담긴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20.1로 5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관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생산이 10.4% 줄었지만 자동차가 15.4%, 반도체가 4.5% 늘면서 5월보다 총 6.4%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시설 상호공격으로 장중 추가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홍해의 항행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 창설 논의 이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6.88달러로 전장 대비 1.4% 떨어졌고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59달러로 1.0% 하락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현지 시간 29일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 관련 선박 화재에 대해 초기 조사를 벌인 결과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아직 없고 관계 당국이 사건 배경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이집트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2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미국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에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선택적 실무연수 OPT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